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와. 유순시대와 같은 잘 다스려진 태평성대를 희망하는 내용의 시조시 성수침의 태평가를 노래했습니다. 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 가장 끝곡으로 부르는 노래, 남성과 여성이 같은 노랫말을 함께 부르는 태평성대를 꿈꾸는 음악, 가곡 태평가를 이동규, 강숙현 두 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남창과 여창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선율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화성, 참 자연스러우면서도 운치 있는 어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이었죠. 오늘 산책길은 조선 중종 명종대의 학자 성수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성수침은 1493년에서 1564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요. 성수침의 아드님도 성리학의 대가이자 율곡 이의 평생 직이었던 우계 성훈입니다. 이런 부친 아래에서 그 아드님도 대학자가 되는 일 아주 자연스러웠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도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 태평가 노랫말을 보면 그가 살던 시기가 태평성대는 아니었다는 생각 듭니다. 시조시에서는 이려도 저려도 태평성대이고 요순시대 같으니 우리도 놀고 놀려 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만 정작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태평성대를 하기엔 어려운 무렵이었죠. 성수침의 나이 26살인 1519년에 기묘사화로 인해서 스승 조광조가 사사됐고요. 그와 함께 훌륭한 선비들도 대거 화를 입게 되니 이 성수침은 그냥 은거하면서 학문에 몰두하고 제자를 키워내는 삶을 택한 겁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성수침의 마음이 읽혀져서 태평성대라서 좋다라기보다는 그걸 희망하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한편 안타깝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에서 그 성수침의 마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송지훈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응원 문자 출석 체크, 또 반가운 여러분의 이야기, 안부 인사 모두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 조선시대 문인들이 3355 모여서 풍류를 즐기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악입니다. 우리 문인들이 교양으로 했던 것이 시, 서, 화, 악, 음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음악은 인격 함양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공자도 흥어 시 이벌에 성어 악이라 해서 시에서 뜻을 일으키고 예에서 뜻을 세우고 악에서 인격이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음악은 인격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건 비단 지난 날의 문인들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이번에 우리 문인들의 음악하기 현장을 호흡할 수 있는 음악, 현악 영산회상 중에서 하연두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이어듣겠습니다. 노부영의 대금, 김치자의 검은고, 윤문숙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 악기의 어울림이 담백하면서도 조촐하네요. 마치 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335 모여서 연주하던 음악의 현장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들이 애호하던 음악이었죠. 현악 영산회상 중에서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들으셨는데요. 노부영의 대금, 김치자의 검은고, 윤문숙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아침에 부산과 충주에 전화를 해보니 전국적인 가랑비가 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단가 운담 풍경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화사한 봄 풍경을 만나고 싶으시군요. 저희가 후반부에 선곡해서 운담 풍경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7님께서 요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주 마시게 돼요. 커피 전문점에 가서 환경을 위해서 텀블러에 담아달라고 했어요. 플라스틱컵 사용하지 않았다는 뿌듯함에 마음까지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하셨는데요. 아, 잘하셨습니다.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저도 가끔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받아 마시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또 글동무님께서 빗소리와 잘 어우러진 음악이네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런 음악을 비 오는 한옥 대청마루에 앉아서 빗소리 뚝뚝 파촌잎에 빗소리 떨어지는 그런 소리와 함께 이런 음악 들으면 정말 참 운치 있는 그런 음악인데 언제 한번 그런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드른입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던데요. 이 곡의 풍경을 보면 연두빛 버들, 노란빛 꾀꼬리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어서 봄 노래로 들립니다. 버들이 실이 되고 꾀꼬리가 북이 돼서 직조를 짜내는 풍경이 연출되는데요. 버들과 꾀꼬리가 짜내는 직조는 바로 주인공 자신의 시름입니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시름의 원천이 과연 무엇인지 시조시 내용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짐작컨대 아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인한 시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시름이 아니

아니라면 과연 어떤 시름이 있을까 가끔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봄석달 동안 고민을 했다는데 무슨 고민을 했을까? 제가 요즘 논문이 진척이 잘안 돼서 시름이 깊은데 이런 시조시를 읽으면서 그런 시조 시름이다 하면 참 어울리지 않겠죠? 그러니 임을 향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곡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어울릴 듯하죠. 가곡은 시조시를 5장으로 나누어서 노래하니까요. 장별로 나누어서 노랫말 읽어볼게요. 초장, 버들은 실이 되고, 2장, 꾀꼬리는 북이 되어, 3장, 93춘의 짜내느니 나의 시름, 4장, 누구서, 5장,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여창가곡 5조 이수대엽 버들은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이호규의 거문고, 곽태규의 단소, 양경숙의 해금, 이지영의 가야금, 박문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느리지만 우아한 선율의 곡선미가 참 아름다운 음악이었죠.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였고요.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이호규의 검은고, 곽태규의 단소, 양경숙의 해금, 이지영의 가야금,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4장, 5장 노랫말을 보면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본다면 누가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와 향기로운 풀이 승화시, 꽃이 좋은 때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꽃이 한참 좋은 봄 석달을 온통 그리움으로 시름겹게 보냈는데 그 힘든 시간을 지낸 결과 꽃은 다지고 마침내 녹음방초의 계절이 찾아온 건데 그게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니 녹음방초의 계절이란 화려한 꽃의 대가로 찾아오는 거니까 하면서 주인공이 시름겹게 보냈던 봄 석 달의 결실이란 의미도 되겠고요. 한편 그 좋은 시절을 다 보낸 주인공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봄봄님께서 수요일의 생방송 오늘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책길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봄봄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다 하는 표현을 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으로 낙양춘 골랐습니다. 낙양춘, 낙양의 봄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봄 노래가 많네요. 보뜰마을님께서도 봄 노래 듣고 싶어 하시고 고려시대 유행했던 시 형식 사라는 시를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사는 송대에 유행했기 때문에 송사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글자 수가 불규칙한 장단구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낙양춘 듣겠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흐리고 가랑비도 내리는 오늘 같은 날 여유롭게 듣는 낙양준도 운치가 있네요. 고려시대 이 땅이 유비두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 깊은 당악곡 낙양준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불교음악 범패 한 곡 골랐습니다. 화청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화청은 불교 포교를 위해서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노랫말과 선율, 불교의 교리를 풀어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화청, 화할 화자와 청할 청자를 쓰는데요. 불보살을 청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범패라는 음악이 산스크리트어나 한문 가사가 대부분이라서 일반 대중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예전에 우리 카톨릭 미사를 지낼 때도 그랬어요.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사 통상문을 라틴어로 불렀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미사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라틴어로

0: 미사 통상문을 외워서 불렀던 그런 사례가 생각나네요. 불교 의례에서 산스크리트어나 한문으로 노래하는 곡들은 대중에게 의미가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때 이 화청 같은 이해하기 쉬운 노래가 나왔으니 일반 대중은 듣기만 해도 좋았을 겁니다. 이 곡의 첫 시작 부분은 지심걸청 지심걸청 일회 대중 일심봉청하고 이 한문 노랫말이 나오는 것 외에는 모두 사사조의 이해하기 쉬운 한글 노랫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심걸청 지심걸청 일회 대중 일심봉청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지심걸청은 지극한 마음으로 빌어서 청한다는 말이고요. 일회 대중 한 곳에 모인 대중을 말하고요. 일심봉청은 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나올 적에 남녀노소 존비 귀천을 물러나고 이 세상에 나올 적에 빈손 빈몸 들고 나와 무력 탐심 내지 마오. 삼일수심 천재 보요 백년 탐물 일조진이라. 사흘이나 닦은 마음 일천해에 보배되고 백년이나 탐한 재물 하루아침 티끌이라. 공술에 공수거여 빈몸 빈손 들고 나와 빈몸으로 회경하는 초로 같은 우리 인생 다시 물어 이루어랄까. 범패 화청 듣겠습니다. 송암 스님의 소리와 연주입니다.
1: 지신을 저

터며 처자 군서이 공하거니 황천길에 못 만나고 대장경의 공죽시색 반야경에는 생

언진 모도 소용없고 북이빈천 돌고 돌아 북망산천 무덤대고 화장장에는 연기된다. 동쪽에서 돈넌에 가서 산

내 효성함도 염불이여 일가 친척의 화목함도 염불이여 처자 군속을 애호함

염불하면 불법이요 불법하면 요순인데 요순의 당 문무주공 삼강오륜 팔조문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이내 말삼 들어보소. 대명천지 밝은 날을 눈먼 소용이 어찌 볼꼬. 지공무사 밝은 날은 높은 산에 먼저 뒀고, 대자대비 불보살은 정성시주를 먼저 보내. 정성이면 지성이요, 지성이면 감옥이

승성해라 하는 데는 승성남녀 존비기천을 물러나고 너도 나도 차별 없이 임의자제로 수영하며 수량이 무궁하야 무상쾌락 수영하며 다시 생사 아니 봤다 불생

이런 말삼 불보살은 사막도에 빠진 중생 근전에는 도사시고 지옥도 중에 수고 중생 전도하는 도사시다 직심으로 염불하고 성심권양 올리시면 선망부모 조상님네 이고등락 하옵시고 사로생전 부부금실 해로백년 하실 적에 하자손은 수명장수 부귀영화 계계성성 만대유전 하실 적에 보시하고 시중하에

헐보소 죽어지면 허사되고 돌아보고 다시 보니 세상 일이 허망하오. 둥근 세상 지내가나 근본 마음 청정하오. 종일 탐심 언제 쉴꼬 재물 가져 걱정일세. 죽음길에 노소 있나 금은 진보도 소용없고 부귀 빈천 돌고 돌아 북망산천 무덤되고 화장장에는 연기된다. 동쪽에서 돋는 해가 서산 낙일 되었으니 밤이 되고 닭이 운다. 청춘 세월 웃지 말고 허성 세월 하지 마소. 일촌 광음 지나가면 어린아이 청춘 되고 찰나간에 노인 되면 세상사가 괴롭고 부귀영화 늘쓸데 있나. 이 산스크리트어나 한문으로 된 노래를 듣다가 이렇게 쉽게 풀어낸 우리말로 된 노래를 듣는 대중 아마도 마음을 다시 잡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불교에서 대중 포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 범패 화청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범패 보유자셨던 박송암 스님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은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의 산조선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해금산조입니다. 이 곡은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바탕으로 해서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의 대금산조 선율을 추가해서 새롭게 구성한 음악입니다. 세 종류의 산조에 좋은 선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산조를 짜려면 연주자 자신의 예술성과 음악적 기준이 아주 중요한데요. 해금 연주자 고수영이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새로 추가한 대금선율은 우조, 평조, 호걸제 등이 기존 해금산조에서 사용되지 않던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 선율을 특별히 해금으로 연주하기에 적합하도록 변화시켰고요. 특히 계면조 중심의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보다 다채롭게 보완해서 새롭게 짰습니다.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에 의한 해금산조 듣겠습니다. 고수영의 해금,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로 이어진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에 의한 해금산조 들으셨는데요. 이 음악은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바탕으로 하고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의 대금산조 선율을 연주자 자신의 방식으로 예술적으로 더하고 새롭게 구성한 해금산조입니다. 계면조 위주의 한범수류 해금산조가 다채로운 변신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정박 위주로 연주하는 한범수류 해금산조의 주요 특징을 그대로 살렸고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한범수류 해금산조의 모습이 잘 간직되도록 했네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수영의 해금 연주였고요. 정준호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0770님께서 두 줄 사이를 오고 가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소리의 표정이 비 내리는 정경과 사뭇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해금이란 악기가 두 줄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참 매력적인 일이죠. 네, 0770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토끼 배 가르는 대목입니다. 토끼가 별주부의 꼬임에 빠져서 용궁에 들어왔죠. 벼슬 한 자리 주겠다 해서 온 건데요. 벼슬은커녕 배를 가를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용왕이 토끼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허, 그놈 뱃속에 간 많이 들었겠다. 배 따서 소금 찍어 올려라 하면서 토끼 배를 따라 이렇게 용왕이 명합니다. 그런데 용왕이 죽기 전에 말이라도 시켜보자 하면서 제사 착실히 지켜줄 테니 걱정 말고 할 말이 있다면 말이라도 하고 죽어라 이렇게 토끼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때 토끼 머리 많이 굴렸죠. 자, 내 배 따보시오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배를 내미는데요. 그러자 용왕이 생각하기에 이 토끼가 배를 의심 없이 내는 것이 필요 곡절이라 분명히 곡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슨 곡절인지 이야기나 들어보자 하고 말할 기회를 줍니다. 토끼가 이 부분에서 절묘하게 위기를 묘면하게 되는데요. 용왕의 입장에서는 불찰이고 토끼 입장에서는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 배 가르는 대목인데요. 박봉술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퇴끼를 그 영덕자 너르마당에다가 서는 너덕 바꾸를 동댕이 쳐서 내 궁굴려놓으니 퇴끼라는 눈을 깜짝깜짝 좌우를 살펴보니

현택지신과 무수한 어병지졸이 접제비 둘러 사건을 진퇴유격이요 용궁지하에 필사당퇴라 택지라니 할일 없이 꼭 죽었지. 눈을 깜짝깜짝 뜨고 있을 적에 용행이 이만 오고 보더니만은 그놈 뱃속에 간반이 들었겄다. 특히 뱉다고 어서 간 내어 소금 찍어 올려라. 분부를 했거든. 싹 특히 뱉다고 간 내어 먹으시면 아무 피해단이 없을 텐데 이리 그릇드느라고 타국김생이라 귀에게서 말을 한번 시켜보겄다. 특히 너 듣거라. 내 우연히 득병하야 명의한테 문의한 즉 네 간이 으뜸이 되기로 어진 신하를 시상에까지 보내서 너를 잡아왔으니 죽노라 한을 말하라. 너 죽은 후에라도 목비라도 해세울 것이고 네 육신은 안장하여 정조 한식 탄호 추석 제사를 착실히 지내줄 것이니 조금도 죽는 거 한을 말고 헐 말이 있걸라건 말이나 하고 그냥 죽어라. 퇴기란 놈 그지야 이제 죽을 뒤들어온 줄 알았구나. 엇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눈을 깜짝깜짝 하더니 한결을 얼른 생각하야 배를 훨씬 내밀며 자 내뱉다 보시오. 용해의 의심이 나지. 저놈이 배를 아니 떼일라고 방세거를 터인디 배를 의심 없이 내민 것이 필요곡절이라. 무슨 연유인고 말이나 하고 죽어라. 말할 것도 없고 소태의 배만 촥 따보시오. 어따 이놈아 말을 해라. 말하여도 고지 듣지 않을 테니 어서 따보란 말이오. 어따 이놈아 어서 말을 하여라. 말을 하라니 허우리다. 말을 하라니 허우리다. 태산이 풍퇴하고 오선이 몸흔디 시열갈상 노래소리 억조창생 원망 중에 담아간 상류의 문성현의 뱃속에가 칠궁기가 따오고 비가 노배를 갈라 일곱 분기가 있더니까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요건이와

없지. 울라리 날라오며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 그 배를 따보고 펴서 용왕이 화를 내요. 이놈, 네 말이 간사한 말이로다. 의사 이러기를 비수병제 구불능식하고 담수병제 혈불능언하고 신수병제 이불능청하고 간수병중복불능세라. 간이 없고야 눈을 들어서 만물을 보느냐. 택지가 당돌이었자오되 소태가 아닌 적 월정기로 삼겹삽기로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티리내다. 세상의 병객들이 소태고 떨러나면 간을 달라고 도체이로 간을 내요. 파촌입에다 꺽꺽 싸서 징노로 징징도여 영주석상 개소나 못들어 진상상 깨비어가 끄끄다리다 따라매 놓고 도와유서고 이집에 누가 탁주가로 내려왔다가 우연히 주부

0: 만나 수긍신미가 좋다고 일관경자로 만나니라. 용왕이 구지요왈 이놈 네 말이 당찬한 말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지 내게 장고 다를 바가 없는데 수립지 못하는 간을 어찌 내고 드리고 임무로 출해본단 말이야. 택기가 웃으면서 대왕이 지기 이리요 미지기 이로소이다. 폭키신은 의하야 사신인 수가 되었으며 실롱씨 어짠 일로 인신우수가 되었으며 대왕은 의하야 꼬리가 저리지더라. 누구 소튼한 무삼일로 꼬리가 여리며 떡 하고 없고 대왕의 묵댕이는 비늘이 번쩍번쩍하고 소태의 몸뚱이는 터리오리 송살송살 가마구로 일러도 오전 까마구 실개 있고 오후 까마구 실개 없사고 니 인생 반몰 비금주수가 한 가지라고 뻑뻑이니 답답지간이 이거고니까 용왕이 의의 없어. 그러하면 네 간을 내고 드리고 하는 표가 있느냐? 있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궁녀가 서있느라니까 널 저 궁지가 못 오다. 어쩐 내리기냐 소득을 가로리다. 한궁으로는 대변을 보고 또 한궁으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궁으로는 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은 아니다. 그러하면 어느 궁기로 넣고 어느 궁기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궁기로 내든 만물신생이 동방 삼팔목 남방이 제라 서방 사구금 북방일육수 중앙 50도 천지 음양사시정기 아침 만개 저녁 이슬 5시에 광채를 응하여 입으로 넣고 밑궁기로 대원이게 만병이게 주느고 그뜸 약이라고 원하니다. 용왕이 의의 없어. 그러하면 네 간 먹고 회원번이 누있는고 이끼를 이룰 말씀이요. 수어부강 태공은 고기나 끄으로 나왔다가 우리 선조 간시질 적에 낚싯대 내버리고 찾던 표자를 산뜻 끌러 그물 조금 떠마시고 궁80, 단80에 160세를 다르시고 우리 부친 현국께서 요산조 소리를 하고 올 적에 물에 빠져 죽게 될 적에 동방세계가 건져주어 그거 내가 놓으라고 간 조금 주었더니 삼천갑자를 살았으니 대왕 성덕으로 영유석상 달아놓은 간 포체들이다. 자세 쓰면 백발이 환흥 낙치구생 환골탈태 연연익수 만병해 죽은 어려워리다.
1: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 배 가르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동편제의 거장 박봉술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토끼의 임기

흥변이 대단하죠. 그래서 마침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들인다. 이런 토끼의 말을 그대로 믿은 용왕의 어리석음. 이 당대 지식인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리를 하신 박봉술 명창은 음악 가문 출신이라 뛰어난 음악성 들으신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이분의 형제 박봉래, 박종채, 박봉채죠. 모두 판소리 하신 분들입니다. 동변제 판소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다섯 바탕을 모두 전승한 분인데요. 판소리의 옥편으로 칭송되는 명창, 오늘 동변제의 정통소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음악은 보뜰마을님 신청 음악입니다. 단가 운단풍경입니다. 오늘 날이 흐려서 화창한 봄날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는 것도 좋겠죠. 운단풍경 근오천, 소거에 술을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나려가니, 이런 노랫말로 시작이 돼서 제목을 운단풍경이라 했습니다. 단가 운단풍경의 노랫말은 송대의 대학자 정호가 지은 춘일우성의 시구로 시작합니다. 운단풍경 근오천, 구름은 맑고 바람 가벼운 봄 한낮 무렵 작은 수레에 술을 싣고 꽃과 버들이 피어있는 풍경을 따라 시내를 건너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름다운 봄날의 한때 구월산, 지리산, 북향산, 가야산, 속리산을 지나 삼각산을 올라보니 남산 송백이 울창하고 한강에 흐르는 물이 참 좋은 무렵, 바로 그 무렵을 노래하는 단가 운단풍경 이번에 듣겠습니다. 성창순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운단풍경 근오천, 소거 술을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장 내려가니 음논하니 황봉백접 주르르 풍덩옥파 장난 떠나니 토하르다 붉은 꽃 푸른 잎 본산에 한강수를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운안스난 춘광춘 흥을 자랑온다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언덕을 초동이여 석병하니

0: 헐쓸
1: 변변하는 저 백군을 한가함을 자랑한다 을리녹척 펄펄 뛰고 쌍쌍원하게 높이 청풍언설에 하고
0: 쓰고
1: 소파는 불흥이라 종일이지 소유원인 등만 견지만년이라 살같이 닿는 배는 양진표진배

봐라. 어? 금수강산 통금강서구월 어? 남길의 봉창산 가야산 송제산 편따보고 어?

넌 호호양양 준대이를

단가 운담 풍경, 성창순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청춘가,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연주였습니다. 오늘 범패 화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연불이라 했습니다. 착한 마음, 순한 마음, 부모님 효성, 일가친척 화목 모두 연불이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 우리 뛰어넘는 교리를 뛰어넘는 덕목이기도 하죠. 국악산책 오늘 여기서 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때때로 아침이면 창가로 날아온 새들이 지저귀고 잠든 너에게로 햇빛이 쏟아진다. 나는 이 느낌을 사랑해. 양한다 시인의 시 나의 작은 폐쇄병동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권진원의 봄은 고양이로다 듣고 왔습니다. 아, 최근에 와, 좋다 하는 감탄이 튀어나온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요즘 좀 많습니다. 날씨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화창해서 하늘도 파랗고 바람도 어딘가에서 솔솔 부는 날 초록으로 물든 산책길 걸을 때 와, 정말 좋다. 진짜 이런 게 행복이지. 이런 걸 자주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도 정말 좋다, 진짜 좋다, 참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순간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을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 배터리를 드립니다. 자, 음악을 한곡 듣고 올까요? 마크 테일러의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능수버들.

0: 마크 테일러와 여러 명이 함께 연주를 들려준 능수버들이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음악을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 비평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3주 만에 만나죠.
1: 네, 맞아요.
0: 어떻게 지내셨어요?
1: 3주간 이제 여러 공연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크고 작은 공연들을 좀 다니다가도 요즘 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0: 네.
1: 그래서 실내에만 있기 좀 아까워서 주말은 좀 여행도 다녀오고
0: 네.
1: 네, 좀 즐겁게 바깥 생활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0: 바깥 생활 아주 좋습니다.
1: 네.
0: 그럴 때 라디오도 딱 틀어놓으시면
1: 네.
0: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드뷔시와 라벨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은 지휘자에 대해서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1: 네.
0: 오케스트라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지휘자가 누구더라라고 꼼꼼히 또 따져서 공연도 보시기도 하시던데 이게 동일한 오케스트라여도 그리고 동일한 곡이어도 누가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좀 차이가 있고 다르게 들리나 봐요.
1: 네, 정말 저도 처음에는 이 지휘자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0: 네.
1: 정말 알지 못하는 채로 긴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이 음악에 조금 익숙해지고 그 이 악단이 가진 어떤 색깔도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지휘자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게 다 바뀌는구나
0: 네.
1: 라는 것을 좀 나중에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포츠 팀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플레이어들이 있고 이제 그들이 이제 활동하는 어떤 무대도 있고 할 텐데 어떤 사람이 감독으로 와서 어떻게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0: 전략을 어떤 플레이를 이끌어내느냐
1: 네, 그거에 따라서 또 그들의 이제 승패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이제 음악 감독이 누가 되느냐, 지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이제 미래도 바뀌고 음악도 바뀌고 하는 시기인 걸로 이제 저도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지휘자가 그 지휘자마다 악보를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들리는 걸까요?
1: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특정 작곡가의 음악을 엄청나게 영웅적인 면으로 막 해석을 하는데 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또 같은 곡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영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내에 있는 여린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더 포착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0: 네.
1: 누구는 선율을 더 아름답게 누군 더 구조를 아름답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나 이제 음악을 분석하는 방식이 이제 정말 지휘자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음악을 들을 때도 아, 그 다른 관점에 의해서 정말 이제 다른 빛을 비춰서 이제 확 펼쳐지는 그 프리즘처럼
0: 그러네요.
1: 음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0: 그 해석에 따라서 지휘의 방식도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0: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휘자들은 대부분 20세기 이후의 인물들인데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시대에도 지휘자가 있었습니까?
1: 네, 물론 있었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앞 시대에도 이제 지휘 오늘날 우리가 지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완전히 같진 않지만 일종의 지휘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지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의
0: 네.
1: 이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17세기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그 루이 14세의 궁정 음악대의 이제 대장이었.

0: 썼던 사람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큰 합주를 멋지게 만들 때 박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지팡이를 바닥을 이렇게 쿵쿵 치면서 박자를 맞추는 것을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1: 지금의 메트로놈 같은 그런 건가요?
0: 네, 맞죠. 네, 완전히 그런 기계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제 지휘의 초창기로 보고 이제 모차르트와 베토벤 시기에는 좀 악기를 연주하면서 동시에 지휘를 하는 사람으로도 약간 좀 모델이 바뀌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얇은 마법봉 같은 그 지휘봉을 들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 19세기 초쯤부터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델의 지휘자들이 그 앞시대에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지휘자를 만나볼까요?
0: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만나볼 지휘자는 그 옛날의 지휘자들을 이제 다 딛고 이제 20세기에 정말 지휘자들의 황금 시대라고 불릴 만한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지휘자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라고 하는 이제 베를린에서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던 지휘자의 이야기, 그리고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특히 뉴욕에서 이제 딱 터를 잡고 그 카라얀과 굉장히 상반된 방식으로 활동을 했었던 두 지휘자인데요. 요두 사람의 스타일 비교가 되게 여러 면에서 재밌어서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1: 이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인물인 거죠. 뭐 태어난 시기나 그 사망을 하게 된 시기도 비슷한가요?
0: 네, 이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1908년생이에요. 그리고 레너드 번스타인은 1918년생으로 딱 10살 정도의 터울이 있었고요. 카라얀은 이제 베를린에서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출신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였어요. 이제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 바로 그 어떤
1: 뭔가 정통성이 있는 것 같은.
0: 바로 그 잘츠부르크에서 출신으로 이제 태어나서 이제 독일어권 음악들에 굉장히 능숙했고 그 음악들을 또 이제 독일어권 음악의 중심지였던 베를린에서 오랫동안 선보였었던 사람이고 레너드 번스타인은 1918년에 이제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동부권에서 이제 쭉 자리를 잡고 뉴욕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활동도 했고 또 뉴욕이라는 도시가 지닌 어떤 그 문화의 용광로 같은 그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많은 인기를 끌었던 뮤지컬이나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거리의 음악들 이런 것도 넓게 받아들이면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미국적인 활동을 좀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시대이긴 하지만 이 둘의 활동지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어떤 성격 차이가 굉장히 달랐고 그치만 둘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완전히 정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1: 지휘계 양대 산맥, 오래된 표현입니다만
0: 네, 맞습니다.
1: 그랬던 거죠. 자, 그러면 카라얀 이야기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이제 카라얀의 모습을 보신 분들, 뭐 영상이나 그 이미지로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겠지만 은빛의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머리카락이 눈에 띄잖아요. 머리카락을 막 뒤로 넘기면서 되게 좀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표정, 뭔가 절제되어 있는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상징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카라얀의 어떤 지휘 스타일, 특징, 이런 건 어떤 점이 있을까요?
0: 그딱 지금 아나운서님이 표현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절제되어 있고 좀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느낌. 딱 이게 저도 제가 카라얀의 지휘 스타일에서 느끼는 그런 음악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카라얀의 그런 사진과 영상에 또 영향을 받아서 더더욱
1: 그럴
0: 그렇게
1: 수 있죠.
0: 느끼는 것도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지휘자들이 리허설을 하거나 이제 악단에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문할 때그 자신이 어떤 캐릭터로 음악가들에게 비춰지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내가 어떤 음악을 지향하면은 그 음악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딱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너무 발랄하고 막 이렇게 상큼한 그런 음악을 하고 싶은데 막 카라얀처럼 엄숙하게 들어가면 어떤 불일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카라얀의 그런 외향을 꾸미는 방식, 그다음에 음악을 만드는 방식이 이제 다 같은 톤으로 좀 이루어져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카라얀의 지휘 스타일 중에 가장 좀 특징적이라고 얘기되는 거는 눈을 감고 좀 정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음악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고요한 상태에서 그런 절제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연주자들에게도 아, 내가 저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잘 찾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인상을 좀 심어줬다고 하더라고요.
1: 눈을 감고 지휘를 한다는 것은 악보를 다 외운다는 뜻인가요?
0: 사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휘자

0: 기자들이 이제 안보로 그냥 그
1: 네.
0: 긴급을 이제 보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지휘복만 들고 나가서 이제 지휘하는 날도 많은데
1: 네.
0: 카라얀은 거기서 한술 더 써. 나는 뭐볼 필요도 없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1: 단다.
0: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1: 네.
0: 그런 건 거죠.
1: 아니, 카라얀은 그 일화 중에 그런 것도 있던데요. 어떤 공연 영상 같은 것을 좀 찾아보면 지휘를 하고 있는 자신을 영상으로 담는 장면? 실제로도 그렇게 하기도 했었을까요?
0: 네, 이제 카라얀의 또 가장 이렇게 오늘날 다시 재평가되고 있는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냥 구글 포토 뭐 이런 데다가 그 카라얀이라는 인물의 그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은
1: 네.
0: 그 당시 지휘자들 중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멋진 사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부터 어떤 미디어의 중요성, 그리고 영상 기록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1: 일찌감치 일찍 그 인기 유튜버셨네요. 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옆모습, 그 은빛의 머리칼이 아름답게 조명을 받아서 빛나는 것과 이 옆모습의 그 실루엣이 가장 멋있게 보이는 그 각도 이런 것까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아시고 그 영상을 잘 찍을 수 있도록 그 영상 제작사도 따로 설립을 하셨다고 해요.
1: 그래요.
0: 네.
1: 예.
0: 텔레문디알이라고 하는 영상 제작사를 설립해서 이 부분에서 어느 카메라 앵글로 누구를 잡아야 되는지. 그건 또 이제 음악적인 견해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1: 그렇죠.
0: 저때뭐 바이올린이 가장 멋진 선율을 연주하고 있으니 바이올린을 비춰줘야 한다 하는 것도 있고,
1: 네.
0: 이때는 오케스트라 전체가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멋진 이런 동작을 하니 나를 비춰야 된다. 뭐 이런
1: 아,
0: 것도
1: 네.
0: 직접 다 편집을 하고 앵글까지 계산을 하면서 그런 걸 만들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1: 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음악적인 능력을 잘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돋보이게 하는 방법도 잘 알았던 지휘자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영상 기록이 정말 많고 그것이 그 당시 이제 카라얀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일종의 퍼스널 브랜딩 같은 것이 되기도 했고 또 함께 일했던 베를린 필하모니의 또 영상 자산이 되기도 했어요.
1: 그러네요. 예.
0: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고 기록 영상이든 좀잘 편집된 영상이든 하지만 이 베를린 필하모니는 이 카라얀 시대 때부터 찍어놓은 게 너무 많아서 이 영상의 아카이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디지털 콘서트 홀이라는 베를린
1: 아.
0: 필하모니만의 그런 온라인 콘서트 홀이 있고 그것이
1: 네.
0: 정말 양질의 콘텐츠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엄청난 기록을 하게 된 거네요. 예.
0: 네, 그쵸.
1: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CD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CD 세대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CD 통해서 클래식을 많이 들었던 그런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CD 한 장의 표준 수록 시간이 74분이라고 저도 이것까진 몰랐습니다만 이 기준이 카라얀 때문에 생겼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0: 이게 정말 음악계에서 얘기가 많이 떠도는 이제
1: 네.
0: 일화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카라얀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74분이라는 숫자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70분도 아니고
1: 그러네요.
0: 60분도 아니고 90분도 아닌 그래서 이 CD의 어떤 첫 번째 규격을 정하는 회의에서 뭐 소니사의 누구랑 뭐 필립스사의 누구랑 같이 모이는 그런 회의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뭐 카라얀이 거기서 의견을 냈다는 썰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기준을 정할 때 우리가 여기에 뭘 담을 것인가? 우리가 가장 이 CD로 기록해야 될 중요한 음악 중에 가장 긴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카라얀이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정도를
1: 네.
0: 담으려면은 한 74분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1: 설이 있군요. 확인된 것은 아닌 거네요.
0: 네. 그러나 이
1: 네.
0: 설이 어딜 가든 계속 나와요.
1: 예.
0: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뭐 되게 많은 산업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이
1: 그렇죠.
0: 재료의 돈과 이런 것들에 딱 적정 비율을 맞추다 보면은 이랬을 것 같은데 어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퍼질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흥미롭기도 해요. 이 CD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제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카라얀의 그 힘이랄까요? 그 사람의 위상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했구나. 혹은 그가 그런 식으로 잘 되게끔 뭔가 영향을 오히려 이게 퍼지도록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1: 그 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게 공연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실황의 느낌도 있지만 이것을 기록하고 또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0: 뭐 어떤 영상이 되었든 혹은 이 음반을 통해서 확장되는 그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1: 네. 맞아요.
0: 카라얀의 속마음이 그렇겠죠. 네.
1: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너무 그 거기서 그리고 자신이 돋보일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0: 잘 알고
1: 절묘하게.
0: 있고,
1: 네.
0: 네.
1: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0: 연주자처럼 사실 지휘자에게도 자기에게 가장 자신 있는 작품 혹은 자신을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 있을 것도 같은데, 카라얀 하면 상징되는 작품이 있을까요?
1: 네. 아마 이제 정말 카라얀은 너무 유명한 지휘자고, 오랫동안 이제 베를린 필과 같이 많은 곡을 연주했기 때문에 진짜 많기는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카라얀이라고 했을 때, 아, 그럼 카라얀 하면은 일단 베토벤 들어봐야지 하는
0: 네.
1: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카라얀이 이제 나고 자란 환경, 그 독일어권, 잘츠부르크 출신으로 계속 독일어권에서 살았었던 그 이력도 한몫을 할 것이고, 또 어쨌든 이 시기에 베토벤이라고 하는 작곡가를 잘 다루는 것이
0: 네.
1: 지금도 중요하지만 일단 더 훨씬 중요했을 것 같아서 카라얀도 이제 그 베토벤을 굉장히 공들여서 연구하고 또그 기록도 열심히 남겼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그 CD의 일화에서도 베토벤을 거론했을 정도로 그도 이제 베토벤의 음악적인 중요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카라얀을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했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그래도 떠오르는 것은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도 운명 교향곡인
0: 네.
1: 것 같아요. 그 비장하게 시작하는 그
0: 그렇죠.
1: 느낌.
0: 예.
1: 그게 제가 느끼는 그 카라얀의 새까만 배경 속에서 은빛 머리가 빛나는 그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저에게 이제 카라얀의 대표작이다라고 하는 거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0: 네.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네. 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의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1악장, 1962년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0: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1악장 함께 들었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세요. 이거 뭐 많은 분들이 빠바바밤 여기서 벌써
1: 그렇죠.
0: 익숙하셨겠습니다만. 네.
1: 네. 이 곡의 이제 가장 유명한 부분. 이 곡을 유명하게 만든 그 음이 딱 처음에 딴딴딴딴 하는 이 네 개의 음이에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운명이라는 그 별명이 붙은 이유

0: 또 이제 이 곡을 쓸 무렵에 이제 베토벤이 이제 아 운명이 나의 방문을 두드린 듯그 노크 소리다.
1: 네.
0: 혹은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발걸음 소리 같다. 혹은 이렇게 어떤 두드리는 소리로 이제 이해를 해서
1: 네.
0: 이것을 운명 모티브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부르기도 하는데
1: 네.
0: 사실 이런 일화 이제 베토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거운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서적인 측면으로도 얘기가 많이 되지만 그 서양 음악사에서 이 작품의 굉장히 또 특별한 점은 이 솔솔솔 미라고 하는 네 개의 음을 요모조모 써먹으면서 이 교향곡 전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이제 한 번쯤 나중에 또더 들어보실 일이 반드시 생기실 텐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 따따따따라고 하는 게 계속 나와요. 이 리듬이 곳곳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영원히 찾을 수 있는데,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약간 막 프랙탈 구조처럼 이렇게
1: 네.
0: 작은 구조가 여기에도 있고 크게도 있고 뒤집혀서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곡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곡이에요.
1: 네.
0: 네, 그럼.
1: 설명을 들으니까 다시 듣고 싶어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댁에서 한번 다시
0: 네.
1: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첫 번째 그 쏠쏠쏠미가 뭔가 자신에게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두근거림이기도 하면서 뭔가 두려움이기도 하면서 설레임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0세기 지휘자들의 황금 시대를 이끈 두 거장, 카라얀과 번스타인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카라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번스타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지휘자였을까요?
0: 번스타인은 그 우리가 카라얀이라는 이제 지휘자를 이야기했을 때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그 거장의 느낌이 너무너무 딱 상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1: 네.
0: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애칭으로 부르고 싶은 좀 그런 친근하고 이 사람이 음악을 너무 좋아서 방방 뛰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휘자예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레너드 번스타인을 이제 마찬가지로 카라얀을 영상으로 처음 본 것처럼 영상으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파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라벨의 라발스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연주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냥 보통은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영상을 그렇게 뭔가 유의해서 보지는 않는데 중간에 가면 갈수록 이 지휘자가 음악에 완전히 몰입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1: 네.
0: 활짝 웃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서 그 음악이 주는 어떤 황홀감, 도취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기를 이제 주저하지 않는
1: 네.
0: 사람이었었고 그 사람이 이제 마침내 완전 클라이막스에서 이렇게 으악 하면서 웃을 때 저도 소름이 쫙 같이 돋으면서 아, 정말 너무 멋진 연주다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그래서 남의 감정까지 이렇게 막다 끌어내는
1: 끌어내는.
0: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
1: 네.
0: 그런 면에서 그 카라얀과 굉장히 대비되는 것 같아요.
1: 정말 다른데요?
0: 네.
1: 카라얀은 절제미가
0: 그쵸.
1: 있다면 아무리 내가 흥이 나고 기뻐도 거기까지는 안갈 거야. 그건 내 안으로 흡수할 거야. 그런 어떤 다짐이 느껴진다면 번스타인은 자, 마음껏 쏟아내 보겠어.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느낌?
0: 네. 그래서 이제 그 표현도 이제 얼굴 표정으로도 정말 강하지만 몸짓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 지휘대, 그 포디움이라고 부르는 지휘자의 자리에서 워낙 막 춤추듯이 움직이는 게 많아서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움직임을 레니 댄스, 그래서 그 애칭으로 불러가지고
1: 레너드의 애칭으로 레니 댄스 이렇게.
0: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까지 춤추는 지휘자가 이전까지는 좀 많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그 지휘대 위에서 약간 춤추듯이 지휘하는 전통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춤추는 지휘자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 또한분
1: 있죠.
0: 계세요.
1: 네.
0: 네. 그래서 아마 이제
1: 성함이
0: SNS나
1: 어떻게 되시더?
0: 그 백윤학
1: 네,
0: 지휘자라는
1: 맞습니다.
0: 분인데
1: 예.
0: 예, 뭐그 디즈니 콘서트였나요? 아무튼 그런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사랑해온 음악들을 이제 너무 지휘자에서 많이 표현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정말 마법을 이렇게 부리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라던가 이렇게
1: 네.
0: 그분들 이제 마찬가지로 활짝 웃는 거 이런 것들이 또 관객들의 마음을 너무 막 많이 사로잡아가지고 그런 게또
1: 네.
0: 큰 힘을 얻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백윤학 지휘자를 사랑하듯이 당대 이제 20세기에 뉴욕의 청중들도 아, 레니 댄스 너무 귀엽고 좋아 하면서 엄청
1: 네.
0: 사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에 백윤학 지휘자님을 보면서 많이 생각이 납니다.
1: 그런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스타인처럼 뭔가 이제 당시에도 뭐 지금보다 클래식을 훨씬 더 많이 향유를 했겠지만.

0: 만 여전히 문턱이 있고 고급 문화로 여겨졌을 텐데 이런 번스타인의 오픈마인드된 어떤 지휘 스타일이 그 청중 관객으로 하여금 이 음악에 더 훨씬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뭐 다리 역할 이런 걸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1: 네, 너무너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게 될 때, 잘 모르던 걸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찾아가면서 알게 될 때도 있지만, 이 음악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막 눈을 빛내면서 얘기할
0: 네.
1: 때, 그때, 아, 저기에 뭔가
0: 빠져들잖아요.
1: 있구나. 이렇게
0: 예.
1: 알게 되니까, 그 역할을 이제 지휘자라는 인물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카라얀이 정말 내가 절대적으로 막 따라야 될것 같은 보스 같은 느낌이라면은 이 레너드 번스타인은 정말 친절한 안내자
0: 네.
1: 그리고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멋진 사람 이런 이미지로 저에겐 딱 기억이 되고 있어요.
0: 네. 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이렇게 지휘도 아주 흥 넘치게 하는 그런 지휘자로 유명합니다만 작곡가로도 유명했다고요?
1: 네.
0: 네.
1: 그래서 사실 이제 이 20세기가 되기 이전까지 많은 작곡가들이 오히려 지휘를 겸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작곡을 하는 일은 이제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작곡을
0: 그렇죠.
1: 해서만은 이제 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지휘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직장처럼 일해야 되는
0: 네.
1: 리허설 시간에 맞춰 가서 연습시키고 뭐다 그런 약간
0: 그렇죠.
1: 행정적인 일도 겸하는 거다 보니까 작곡가들이 생계를 위해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20세기에는 이제 그런 구도가 조금 많이 바뀌긴 했죠. 이미 유명한 곡들도 너무 많고 그냥 전업 지휘자로만 살아도 어떤 특별한 창작자의 위치로서 아티스트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만큼
0: 네.
1: 또 그렇긴 했는데 이제 카라얀은 정말 지휘만 했거든요. 지휘 외길 인생이었다면
0: 네.
1: 번스타인은 이제 약간 넘쳐흐르는 음악적 아이디어가 많았었어요.
0: 그거 어떻게
1: 그래서
0: 주체할 길 없잖아요.
1: 써야죠.
0: 네,
1: 그래서 네.
0: 써야죠.
1: 작곡을 이제 그래서 본인도 계속해서 했었고 근데 이제 이 작곡을 할때 아주 엄숙한 서양 음악의 그런 정수들 클래식적인 것만 이제 쓴 것이 아니라 이제 당대 이제 아까 뉴욕에서 그가 접한 다양한 음악 장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0: 네.
1: 훨씬 더 열린 형태의 작품들 장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지휘계에서 바라보는 번스타인의 그 캐릭터 그리고 이제 이런 곡들을 쓴 넓은 의미의 장르를 포괄하는 곡을 쓴 작곡가로서의 번스타인을 보는 입장들이 아마 서로 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번스타인 본인도 약간 그런 캐릭터상의 약간의 불일치 같은 것을 좀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말 중에 작곡가들과 있을 때는 내가 지휘자라고 하고 지휘자들과 있을 때는 난 작곡가다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넘치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흥, 끼 이것을 이제 본인의 작곡으로도 많이 풀어냈다고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클래식의 영역에 머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로 활동했던 뉴욕에서 접하게 됐던 뭐 어떤 뮤지컬이나 재즈 이런 것으로도 이제 발현이 됐을 것 같은데 작곡 스타일이 그럼 좀 독특했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곡이라고 하면은
0: 예.
1: 이제 사실 이제 뉴욕에서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라고 하면은 카네기 홀 이런 클래식 공연장인데 이제 번스타인의 유산을 보려면은 우리가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그 극장이 있는 그
0: 네.
1: 즐비한 거리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번스타인의 가장 유명한 곡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 뮤지컬
0: 네. 예.
1: 작품인데요.
0: 네.
1: 이게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뉴욕 이민자들의 상황으로 싹 바꾸어 와서 그 이민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거기서의 어떤 사랑, 뭐 그런 충돌 이런 것들로 싹 바꾸면서 여기에 배경이 뉴욕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즈의 그런 스윙, 리듬 이런 것들도 가져오는데 원래 번스타인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클래식의 형식미 이런
0: 네.
1: 것도 고스란히 다 배어 있는. 그래서 클래식과 재즈와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라고 하는 그 영역들이 이제 아름답게 뒤섞여서 정말 음악적으로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서
0: 네.
1: 지금도 앵콜곡으로 이만한 곡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흥겹게 해주는데 이제
0: 그렇죠.
1: 오케스트라로 할수 있는 그런 곡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너무 인기가 많았고 지금도 인기가 많고
0: 네.
1: 아 뉴욕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클래식 음악 혹은 이제 서양 음악 그런 오케스트라 음악 이라고 하는 거는 아 요런 모델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작품이었죠.
0: 네. 그러면 그 만약에

0: 이제 지휘자로서 아까 카라얀을 대표하는 작품 뭐 베토벤의 운명 같은 것이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음악도 들었습니다만 번스타인을 대표하는 공연이나 작품이 있을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작곡가로서의 번스타인이 대표하는 그게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면은 지휘자로서 번스타인의 어떤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면은 이제 1989년에 베를린에서 열린 공연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지던 시기잖아요. 냉전이 종식되고. 그때 이 번스타인이 베를린의 콘체르트 하우스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지휘했다고 해요. 근데 그 베토벤 교향곡 9번에 이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그 환희의 송가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고 그 음악이 그렇게 뭔가 연말이 되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부르는 이유는 그 음악에 담긴 어떤 메시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악 음악으로 여겨졌었던 오케스트라 그리고 성악 음악의 영역으로 딱 분리되어 있었던 합창 이것이 기악과 성악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연주하자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메시지도 있을 뿐더러 이제 환희를 이제 같이 온 인류가 함께 노래하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가사도 그곡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이때에는 그 번스타인이 이 환희라고 하는 단어를 자유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 21개국에 생중계되어서 정말 많은 정말 억명 단위의 사람들이 시청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번스타인이 회고하기를 내가 이 환희라고 하는 단어 독일어로는 프로이데라고 하는데 이것을 프라이하이트
0: 자유.
1: 마침 반응이 이제 또 발음이 비슷해요.
0: 네.
1: 그래서 이것을 바꿔 부른 것이 결정을 베토벤도 아마 축복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너무 멋지죠.
0: 너무 멋집니다. 예. 그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선택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 해에 바로 베를린에서 이 공연을 펼쳤다는 것과 또 그것을 환희를 자유로 바꿔 불렀다는 이 모든 스토리가 굉장히 이것 또한 영화적이네요. 네,
1: 그러니까요.
0: 굉장히 이 번스타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좀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서 카라얀과 번스타인이 이제 다른 스타일의 지휘자이고 이 지휘 스타일도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쭉 활동들도 좀 다르게 이어졌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두 사람은 이어갔을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카라얀이 정말 지휘 외길에 이제 딱 집중하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느냐에는 좀 다양하게 열려 있었지만 일단 난 지휘자로서 멋지게 지휘를 계속한다, 매진한다라는 그 좁은 길을 계속 파고들었다면 번스타인은 이제 아마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짐작하셨겠지만 여기저기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클래식이라고 하는 음악을 그의 중심에 이제 두고는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확장할 수 있을까? 그 확산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대학에 가서 계속 강연을 한다거나,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회를 하거나, 혹은 TV 같은 미디어에 나와서 이제 음악을 직접 설명해 주는 식의 그런 방송 활동들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둘다 어떤 나름의 방식으로 미디어랑 엮여 있었지만 카라얀은 정말 음악을 더 멋지게 온전하게 보존하는 방식이었다면은 번스타인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음악이 될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에 와 접점을 만들려는 시도들을 굉장히 막 많이 했었죠. 그래서 방향성이 달랐습니다.
0: 그러네요. 그이두 사람은 뭐 워낙 지휘계 양대 산맥이자 거장이기 때문에 이두 사람이 지휘한 그 음반은 뭐 엄청났었겠네요. 판매가.
1: 엄청났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주목도 받았고 사랑하던 사람도 많다 보니까 지금의 지휘자들도 이 시대에 이두 사람의 지휘와 약간 같이
0: 영향을
1: 경쟁해야
0: 받는다는.
1: 되는, 네, 영향도 받고.
0: 여전히 경쟁을 해야 할 만큼 모두 사망을 했지만 실존하는 것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베토벤 5번의 그 운명을 지휘로 냈다 하면은 이 명반의 반열에 이미 이제 카라얀의 이름들이 막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이걸 넘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도전을 계속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계시죠, 두 분은. 네.
0: 아, 번스타인은 유대인 이민자 가정 출신이네요. 그리고

0: 북한의 경우에는 나치당에 입당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나 다른 네,
1: 그렇죠.
0: 인생사인데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은 거의 이제 만날 수 없는
0: 그러네요.
1: 어떤 그게 평행선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정체성과 관련된 일들인데, 이제 카라야는 이제 전쟁 내내 베를린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심판 과정에서 나는 음악적 커리어

0: 않은 식의 그런 이야기를 썼다는 얘기도 전해질 정도로 그 둘도 서로 이제 너무 유명하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그런 갈등들이 조금 묘하게
1: 그
0: 있었다고 합니다.
1: 그 둘은 거의 만난 적이 없었겠네요?
0: 그 못 만날 법한데 그래도 만난 지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예컨대 이제 한 54년경으로 예. 추정이 되는데 네. 이탈리아 밀라노의 이제 라스칼라 극장에서 번스타인이 카라얀의 지휘를 봤대요. 네네. 아마 그 당시에 자기도 지휘를 하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휘를 보고 약간 내 스타일은 아닌가 싶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인사를 할 법도 한데 네. 이제 안 하고 그냥 근처 식당에 갔대요.
1: 아.
0: 그래서 그냥 뭐 연주관 여기 그랬네 하고 있었는데 하필 카라얀이 그 식당에 들어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서
1: 예?
0: 또 이렇게 얘기를 말을 트게 됐대요.
1: 네네.
0: 하면서 이제 아 자기에게 이제 속내를 얘기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어떤 나의 어떤 나치와의 그런 전력 이런 것 때문에
1: 카라얀 내가 말이
0: 네 뭐 못 네.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활동을 못 한다. 근데 나는 뭐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1: 네.
0: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번스타인은 아 그럼 나 그런 거였냐 그럼 네. 내가 도와주겠다 라는
1: 예?
0: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1: 네.
0: 그 이듬해에 카라얀이 베를린 필하모닉이랑 같이 뉴욕에 가서 카네기홀 공연을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예.
0: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둘의 이때 이탈리아에서 만남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회고가 있습니다.
1: 화해를 했다 뭐 이런 식의
0: 예. 네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떤 음악적인 대화 그리고 동료에 대한 존중
1: 네.
0: 이런 것이 또한 다음 공연으로 이어졌지만 여기서 또 끝은 아니고
1: 그래요? 또 다른 스토리가 있나 보죠?
0: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카라얀의 전력 때문에 이제 카네기홀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긴 했고 이제 전석 매진이 되긴 했는데 시위가 일어났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의 공연을 우리가 뉴욕에서 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식으로 이제 시위대가 이루어졌고 카라얀은 내가 이제 안심하고 이제 번스타인의 가호 아래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유대계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지? 뒤에서 혹시 뭘 조장을 한 게 아니냐?
1: 번스타인이?
0: 네, 그런 오해를 하면서
1: 네. 정말 만날 수 없는 관계군요.
0: 그러니까 그래서 대기실로 네. 찾아온 번스타인을 뭐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1: 네.
0: 그래서 막 이런 크고 작은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둘 사이가 언제나 늘 호의적인 관계이기만 하진 않았던 것 같고
1: 네.
0: 굉장히 치밀한 그런 첨예한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엄청나게 서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라이벌 관계였고 서로 너무나 다른 정체성과 너무 다른 지휘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0: 그런 것 같아요.
1: 근데 아까까지 좋았거든요. 그 은빛 머리와
0: 네.
1: 절제된 지휘 스타일과
0: 그쵸.
1: 아 정말 너무 멋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음악을 아카이빙하려는 그런 어떤 애정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나치당에 입당했다는 그것은 그러니까 음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해명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출세를 위해서 그 너무나 그 굴곡지고 험난한 그 시기였는데 입당을 한 것이 야망과 욕망이 너무 지나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0: 그렇죠.
1: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하네요.
0: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카라얀의 이미지들을 보면 저도 좀 다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20세기에 활동했었던 특히 이제 독일어권의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네. 그렇게 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었나
1: 그렇죠.
0: 예. 보게 됩니다.
1: 네.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과 맞물려서 역시 이 활동의 그 과정을 보게 되니까 아마 그러겠죠.
0: 네.
1: 자, 두 사람을 지휘자의 황금 시대를 이끈 인물로 평가하는 이유? 이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0: 네. 그래서 이미 이제 10살 터울이긴 하지만 그 둘의 활동 시기가 정말 딱 겹쳤고
1: 네.
0: 그 세상을 떠난 시기도 딱 1년 사이예요. 그래서 그 정말 같은 시대에 서로 다른 방식의 지휘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이제 정말 그 나름의 방식으로 음악 문화가 융성하게끔 노력한 사람들이고 카라얀은 특히 이제 어떤 악보에 몰입해서 어떤 초월적인 경지에 같이 가게끔 하는 그런 자기의 내면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번스타인은 우리 모두 함께 신나게 놀아봐요 하는 그런 강점이 있었는데
1: 네.
0: 이런 나름의 방식의 탁월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또 그렇게 황금 시대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카라얀과 번스타인을 재조명하는 콘텐츠가 뭐 여전히 있습니까?
0: 네, 일단 이들이 남긴 그 자체로 이제 공연 실황 같은 것도 여전히 유튜브에서 막 백 몇십만

0: 회 이런
1: 네.
0: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번스타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 마에스트로라는 영화가 이제 있어요. 브래들리
1: 네.
0: 쿠퍼가 제작하고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그것도 그 연기랑 이제 번스타인의 내면을 다루는 이야기로 많이 주목을 받았고
1: 브래들리 쿠퍼가 번스타인 역을 하는 건가요?
0: 네, 그래서
1: 네.
0: 지휘자를 직접 연기를 하고요.
1: 네.
0: 또그 오프 브로드웨이 연극에서 이제 번스타인과 카라얀의 이두 사람의 관계를 극화한 이제 라스트 콜이라는 공연도 작년에 시작되어서 올해 뒤에 또 함부르크 공연까지 이어지면서 순회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두 인물에 대한 관심과 재평가가 계속해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구나라고 저도 느끼곤 합니다.
1: 두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등장한다면 좋겠네요. 재밌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끝곡으로는 그럼 번스타인의 곡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곡 추천해 주실까요?
0: 역시 이제 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아까 운명의 그런 장중하고 묵직한 느낌과 상반된 이 곡의 어떤 가볍고 명랑하고 또 약간 춤곡 느낌도 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좋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오늘은 20세기를 이끌었던 두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과 레너드 번스타인을 만나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주 뒤에 다시 만날게요.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지휘도 하고 싶고, 피아노도 치고 싶다. 교향곡도 쓰고 싶고, 브로드웨이와 헐리우드를 위한 음악도 쓰고 싶다. 내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 작곡의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OST 가운데 투나잇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천하의 큰일도 결국은 아주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조선의 개혁 군주 정조 임금이 남긴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하고 대단한 성과라도 그 시작은 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정성에서 출발한다는 뜻일 텐데요.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성공이나 남들의 화려한 결과물에만 마음을 빼앗기곤 하죠. 하지만요, 정작 그 일의 성패를 가르는 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기본을 다졌느냐, 여기에 달려있을 때가 많아요.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 또 작은 약속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그 마음이 모인다면 세상에 결코 사소한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요.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작은 하루에 정성 가득한 눈길을 건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김경아의 피리연주로 보허자 이 곡으로 오늘 첫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오늘 정조임금의 이야기로 시작해봤어요. 천하의 큰 일도 결국은 아주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가만히 곱씹어 볼수록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죠. 사실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도 작은 개미구멍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천리길을 가는 우람한 기차도 바퀴 아래 작은 나사 하나가 풀리면 멈춰서게 마련이고요. 큰 일의 성패는 대개 작은 일을 얼마나 야무지게 잘 해냈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일들이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따지고 보면 아주 중요한 디딤돌인 셈이에요. 조금 더 꼭꼭 씹어서 맛을 음미해보듯이 일상의 매 순간에 마음을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요. 분명히 우리 삶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의 평범한 오후를 특별한 울림으로 채워줄 국악 선율 만나보시죠. 누모리의 노래와 연주로 문 엽쇼 듣고 옵니다.

누모리의 노래와 연주로 문 엽쇼 전해드렸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전국적으로 비가 오네요. 음악 이르는 마루 출석합니다. 하시고 6642님께서 봄날에 무더위를 식혀주는 비 내리는 오늘 작은 행복이 가득한 음악 마루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비가 왜 이렇게 반가운가요? 요 며칠 너무 더워서 때이르게 찾아온 초여름 더위가 힘들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내리는 비가 참 시원하게 느껴지고 그동안 그 꽃가루가 어찌나 많이 날아다니던지요. 저도 잠깐 산책하고 왔다가 코 안이 부어서 계속 재채기하고 그 다음날까지 고생했는데 아, 이 꽃가루까지 좀 깨끗하게 다 씻어내줄 반가운 봄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두꺼비님께서 서울은 아침 6시쯤부터 비가 내렸어요. 어제 닭 한 마리 집에서 외식 사오셨었지 집에서 드셨나 봐요. 별미 중에 별미였다고 닭 국물에 대파를 넣으셨나 봐요. 그래서 초고추장을 찍어서 드셨답니다. 벌써 몸보신 하신 거예요? 아직 초복 안 왔는데 미리 하면 좋죠. 원래 몸은 지치기 전에 미리 살펴놔야 가장 좋대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에 건강이 되는 음식으로 몸보신, 몸보양 미리미리 해두세요. 자, 마음의 보양은 저희 음악에 흐르는 마루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날 텐데요. 오늘은 정채영의 칸나의 담장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붉은 칸나꽃 아시죠? 그 칸나꽃과 또 사랑니에 얽힌 이야기 만날 텐데요. 칸나처럼 붉고 정열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굴로사령들 수작하는 대목을 김소희 명창의 소리, 김명환 명고의 북장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 가능한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신다면 언제든 청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계신 곳의 날씨, 물론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겠죠? 여러분 기분은 어떠신지, 마음까지 혹시 비에 젖지는 않으셨는지 다양한 여러분의 마음 이야기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적셔주고 인간의 갈증을 해소하는 비의 존재를 그린 앨범 가운데 한 곡 준비해봤어요. 그 빗소리 요란하네 듣고 올 텐데요. 홍성현의 장구, 차성은의 소금, 이평은의 가야금, 강성현, 신예인의 탁 연주로 듣고 오시죠.

그 빗소리 요란하네 전해드렸어요. 홍성현의 장구, 차성은의 소금, 이평은의 가야금, 강성현, 신예인의 타악 연주였습니다. 아, 타악 연주만큼이나 지금 비가 시원하게 내리다가 아, 금세 또 살짝 줄었네요. 빗줄기가.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에 미세먼지도 꽃가루도 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날리고 싶은 그 무언가도 함께 씻겨갔으면 좋겠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들으실 때는 덩터콩 플레이어 필요한데요. 한 번만 내려받게 해놓으시면 이후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김인설님께서 전주 낭만 여행 오세요. 마루도 있고 전주 국악방송도 있고 전주 낭만이 있는 곳. 아, 좋죠. 한 번쯤 와볼 만한 도시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시면서 청해 주신 곡 지금 전해드릴게요. 노래가 야금야금의 노래와 연주로 전주 낭만 여행 듣고 옵니다.

찾고 한옥 찻집. 길을 가다가 담 너머로 눈을 맞추려 애쓰는 칸나를 본다. 울 안에 여러 꽃들과 함께 심겨졌으련만 칸나꽃은 뿌리만 울 안에 담그고 무료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 은근하게 곁눈질을 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새빨간 꽃잎을 보라. 영락없이 농염한 여인네 입술이다. 칸나는 덩쿨 장미처럼 무모하게 담을 넘지는 않는다. 담장 위로 고개를 내밀어 의식 너머의 세상을 은밀하게 넘보다 몰래한 사랑에 저리 꽃잎이 애처롭게 고운가 보다. 한동안 내 안에 합류하지 못한 채 수없이 반란을 일으키던 사랑이도 저러했을까? 한철 불꽃처럼 피어 담장 밖을 수없이 넘겨보다 동면하는 칸나처럼 내 잇몸에는 사랑니의 뿌리가 있다. 지혜를 알만한 나이에 발육된다는 사랑니. 그러나 치아 중에 가장 늦게 나서 맨 먼저 뽑히는 게 사랑니의 서글픈 운명이다. 이가 올라올 적에 사랑의 열병처럼 아프다 하여 사랑니라고 불리었는지도 모른다. 이를 뽑으러 치과에 갔는데 마취가 쉽게 되지 않는 체질이라 여러 번의 주사가 소용이 없었다. 이앓이의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의사의 만류에도 결국 생리를 빼는 위험한 선택을 해야 했다.

며칠을 덧나서 치료하다가 사랑니 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채 지금껏 잇몸 속에 묻고 사는 것이다. 그것은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조용히 잇몸인 척하고 매복되었다가 어느 날 불현듯 드러낼 수 없는 사랑처럼 애리하게 아파오기도 한다. 오는 사랑을 어찌 막으리. 근엄하기로 소문난 원로 수필가의 말씀이다. 제자들과의 담소에서 스캔들이니 로맨스니 하며 중년의 사랑 얘기가 화제로 등장했다는데 뜻밖인 그분의 말씀을 전해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내게 운명처럼 사랑이 찾아온 적이 있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니아리 같은 애절한 사랑이 기억나지 않는다. 사랑니가 날 때나 뽑을 때처럼 온몸을 다 알았던 그런 사랑이 있었다면 추억만으로 지금도 행복할까? 문득 오래 묻어두었던 사랑니를 뿌리를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일 없이 고민해본다. 곰삭은 사랑니의 무덤을 파헤친다면 비밀이 없는 곳간처럼 허전할 것 같다. 칸나가 싹틀 무렵 나는 잇몸을 간지럽히며 사랑니가 올라오는 상상에 다시 젖을지도 모른다. 사랑니의 조화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는가. 변화는 항상 두려움과 기대감을 양립하여 찾아오니 참으로 무모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애당초 사랑니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게 잘못이다.

양강석 외 여러분의 연주로 Farewell 전해드렸어요.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연주곡이었는데요. 이 Farewell이라는 게 잘 지내라면서 축복해주는 작별 인사를 뜻하는 단어예요. Farewell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채영의 칸나의 담장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사랑니를 빼다가 뿌리가 남았다. 생각만 해도 막 턱끝이 찌릿찌릿해지면서 또 몰입하게 되는 느낌이 있네요. 그 아픈 사랑니 뿌리를 잇몸 속에 묻어두고 불현듯 찾아오는 아련한 통증을 비밀스러운 옛 추억처럼 여기는 그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내용이었어요. 네, 생각해보면 가장 늦게 태어나서 가장 먼저 뽑혀나가는 게 이 사랑니의 운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이름처럼 찾아올 때도 떠날 때도 온몸을 들썩이게 할 만큼 혹독한 아리를 남기곤 하잖아요. 내게도 그런 애절한 기억이 있었나? 그렇게 슬며시 손가락으로 잇몸 구석을 더듬어 보게 만드는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글이었어요. 다들 마음속에 차마 다 뽑아내지 못한 곰삭은 감정의 뿌리 하나쯤은 있으실까요? 가끔은 칸나꽃처럼 정열적으로 시원하게 쏟아내보는 것도 좋겠죠. 칸나꽃과 사랑니 이야기, 정채영의 칸나의 담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홍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타령 둘 전해드리죠.

다홍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 타령 둘 전해드렸는데요. 한강수 타령,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 밀양아리랑까지 사랑의 노래를 그린 곡 듣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도 사랑의 축원을 노래한 곡 만나볼게요. 악단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빠라빠라밤 전해드립니다.

악단 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빠라빠라빰 듣고 오셨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비가 와서 선선하네요.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전국적으로 비 내리니까요.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은 감속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어요. 핫지와 에리의 노래와 연주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차라도 한잔 듣고 오시죠.

내리는 비에 차라도 한잔 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핫지와 에리의 노래와 연주로 차라도 한잔 듣고 오셨고요. 자, 음악의 르느마루 1부 끝곡은 신날세의 해금 연주 준비했어요. 사랑 참 이 곡 들으시고요. 저는 먼저 가서 여러분 2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막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동해바다 듣고 오셨어요. 윤석철의 피처링, 김유리 소울소스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2부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는 오늘 수요일이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준비하고 있는데요.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자,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굴로사령들 수작하는 대목을 김소희 명창의 소리, 김명환 명고의 북장단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는데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꺼비님께서 우리 김인설님 성함이 참 이뻐요. 전주분이신가 봐요. 피순대 많이 먹어서 좋겠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김인설님 그 전주에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피순대도 그렇고 콩나물국밥도 그렇고 비빔밥, 뭐 물갈비, 물짜장 전주하면 생각나는 음식들 근데요. 또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막 그렇게 찾아서 먹지는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는 어떤 음식이 또 유명한지 자랑도 좀 해주세요. 혹시나 또 타지역으로 놀러 갈 일 생기면 여러분 말씀해 주신 곳 찾아가서 한번 먹어보게요. 자, 이번에는 스톤즈의 연주인데요. 돌아와요 부산항해 전해드립니다.

스톤재즈의 연주였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연주곡으로 들으셨는데요. 입안에서 막 노랫말이 맴돌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7월에 부산에서 아주아주 뜻깊은 국제행사가 열려요. 지금부터 막 들썩들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소중한 문화와 자연을 기록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네,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으로 의장국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치르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른 건데요.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문화유산 가치를 아주 제대로 인정받은 셈이에요. 그래서 이 반가운 소식을 기념해서 바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영남권의 역사와 문화를 아주 깊이 있게 만나보는 특별한 여행 코스가 운영이 됩니다. 부산과 울산, 또 경상도 지역의 세계유산 거점 30곳을 아주 알차게 연결했는데요. 천년의 세월을 품은 석굴암과 불국사는 물론이고요. 또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던 울주의 반구천의 암각화, 그리고 또 피란 수도 시절 부산의 역사를 간직한 그런 장소들까지 아주 생생하게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 특히 이번 여행을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의 노래와 연주로 만선 전해드렸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영남권에서 개최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정판 특별 여권도 오늘 오후 2시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별 여권도 발급받으셔서 곳곳을 누리시면서 다양한 경험, 또 그냥 걷기만 해도 사실은 좀 즐겁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음 맞는 사람들과 걸으면서 좋은 추억들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루츠 리듬의 노래와 연주로 걷다 보니 듣고 올게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 함께할 바탕은 판소리 춘향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슬픔과 해악이 가장 절묘하게 교차하는 눈대목, 바로 굴로사령들 수작하는 대목 준비했는데요. 이도령을 그리워하면서 울던 춘향이가 자신을 잡으러 온 관아 사령들을 대접하면서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 속에서도 웃음을 자아내는 눈대목인데요. 오늘은 김소희 명창의 깊이 있는 소리에 김명환 명고의 북장단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소리 듣기 전에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시죠. 이도령이 한양으로 떠나버린 후 독수공방하며 밤낮으로 임을 그리워하던 춘향이, 사령들이 오는지 굴로들이 오는지도 모른 채 방 안에서 서럽게 울음을 우는데 그 고백이 참으로 처절합니다. 갈까 보다, 갈까 보네, 님을 따라서 갈까 보다. 천리라도 말리라도 우리 님이 왔다 하면 발벗고 따라갈 텐데 어찌하여 나는 가지 못하는가. 차라리 죽어서 봄바람에 날아다니는 제비가 되어 임 계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며 한탄을 하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마당에서 삽살개들이 컹컹 짖어

0: 문틈으로 가만히 내다보니 아뿔싸 신관사또의 명령을 받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령과 군로들이 보입니다. 춘향이는 눈치채죠. 아차, 오늘이 점고 날이구나. 그러곤 재빨리 태도를 바꿉니다. 기죽지 않고 오히려 머리를 바드득 졸라매고는 문을 펄쩍 열어젖히며 거짓으로 깜짝 반기는 채 마중을 나가죠. 아이고, 번수 오라버니 들어오셨네. 먼 길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새로운 사또는 어떠시던가요? 이렇게 능청스럽게 양쪽 사령의 소매를 붙잡고 왜 문 앞에서 망설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며 자기 방으로 끌어들입니다.
1: 사또가 부르니 빨리 가셔야 합니다!
0: 하면서도 춘향이 내온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시는 사령들. 춘향을 잡으러 서슬퍼렇게 들이닥쳤던 사령들이 이 야무진 대접과 맛좋은 술에 봄날 얼음 녹듯 스르르 풀려버리고 말죠. 게다가 눈치 빠른 춘향이가 괴문을 열고 돈 10량까지 내놓으며 가는 길에 술이나 한 잔 더 하시라고 건네니 사령들은 입이 찢어집니다.
1: 아서라, 우리 사이에 돈이라니.
0: 그러면서도 새 사또의 마수거리라 생각하고 돈을 엉덩이 춤에 꽉 차고 일어서죠.
1: 걱정 마소. 설마 곤장이 그렇게 무섭겠소? 걱정 마시오.
0: 그렇게 큰 소리를 탕탕 치고는 돌아가면서 신이나
1: 백구야, 달아나지 마라. 잡으러 가는 거 아니다
0: 하고 백구 타령을 부르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애절한 그리움의 눈물에서 시작해 위기 앞에서도 당당했던 춘향이의 지혜, 그리고 돈 몇 푼에 마음이 살살 녹아버린 관아 사령들의 유쾌한 재담까지. 우리 소리 특유의 익살과 해학이 가득 담긴 판소리 춘향가 중 군로사령들 수작하는 대목, 김소희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구부녀의 길이에요. 그때

바람도 수연 넘고 푸른 수연 덤덤

50만원 우리님 계신 곳은 무산물이 맥혔기

삼월동풍 유언자 되어 임계신 처마 끝에 비불을 짓고 내가 눈이 다가

흑쌉싸디 콩콩 입고 나서 날 개느리 남의 개를 끓이지 키나 문틈으로 가마

잔해졌다 오나 흐르기 삼일쯤 굴었더니 무슨 야단이란나 보다 내가 전일로 장공방증 사령들께 인심을 과잃었더니 헛소리를 내가 물으리라 진자다리 그린 유문지우사로 머리를 바드득 졸라매고 반물지마를 떨쳐입고 사륵을 누르러 나오난 뒤

호우 내가 전에도 양반을 모시자니 자연청이 배면 헌지도 부디 섭섭이 생각나서 우소랄 벗듯 떨어진 본소 소매를 부여야고 자

와서 주전 만원 헌가 이리 오소 이리 오선 해방 그로 들어가세

0: 춘향 잡으러 간 사령들이 춘향을 홈초리에 돌려 낙수 춘빙 얼음 녹듯 스르르르 풀렸구나. 들어 감세. 방으로 들었으며 여보소 춘향각시. 사또께서 춘향각시를 기안에 책명하고 불러드리리라. 분부가 성화독촉이니 어서 급히 들어가세. 알심 있는 춘향이가 맛 좋은 술 내놓고 권하니 어찌 먹은 왔든지 사령들이 술이 다뿍 취하여 춘향방을 저희 문간방으로 알고 침을 탁탁 뱉으며 함부로 말을 허겄다. 여봐라 춘향, 들어가는 게 옳겠나? 아니 들어가는 게 옳겠나? 어? 눈치 빠른 춘향이가 괴문 열고 돈 열량 내놓으며 펀순에 오라 보니 들어가시다가 남문한 맛 좋은 술집에 가서 내 말 이루고 술 한 잔씩 나눠 자시고 들어가시기에 사령들이 돈을 보더니 어서 이 사람아 우리 다에 돈이라니 당한 말인가? 와서 와서 한 사령이 썩 뭐라는 거니? 이런 녀석아 세사또 마수부 재민이 받아두어. 어? 돈을 들어 엉덩이 꽉 차고 일어나며 간두서 간두 설마 권장이 다갈 바가 치며 형장이 바늘 바가 칠까? 들어가서 어? 들어가 걱정 말소. 저희끼리 가며 백구타령을 하는디 그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백구야 백구야 백구야 백구야 백구야 꽁정 뛰어 더러나지 말으라. 나구루어를 잡으러 내 안 간다. 오륜춘광 경조운내 백마그대 변호소년들아 소년들 오유석 철운다. 너 우리 섭에서 어? 어? 그 녀석 제법 하는걸? 이리 허였다 허되 소리 허는 사람은 재담이었다.
1: 김소희 명창의 애절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소리로 춘향가중 굴로사령들 수작하는 대목 듣고 왔어요. 특히 이 대목에 등장하는 갈까보다는 춘향이의 애절한 마음이 워낙 잘 녹아있어서 요즘에 국악 크로스오버나 또 가요 형식으로도 리메이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노래이기도 해요. 방 안에서 갈까보다를 부르면서 눈물 짓던 그 비장한 분위기가 사령들이 들이닥치자마자 술과 돈이 오가는 유쾌한 소동곡으로 반전되는 흐름이 참 매력적인 대목이죠. 우리가 흔히 판소리라고 하면 엄숙하거나 서글픈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대목을 듣고 있으면 양반들의 권력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서민들의 당당함, 또 인간적인 속물성을 귀엽게 비꼬는 조상들의 위트가 느껴지죠. 걱정 마소. 설마 곤장이 그렇게 무섭기야 하겠소? 하면서 돈 열량에 춘향이 편을 들잖아요. 그러면서 철없이 백구타령을 부르는 사령들의 모습은 실소가 터져 나오는 대목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유쾌한 소동극도 잠시뿐이죠. 춘향이는 결국 사또 앞에 끌려가서 모진 형벌을 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닥쳐올 고초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춘향이의 모습이 떠올려서 웃음 끝에 또 가슴 한 구석이 짠해지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 삶의 고단한 순간들도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해악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조금은 더 부드럽게 넘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굴로사령들 수작하는 대목을 김소희 명창의 소리, 김명환 명고의 북장단으로 듣고 왔습니다. 고즈넉한 달 아래에서 하염없이 님을 기다리면서 님에게 안부를 묻는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에요. 조이 앙상블의 노래와 연주로 그리는 편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런 날 돌아와요 부산 항해를 연주곡으로 들으니까 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게 되네요 하셨는데 그렇죠. 이 노래를 연주곡으로 그것도 국악기를 통해서 들으니까 또 느낌이 새롭죠. 2919님께서 아 여러분 계신 곳에 유명한 음식 뭔가요? 하니까 제천의 꽈배기 찹쌀떡 유명하고 국립공원 변산반도 고사포 해수욕장 입구의 바지락죽 맛집입니다 하시고 1716님께서 대구에는 소고래 국밥도 유명하고 반국의 무침에도 칼칼한 게 너무나 맛납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음식 기억해놓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거 아세요? 요즘에 꽃 좀 피었다 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은 곳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전북 임실 옥정호를 지나는데 호수가 도로가 꽉 막혀서 진입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꽃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멀리서나마 화려하게 수놓아진 붉은 꽃 양귀비, 탐스러운 작약꽃 보는데 아쉽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지금 이 계절 전국의 꽃 명소들은 아마 다 비슷한 풍경일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찬란한 꽃 구경의 성수기인데요. 문득 햇살 아래 수많은 관객을 마주한 저 꽃들의 마음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마음껏 뽐낼 수 있어서 즐거워하고 있으려나요? 꽃도 사람도 저마다 눈부신 시절을 지나는 요즘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주말 오후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국립국악원과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무대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서울에선 국립국악원의 대표 상설 공연이죠. 토요 명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중음악부터 민속음악, 무용, 창작국악 등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인데요. 5월 23일과 30일 공연은 한국의 멋과 신명을 주제로 꾸며지는데요. 5월 23일엔 보허자와 피리독주 상령산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30일엔 설장구와 경풍년 등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전남 진도에선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진학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악이 좋다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연인데요. 남도의 멋과 흥이 살아있는 다양한 무대들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죠. 먼저 5월 23일엔 황규선 무용단의 울돌내야가 펼쳐지는데요. 진도 북놀이를 바탕으로 진도 사람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남도 특유의 깊은 정서와 힘있는 춤사위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월 30일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함께하는 국악의 향연이 마련됩니다. 합주와 해금독주, 판소리, 무용, 남도민요까지 다양한 무대를 통해 남도국악의 풍성한 매력을 전해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과 남도에서 이어지는 주말 국악 무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음악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전통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5회 무향춤 페스티벌이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페스티벌은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전통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하나의 춤축제로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전통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대에선 나흘 동안 다양한 전통춤 공연이 이어집니다. 태평무, 승무, 부채춤, 살풀이춤, 교방 국거리춤, 설장구춤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우리 춤들이 무대를 채우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엔 서울국제문화예술협회가 선정한 32명의 춤꾼들이 참여해 저마다의 개성과 호흡이 담긴 춤사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이번 페스티벌은 공연뿐 아니라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울 남산국악당 야외 잔디마당에선 한국 전통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전통춤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학술 콜로키움도 마련됩니다. 여기에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보유자인 양성옥 명무가 들려주는 춤의 길 담화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랜 시간 춤과 함께 온 삶의 이야기와 전통 계승에 대한 생각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본 공연과 부대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남산 도남문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익숙한 우리 음악도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이 5월 29일 세종 M시어터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의 형식과 현대적인 감각이 만나는 지점을 탐색하는 무대인데요. 국악관현악을 교향곡 형식으로 새롭게 접근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공연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자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 객원 지휘자인 최수열 지휘자가 함께하고요. 작곡가 정일연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 이하늘이가 참여해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형식을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통에서 출발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질서와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가는 시간, 형식의 재발견과 함께 오늘의 국악관현악에 들려주는 새로운 상상력을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9일 세종 M시어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화투의 상사대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어제 제주를 시작으로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확대될 거라는데요. 덕분에 좀 춥습니다 지금.
1: 그렇습니다.
2: 더위가 한풀 꺾인 모양이에요.
1: 이상 고온 때문에 생육 부진부터 병충해까지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었는데 이번 비는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2: 그러게요. 네. 자, 매일 오후 2시에 만나는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도 여러분 그 반가우신

0: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 이런 멘트가 이렇게 부끄럽지? 파티 예상사 디아도 여러분 반가우시죠?
1: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살짝 뭐랄까요 좀 좀 삐끗삐끗 하긴 네. 했지만 네. 추워서 그렇습니다. 이제 입이 얼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더위가 물러간 수요일 오후 오늘도 2시간 즐거운 오후 함께 하시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은희지의 숲 듣고 왔습니다.
1: 네. 간만에 우리 봉영 씨가 또 옹알이를 살짝 해가지고.

0: 가지고 예, 여러분들께 애교 귀여움을 또 발산했습니다.
1: 아, 저왜 이렇게 이런 게 부끄러울까요? 저희 예쁘죠? 막 이런 말이 뭔가 부끄러워요. 쑥스럽고.
0: 순수해서 그래, 순수해서.
1: 아, 그런 건가요?
0: 예, 아직 때타지 않고 순수해서. 예.
1: 그나저나 오늘 이제 5월 20일이에요. 벌써
0: 와.
1: 5월 달도 다 갔어요.
0: 이야.
1: 이제 6월 달이에요, 곧 있으면.
0: 참, 시간 진짜 빠르네요.
1: 그러게나 말입니다.
0: 예, 오늘 뭐 서울도 비가 많이 오고 에, 흐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그렇죠.
1: 꾸물꾸물한데 꾸물꾸물할 때는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0: 음악 들어야죠, 음악.
1: 자유롭게.
0: 예.
1: 자유롭게 여러분들 지금 뭐 날씨 이야기도 좋고
0: 네네.
1: 아니면 최근에 뭐 속상했던 일
0: 그래.
1: 좀내 얘기 좀 들어봐라 하는 얘기들도 있을 것 같고.
0: 뭐 그리고 뭐 근래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1: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도 공유해 주시고.
0: 나만의 그런 이벤트들 있잖아요.
1: 네.
0: 뭐 오늘은 비가 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두런두런 일상 얘기들 하면 좋을 것 같고.
1: 자랑도 좀 해주세요, 자랑.
0: 자랑.
1: 네, 어디 가면 자랑하기 힘들잖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대놓고 나 예쁘지 하셔도 되거든요.
0: 아니, 그거는 우리부터 좀 해야지. 우리가 그걸 잘 못하잖아.
1: 저잘 못해가지고.
0: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즐거우시죠? 이거 그냥 딱 나와야
1: 그러니까 그게
0: 되는데.
1: 뭐라고 그게 엉키지?
0: 우리가
1: 아,
0: 아, 그게 잘안 돼. 그지?
1: 읽는 순간부터 뭔가 불편한 거예요, 계속. 하지만 여러분은 마음껏 자유롭게
0: 네.
1: 속상한 일, 좋았던 일, 자랑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들까지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바투의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어우, 빗소리 좋네요 진짜. 스톤 재즈의 리듬 오브 더 레인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오늘도 비가 오니까 거기에 맞는 음악 예, 선곡해 드렸습니다.
1: 그렇습니다. 봉영 씨는 K 장남 흐흐.
0: 어, 예. 그렇죠.
1: 장남들이 약간 그런 특징이 좀 있죠.
0: 어떤 특징일까요?
1: 아, 괜히 막 이렇게 몰라요.
0: 왜 또 옹알이를
2: 몰라. 부끄러워.
0: 왜 그래요? 오늘따라 계속.
1: 자, 오늘은 문자 주제가 그냥 프리 토크입니다.
0: 네.
1: 프리하게 여러분들 마음껏 속상한 일, 좋은 일, 자랑하고 싶은 일 마구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0: 6410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북 영천 효지길 외딴집입니다. 제 나이가 72인데요. 원래 평소에 국악을 좋아했었는데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못 듣고 있다가 타 방송만 들었었는데 어느 여친이 들어보라고 제발 들어보라고 너한테 딱이다
1: 오.
0: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오늘부터는 쭉 가볼게요 하고 깔끔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지인을 두셨네.
1: 그러게요.
0: 아, 반갑습니다. 진짜 국악방송 좋으니까요. 또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여기서 좋은 국악들 많이 많이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국악방송은 약간 진짜 무해한 방송인 것 같아요.
0: 그죠.
1: 그러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깊은 방송.
0: 버릴 게 없어요.
1: 네.
0: 맞아요.
1: 부채도사님께서는 비 오니까 지글지글 김치전 먹고 싶어요.
0: 아, 좋다.
1: 김치전. 오늘 김치전이다. 오케이.
0: 김치전도 먹고 싶고 진짜. 네. 아이고야. 2919님께서 저는 우리 아내를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예.
0: 1983년 3월 27일 행당동 무학 예식장에서 낀 신랑 신부 나일론 장갑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남녀 한복 버선 등등등 등도요. 대단하죠? 그때가 엄청 좋았는데 세월

0: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하시면서. 와, 아직도 그걸 간직하고 계시는구나.
1: 그러게요. 이게 바로 타임머신이죠. 아, 만지는 순간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0: 야, 아, 장갑까지 안 버리셨구나. 왠지 다짐 아니셨을까 싶기도 하네요.
1: 그럴 수도 있고.
0: 그때 그 초심으로 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살리라. 약간 뭐 그런 수도 있죠. 마인드가 네.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1: 그냥 물건은 그냥 물건으로 본 게 아니죠. 네. 네, 추억으로 본 거고.
0: 그렇지.
1: 딱 그 뭐, 장갑 낄 때 다시 어 그때 그 설렘, 떨림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0: 뭐 이 사람과의 어떤 증표, 네. 뭐 반지와 또 다른 어떤 것들 약간 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 마음이 깊으신 분 같고.
0: 그러니까.
1: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아, 집안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으시겠구나라는 정도는 또 알 수가 있겠죠.
0: 얘도 추억이 있어서 못 버리고
1: 하나도 네. 못 버려. 요거 버릴 게 없어.
0: 전축 안 되지만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샀으니까 요것도 전축도 안
1: 평수 버리고. 잡아먹는 전축도 있을 테고. 네. 뭐 선택의 문제죠.
0: 그렇습니다.
1: 예, 좋습니다. 9933님의 메시지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사는 50대 아저씨입니다. 경북 영천 출장 가는 길에 잠시 글 남겨봅니다.
0: 잘하셨어요.
1: 아침마다 고2 아들 차로 출근길에 이제 등교를 제 차로 같이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네요. 그냥 가면 아들이 버스 타고 가야 되고 깨우자니 더 자게 두고 싶고 혼자 일어나서 하면 좋겠는데 요즘 고등학생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0: 뭐 늦게까지 또 공부할 테고 네. 새벽까지 그리고 아침 또 진짜 일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진짜.
1: 저도 진짜 지금은 뭐 5시 6시에 일어나지만 네. 학교 다닐 때 진짜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곤욕이었어요.
0: 아 힘들었어.
1: 정말 정말 못 일어났어요.
0: 맞아. 네. 힘들어 힘들어. 한때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남자 4명에서 한 친구 집에서 잤어요. 이제 어머님이 처음에는 왕자님들 일어나세요 이렇게 딱 해주시더라고. 예. 어머님이 네. 네. 왕자님들 일어나세요 네. 한 3번 정도 딱 말씀하시더니 4번째
1: 모두 전환되죠?
0: 야, 야, 삐삐삐 안 일어나냐?
1: 자연스러운 빌드업이죠.
0: 네.
1: 친숙합니다.
0: 바로 일어나가지고 네. 네, 씻고 네. 기억이 납니다.
1: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건들이 들어오죠. 뭐 기다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이 그치. 들어올 수도 있죠.
0: 공중부양에서 오잖아.
1: 그럴 수 있죠.
0: 에이, 약간 나한테로 이렇게 투척이 그쵸. 되고
1: 물건을 오히려 뺏을 수 있죠. 에이. 이불을 뺏거나 에이. 그럴 수 있고
0: 왕자님들 할 때 일어나야 돼요.
1: 맞아요. 근데 그게 되냐고 마음 먹은다고.
0: 그만큼 이제 성장기 때 또 고등학교 때는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는
1: 진짜 힘들어요.
0: 네, 고생 많으십니다.
1: 만약에 근데 제 아들이었다면 저는 한두 번 그냥 스스로 네. 늦어가지고 학교에서 혼나게 두지 않을까.
0: 그것도 뭐 방법.
1: 더 잘 때까지 자고.
0: 방법 중에 하나니까.
1: 네, 그러다 뜨끔 하면 이제 본인이 책임감 가지고 뭔가 일어나려고 노력은 하지 않을까.
0: 네, 아니면 뭐. 반대로 이제 그래 나는 아침잠이 많으니까 쭉 자고 가겠어. 그럴 수도 있고.
1: 아 그런가요? 어쨌든 아수라님 어제 또 아주 멋진 라이브를 들려주셨죠.
0: 그죠.
1: 아수라님
0: 네.
1: 메시지도 보내주셨네요. 다음 주에 공모전 발표가 나거든요.
0: 아, 또 뭐 만드셨나 보다.
1: 채택될 수 있다고 한마디 부탁드려요. 모든 일은 말한 대로 된다고 믿거든요.
0: 그죠.
1: 어떤 걸 공모에 내시는 걸까요?
0: 그러면?
1: 어제 이제 통화로는 뭐 이렇게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출품하시나?
0: 될 것 같아요. 왠지 지금 느낌이 왔거든요. 네. 아수라님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채택이 될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성원 씨가 또 어떤 약간 감이 있잖아요, 그죠?
0: 있죠.
1: 10번 중에 뭐 한 7번 틀려도
0: 틀리지만 틀리지만.
1: 한 3번은 맞잖아요.
0: 네.
1: 예, 예.
0: 그거 그 3번의 그 기운을 예, 예. 지금 아수라님께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요, 그래요.
0: 될 것 같아요.
1: 그 우리가 함께 그 기운을 모은다는 차원에서 예. 아수라님이 신청하신 곡을
0: 뭔데요?
1: 바로 듣겠습니다.
0: 뭔데?
1: 서도 밴드의 사랑가.
0: 좋지.
1: 사랑가 딱이지 않습니까? 날씨와도
0: 그렇습니다.
1: 음악 들을 테니까요. 그동안 여러분들 소소한 이야기들, 일상 이야기들 계속 남겨주세요.
2: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3: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벗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쩌...

0: 아수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서도 밴드의 사랑가 듣고 왔고요.
1: 네.
0: 예, 공모전 꼭 채택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네. 띄워드렸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속상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자랑하고 싶은 일 있으시면 저희와 공유해 주시고요.
0: 네.
1: 4748님께서는 어제부터 단골 손님입니다. 아. 알죠? 김천에 비가 오고 있어요. 시니어 일하러 다니는 70살 도율 할머니예요.
0: 할머니세요? 할머니시고. 근데 지금 일하러 가시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심하십시오.
1: 그러게요.
0: 네. 그래도 이제 일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1: 그쵸?
0: 사람이 생동력도 있고 하니까.
1: 뭐뭐 네. 뭐 소위 말해서 그게 뭐 벌이가 돼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도
0: 네.
1: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건강에도 네. 아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재밌게 하십시오.
0: 7531님께서 얼굴도 썩 이쁜 편도 아니고요. 대단한 스펙이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딘가 매력이 철철 흐른다라는 거.
1: 이야.
0: 그게 저의 자랑입니다.
1: 저
0: 자체가 덩어리, 매력 덩어리인
1: 척. 어허.
0: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1: 이야. 메타인지가 좀 되시는 분 같아요.
0: 그래.
1: 네.
0: 그 사람 자체가 매력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약간 그런 타입이신 것 같아요.
1: 어떻게 사람이 막 얼굴도 예쁘고 막 생각도 멋있고 막 어떻게 다 갖춰요.
0: 맞아 맞아 맞아.
1: 누군가는 이걸 갖추고 이게 약간 부족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아 맞아.
1: 근데 이제 뭐 나는 완벽하지 않아 하는 걸 받아들이고 근데 나의 또 좋은 장점은 이런 거야.
0: 그래,
1: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0: 맞아.
1: 메타적 관점에서 굉장히 잘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0: 훌륭하신 것 같아요.

0: 저는 개인적으로 뭐 외모가 예쁘고 뭐 그런 분들도 당연히 좋지만
1: 네.
0: 그 매력.
1: 매력 그럼
0: 그 뭐라고 말로는 설명이 안 돼.
1: 그게 중요하지.
0: 그림으로 그리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마다 그 매력이 있는데
1: 아,
0: 그 매력 덩어리가 저는 진짜 사람의 스펙 아닌가?
1: 맞아요.
0: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 네, 네, 네. 9532 님께서 빨래 돌리고 비 구경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람결에 참을 수 없는 라면 냄새가 훅 들어오네요.
0: 이건 못 참지.
1: 그래서 지금 참을 수가 없어 가지고 냄비에 물을 올려 버렸습니다.
0: 민감미 있으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1: 후루룩 짭짭 하시면서 편안하게 또 방송 들으시기 바랍니다.
0: 아, 요럴 때 먹어야죠.
1: 아, 그럼요. 뒤연날 또 라면이죠.
0: 그리고 지금 뭐 시간도 낮이고 하니까 먹고 또 뭐 청소하거나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요. 맛있게 드십시오.
1: 6017님께서 어제부터 다리가 그렇게 아프더니 비가 이렇게 오네요. 뜨끈한 찜질하면서 두 분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십니다. 아이고야.
0: 네.
1: 아프셨구나 진짜.
0: 아, 저 일단... 이런 거 보면 옛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 나 할머니가 마법사인 줄 알았어요.
1: 관절, 무릎.
0: 아이고 비 오겠다. 그럼 진짜 비가 왔어.
1: 그래.
0: 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1: 예전에 얘기했었죠 우리가 방송에서도. 네. 그게 영향이 있다고.
0: 날씨 기압 문제죠. 네. 네.
1: 기온과 뭐 이런 대기압 영향으로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0: 네.
1: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0: 좋은 마법이 또 장착돼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떡 선물 보내드립니다.
1: 네, 맛있게 드십시오. 5981님도 비가 오니까 괜히 마음이 좀 느긋해집니다 하시면서 편하게 마음을 잡수신 것 같고요.
0: 비가 오면 저희도 약간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나요?
1: 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어제랑도 약간 기운이 달라요. 느낌이.
1: 우리도 그 날씨 영향을 받고 흐름을 또 타니까.
0: 그러니까요. 이럴 때 오히려 자 여러분 이러면 어울려. 약간 더 이질적이죠.
1: 그치.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저희가 감성 충만으로 그렇게 좀 가겠습니다. 네.
0: 뭐 그런 거 괜찮아요.
1: 네네.
0: 뭐 너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뭐 이런 것만 안 하시면
1: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0: 아, 그 정도까지 아닙니까?
1: 네, 네.
0: 입금이 덜 됐나?
1: 300원만 더 주라. 그럼 바로 300원이면은 에너지 바로 올리거든요. 진짜 끌어.
0: 아, 그런가요?
1: 끌어. 아, 올립니다.
0: 우리 담당 PD가 커피 사줬잖아요.
1: 열심히 해야지.
0: 300원씩 드세요, 빨리.
1: 이거 뭐야? 300원이 아니지.
0: 그러니까
1: 뭐. 하이텐션 하긴 열심히 열심히 하라고 지금 커피도 사주셨는데
0: 그렇죠.
1: 여기서 또 폼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0: 사마나오칠님.
1: 네.
0: 어린이집에서 보낸 손주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와.
1: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0: 하세요. 네. 송재현.
1: 송재현이요?
0: 그렇죠. 그러면서 눈물이 난다고 하셨어요.
1: 아, 감동이죠, 감동.
0: 눈물 날만하죠.
1: 단순히 편지 그 이상.
0: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1: 아, 그 맛이지.
0: 이 안에 그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우리는 그쵸. 느껴지잖아요. 인간이니까.
1: 에?
0: 물건이 아니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랑이죠.
1: 축하드립니다. 6204님께서 진짜 비 오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0: 네.
1: 그래요. 오늘 하지 마시고 오늘 편안하게 방송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도 있죠.
0: 방송 듣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그거는 해야 돼요.
0: 아,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1: 그거는 해야 돼요.
0: 아. 네.
1: 뭐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네. 저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0: 뭐라고요?
1: 숨은 쉬냐? 이렇게.
0: 아. 네.
1: 숨 쉬는 겁니다.
0: 아.
1: 방송 청취는 네. 생존이에요.
0: 바투의 상사 디아는 숨이다.
1: 숨이에요.
0: 아.
1: 호흡이고
0: 호흡이다.
1: 일상이고
0: 산소다.
1: 그렇습니다.
0: 산소 목소리들이 왜 이래 이거?
1: 아, 깔끔하죠.
0: 네. 아, 부산에 사시는 노경수님께서도 부산에도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2부 네. 정준필 씨 기다리고 있어요 하시면서 메시지 남겨주셨고 홍명숙님도
1: 네.
0: 아, 오늘 정준필님 오시네요 하시면서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시네요.
1: 팬분들이 많습니다.
0: 그러게요. 자, 오늘 끼룩끼룩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준필 씨가 오시는데 이분도 진짜 끼쟁이시더라고요.
1: 끼로 따지면 이분이 진짜 재벌이 아닌가.
0: 아, 싶습니다. 그래요?
1: 예.
0: 정준필 재벌설.
1: 끼로 따지면 거의 예. 일론 머스크급이다.
0: 예.
1: 예.
0: 밖에서 어이없게 지금 쳐다보고 계시죠.
1: 아, 진짜로. 끼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예.
0: 경기 소리꾼인데 진짜 끼가 많으세요.
1: 그렇습니다.
0: 경기 소리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2부 보시면은 예. 이런 끼도 있었어.
1: 그러니까.
0: 저런 끼도 있었어.
1: 맞아요.
0: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뭐 차도 만들고 로켓도 네. 만들고
0: 네.
1: 뭐 그러잖아요.
0: 네.
1: 뉴럴링크도 하고 막 이런 것처럼
0: 네.
1: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0: 준필 씨 지금 밖에서 몸 푼다.
1: 아.
0: 몸 풀고 있어요.

0: 어 좋아요.
1: 기대해 주세요. 풀린 몸의 정준필 씨를 2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0: 아 근데 오늘은 듣는 재미도 있겠지만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 가급적이면은 보이는 라디오 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뭐 묘기를 부리고 이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확실히 이분이 하는 걸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0: 보는 게 나아요. 저희는 앵글을 최대한 안 잡을 테니까요. 그런 불안함 갖지 마시고요. 준피 씨로 거의 앵글 잡을 거니까
1: 원탑으로
0: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래도 그랬어요.
0: 아 그랬구나.
1: 모니터링 안 하셨구나.
0: 몰랐어.
1: 우리 넓게 봐. 넓게 잡아.
0: 와이드로. 오케이 오케이.
1: 그래야지 그게 잘 가는 길이지.
0: 그렇지.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김소희의 심청가 중 범피 중요 듣고 오겠습니다.

어리로구나. 백빈주 칼말기는 홍교안을 온다 그라 들고.

설로만 돌아든다 유량은 나문 소리 어제

연구진당수라 광풍이 되자 오고 어른이 싸우난도 병력이 일어난도 운모가 호명하여 전지치 저갈 길 없고 전기 정막하여가 지리터 백전을 엉덩부도질 지대천바다 한가구운데 또도일 오다 또 근처 용총줄 끊어지기 빠지고 바람 물찍 원계자자진 날 갈 길은 절이

번 언니 사면이 허도 정그러 저갈게라다 순용구 혼잡귀 잡신 심청어지게 보랴하고 썩들베기 난소리에 풍파강사 속고날지 선인들이 황황대고 고사기구를 차려 삼살로 밥을 짓고 근소잡을 해트리고 동우술 삼색실과 오색탕수 맞춰놓고 선두잡을 근갈고여 길을 드시 맞춰놓고 심청을 청안봉이펴 고사 끝에 마칠 차로 뱀버리우단 추놓고 영자가 북을 올려 고사를 지내는데 북을 두리둥둥둥둥둥 두리둥둥둥둥둥

0: 복을 정한 공세 호주로 돌아들고 대성고 배완제왕으로 돌아들죠. 그도 또한 배를 타고 임수를 제주 치료를 용기를 소유하야 지고 죽어 사와 어부 힘으실음이라 영세 우영여로 상구스이니야이나 우리 동료 소물대명 상고루 여하여경 전경공서 다지다가 임당수 용왕님께 인재소를 바쳐오니 보이받장하옵소서. 여보시오 심당장 울 때도 지어가니 오사가 대물에 들어라. 심청이 이 말을 듣더니 배짱 안에 겁들어져 아이고 아버지 심청은 죽사오나 아버지는 눈을 떠쳤니 만물을 없이요 날 같은 무료 여식은 생각지 마옵소서. 물결을 살펴보니 원해 바그레는 하나를 하고 난네 대선 같은 그땡이 배짱으로 풍랑은 우르르르르르르르르 물결은 허리롱 허리롱 저 배짱을 다 찜청이거든 봐라 바람 맞은 사람 저름이 딜저리 빛들 패전으로 나가더니 다시 안 부를 생각은 내가 이리 진퇴키는 본치로 생이 부족함이라 치마뽕 울음 쓰고 두 눈을 딱 감고 뱃머리로 소남불에 치더니 계라이기 딱 웃격으로 우리가
1: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퀴가 달려간다.
2: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1: 똑딱이 퀴즈
2: 노래하고 싶다.
1: 노래하고 싶다.
2: 이것저것
1: 이놈저놈
2: 묻지마
1: 따지지마
2: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3: 바투의 상사디아
4: 봉다
5: 상컬리.
4: 이번 주말부터 장미 축제 하는 곳들이 엄청 많네요. 저 사실 꽃을 굉장히 좋아해서 플로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5: 플로리스트라면 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 말인가요?
4: 그쵸 그쵸. 근데 봉다 플로리스트라고 해서 저는 서양에서 건너온 직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도 궁에서 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플로리스트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5: 조선의 플로리스트, 꽃에 관한 장인, 즉 화장을 말하는군요.
4: 맞아요. 왕비의 머리 장식부터 장원 급제자에게 내리는 어사화까지 다 꽃을 다루는 장인, 화장의 손길에서 탄생했대요.
5: 생화뿐만이 아니라 종이로 만든 지화도 화장들이 한땀 한땀 염색부터 자르고 붙여서 만들었다고 하죠.
4: 맞아요. 게다가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생화를 꺾어 장식하는 것을 법으로 금했대요. 그래서 조선시대 땐 생화보다 장중하고 화려한 종이로 만든 지화나 비단으로 만든 채화로 형형색색의 꽃을 만들었대요.
5: 조선시대 궁중채화는 궁중음악과 음식, 무용, 그림과 함께 아주 귀한 궁중문화 중 하나죠. 조선시대 궁중채화는 궁궐에 소속된 전문 화장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기록에

0: 보면 궁중에 꽃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죠.
1: 어머나 세상에, 정말이지 봉도는 나랑 얘기가 너무 잘 통해요. 봉도, 그러지 말고 우리 주말에 장미축제 같이 보러 갈래요?
0: 여보세요? 예, 부장님. 아, 지금이요? 바로 오라고요? 아유, 예,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저 가야 돼요.

0: iOS의 백만송이 장미 듣고 왔고요.
1: 네.
0: 오늘 알쓴신 K에서는요. 조선시대에 궁궐 플로리스트가 있다라는 거 화장
1: 네.
0: 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 궁중에 이제 꽃일을 담당하는 화장 사람이 이제 수십 명에 이르렀다는 기록.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업무가 중요한 업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0: 생각해보니까 어사와 막 꽃장식도 했는데
1: 네.
0: 누군가 했겠거니 생각했지.
1: 맞아요.
0: 이 전문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1: 네. 게다가 종이로 만든 꽃 지화. 그걸 만드는 장인을 지화장이라고도 부른다고 하고요.
0: 우리가 하는 그 얼씨구 저씨구 좋다 할 때 지화자가 혹시 저기서 나왔나? 그런 건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도 막 드네.
1: 어감은 비슷하긴 한데 알 수가 없죠.
0: 네.
1: 자,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이제 퀴즈 풀러 넘어가야겠죠. 함께 가시죠.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독 또르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있는 첫 번째 퀴즈 갑니다. 이른 더위 때문에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방역이 시작됐던데요. 말라리아 예방의 지름길은 안 물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1차 퇴치를 달성한 바 있지만 1993년 환자 재발생 이후 매년 600여 명 수준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는데요. 자, 문제 드립니다. 말라리아는 이탈리아어로 이것을 뜻하는 건데요. 몰랐네요. 18세기 서구에서는 말라리아가 모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전파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름으로 붙여진 건데 말라리아의 뜻은 무엇일까요?
0: 이태리 말이었군요. 자, 1번 상한 과일, 2번 나쁜 공기, 3번 더러운 물.
1: 지금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서 전파된다.
0: 네.
1: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과학이 발달하기 전 18세기 서구에서는 이것 때문에 말라리아에 걸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0: 그럴 수 있겠네. 자, 이게 뭘까요?
1: 공포 그 자체였잖아요.
0: 그렇죠.
1: 말라리아는 이제 공포 그 자체였는데 왜냐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법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자,
1: 안 보이는 것 힌트로 드렸습니다. 안 보이는 것.
0: 상한 과일로부터 전파됐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은 나쁜 공기 때문에 전파된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더러운 물 때문에 전파된다고 믿었을까요? 자, 이태리어로 말라리아의 뜻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제 가정법으로
0: 네.
1: 힌트를 위해서 실제로 말라리아가 그 18세기 때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예를 통해서 전파됐다고 하면 18세기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0: 그치.
1: 네.
0: 맞아요.
1: 네. 대기
0: 그죠?
1: 상태라든지
0: 네.
1: 네? 네. 그렇잖아요.
0: 대기 상태는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나?
1: 아니 대기하라고. 자, 준비 씨 밖에 대기하세요.
0: 아, 기다리라고.
1: 지금 대기 상태야. 대기 상태.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준비 씨 지금 대기 상태.
0: 대기 상태. 청정기.
1: 그렇죠.
0: 해야지.
1: 아, 네. 맞아요.
0: 그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 필터링 해야죠.
0: 네네네네.
1: 자, 18세기 서구에서는 말라리아가 모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전파됐다라고 믿어서. 말라리아 이름이 예 이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0: 말라리아? 오늘 왜 이렇게 옹알이
1: 모르겠어요.
0: 계속 귀여움으로 오늘 가네요.
1: 아, 귀엽나요?
0: 네.
1: 죄송합니다.
0: 자, 정답 발표할까요?
1: 네.
0: 아, 요거가 모기를 매개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1897년 영국 의사 로널드 로스가 알아냈다고 하는데

0: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나쁜 공기가 정답이었습니다.
1: 네. 나쁜 공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2928님.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운데 모기도 무섭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자, 떡 선물의 주인공 그래요. 2928님께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여름철 홍수 대책을 통해서 취약지역 및 위험요소 집중관리는 위험성 신속 전파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홍수 정보 심각 단계를 안전 안내 문자로 발송했지만 올해부터는 휴대폰 최대 소리 크기로 40 이것 이상으로 울리는

0: 되겠다.
1: 놀래라고 그러는 거죠.
2: 그러니까
1: 이제 홍수 정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니까 아주 긴급한 상황일 시에는 놀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2: 아니 어른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1: 네.
2: 아기들이 옆에 있는데 갑자기 울리면은 혹시나 놀랄까봐 네,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었습니다.
1: 안전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2: 네네네.
1: 자, 팅커벨, 워라벨, 데시벨 이 중에 소리 크기 단위를 얘기하는
2: 그렇습니다.
1: 이것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2: 다 아실 것 같고 그래도 힌트를 드린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그냥 뭐 어차피 앞에 두 글자 힌트잖아요.
2: 네.
1: 플러팅?
2: 나도 그 생각인데. 나
1: 플러팅은 이제 약간 썸에서 조금 더그 뭔가 매력 발산 쪽이라면 얘는 약간 좀더 들이대는 들이미는 소위 말해 나 어때? 약간
2: 친구끼리 남자애들끼리 어?
1: 예.
2: 술 한잔 먹어 그러면서
1: 네.
2: 야, 나 진짜 고백할까 말까?
1: 아, 고백.
2: 어,
1: 예, 고백.
2: 고백할까 말까?
1: 예.
2: 어? 어떡하지? 어이구.
1: 플러팅은 이제 MZ세대, 젠지세대들의 언어라면 우리 때는 그런 말은 없었어요.
2: 예.
1: 썸이란 말도 없었을 때가 있었고.
2: 그렇습니다.
1: 근데 썸에서 플러팅으로 진화했었고. 사실 그전에는 사실 요 말로 다 했죠.
2: 그렇습니다.
1: 고백이라고 말하기엔 뭔가 부끄러울 때. 야,
2: 그치.
1: 약간 허세가 들어간 말로. 야, 나 이거 한번 해볼까?
2: 뭐래?
1: 아, 어? 약간 이렇게.
2: 자, 요 정도 들어보도록
1: 네.
2: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할게요.
1: 네.
2: 정답은 3번. 데시벨이 정답이었습니다.
1: 네.
2: 데시벨.
1: 홍수 피해를 저는 입은 적은 없지만
2: 네.
1: 입었던 저희 부모님의 얘기로 들으면 물이 불리는데
2: 무섭지.
1: 한순간이래요.
2: 그럼.
1: 그리고
2: 진짜.
1: 순식간에 다 헤집고 간대요.
2: 맞아.
1: 그래서 홍수 위험이 심각한 단계일 때는 그걸 안전을 위해서 휴대폰 데시벨을 40데시벨 이상으로 올리는, 그러니까 최대 크기로 위험해라고 알려주는 발송이 된다라는 점. 올해부터 이제 그렇게 발송이 된대요.
2: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진짜.
1: 네.
2: 네, 올 거라고.
1: 그리고 몇해 전부터 계속 약간 국지성으로 홍수도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2: 그렇죠.
1: 비가 내려버리기 때문에 진짜 순식간에 홍수가 날수 있어요.
2: 네. 자, 유산균을 어떤 분께 드릴까요? 아, 저는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1: 와우.
2: 1010님께 유산균 선물
1: 네.
2: 보내드리겠습니다.
1: 텐텐이네요.
2: 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번호 좋으시네.
1: 근데 8686님께서 데시벨 올해는 울리는 일이 없기를 비나이다
2: 그쵸.
1: 하셨는데 그쵸.
2: 그게
1: 울리는 일이 없는 게 최상의
2: 바람이죠.
1: 환경이죠.
2: 네, 그렇습니다.
1: 네.
2: 자, 이제 1부 마치겠고요.
1: 우리 아빠 술 취하면 울리는 건 골든벨. 7369님. 야,
2: 엄마가 그렇구나. 엄청 속상하시겠네.
1: 뭐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현금 다 어디 갔어?
2: 아우, 머리야. 자, 이 음악으로 좀 치유해 봐야겠네요.
1: 네.
2: 최명화 외에 많은 분들이 연주입니다. 오버 더 오션.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어? 충남 부여군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서 우리 전통 도예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네.
1: 야, 좋겠다. 나도 흙 만지고 가마에 굽는 과정까지 도예 체험 한번 해보고 싶은데.
0: 나도. 부여하면은 백제 기와가 엄청 유명한데 바로 그 백제 기와 문화관에서 12월까지 부여 관내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매주 1회 2시간씩 총 30번에 걸쳐 전통 공예의 세계를 경험할 거래요.
1: 상반기에는 지역의 5개 중학교 학생 20명이 하반기에는 고등학생 12명이 전통 공예 체험을 할 거라는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 도예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서 전통 공예의 세계를 소개하고 체험하게 해준대요.
0: 야, 좋다. 아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통 공예가라는 직업의 세계도 만나게 한다는데 미래의 전통을 키워나갈 우리 학생들에게 전통과 전통 관련 직업을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 아, 진짜 좋네.
1: 그러게. 전통 도예부터 다양한 전통 문화 속에 있는 직업들 더 많이 알리고 교육 현장에서 소개되면 좋겠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20일 수요일 2부 첫 곡은 추다의 차지스의 좋다 잘한다 좋다 듣고 왔습니다.
1: 좋은 프로그램이 있네요. 충남 부여군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서 백제기화문화관에서요 전통공예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네. 네. 새학기였던 지난 3월에 시작해서 12월 23일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되는 전통문화체험 현장인데요.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은 물론이고 잘 몰랐던 학생들에게도 전통문화를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면 체험하다 보면 이거 나 직업적으로 선택

0: 해도 되겠는데?
1: 그치.
0: 한번 가고 싶다.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1: 전통 문화 안에서도 직업의 세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0: 엄청 많아요.
1: 뭐 전통 도예부터 악기장, 한복 디자이너, 한식 요리사, 그리고 또 목수 등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의 이 특색 있는 전통 문화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고요.
0: 네. 네.
1: 또 더불어서 뭐 이런 판로 까지도 뭔가 시스템화 된다면
0: 유통
1: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지켜봐야죠. 예. 한꺼번에 막 그렇게 다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비전이 보여야 또 학생들이 그래 내 인생을 여기 한번 걸어볼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렇죠. 예. 또 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내가 비전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커지니까.
1: 그렇지.
0: 예. 어쨌든 뭐 여러모로 좀 시장이 커지면 좋겠습니다.
1: 에이,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0: 그럼요.
1: 차츰차츰 또 발전되어 가겠죠.
0: 네.
1: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야, 오늘 드디어 이분의 끼리들을 엿볼 수가 있겠네요.
0: 그러게요.
1: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정준필 씨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날 좀 보소
0: 키 좀 보소 끼룩 끼룩 국악 신인 발굴 쇼 끼룩끼룩에서 만날 오늘 끼쟁이는요 경기 소리꾼이에요.
1: 그렇습니다. 주 전공이 이제 경기 소리꾼인데 작년에요 고수 대회에서 일반부 대상을 수상하고요 재담과 연희로도 관심과 활동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젊디 젊은 경기 소리꾼 정준필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경기 소리꾼 정준필입니다.
0: 아, 굉장히 예의가 바르세요. 멘트 하기 전에 먼저 왜 목례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 인사를 하셨어요. 아니, 느낌이 딱 그 첫 느낌 있잖아요.
2: 네.
0: 첫 느낌이 그냥 진짜 학생 같으세요. 실례지만 지금 뭐 학교 다니고 계신가요?
2: 전 지금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어학과 재학 중이고 네. 지금 3학차로 있고 지금 이제 학교에서 또 조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조교를 하고 계시고 방금 과가 뭐라고?
2: 한국음악과.
0: 한국음악과. 네. 아, 좀 무슨 항공 이렇게 들어가시죠?
1: 나도 항공. 아, 뭐 비행기 저쪽이신가?
0: 한국음악과에 지금 재학 중이시고 그러면 조교 활동도 하시면서 지금 그러면 후리로 또 활동을 하시는 거군요?
2: 네, 학교에서 조교 근무하고 있고
0: 예.
2: 지금 이제 대학원은 제가 원래 학부 때는 경기 소리를 했는데
0: 네.
2: 지금 대학원에서는 서도 소리를 이제 또 공부를 하고 있어서.
0: 아, 그래요? 서도 소리? 네. 잠시만요. 저 앞에 마이크 보이시죠?
2: 예.
0: 마이크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입술이 나가셔 가지고.
1: 예. 예 마이크 여기 있는데
0: 예.
3: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0: 앞에 나가셔 가지고. 예. 아, 서도 소리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2: 네, 학습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뭐 이렇게 배우고 하실 줄 아는 능력이 이렇게 많으세요?
1: 그러면 경기 소리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2: 네.
1: 거기다가 서도 소리 그래 경기 민요니까 서도 소리 배우는 거는 그럴 수 있어.
0: 네.
1: 그런데 고법 대회는 판소리거든요.
0: 맞아요.
1: 판소리 북을 치는 건데 이 고법 대회에서 지금 일반부 대상을 지금 수상하시고
0: 그것도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1: 그 다음에 연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재담도 하시고
0: 네.
1: 이러다가 다 전공하실 것 같아요. 와.
0: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또 연결이 된 거예요? 확장이 된 이유.
2: 이제 제가 지금 좀 의문이 갈 수 있는데 저는 소리꾼이 맞고요.
1: 네, 네네, 경기 소리, 네,
0: 경기 소리꾼.
2: 좀 차근차근 가면은 이제 장단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민요를 전공하다 보니까
0: 네.
2: 아무래도 저희는 뭐 좌창이나 이렇게 장구를 네. 치면서 하는 소리하는 문화가 많다 보니까
0: 네.
2: 어렸을 때부터 좀 연습할 때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좀 장구를 치면서 좀 노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그건 네. 그럴 수 네. 있어요. 네.
2: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입시가 끝나고 사실 이제 개강 3월 전까지 가장 노는 시기잖아요.
0: 시간이 많죠.
2: 네. 그래서 가장 그때 내가 뭔가를 이렇게 결과를 바라지 않고 좀 부담 없이 내가 진짜 즐기면서 뭘 공부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0: 네.
2: 이제 아 그럼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한번 장단을 배워보자 하고 이제 김태형 선생님께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0: 네.
2: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남도 음악을 주로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0: 네.
2: 경기민요 전공자가 이제 좀 장단을 배우러 왔어요 하니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그래? 그러면서 그럼 너 혹시 뭐 남도 음악 좋아하니? 그랬는데 제가 평소에 그 판소리 안양년 선생님이랑 조상현 선생님 음악을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0: 네.
2: 좀 이런 음악을 좋아한다 그렇게 저희 말씀을 드렸

0: 했더니 그럼 한번 고법을 통해서 한번 남도를 좀 느껴보는 게 어때? 하면서 이제 고법을 같이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1: 그래가지고 배운 지 얼마 만에 대회 나가신 거예요?
0: 그때 이제 한 3개월 정도 하고 이제 쭉 꾸준히 나가다가 작년에 이제 일반부에서 이제 네, 기회가 좋게 수상하게 됐습니다.
2: 그러면은 경기 소리꾼인데 남도 소리를 이렇게 배워 이제 체험이죠, 사실상.
0: 네네네.
2: 소리는 체험이고 고법을 이제 배우신 거고.
0: 네네.
2: 약간 경기 소리에도 영향을 주던가요?
0: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2: 아,
0: 것 같아요.
2: 그래요?
0: 왜냐면
2: 예를 들면 어떤
0: 그 판소리 안에 쓰이는 장단이 또 따로 있고
2: 맞아요.
0: 또 경서도 소리에서 쓰이는 장단이 있는데
2: 네.
0: 그 판소리의 장단과 그 음악 뭐 식임새 그런 좀 음악적 그걸 좀 이해를 하면서 제가 부르는 민요에 있어서도 좀더더 고찰하게 된것 같고 그 민요로 봤을 때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뭐 창작 활동이나 뭐 작창이라든가 이런 걸할 때도
2: 네.
0: 확실히 음악적 선율을 더 많이 듣다 보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된것
1: 그럴 것
0: 같습니다.
1: 같죠. 확장이 되니까.
0: 네.
1: 민요는 그러면 언제부터 하셨어요?
0: 민요는 제가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국악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애호가셨는데
2: 네.
0: 이제 제가 제 기억에 첫그 기억은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2: 아이고
0: 다섯 살때
2: 5살이요?
0: 어머니가 이제 민요 학원을 다니니까
2: 네.
0: 이제 제가 손을 잡고 저기 기억이 갔던 게 나요. 이제
2: 네.
0: 그 이제 종종 걸어서 갔는데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2학년 때 방과 후 특기적성으로
1: 아, 예.
0: 네, 가야금 병창을 원래 좀 먼저 했었습니다.
2: 그럼 네. 남도 소리가 먼저 이게 출발이었네요.
0: 어떻게 보면 좀 그런
2: 예.
0: 것 같기도 합니다.
2: 네.
0: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근데 제가 외동 아들로 좀 자라가지고
2: 네.
0: 그냥 엄마 이거 가서 한번 공부해 하면 그냥 네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1: 아, 네.
0: 5학년 때는 갑자기 민요를 또 하라고 하더라고요.
1: 엄마가
0: 네네. 그래서 이제 민요를 가서 하는데 이제 뭐 저를 아는 주변 지인이나 뭐 선생님들은 제가 아 지금 음악도 많이 듣고 막 맨날 학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다 했는데 저 사실 그때 막 그렇게 국악을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2: 엄마가
0: 그냥
2: 하라고 해보라고
0: 네.
2: 하니까
0: 그래서
2: 재미도 있고 해서 한 거죠.
0: 뭐 5학년 때 이제 민요를 시작을 해서 이제 예중에 입학을 해야 된다.
2: 네.
0: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중학교라는 과정을 가려면 아 국악을 해야 되는구나 그냥 이뭐 이렇게 뭐 이수를 해야 되는구나
2: 아하.
0: 그래서 그런 과정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좀 실력이 이제 안 돼서 그때 떨어졌어요 그때 네. 그래서 떨어졌는데
2: 네.
0: 뭔가 그때부터 뭔가 스멀스멀 약간 오기 아닌 오기기도
1: 아,
0: 하고
1: 오기
0: 이제 제가
1: 어 뭐야 인재를 못 알아봐 감히 나를 떨어뜨려
2: 이건 내가 넘어보고 싶다 막 이런 느낌
0: 그리고 이제 인문계에 이제 갔는데
2: 네.
0: 뭔가 거기서 저만 이제 막뭐 국악 너뭐뭐뭐 꿈이 뭐야 저뭐 국악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거리감도 생기기도 시작하면서 아마 그좀 희소성을 좀 느끼기도 하고 아 내가 좀 이런 음악을 좋아하구나 하면서 좀더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좀더 점진적으로 열심히 해서 이제 전통예고에 입학을 했는데
2: 네.
0: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저랑 생각이 같은 친구들 그룹 안에 있는 거니까
2: 그렇죠.
0: 정말 고등학교를 너무 꿈같이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학부는 중앙대학교를 입학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2: 아 그러면 고법은 지금 김태영 씨에게 배우고 있다고 했는데 경기 소리는 누구에게
0: 아,
2: 선생님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께 배우고
0: 네,
2: 계세요?
0: 저는 지금 서울시 무형유산 제40호 네, 수표교 다리밟기 선서리산 타령 네, 보유자이신 박종국 선생님께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 아, 이 선생님의 이력까지 그냥 술술 나오네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1: 그러면
2: 이제 경기 소리를 시작을 해서 고법도 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쭉 오셨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보여주실 기
0: 네.
2: 이 많은 끼들 중에 어떤 끼를
1: 네.
2: 먼저 선보여 주실까요?
0: 그래도 이제 제 뿌리인 이제
2: 네.
0: 경기 소리를 좀 가지고 왔는데 또
2: 네네.
0: 이제 경기 민요 하면 백미인 노래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한번 들려드릴까
2: 근데
0: 합니다.
2: 이제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0: 아.
2: 소리 하시는 것보다 또
0: 네네.
2: 곡법도 너무 잘하시니까
1: 그죠.
2: 어떻게 좀 치면서 하는 걸
0: 아,
2: 저희 보고
0: 그러면
2: 싶기는
0: 이제
2: 한데 어떻습니까?
0: 좀 부족하지만 한번 장구를 제가 오늘은
2: 네.
0: 이제 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2: 네.
0: 주로 이제 앉아서 하시더라고요.
2: 맞아요. 보통 그래요.
0: 이제 옛날 저기 남자 선생님 뭐 최창란 선생님이나 뭐
2: 네.
0: 박상홍 선생님이나 뭐 이은관 선생님들도
2: 네.
0: 항상 그 장구를 매는 이제 모갑이라고 해서
2: 네.
0: 선소리패에서도 좀 유래된 그런 형식 중에 하나인데요.
2: 네.
0: 오늘 제가 자작 장단에 장구를 매고 서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2: 오, 창구
1: 와.
2: 거기 있어요. 거기 있군요.
1: 알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2: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1: 네. 지금 이제 라디오로 청취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생중계로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네, 준필 씨께서
2: 네.
1: 물 한 모금 드셨고요. 핸드폰에서 음을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네.
2: 꼭 전달해야 될 정보일까요?
1: 했고요. 네, 지금 장구를 지금
2: 맺습니다.
1: 네네.
2: 자
1: 됐습니다.
2: 아 궁을 또 한번 쳤네요.
1: 네.
2: 예, 예. 자 조율 중이고요.
1: 아 팔 한번 지금 걷었고요. 예.

0: 됐습니까?
1: 아, 조율 끝났습니까? 네. 자. 자, 근데 그나저나 노래가락이랑 청춘과 창부 타령 해주신다고 네. 하셨어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정준필 씨의 라이브입니다.

0: 야.
1: 끝났어요? 아이 더 듣고 싶다.
0: 야.
1: 아이 너무 좋은데요?
2: 아 진짜 아~ 저도 와 이런 저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826님께서
1: 예.
2: 아 굉장히 여유 있고 느긋한 그런 소리입니다. 장구 메고 소리 하시는 모습이 최창남 명인이 생각이 납니다. 하시면서.
1: 그러게요. 전태용 선생님도 생각나고 아 또 이은관 선생님도 좀 아, 있어요.
2: 그러니까.
1: 네, 너무 좋은데요.
3: 영광입니다.
1: 비도 오는데 어찌 이리도 부드럽게 잘 넘어가십니까? 살살 동네이에 하신 1716님. 또 아유 문자가 엄청 많네요.
2: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쩜 저렇게 잘하나. 정말 잘 하시네요. 잘생기고 노래도 너무너무 좋고.
1: 그러니까
2: 김종기 님도 남기셨고.
1: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랑 이제 딱 소리하실 때랑 약간 표정

0: 다른 거 알고 계세요?
1: 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0: 입 모양도 달라지시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굉장히 기분 좋아져요.
1: 아, 평소에도 좀 그러면 그럴 수 있게 됐습니다.
0: 아, 뭐 굳이 저 때문에 뭐 그런 건 좀 그렇고.
2: 지금 30대가 아직 안 되신
1: 네,
2: 거죠?
1: 저 27살입니다.
0: 아,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잘하셔?
1: 아,
2: 그러게.
0: 네. 그리고 안 떨려요?
1: 아,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
0: 아, 그래요?
1: 꼭꼭 참고 이제 노래를 더 생각하면서
0: 너무너무나도 연륜이 느껴지는 여유로움이었거든요.
2: 그 신기한 게 네. 지금 연희 또 뭐 이런 또 뭘 많이 배우셨죠?
1: 아, 이제 뭐 연희 제가 뭐 연희 전공자만큼 하는 거는 아닌데
0: 네.
1: 좀 이런 이제 민요라는 분야가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판소리는 뭐 창극이라는 분야가 있듯이
0: 네.
1: 좀 경서도 소리에도 좀 극적인 요소나 이렇게 좀 볼거리가 많은 이런 작품을 한번 만들고 싶은 마음에 좀 연희를 좀 많이 찾아보고 좀 제가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경기 소리와 극을 접목한
1: 네네네.
0: 새로운 어떤 형태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런 시도들이 없지는 않았죠.
1: 네네 뭐 이제 뭐 연희적인 거를 생각하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응관 선생님이나 네. 그 뭐 최창남 선생님, 박성호 선생님 예전에 그 이렇게 장구를 매다가 네. 좀 이제 업이 되시면 막 네. 아까 막 저는 이제 감히 흉내도 못 내는데 네. 막 장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옛날에 이렇게 장구를 이렇게 돌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제 저희 선생님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셨었는데
0: 네.
1: 그래서 저는 그게 아 옛날에 뭐 하면은 다 이게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이걸 저도 한번 돌려봤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장구를 돌려봤는데
0: 예.
1: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나가도 될지 모르는데 군대에서 이제 제가 해군군악대를 나왔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이걸 하다가 그때 마침 연희하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죽방울이라고
0: 예. 네.
1: 이렇게 장구통 모양 같이 생긴 이런
0: 후임이었어요.
1: 네 후임이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제가 한 상병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0: 예.
1: 막내로 들어오고
0: 아유 까마득하다. 예.
1: 그래가지고 저거 한번 배우면 재밌겠다.
0: 죽방울이요.
1: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걸 하서 이제 그 친구를 좀 그때는 좀 부조렸던 것 같은데
0: 아니죠 뭐 군대인데
1: 저녁에 좀 시간 좀 괜찮냐
0: 네.
1: 그래가지고 커피 한잔 사줄 테니까 좀 합주실에서 보자
0: 그래가지고
1: 네. 내가 좀 이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네. 이제 그때 제가 죽방울이란 걸 조금 이제
0: 배웠었어요.
1: 네 처음에는 그냥 이제 군대이기도 하고 네. 그런 걸 한번 좀 이제 아니면 언제 배우나 그 생각이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아 뭔가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 조금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어허.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 저녁을 하고 이제 버나랑 뭐 죽방울이랑
0: 네.
1: 이게 제가 하는 경기 소리랑
0: 네.
1: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연희 하시는 분들이 네. 하는 제담에 또 쪼도 있고
0: 맞아요.
1: 또 저희 소리꾼들이 하는 그 특유의 또 제담의 네, 맛이 맞아요.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좀 그런 걸 결합해서 제가 졸업 연주회 때 이렇게 아하. 작품을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한 만든 게 있고
0: 이제,
1: 네. 그래서
0: 그럼 실제로 본인이 극작도 하시고
1: 네,
0: 연출도 하시고
1: 극작 연출이란 좀 어휘는 좀 안 어울리는데
0: 아, 예.
1: 제가 이렇게 좀 구성한 작품으로
0: 아,
1: 네 하나를 선보이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뭐 다른 여러 공연에서도 조금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2: 그 졸업 연주회 때 했던 그 극작 했던 작품은 또 다른 데서도 올린 적이 있으신가요?
1: 네, 그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에 저희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0: 네.
1: 하는 그 명절마다 하는 아티스트파 시리즈 그에서 서희철 가단 팀과 협업해가지고 네.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네.
0: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이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그냥 어떤 이야기를 이런 연희적인 요소와 함께 들려주는 거예요.
1: 아. 가장 그 제가 이거 만들면서 고민했던 거는
0: 네.
1: 이제 죽방울도 배웠고 뭐 버나도 배웠고
0: 네.
1: 이제 소리 이제 무대에서 실연을 할 때
0: 네.
1: 이제 뭐 소리꾼이 뭐 죽방울도 하고 버나도 하고 노래도 하네 했을 때 이제 뭐가 과연 차별성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0: 네.
1: 이제 좀 어쨌든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니까
0: 그렇죠.
1: 어쨌든 지금 죽방울도 돌아가고 저희 뭐 경기 소리도 특히 막 식임새 뭐 잘 굴러간다,
0: 그렇죠.
1: 잘 돌아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 세상은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고
0: 아, 네.
1: 뭐 태양계가 공전을 하고 우리가 뭐 야 우리 돌고 도는 인생인데
0: 네.
1: 뭐 야 요즘 야 세상이 미쳐 돌았어 막 이런 말 하는 것처럼
0: 아하.
1: 그렇게 이렇게 돌고 도는 세상 속에서 저희 그 경기 소리의 서울굿
0: 예.
1: 그 제담의 특유를 가져와서 옛날에 뭐 이런 제주를 잘 돌리는 대감이 있었는데 요즘 세상을 보니까 아 요즘 세상이 지금 잘못 돌아간다
0: 아하.
1: 거꾸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내 이 제주로 이 세상을 다시 올바르게 돌리려고 한다.
0: 아~
1: 그래서 이렇게 좀 재담 그게 형태로 제가 좀 만든 작품이
0: 재밌다.
1: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다 다른 분야일 수 있고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겹쳐 보이거든요.
1: 네네.
0: 그 겹치는 지점들을 찾아서 구성을 해서 그걸로 공연으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혹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긁어주고
1: 네네.
0: 약간 시원하게 풀어주고
1: 네네.
0: 이런 성격으로 작품을 만드신 거군요.
1: 네네 맞습니다.
0: 오호 오늘 두 번째 실제

0: 라이브가 그 작품의 한 부분을 들려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1: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연희적인 거다 보니까 좀 네. 고민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예, 예. 이거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압축을 해야 될까 하다가 아, 제가 이제 뭐 무대에서 선보였고 그리고 좀 오늘 좀 맞춰서 그 제담 조금이랑 좀 공간은 좀 좁지만 예. 제가 여기 죽방울 한번 가져오셨습니다.
0: 야.
1: 그래서 좀 이게 사실 좀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네. 이게 하다 보면 좀 이제 떨어뜨릴 위험도 있고 좀 아하. 리스크가 있는데 최대한 압축해서 네 한번 축약해서 한번 좀 조금 아 진짜 맞배기로 좀 짜봤습니다.
2: 이게 내용. 공간이 높아야 되거든. 그래야 더
0: 승부가 중요하구나.
2: 볼 수가 있는데 네. 무릎 꿇고 하면 안 돼요?
1: 아 무릎 꿇고 하는 거는 제가 다음에 좀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 한번 선보여서 해보겠습니다.
0: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희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2: 자 제목이 돌려라 세상 만사입니다. 자 자리 네. 해주시고 요거 죽방울을 직접 보시면 좋거든요.
0: 그러게요. 그래서
2: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아까 잠깐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2: 신기해. 네.
0: 저기 이제 어떤 화려함을 더 추구하자면 막 이렇게 돌리고 던지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2: 있더라고.
0: 공간상 네.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은 네. 그래도 아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자, 무대니까 많은 네. 분들 기대해 주시고 지금 문자 소개를 다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엄청 들어오고 있는데
2: 감사합니다.
0: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떻게 그러면 제가 장단 쳐야 되죠?
2: 그럼요.
0: 예예 예, 제가 쳐야 되고 네? 저희가 보니까 대본 보니까 저희도 무슨 뭐 대사 한마디씩 있어요.
1: 또 재담극이기 때문에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또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예. 또 이제 또 선생님들도 많이 좀 추임새나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 제가 사실 연희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다소 좀 실수가 있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원래 또 우리 그 한국적인 무대는 약간 실수들이 좀 나와야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2: 좋습니다.
0: 자 그럼 라이브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돌고 도는 우리네 인생 둥글 둥글 살아보세. 구자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단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야 여기 좁은 공간에 사람들 참 많이 모여 있다. 아 여보. 아이 그러나저나 이게 무슨 방송인데 이렇게 듣는 사람도 많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
3: 아유 오늘 바트의 상사디야 국악 신인 발굴쇼 끼룩끼룩 하는 날인데
1: 그렇지 그렇지.
3: 아이 지금 어느 대감님이 오셨나요?
1: 뭐냐 너가 써준 대로 말도 따박따박 잘하는구나.
3: 안 틀렸어요?
1: 네, 네 이거 대본에 없습니다. 즉흥이에요. 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만 살을 돌리는 제주의 신 둥글대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허구자
2: 허구자 진짜 엄청난 대감님이 오셨네요.
1: 그렇지 그렇지.
2: 아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1: 뭐냐 아이 우리 대감이 말이야 이 세상 만물을 돌리는 제주로다가 이 둥근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 돌고 도는 세상 속에서 사는데
3: 그러지.
1: 요즘 돌이켜보면 이 세상이 잘 돌아가기는 거냥 영 거꾸로 돌아가는 거. 선생님들한테는 따박따박 말 됐구나. 아니 선배들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우리 어른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이 형 잘 돌아가기는 커녕 형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내가 만든 세상인데 여기 바추 상사디아 나와서 이 끼를 온갖 부리고 가야 된다는데 맞아 안 맞아?
2: 맞아요.
1: 네, 맞으니까 내가 이번에 이 제주를 부려가지고 이 세상 다시 한번 올바르게 돌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리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3: 돌리고 가세요.
2: 돌리고 가세요.
3: 떨어뜨리더라도 돌리고 가세요.
2: 도와주세요.
3: 네, 도와주세요.
2: 보자. 도와주세요. 아니 그냥 가세요.
3: 에?
2: 요거는 못 봤네요.
1: 대본대로 해야지. 대한민국 수위에서 그래도 시간 강의상 돌리고 가야 되니까
3: 네.
1: 우리네 인생을 먼저 노랫말로 한번 돌리고 가자. 차라. 돌고 도는 우리네 인생 호박같이 둥근 세상.

인생 노래소리 덩실덩실 손뼘을 치고 노래하며 싱글벙글 살아나보세. 그럼 내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주 한번 부려볼 모양인데 바로 이 죽방울을 돌려보는 것이었다. 아하. 이 죽방울이라고 하는 게 이 옆으로 딱 세워놓고 보면은 이 장구통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이 술잔 같이 생기기도 했으니 또 우리 이 돌고 도는 인생에 술 한 잔 빠져서 쓰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노랫말로 그럼 한번 놀아봤으니 이번에는 빙글빙글 신명나게 동살풀이로 놀아보셨구나.

0: 그렇게 돌리는 거구나.
1: 야, 그때 군대를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0: 그럼 못했죠.
1: 그 후임이 죽방울 후임이 안 왔으면 이거 어쩔 뻔했냐고.
0: 오늘 죽방울 이거 원래 평소에는 하실 수 있는데 이 공간이 좀 협소해서 못한 어떤 스킬들은 어떤 것들이 또 있어요?
2: 이제 이거는 진짜 거의 도입 약간 아. 이런 이제 뭐 아까 사실 뭐 이렇게 홍도 좀 하고 예. 되게 높게 던지기도 하고.
0: 높이면 어느 정도 높이 던져요?
2: 제가 이제 뭐 체육관 이런 데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사실 예. 이게 막 던진다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그 네. 관성에 의해서 아~ 만세를 하면은 슝 날아가거든요.
1: 만세. 네.
2: 그럼 이렇게 받아서 받을 때도 여기 가운데 센터 줄로 받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여기서 타고 갈 수 있게
0: 모서리로 네. 끝부분에서
2: 뭐 날아왔다면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갈 아~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뭐 팔을 걸어서 한다던가
0: 팔을 네. 걸어요?
2: 팔을 걸어서 이렇게 이 쳇바퀴 돌듯이 그런 걸 넣다든가 아니면 발에 걸어서 이렇게 돌린다든가 좀 여러 기술들이
1: 그러니까
2: 있어요.
1: 요즘으로 그렇구나. 따지면 요요야 요요.
0: 그러네요.
1: 요요를 네, 옛날에는 죽방울 그리고
0: 그다음에 그 후임은 지금 뭐 한대요?
2: 그 후임은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 방송 나오고도 이제 그 친구 볼 텐데 예.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때 막 아, 선생님 뭐 이제 뭐 공연 갔다 오면 뭐 아 제가 잘 배웠습니다 하면서 농담하곤 하는데 이제 네. 그 친구도 뭐 형 저보다 한 살이 어려가지고 심지어 아. 형님 뭐 너무 뿌듯합니다 아. 그런 문자 이제 오고 하더라고.
1: 뭐 가끔 뭐 기술 그 우리 OS 컴퓨터 OS 업데이트 되듯이 기술 업데이트는 안 해줍니까?
2: 아 그래서 이제 이 졸업 연주 올렸던 그걸 통해서 좀 이제 약간 돌려라 세상 만사를 원이었다면 네. 좀 시즌 2를 해서 아. 좀 만들어 볼까 좀
1: 아, 버전업 네.
2: 그리고 이제 뭐 기술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네. 사실 원래 원작에서는 이거보다 좀 제가 재담적인 부분이랑 네. 노래도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죽방울 하면서 노래를 한다거나 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연습을 했었는데 네. 시즌 2를 제가 이제 만들게 된다면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그러면 네. 잠깐만 저 고법은 김태영 씨, 경기 소리는 박종국 선생님께 배웠잖아요. 네. 그 죽방울 이수는 누구한테
1: 이름
0: 조남이라도 예, 예 스승님인데
1: 지금 농산물도 다 출처를 밝혀야 되잖아요. 원산지
0: 메이드 인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예요.
1: 원산지
2: 마산에 아마 있을 텐데
1: 네.
2: 김경우 씨입니다.
1: 김경우 씨
2: 네, 그렇죠.
1: 이름을 밝혀야지 그럼, 경우에 맞죠.
0: 그럼 사사 했는데 예. 예. 죽방울 사사
1: 그 죽방울 뽑아 먹고 또 뭐 네. 뽑아 먹었어요.
0: 뭘 뽑아 먹어요
1: 경우 씨한테 뭐 뽑아 먹었어요.
2: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이제 하다가 네. 제가 이제 장구 돌리는 걸 좀 보여줬었어요.
1: 이렇게. 누가
0: 장구를 돌리고 제가
1: 준필 씨가 말씀하시는
2: 네. 거? 네. 아, 이렇게 해서
1: 레슨 맡겨완.
2: 아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제가 뭐 이런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어 그래요 형님 하면서 이제 저 없는 사이에 어, 형님 한번 보실래요 했는데 갑자기 걔가 저를 따라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는.
0: 그 서로 교환했네 그러면. 네.
2: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장구를 그냥 이렇게 돌리는 네. 그건데.
0: 그게 뭐 어떻게 돌리는
1: 아니 여기서는 안 돼요 오늘 아니, 안 돼요?
2: 됩니다. 근데
0: 아 가능해요?
2: 이거 대본에 없었는데.
0: 그 아니 그래요 여기가 원래 그래요.
1: 인생 돌고 도는 건데 대본대로 안 가잖아요 인생이.
0: 무거워가지고 괜찮나?
1: 좀 커요?
2: 원래 이제 할 땐 좀 작은 걸로
1: 아 작은 거.

0: 그러니까.
1: 예.
2: 이렇게 모래시계 이렇게 돌아갑니다.
1: 이렇게.
2: 이렇게. 옛날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던지기도 하시고.
1: 아.
2: 그때 이제 장구가 작으니까.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에
0: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1: 이야. 장구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0: 그러니까 있고. 소리를 부르다가
3: 좀 이렇게 흥이
0: 막 올라오면 장구를 막 돌리면 난리가 나겠네요, 판이.
3: 네, 네. 좀 그런 퍼포먼스적인 게 있더라고요. 옛날 영상 보면요.
1: 죽방울 후임한테 번화도 배웠어요?
3: 아, 번화는 이제 나와서 이 음악을 좀 같이 만든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제 그 타악 동기 친구한테 제 번화를 조금 이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1: 번화 원산지
3: 선생님
1: 번화는 또 누구예요?
3: 네, 아마 번화. 지금 방송을 듣고 있을 텐데 네, 네. 이제 타악 연주자인의 강태영 씨입니다.
0: 강태영 씨.
3: 네. 저랑 대학 동기이고 네, 지금도 같이 많은 음악과 학습을 좀 공유하는 친구.
0: 아, 스승님이 굉장히 많네요.
3: 네, 사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또 아직 안 밝힌 스승님 누군가요?
3: 이제 다 밝힌 그래요?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내 전공, 그러니까 경기 소리 외에도 관심 있어하시는 분야가 많은 것 같은데요. 뭐 그래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것도 배워보고 앞으로? 싶고 뭐 그런 장르가 또 있나요?
3: 아무래도 이제 요즘 시대가 워낙 멀티를 또
1: 멀티
3: 네, 요구하죠. 요구하기도 하고 네.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에 입학해서 가장 좀 돌이켜 봤을 때 지금까지도 가장 저에게 큰 학습이었던 거는 그 극을 좀 만났던 게 저에게 좀 컸던 것 같아요.
0: 중앙대가 또 네. 극중심의 네. 교육을 또 하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정기 연주를 할 때도 항상 극을 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극 분야에 있어서 어쨌든 민요가 극이 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레파토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네. 그만큼 다양한 선율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요즘 하면 작창에 대해 조금 네.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0: 나만의 민요를 이제 만드는 네. 거죠. 오.
1: 극과 작창.
0: 아까 돌려라 세상만사를 들어봤더니 진짜 흥겹고 다 좋은데 그 약간 후배들이 잘 인사를 안 합니까? 아.
1: 그러니까
0: 뭐 누가 어떤 후배가 그렇게 인사를
1: 자네요. 인사하는 후배도 원산지 표시해야 되거든요. 누가 그렇게 이렇게
0: 조교인데 조교한테 인사를 네. 안 할까?
3: 인사 정말 잘 하고요. 네. 인사 정말 잘 하고 이제 네. 어떤 재담을 그때 졸업연주 때 하다 보니까 예. 어떤 재담을 할까 하고 하기도 하고 그 당시 제가 이제 제가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좀 격하게 관객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0: 전혀 준필 씨하고는 상관이 없는
3: 네, 맞습니다.
0: 대변을 해준 거죠. 대변을.
1: 네네. 아무튼 준필 씨만의 배뱅이 꽃이 나올 것 같네요.
0: 그러니까요. 그게 기대가 됩니다.
1: 그러니까
0: 배뱅이 꽃처럼 탁 이야기를 세상만사 이야기를 쫙 풀다가 또 장구 한번 돌려주고.
1: 그러니까 장구 돌리는 게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기술이 지금 연마가 네. 돼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그러다 한번 떨구고. 그럼 더 난리가 나겠죠.
1: 그러다 이제 분위기 싹 봐서 죽방을 한번 싹 그렇죠. 돌려주고 번화 한번 싹 해주고. 12번 해볼 생각은 없어요?
3: 제가 이제 조기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한번 해보려 했는데 어지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1: 아프죠.
0: 아 근데 이게 또 너무 묘기 쪽으로 가면 네네. 소리가 안 들려요.
3: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중간 중간 이제 환기 정도 시켜주는.
1: 아 해보긴 해봤어요 12번?
3: 한번 자반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네. 소고하는 친구한테 네. 근데 아 이건 나와 좀 여기까지는 선을 지켜야겠구나 느끼고
0: 선을 아세요. 선배들에게 인사 잘하셨죠?
3: 예.
0: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문자 엄청 많은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7942님 재담은 끼가 반 이상인데 진짜 잘하시네요. 이런 젊은 인재들이 더 나올 수 있게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치지 않고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셨고요. 정금자님께서도 얼쑤 잘한다. 여유 있는 자세, 웃는 미소 아주 크게 되실 분이시네요. 경기 소리, 재담, 장구, 북, 번화 못하는 게 없네요 하셨고 1716님 덕후로 많은 분들이 27살이라고요?
3: 네네 맞습니다.
0: 아직 어리시네요 하시면서
1: 근데 끼가 많아요.
0: 그런데 어찌 이렇게 세월이 묻은 사람같이 이렇게 참 잘하시나요? 큰 박수 보냅니다 하시면서 또 남겨주셨어요.
1: 저 궁금한 게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준필 씨가 봤을 때 야, 이 친구 진짜 인물이네 하는 친구가 있어요?
3: 아, 제 주변에요?
1: 그렇죠. 아니면... 준필 씨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야, 이 친구 진짜 대박이다 하는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고
0: 없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1: 아니
0: 그러니까 본인이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1: 끼가 진짜 많구나. 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잘하네. 뭐 혹시 있나 해서 궁금했었어요.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준필 씨 보고도 되게 놀랬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다양한

0: 장르를 잘하시는 분들이 덜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이제 너무 어린 친구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1: 그러면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좀 학습하고 했던 부분이 뭐 소리나 네. 뭐 아니면 뭐 연이 이런 좀 재담적인 이런 거라면 사실 저는 음악적으로 좀 그렇게 와 대단하다 진짜 다양한 거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뭐 여기 출연하셨던 옛날에 구이님을 좀 하고 계시기도 한 이채연 형님이라든가
0: 그렇죠.
1: 네, 그런 분들 창작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냐하면 제가 아직 막 창작에 대해 이렇게 용기 있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런 뭐 채연이 형님이나 좀 그런 분들을 좀 더 전 존경하고 리스펙하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아까 이제 창작 활동에 대한 욕망도 있으시고 욕구도 있으셔서 진짜 앞으로 이 현대 시대를 대변하는 배뱅이군처럼 이런 게 진짜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요 음악은 지금 병강세탁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소리를 오늘 준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1: 우선 그 경기 소리 중에 네. 유일하게 안일이가 있는 소리입니다.
2: 원래 민요에서는 이제 소리만 있는데
0: 잡가죠 잡가.
1: 네, 지금은 잡잡가로 분류를 네. 하고 있는데
2: 잡가랑 잡잡가는 어떻게 좀 달라요?
1: 요즘 이제 근래에 와서는 원래 예전에 12잡가 안에 8잡가랑 네. 잡잡가라 해서 네. 8잡가가 만들어졌고 잡잡가에 뭐 달거리, 십장가, 박물가, 추린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뭐 12잡가, 희무리잡 그 외에 잡가라고 해서 뭐 금강산타령, 뭐 네. 풍등가 뭐 이런 민요들을 잡잡가라고 지금 분류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병강세탁용도 그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강세탁용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창구탁용 곡조로 안일이 없이 이어가는 그런 버전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거 제가 오늘 좀 라이브로 선보일 무대는 그 서도식 그 배뱅이구처럼 사실 서도 재담 소리였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경기 소리로 이제 넘어오면서 오는 날 창부타령 곡조가 이제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2: 그래서 그 병광세타령을 지금 준비해 주셨어요.
1: 네네.
2: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윤관 선생님이 진짜 그 배뱅이구 네. 기가 막히게 하셨거든요.
0: 그죠.
2: 정말 지금까지도 이윤관 선생님의 배뱅이구를 계속 돌려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0: 맞아요.
2: 근데 이제 이윤관 선생님이 어쩌면 뒤를 잇는 우리 정준필 씨가 되지 않을까?
0: 그럴 것 같아.
2: 병광세탁용 안일이가 있는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야, 또 장구를 매십니다. 표정이 또 달라집니다.
0: 준비됐네요.
2: 네, 모두가 달라집니다. 가볼까요?
1: 이건 뭔고 하니 천하잡놈 병광세탁용이었다. 강세 심사를 볼 양이면 저 강세 심사를

아 이렇게 심술이 못되었다 이 말이지. 그러나 그놈의 색시는 천하일색이라 두 양주가 그냥 쌍고 한바탕 노는 길이었다. 얼둥둥 내 사랑아 얼얼얼 상사디

아니 이렇게 한참을 놀았겠다. 그러나 때는 마침 어느 때뇨 동지 섣달 설암풍을 당하여 이 변강세란 놈이 아 뗄 것이 없어 나무를 헐어 나갔습니다. 이 나무를 나가 사면팔방 돌아다니다가 이 길가에선 큰 장승을 패다가 불을 뗐으니 아이 장승이 또 무슨 죄로 남이 집 아궁이 귀신이 되겠느냐 이 말이지.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기가 막혀 변강세 집 아궁이 앞에 엎드려 자기 신세 자탄을 하는 말이었다. 아이고 답답 내 신세야, 아이고 답답 내 팔자야. 어떤 나무는 팔자 좋아, 오동은 복판에 거.

0: 아 잘한다.
1: 오더런 나무는 팔자 좋아 2층은 들미장 3층 탁자 개목뒤지 판다 지방물 지뢰로

0: 진짜 잘하신다.
1: 정준필 씨의 변광세 타령까지 들었고요. 공연 안 하시냐고 홀딱 반했다고.
0: 공연 하시잖아요 이번에 발표회.
1: 소개 좀 해주십시오. 5월 30일.
2: 5월 30일입니다.
1: 문화공간 아이원.
0: 아 시흥동에 있는. 네네. 아이원 말씀이시죠?
2: 네. 그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네. 이제 5시 30분에. 네, 이제 문화공간 아이온에서 정준필의 깊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0: 깊은 사랑이요? 네,
2: 경기 잡가 편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2: 이때 이제 그 깊은 사랑이 뭐 진짜 남녀간의 뭐 깊은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0: 네.
2: 그 옛날에는 그 경서도 소리에 그런 공연 문화 형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소리꾼들이 전문 소리꾼들이 아니고 다 이렇게 농사를 겸하는 그런 소리꾼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아하. 그래서 그 농한기가 오면은 이제 겨울철에 땅을 깊게 판다 해가지고 깊은 사랑인데요.
0: 아.
2: 그 속에 뭐 병풍이나 이런 보료를 이렇게 둘러서 되게 일종의 지금의 소극장 형태처럼 관객이랑 이리 소리꾼이 굉장히 가까이
1: 가깝게.
2: 마주보는 형태의 그런 문화가 있는데
0: 예.
2: 제가 이거를 18살인가 19살에 이제 한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잠이 안 와서
0: 네.
2: 이제 국악 방송을 그때 듣고 있었어요.
0: 아, 예.
2: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한 17년도 18년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경기 소리를 하시는 이문 선생님께서 이제 그 깊은 사랑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설날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뭐지? 하고 너무 좋다. 이런 우리 민요에도 이런 독특한 양식이

0: 오시모리 작가의 장기 타령, 곰보 타령, 그리고 제가 방금 선보였던 병강새 타령, 그리고 또 이 장구를 메고 좀 들썩거리면서 하는 경기 입창 중 자진산 타령,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이제 경기 소리에 가장 그 으뜸이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이제 금강산 타령으로 마무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1: 그냥 알차게 준비를 하셨네요.
2: 죽방으로는 안 해요.
0: 소리를 좀 보여주는 거에서 다음에 한번 또
2: 아니면 로비에서 서비스로
3: 여러분 족방을 보러 오세요 해가지고
1: 그러면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0: 그렇지 타령 그리고 또 이 장구를 메고 좀 들썩거리면서 하는 경기 입창 중 자진산 타령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이제 경기 소리에 가장 그 으뜸이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이제 금강산 타령으로 마무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1: 그냥 알차게 준비를 하셨네요.
2: 족방으로는 안 해요.
0: 소리를 좀 보여주는 거에서 다음에 한번 또
2: 아니면 로비에서 서비스로
3: 여러분 족방을 보러 오세요 해가지고
1: 그러면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2: 그렇지
4: 번화도 한번 이렇게
2: 그렇지
4: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었고 야 이렇게 대단한 능력자가 이렇게 계시는구나 이 세상에
1: 순우이님께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멋진 분이라고 하셨고
4: 정말 대한민국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준필 보유국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정말 앞으로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1: 미나리님, 진옥책님 등등등 앞으로가 너무 기대된다. 참 잘해 서현님께서도 이런 소리를 가지고 계시다니 너무 대견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4: 자 오늘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0: 되게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오기도 했고 이거 좀 TMI일 수도 있는데 바투의 상사제를 너무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1: 사실
0: 저도 그 똑딱이 문자를 해서 선물을 받았었는데 두 번 받았었어요.
1: 두 번이나? 네.
0: 그랬는데 그런 프로에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러 나온다는 게 좀 영광이었고 되게 좀 즐겁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소리도 하고 그러고 되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앞으로 정준필 씨만이 할 수 있는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시원한 소리로 글로 말로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그 죽방울이랄지 다 뭐 번화랄지 버전 업이 되면 연락 주십시오. 한번 또 모셔서 그때는 좀 천장 높은 곳으로 모셔가지고
1: 12층 올라가면 좀 더 높아요.
4: 옥상에서 하는 거
1: 아닐까? 옥상에서? 자 정준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아 진짜 기대가 되네요 정말로.
4: 오늘 재밌었어요.
1: 오늘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오히려 전통에서 길을 찾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4: 맞아 맞아.
1: 지금 이 얘기하니까 또 멘트 하고 싶은 게 생기셨나 본데 근데 앞으로 진짜 좋은 무대로 많은 이야기들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그리고 우리 준필 씨에게 정말 너무너무 멋지다라고 많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5월 30일 문화공간 I1에서 오후 5시 30분이라고 하네요. 토요일 정준필의 깊은 사랑 경기작가 편 많이 기억해 주시고 공연 관람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1: 어제는 청국장이었죠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은 또 멋진 끼쟁이 정준필 씨를 보는 시간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4: 그렇습니다. 내일은 이제 또 판슐랭 가야죠.
1: 내일 또 판슐랭이 있어요.
4: 재밌습니다.
1: 네, 심청가 가고 있습니다. 내일 심청이가 누군지 이제 밝혀집니다.
4: 네.
1: 기대해주세요. 이상하겠지 뭐.
4: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 안녕히 계세요.
4: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의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오늘도 같은 길을 운전하면서 국악방송으로 왔는데요. 비가 내리고 있어서 그런지 창밖의 풍경이 어제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지지만 내 마음에 따라서도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오늘 같은 날씨에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같은 새인데도 내 마음이 느긋할 때 보면 하늘을 나는 새가 유유자적해 보이고 내가 좀 마음이 급하면 새의 날개짓이 왠지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물을 눈으로 볼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풍경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세상의 모든 모습이 조급해 보인다면 저희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남은 오후를 느긋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백의 소리로 남도 잡가 세타령 보내드립니다.
1: 이때 마침 어디 때 모금방 소주 올때 여러 비조가 날아든다.

무선 역병 씌우랴 여정 명백하이기

아마 금차할미의 숙가물이요 여천대오의 소리지 정우의 몬자 채널였다 장치강당까지 세주는 무왕래 세주글 어디 보왕래 정무신세가 오래

0: 한편을 바라봐. 저 부두새가 온다. 저 부두새가 온다. 조경이경 삼다 불경 바라보간 약들이냐고 부두새가 울물라 무한장들이냐고 부두새가 울물라 이러게나 뽀.
1: 이동백의 소리로 남도 잡가 세타령 함께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내 마음에 따라서 이 풍경, 어떤 물체, 또 사물, 뭐 동물들, 뭐 모든 것들이 내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 보일 때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세타령 속에서 이제 새 소리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소리 안에서도 어떤 소리 대목에서는 새가 노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방금 들으신 세타령 같은 경우에는 새가 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새는 스스로 내가 노래해야지라거나 내가 울어야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리를 듣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어떠한 마음이 관대, 어떤 마음 상태인데 저 새소리가 우는 소리로 들릴까, 혹은 저 새소리가 지적이고 노래하는 소리로 들릴까, 이런 거. 그러다 보면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남 탓할 게 아니라 일단 내 상태가 어떤가를 먼저 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거. 오늘 또 음악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우리 음악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 상태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또 우리 노래 들으면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1028님께서 새싹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선곡 폭군 황민왕 선생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선곡 폭군이면 전체적인 선곡은 저보다는 PD님이 많아요.

0: 많이 관여하고 계시니까 예, 저희 피디님이 폭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래가 좋다의 음악은 너무 압도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어제 선곡은 KO 펀치처럼 느껴져서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다른 공세가 시작되는군요. 아마 앞서서 이동백 명창의 세타령 들으시고 그런 생각 드신 게 아닌가 싶은데 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희귀한 녹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참 여러 가지 칭찬을 듣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설득이 잘안 되는 칭찬이 진행자의 그 진행이 참 구수하다 이런 거. 저는 스스로 참 세련되고 그 누구보다 젊은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행자의 진행이 구수하다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고요. 또어뭐 얘기가 재밌습니다 뭐 이런 칭찬들. 그다음에 또이 게스트분들 오셨을 때 너무 그 합이 잘 맞아요 뭐 이런 칭찬들 보내주실 때가 있는데 가장 기분 좋은 칭찬 중에 하나가 선곡이 좋습니다 이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전통 음악만 또 전통 음악 중에서도 좋은 곡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게 지금처럼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 좋기도 합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 씨 오늘은 비 와서 집에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방송은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생방송 때만 해도 농사철인데 비가 많이 안 와서 걱정입니다 이런 사연들 보내주셨었는데 마침 또그 사연이 보내드리자마자 하루 있다가 오늘 내일 또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올때좀 적당히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비 소식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내리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요. 또그 와중에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날씨 대비를 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서도 작가 자진 배따라기 보내드릴 텐데요. 오복녀 신정의 유지숙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1: 큰 논센수 불행하야 망하는

0: 어이야
1: 어이야
0: 어이야 차
1: 어이야 차
0: 여보야 찾아
1: 어이야 찾아
0: 여보야 찾아
1: 여보야 찾아
0: 너를 줘라
1: 너를 줘라
0: 알리 줘라

0: 서도잡가 자진배따라기 함께 들었습니다. 오복녀 신정희 유지숙 세 분의 소리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때 마참 어릴 때 녹음방쇼 좋은 때 여러 귀족가 날아든다 각시의
0: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도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신 배현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비가 또 오는 것 같은데요.
2: 예. 그러지 않아도 엊그제 시골에 간데 그 찔레꽃이 피었는데 모내기 철이잖아요.
0: 예, 예.
2: 그래서 꽃도 반갑지만은 바짝 말라 있어가지고 좀 아쉬워 안타까웠는데 비가 마침 때마침 이렇게 오네요.
0: 저는 이제 요즘은 비 오면 그 선생님께서 항상 소개해 주시는 그 유성기 음반의 소개 칙칙칙칙 하는 비 오는 소리 있잖아요. 선생님.
2: 비 오는 잡음이죠.
0: 그게 참 아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2: 예, 그게 이제 유성기 음반은 그 자체가 잡음이 있어요.
0: 네.
2: 그때 녹음할 당시에는 그 판을 이렇게 커팅을 할 때 그 재질 그 자체가 순정하지를 못해가지고
0: 예.
2: 그 잡음 자체가 나는데 그 잡음이 처음에는 좀 거슬리기는 하는데
0: 예.
2: 그게 좀 익숙해지면 그게 또 오히려 좀 그 아날로그의 그 어떤 정서 같은 게 있잖아요.
0: 예.
2: LP 음반도 좀 잡음이 나와야 그 레코드 듣는 기분이 나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미 아 이거는 잡음이 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들으면
0: 예.
2: 그게 그렇게 잡음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0: 오늘도 앞서서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0: 나의 마음에 따라서 들리는 것도 다르게 들린다. 약간 이런 일체 유심조. 네.
1: 좋아요.
0: 약간 이런 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오랜 응원이죠. 임소향, 조학진 두 분의 소리로 군사소름 대목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1: 예.
0: 두 분은 상당히 아마 일반 청취자분들께는 낯선.
1: 잘 모르실 거예요.
0: 그러니까, 누구시지? 약간 이렇게 예. 되는.
1: 소리를 좀 많이 들으신 분들도
0: 예.
1: 임소향이라든지 조학진 명창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낯설고 또 소리도 또 상대적으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0: 특히나 그 와중에 이제 조학진 명창 관련해서는 선생님께서 이 시간에 이제 언급을 조금 해 주셔서 예. 성함이 아예 낯설지는 않다 이런데 임소향 명창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낯선 그런
1: 예.
0: 느낌이네요.
1: 예. 해방 후에 판소리계에서는 만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임소향 명창은 6.25 때 월북을 했어요.
0: 아, 네.
1: 그리고 조학진 명창은 1951년에 작고를 하셨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해방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혼란기죠. 6.25 전쟁통에 이렇게 작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분들을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0: 예.
1: 이런 분들의 소리를 직접 뵌 적도 없고 소리로 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성기 음반이 없었으면 이런 분들은 사실 기억을 못할 겁니다. 우선 임소향 명창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임소향 명창이 18년생이에요.
0: 1918년생. 네,
1: 그렇습니다. 김소희 명창보다 한 살 아래예요.
0: 오.
1: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 있었으면 충분히 우리가 접할 수, 예, 대할 수 있었던 예, 예. 분인데 월북을 하는 바람에 지금 잊혀져 있어요.
0: 예.
1: 임소향 명창은 원래 경북 김천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대구 달성권번이라고 있었어요.
0: 유명한 곳이잖아요.
1: 예, 유명하죠.
0: 예.
1: 아마 지방권번 중에서는 아마 제일 규모가 크지 예, 않았을까
0: 예.
1: 싶어요.
0: 예.
1: 큰 규모가 컸던 곳이 이제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평양의 기성권번. 예, 거기가 아주 컸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달성권번이 규모가 컸었는데 거기에서 소리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1: 그 달성권번에서 소리를 배웠다 그러면 그 경상도 대구에서 어떻게 소리를 배웠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0: 요즘으로 치면
1: 요즘으로 네. 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개화기 이후에 판소리의 그 공연 시장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판소리는 광대들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대들이 주로 이제 양반들이나 대갓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여류 명창들이 조선시대 때는 활동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조선시대 이동이 그렇게 자유롭지를 네, 못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류 명창들이 조선시대 때는 거의 없었는데 개화기 이후가 되면서 이제 판소리 공연 시장이 극장이라든지 권번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돼요. 그런데 특히 권번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여성들이죠. 그런데 이제 대구 쪽에서 이제 왜 이렇게 판소리를 많이 하게 됐느냐 그러면
0: 네.
1: 대구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어요. 서울하고 경부선 철도가 연결이 되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서울에 오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0: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1: 예,
0: 있네요.
1: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기녀들로 그러니까 관청에 있던 기녀들이 기생들이 관청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으로 이제 나와서 이런 공연 시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민간 중에서도 특히 집안에서 음악을 했던 집안들이 있어요.
0: 예.
1: 특히 무속 집안들이 그렇죠.
0: 그렇죠.
1: 이런 분들이 소리를 배워서 이제 공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여성들로서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직업이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0: 예.
1: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늘날도 보면 연예인들이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활발하게 진출했는데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 지역 여성들이 판소리계에 많이 진출을 해서
0: 네.
1: 특히 1920년대, 30년대 이전까지 그때는 거의 모든 여성들이 다 영남 출신들입니다.

0: 그 가운데 이제 임소향명 창도 그 달성공번에서 이제 소리를 배워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1930년대를 대표하는 여류명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예. 목이 이 맑으면서도 통성으로 소리를 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대중적인 그런 호소력이 있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 해방공간에서 임소영 명창의 남편 부군이 조상선 명창입니다. 이 네. 조상선 명창이 좌익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6.25가 일어나고 이제 9.28 수복이 되고 하니까 남쪽에서 이상 활동을 못하니까 북으로 이제 남편을 따라갔는데 아마 남편이 조상선이 아니었다라면 아마 남쪽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1: 예.
0: 왜냐하면 고향이 김천이잖아요. 북쪽에 그렇게 연고가 있는 곳은 그렇죠,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북쪽은 판소리보다는 서도소리가 더 잘 먹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남북 분단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월북을 하게 됐는데
1: 예.
0: 북쪽에 가서도 나중에 공훈 배우까지 됐으니까 뭐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남쪽에서 이렇게 소리를 계속 했더라면 하는 그런 참 아쉬움이 있는 그런 명창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임소향 명창이 짧게 이제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조학진 명창이 이어서 이제 소리를 해요. 근데 조학진 명창을 소개하는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기병의 조학진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정정렬 명창이 장난친 거죠.
1: 아.
0: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옹돌쇠, 복통쇠 뭐 이렇게 이제 병사들의 이름을 붙이잖아요. 정정렬 명창이 녹음을 하다가 아마 갑자기 아마 즉흥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기병의 조학진이 하고 이제 조학진 명창을 불러내요. 그럼 이제 조학진 명창이
1: 실제로는 선후배 정도의 연배일까요? 아니면 스승과 제자 정도의 연배일까요?
0: 그 정정렬 명창보다가 한 살 아래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차이는 마치 김창룡 명창보다는 한 5살 아래고.
1: 저희한테 좀 낯선 이름이니까 예.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닐까 약간 이게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조학진 명창이 그 젊은 세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저 어린 세대가 아니고 이 조학진 명창이 대단한 분인데
1: 예.
0: 원래는 77년생. 정정렬 명창은 76년생이고요.
1: 1800. 예.
0: 원래 전남 나주 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로 활동을 한 곳이 대구예요. 대구에서 활동을 했는데 누구에게 소리를 배웠냐면 박기홍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박기홍 명창에 대해서도 전에 뭐 간간히 소개는 해드렸지만은 박기홍 명창이 워낙 대단한 분이거든요.
1: 예.
0: 왜냐하면 정춘풍 명창의 제자예요. 수제자예요.
1: 이른바 상당히 격조 높은 소리.
0: 격조 높은 예. 소리고 이 박기홍 명창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그 소리 바디도 훌륭했지만은 자부심도 또한 대단했던 분인 것 같아요. 송만관 명창이 이제 소리를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1: 예.
0: 송만관 명창이 그랬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1: 보통 주인공은 뒤에 하지 않나요?
0: 물론 이제 그 조학진 명창 박기홍 명창이 좀 선배죠. 훨씬 선배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서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박기홍 명창이 소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소리를 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온다고.
1: 이게 예전에 이제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김일구 명인과 지성자 명인이 가야금 축제에 두 분이 함께 그날 가야금으로 산조를 이제 한바탕씩 네. 타시는 거였는데 같은 날 같은 무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짜여진 순서가 있으니까 지성자 명인이 앞에 가야금 산조를 한바탕 탔는데 연주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막 객석에서 가야금 산조인데도 와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끝나고 지성자 명인께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일구 선생님이 타야 되는데 가야금을 나오시더니 자리에 앉지 않고 저쪽에 서가지고 무대에 놓여 있는 가야금을 한참 쳐다보세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앞에서 저렇게 잘해놓고 가면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저걸. 약간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주눅이 들고 긴장되고 왠지 막 이겨야 될 것 같고 막.

0: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1: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네. 앞에서 잘한 연주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도 대단한 또 자기 나름대로의 겨뤄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예. 아마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송만갑 명창이 이제 먼저 나서서 이제 소리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박경 명창이 뒤에 이렇게 듣고 있다가 꿍얼꿍얼 하더래요. 예. 저놈 자식은 제 아버지 소리 다 베려놨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하는데 송만갑 명창이 한마디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0: 그 어땠을까요? 선생님이 미루어 짐작하시건데 송만갑 명창이 원래 집안 소리를 그대로 받았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잖아요.
1: 송만갑 명창이 좀 대중화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중화된 소리를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 배려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송만갑 명창은 아무 소리도 못했다는 그 정도로 박기용 명창의 기량이라든지 어떤 소리에 대한 그 전통 소리에 대한 자부심
0: 그리고 그 주위에 대단했대요. 모든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1: 아이고, 또 뭐 당연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박기용 명창으로부터 소리를 배웠기 때문에 좌학진 명창이 그 스승의 소리를 그대로 이제 물려받은 것 같아요.
0: 소리뿐만 아니라 그 태도와
1: 소리에 대한
0: 자부심 이런 것도 그대로 받으셨겠죠.
1: 그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학진 명창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나는 소리를 돈으로 돈 받고 소리를 팔지 않겠다. 그래서 생계를 예. 약밥 장수를 했대요.
0: 이거는 선생님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약간 아니,
1: 다른 분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그 약밥 장수를 했다고 유명해요.
0: 근데 그게 이유가 예. 돈을 받고 소리를 팔지 않겠다. 근데 소리를 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소리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소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들려주지 예.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1: 또 싸구려로 예. 나가서 소리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뜻도 있는 거죠.
0: 아무 때나 가서 안 하겠다.
1: 그러니까 돈 몇 푼 받고 꾸준 소리 팔고 그런 건 안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0: 요걸 선생님 뒤집어 보면 그때 그런 방식의 공연들이 만연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1: 소리가 너무 조학진 명창 입장에서는 소리가 너무 싸구려로 팔리니까
0: 그에
1: 대한
0: 받고.
1: 속상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그러는데 대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대구 원래 소리 아주 세게 먹히는 곳이에요. 판소리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난 김소희 명창한테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전라도서 소리 배워가지고 예. 저 경상도 대구 가서 저 시험 본다고.
0: 야 이거 대구 분들이 들으면 엄청 자신감이 올라갈 이야기인데요.
1: 근데 뭐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변했지만은
0: 다시 그렇게 만들어야죠.
1: 예.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대구가 평양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도시잖아요. 조선 시대 때.
0: 예.
1: 거기 그 저 요즘 말로 하면 관청도 크고. 또 그다음에 권문세가들이 많잖아요.
0: 예, 예,
1: 그런
0: 예.
1: 곳에서 소리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소리가 세게 먹히는 동네겠죠. 웬만큼 이름 나지 않아서 활동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그 판소리로서는 대구가 아주 큰 시장이었는데 대구뿐만이 아니라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이겠죠.
0: 예.
1: 큰 시장이었는데 그 대구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 조학진 명창이 대구 아까 그 달성건번 같은 데서 소리 선생을 했었대요. 그 무렵에 박동진 명창이 여기 가서 소리를 배운 적이 있어요.
0: 박동진 명창의 기록에서 이 예.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리고 박기 명창도 소리를 배웠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전해진데 얼마나 배웠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0: 예.
1: 근데 하여튼 이 조학진 명창이 얼마나 유명했냐 그러면 조학진 명창이 이렇게 소리를 하는데 송만갑 명창이 그 자리에 있었대요.
0: 이렇게 스승과도 이어지네요. 이렇게.
1: 그렇죠. 이렇게 소리를 듣더니 송만갑 명창이 소리 조상 나왔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0: 이게 약간 앉은 자리는 그대로고 사람만 바뀌는 거네요.
1: 그렇죠. 소리 조상 나왔네. 소리 조상이라는 게
0: 옛날 소리.
1: 옛날 소리라는 예. 뜻이죠. 소리 조상 나왔다는 말을 송만갑 명창이 했다고 그러는 그 아주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개 그 당시에 이제 여류 명창들이 권번에서 소리 배워서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0: 예.
1: 이제 이 여류 명창들이 권번에서 소리를 배우면 많이 못 배우고 조금씩 배워서 바로 이제 현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0: 네.
1: 공연 나서는데 많이 배우지를 못하고 또 공력이 깊지를 못하잖아요.
0: 예.
1: 이제

0: 그러니까 이 좌학집 명창이 그 여리망창들 소리를 두고 사진 소리다 하는 얘기죠.
1: 아, 어제부터 똑같이 한다.
0: 예. 그러니까 어제 소리 똑같고 오늘 소리 똑같고.
1: 네.
0: 그래서 아이 그런 소리 한번 들으면 됐지. 두번돈 내고 듣냐고. 소리라는 게 부를 때마다 그 자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청중에 따라서 또 자기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소리가 이래도 부르고 저래도 부르고 다양하게 변주를 하고 이렇게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제 한 소리, 오늘 한 소리 똑같이 하면 그 누가 돈 내고 듣냐는 얘기죠.
1: 사실 이제 좀 친절한 어른들은
0: 네.
1: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여러 문장에 걸쳐서 이유와 타당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좀 꼬장꼬장 하시는 분들은 그 사진 소리를 약간 그 꼬장미가 있으셨던 분이
0: 예.
1: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 사진 소리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기생 소리라 그러기도 하고
1: 일종 혹평인 거죠, 선생님?
0: 혹평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소리를 하자면 웬만한 공력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조학진 명창이 이제 그 사진 소리 여리명창들을 두고 사진 소리라고 이렇게 평을 했다는 거. 이거는 이해구 박사의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그러니까 옛 소리의 어떤 법도, 법제, 소리하는 법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약간 한탄 같은 게 아니었을까
0: 그러니까 이제 참 소리할 마음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받고 그저 싸구려로 소리 안 팔겠다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제 조학진 명창이 그 당시에 이제 경성방송국
1: 네.
0: 일제시대 때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1: 네.
0: 거기 출연한 그때 왜 신문에 보면 왜
1: 아,
0: 오늘의 프로그램 뭐
1: 예.
0: 이렇게
1: 프로그램,
0: 나오잖아요.
1: 예.
0: 그래서 조학진 명창이 이렇게 자주 출연을 하셨는데 그 출연 기록에 보면 이런 아주 희한한 기록이 나와요. 뭐냐 그러면 조학진 명창이 오늘 할 소리 하고 예고가 나가잖아요.
1: 예.
0: 거기에 보면 명창제 소리를 방창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1: 아,
0: 있었어요.
1: 누구누구째 뭐 어디
0: 예.
1: 대목이 오시다 이렇게 하는 걸
0: 거기에
1: 말씀하시는 거죠.
0: 보면 이게 지금 판소리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데 권삼득제 제비가 이거는 제비 후리로 나가는 이
1: 예.
0: 대목 설렁제 이건
1: 설렁제.
0: 널리 알려져 있죠.
1: 예.
0: 그다음에 이날치제 세타령 그 이날치 명창이 부르던 세타령
1: 네.
0: 그다음에 박유전제 동남풍 비는데 삼고초려 그다음에 뭐 심청가 수군가 뭐 이렇게 박유전제를 또 흉내를 내서 부르는 게 있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정춘풍제 소상팔경 수군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춘풍제 소상팔경이라는 게 산악이 자명하고 단가 소상팔경 있죠.
1: 네.
0: 그게 그래서 정춘풍 명창의 작곡이라는 것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1: 예.
0: 그다음에 정창업제 박타령 박타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 정창업제면 아마 정광수 명창 집안의 그
1: 그렇겠네요.
0: 손자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 계열의 소리인 것 같고 그다음에 방만순제 적벽가 그러는데 아마 박봉술 명창이 부르는 그 적벽대전 적벽화전 같은 것들이 아마 방만순제 계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근데 이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짜는 경우가 있나요,
0: 지금은 이렇게 안 부르죠. 이렇게 부를 줄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참 생각을 하면 그래요. 이때 그 기술이 좀 좋아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녹음을 해둘 수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녹음은 남아있지 않고 몇 대목만 이렇게 포리돌 심청가 적벽가 여기에서만 녹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조학진 명창의 녹음이 아주 희귀한데 아무튼 이런 소리들을 방창을 해서 흉내를 낼수 있었던 명창이 그때 그렇게 많지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오명창 선생님들이야 대부분 이렇게 하실 줄 알았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어디 그래요.
1: 그렇죠.
0: 그래서 조학진 명창의 이런 기록 같은 것들은 대단히 소중한 판소리 연구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학진 명창이 조금 더 술을 누리셨더라면 참그 이후에도 활동을 할 수,
1: 아,
0: 충분히
1: 그렇죠.
0: 활동을 할수 있었을 텐데
1: 녹음도
0: 예.
1: 남고, 예.
0: 그 연대로 보더라도 그렇게 높은 연세는 아니었는데 6.25 전쟁 통해 이렇게 이제 상황이 어렵고 이제 이러니까 일찍 작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학진 명창의 이름도 기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 선생님 덕분에 또 오늘 대단히 귀한 음원을 들어볼 텐데요.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임소향, 조학진 두 분이 부르는 군사점고 대목 들어볼 텐데요. 1935년에 발매된

0: 화용도 전집 중에서 군사점고 대목입니다. 한성준의 북창단이 함께 하는데요. 노랫말은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중에서 노랫말 모음집이라는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면서 노래 들으시면 더 좋겠네요. 음악 보내드립니다.
1: 아이디어가 봉통신!

67세 된 어린 동생 거처없이 해든지고 예전 자을 나왔더니 구하고 죽은 놀가 운전 거지 눈치 받고 혀를 불

0: 걸 쬐거나 오도가도 못할 적에 사랑개가 뜨르르 방패로 살을 맞다 방패 쭉 깨져서 이파리 마저 부러지고 이 다리야 참길려 일세는 떠날 수 없구나 이를 무처럼 걸거라 우리 고향으로이가리 간간한 느린 자신 안고 놓아 눈물며 유증한 만원에를 얼굴도 한티 대며 전여전장을 낳는 듯 그러자 어느 때나 우리 고향을 돌아가 전여전장 나올 적에 공명을 두시고 구시고 하얏더니 바늘 백만 기구가 다 들렸니
1: 임소향, 조학진 두 분의 소리로 군사서름 대목을 보내드렸는데 역시나 요즘에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해주시는 그 옛 스타일의 네. 이제 소리들을 듣다 보면 이제 그런 기대가 살살 생기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계면을 쓰실까? 그러니까 언제 한번 우실까? 이게 분명히 하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 탁 했다가 다시 원래로 조례로 자리로 돌아갔다가 또 어느 순간 한번 울렸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가 예. 이게 참 들었다 놨다 하시는 그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2: 이 대목은 그래도 좀 소리 짜임이나 이건 좀 평범하게 짜여져 있는데 조학진 명창이 특히 자진몰이 소리 짤 때 보면 예. 아주 요즘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리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안 쓰는 가락들을 해요.
1: 예.
2: 그래서 참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요 대목은 이제 녹음이 좀 짧기도 하고
1: 예.
2: 그렇게 음악적으로 큰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고조 소리의 그
1: 아 분명히 있습니다. 예.
2: 그 소리 가는 그 길 예. 자체가 요즘하고는 좀 다르죠.
1: 사실 이렇게 군사소름 대목을 들으시면 아마 요즘 소리에 익숙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사소름 대목인데 별로 안 서러운데? 선율만 들었을 때는.
2: 근데 이제 스케일이 크니까 예, 예. 큰 슬픔을 표현하는 데는 아주 예. 큰 장점들이 있죠.
1: 노랫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화병의 복통세.
1: 복통세. 예. 예. 화병이라는 것은 치사병이죠. 불 때는 사람.
0: 아. 그 불로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화살을 쏘는 막 이런 사람이 아니군요.
1: 그 배에도 보면 화장아가 있잖아요.
0: 아, 저희 아버지가 그 화장 출신.
1: 치사 아, 담당이죠.
0: 그렇군요.
1: 화병의 복통세 그랬는데 아마 그 복통이니까 배가 아프다는 그런 얘기겠는데.
0: 그러니까 식사 담당인데 복통이 일어나면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선생님. 야,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복통세란 놈이 들어오며 설리 울면서 오난구나.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나 고향을 망견허니 구름 밖으 멀어 있다.
1: 예, 망견이라는 게 바랄망자 볼견자니까 멀리 바라본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앞에서 도창을 하시는 분은 정경열 명창이죠.
0: 예.
1: 정경열 명창이 이 화용도 전집의 전체에 도창을 하시거든요.
0: 가장 선배셨나요 그때 그 당시에?
1: 아니죠. 조학진 명창보다는 조금 한 살 위고,
0: 예.
1: 김창룡 명창보다는 서너 살 아래죠.
0: 보통은 연배가 제일 높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1: 그래서 지금 추측으로는 예. 이 전집의 그 창극 전집이잖아요. 예. 이걸 전체를 구성하신 분이 정경열 명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 조선사학 연구회에서 창극을 구성하고 감독했던 그 제일 그 대표적인 분이 예, 예. 정경열 명창이에요. 그리고 현대판 예, 창극은 사실 정경열 명창의 영향력 하에 지금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경열 명창이 창극을 거의 일신을 했던 분이에요.
0: 창극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겠네요.
1: 예, 거의 지금 창극의 아버지라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정경열 명창이 그렇게 일찍 작고를 했잖아요.
0: 예.
1: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배들로 이제 정남이나 그다음에 김현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0: 예.
1: 후배들이 그 창극 운동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0: 예.
1: 김현수 명창이 했던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우리 선생님 정경열 명창이죠.
0: 예.
1: 네, 3년만 더 모시고 공부를 했으면 소리 귀신이 됐을 텐데 이런 말을 한
0: 야,
1: 적이 있어요.
0: 귀신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1: 예.
0: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나의 스승님은 진짜 귀신 같다라는 표현인
1: 그렇죠.
0: 거죠 사실.
1: 그러니까 그 김소희 명창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기는 청이 높고 정경열 명창은 이제 저음이잖아요.
0: 예, 예.
1: 그런데도 높은 청을 안 나오는 목을 가지고 다 따라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그 굉장히 그 소리를 길을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하시잖아요.
0: 네.
1: 그리고 부침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음악적 역량으로 놓고 보면 아마 정경열 명창은 거의 뭐 천재적인 어떤 그 기량 능력을 가졌고 다만 이제 목 자체가 상청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하성은 정말 좋잖아요.
0: 그것도 이제 요즘 기준으로 보면 다 좋으신 거죠. 옛날 어른들 기준입니다, 여러분.
1: 예.
0: 옛날 옛 어른들 기준으로.
1: 근데 이제 이동백 명창 같은 경우에는 상청이 정말 잘 나오시잖아요.
0: 아,
1: 거기에다 네.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0: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비교하면.
1: 송만감 명창 같은 분들한테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0: 예.
1: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대신 이제 본인이 모자라는 이 부분을 음악적인 어떤 그 장치, 음악적인 능력 이런 것들은 또 그 발군의 그 천재적인 어떤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창극 운동을 그렇게 주도해 나갔던 것이 정경열 명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동백 명창이나 김창룡 명창이 자네가 알아서 짜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나 시킨 대로 할게 뭐 이러면서
0: 진정한 선배의 태도죠.
1: 예. 그래서 정경열 명창이 이제 도창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배역을 나눠 가지고 무슨 대목 어떻게 해라 그렇게 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경열 명창이 지금 도창을 하고 있어요.
0: 딱 그거네요, 선생님. 군대로 치면. 상병 느낌이에요. 사실 병장은 일을 안 하잖아요.
1: 그렇죠.
0: 상병이 다 하잖아요.
1: 예.
0: 약간 상병 마로봉
1: 예,
0: 느낌.
1: 예. 아주
0: 그런 느낌이네요.
1: 정확합니다.
0: 고향을 만개하니 구름 밖에 멀어 있다. 전장을 잡혀올 때 부모도 없고 일가친척 바위 없는 6, 7세 된 어린 동생 거처 없이 내던지고 이 전장을 나왔더니
1: 예, 이게 지금 어린 동생.

0: 생두부 나왔단 말이에요.
1: 새로운 유형이네요. 저희가 알 수 없었죠.
0: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대목이 없잖아요.
1: 없죠. 예.
0: 그러니까 어린 동생, 대여섯 살, 육칠 세 된 어린 동생을 두고 왔는데 거처가 없다는 말은 의지할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부모도 없고 네. 형 하나 믿고 이렇게 있는 그 어린 동생을 두고 왔으니 그 눈에 밟힌다 이 말이죠. 네.
1: 구학을 죽었는가.
0: 구학이라는 게 이게 그 구덩이다 이 말이에요. 흙구덩이. 그 어디 가서 빠져 구학이 네. 죽었나 말이에요. 죽어서 흙구덩이에 묻혔느냐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1: 문전 거지 눈치 받고 형을 불러 다니면서 기사지경이 되었는가.
0: 기사지경.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 됐다 이 말이겠죠.
1: 약간 심청가에서 곽씨 부인 유언 대목에서 이 남편이 내가 죽은 후에 처하게 될 상황을 막 얘기할 때 어떤 그런 모습과도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0: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부모가 일찍 죽는 그 전염병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죽어버리면 그게 오롯이 이제 어린 동생들은 그 형이나 누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길러야 되잖아요. 네. 그 옛날 가사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내방 가사 중에 김해사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부모가 없이 오라버니가 예. 어린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얘기예요.
1: 아이고.
0: 그 시집 가면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그 할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부모는 어떻게 모시고 뭘 어떻게 하고 시댁에 가면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걸 조목조목 가사로 써가지고 동생에게 준 그런 가사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더구나 이렇게 어린 동생을 두고 온 형의 마음이라는 게 오직하겠어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1: 언제나 고향 가서 불쌍한 내 동생을 생면하고 살아볼 거나.
0: 생면이라는 게 이제 살아 대면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1: 그리고 말씀하셨던 우기병의 조학진이 앞에 이렇게 슬픈 대목 하다가 우기병은 조학진이 이게 녹음이라도 사실 이렇게 이건 저는 용기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0: 아마
1: 유머를 넘어서서
0: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소리 하시는 분들이 아주 친하니까 이제 그러셨겠죠.
1: 당신들끼리 얼마나 웃었을까
0: 재미나게 예. 했을 것 같아요.
1: 이러고 조학진 명생의 소리를 합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아이고 어쨌거나 오도 가도 못할 적에 살 한 개가 떠들어오니 방패로 살을 맞다 방패 쩍 깨어져서 이팔에 맞아 부러지고.
0: 예, 화살이 날아오니까 방패로 막았는데 그 화살이 워낙 강하니까 방패가 탁 갈라지면서 팔을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1: 이 다리에 창 찔려 일신 운동을 할 수 없구나. 일무처러 어이 걸어 우리 고향을 어이가리.
0: 거기 일무처러라는 말은 제가 해독을 못했어요. 이게 소리를 쭉 느려서 하시거든요. 이 대목에서.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그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요 단어는 여기에서 지금 해독을 못했는데 이건 제 또 숙제이기도 하고 또 청취자분 아시는 분 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간간한 어린 자식 안고 누워 둥글며 유정한 마누레를 얼굴도 한테 대며 천리전장을 나왔는디 어느 년 어느 때나 우리 고향을 돌아가.
0: 예, 돌아갈까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간간하다는 말은 사랑가에도 간간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1: 예.
0: 내 간간 내 알뜰 내 사랑을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이 간간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음식에 간이 잘 맞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음식 맛이 간간하다고
1: 그러죠.
0: 성질이 아주 안 좋으면 깐깐하다 그러죠.
1: 아.
0: 성질이 너무 세다 이 말이죠. 소금이 너무 세면 깐깐한 성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간간하다는 게 잘 조화를 이룰 때 간간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아주 옛날 오래된 그 표현법입니다.
1: 네.
0: 사랑가에도 이게 나오는 건데 간간하다 그러니까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안고 누워 둥글며 유정한 마누라 얼굴도 한테 대고 천리 전장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린 애 하나 두고 부인을 두고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 생활을 했었는데 끌려 나왔다 이 말이죠.
1: 천리 전장 나올 적에 공명을 수위 세우고 후세 유명을 하자더니만은 백만 개교가 다 틀렸네.
0: 예, 천리 전장 나올 때는 공명을 수위 세우고 공명이라는 게 이름이잖아요.
1: 네.
0: 훈장도 받고 이제 그런.

0: 명창이 여기서는 이제 소리를 합니다.
1: 예, 그 예. 앞에서 도창을 짤막하게 김창룡 명창이 해요.
0: 불량지기 옹돌쇠라고 예. 부르고 정장 명창의 소리가 하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예, 이 소리를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정렬의 소리로 군사정고 대목 보내드립니다.

0: 다 응따 두었느냐?
1: 예, 그놈은 다 두었습니다.
0: 조세사지 반기 저 그 어떻게 연거했느냐? 들어보시오. 무지요 백만재병 일시험 무지 다 죽는디 양식인들은 전어가소 아무리 생각하여도 할 길이 없어 사백

0: 양식. 양식인들은 전어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할 길이 없어. 사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도 아파. 숨가빠 말 못하겠어. 이럴 적은 누가 술이나 서너 잔 망을지 오디 을담도 허디 재리가 보고 나는 합디다. 조승이 세이파 요놈을 담도 허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도 아파. 숨가빠 말 못하겠어. 이럴 적은 누가 술이나 서너 잔 주었으면 조승생이 딱 바래야 나 먹던 술 있다 이놈 먹어라. 주실 때면 한꺼번에 서너 잔 주시오. 그래라 후서준이 먹고 어쨌느냐. 요놈을 당도 하니 지옥 아버지 마랑 천문길이 호버부니 백산이라 제갑 절벽 건질 휴장하고 돌아서다 어깨 왔삼 닷줄 뚫어져서 깜짝 놀라게 깨달으니 서건났다 따던 양식 끝이 누웠더니 참이 솔곳이 들었던지 그 꿈을 그렇게 꾀하십니다.
1: 정정일 명창의 소리로 군사점고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들었던 두 분의 임소양, 조학진 두 분의 소리 듣다가 들으니까 뭔가 맛이 독도 좀 분명하게 생긴 것 같은
2: 현대판 소리 듣던 귀로 들어도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정열 명창이 사실 현대판 소리의 시작이에요.
1: 저희가 듣는 요즘의 소리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고초 소리에 가장 근접한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2: 근데 이제 정정열 명창은 굉장히 테크닉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명창 중에서도 가장 테크니컬한 소리, 기교적인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목도 굉장히 수리성으로 굉장히 잘 말하자면 트레이닝이 아주 잘 된 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성지고 그래서 현대판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정열의 소리를 최고로 치는 분들도 많아요. 이동백이나 송만갑보다도 더 구성지다 이렇게 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성음과 그다음에 기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정열 명창 이후의 판소리는 모든 여류 명창들이 다 정정열에게 배워요. 왜냐하면 이분은 10번을 소리해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악보화되어 있는 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정정열 명창의 인기가 여러 명창들한테 있었다고 그래요.
1: 이런 분이 부른 소리의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또 군사 점고 대목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오경 높은 곳에 구름 쇠로 연만동 실드었구나. 나무집도 소년이네 묵은 옷을 바려도 새옷을 들켜 입어 거리마다 연구경을 가지는데 일주난군 어딜 가서 연구경을 못 가시나 그달 구멍 허송하여 2월이라 경칠일에 나무섭도 봉을 지어 가지마다 친구를 하는 뒤 일주난군 어딜 가서 친구 할줄 모르시나 그달구 몸허송하여 3월이라 삼진일에 수수강남 그르기는 카노라고 하지 카우고 만리강남 지부새는 우노라고 선신하오 일주난군 어딜 가서 선신할 줄 모르시나 그달구 몸허송하여 4월이라 초패일에 월상절상 호련등은 창찬을 반울리고 저리 높이 뜨었느냐 나무집도 소년이네 등불 구경 가시는 뒤 일주난군 어딜 가서 등불 구경 못 가시나 그달구 몸허송하여 5월이라 단오일에 송백서 풀인 가지 높닥지 끈을 달아 무산얘기 구름 타들 백릉보선 두발길에 양대선이 가시는 뒤 일주난군 어딜 가서 양대선이 못 가시나 그달고 몸하송하여 6월이라 유도일에 들으는 건 양산이요 바치는 건 선조로다 일주난군 어딜 가서 선조할 줄 모르시나 그달고 몸하송하여 7월이라 칠성길에 견우경례 오자교 다리를 놓아 은하수를 건너는 뒤 일주난군 어딜 가서 은하수를 못 건너나 8월이라 추석일에 나무집도 소년이네 삼국연신 가시는 뒤 일주난군 어딜 가서 삼국연신 못 가시나 그달구 몸허송하여 9월이라 만구일에 나무집도 소년이네 묵은 밥을 버려두고 새 밥을 먹어야죠 정절마다 취하는 뒤 일주난군 어딜 가서 취할 줄을 모르시나 그달구 몸허송하여 10월이라 시도일에 물에 앉은 저그레기 차고진 밤새는 뒤는 일주난군 어딜 가서

모세나요 그달고 몸하승아야 통지야 서더른 합기원 와 양촌엔 개주고 우현풍에 구름 뜨고 새벽 따근 쟁쟁 울어 동네 푸군 시시리 치고 근심으로 배를 지어 한숨으로 내를 짓고

0: 간다.
1: 제주도 달걀이 들었습니다. 월령채 노랫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목소리 듣자마자 어? 누구시지? 어, 너무 좋은데? 이러고 봤더니 역시나 저의 행운은 여기까지. 노래 부르는 분이 누군지 알수 없는. 아, 이런 분의 이름은 그냥 밑자 상자를 쓰는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속하게 이름 부른 이 노래를 부른 분의 성함을 알수 없습니다. 미상이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이럴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들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노래가 좋다 해서 피디님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부른 노래인지 잘알수 없을 때는 사실 선곡하기가 조금 아 해도 될까 이런 게 있는데 역시 좋은 노래는 어떤 분이 불렀는지 더욱더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달걀이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공문 뒤풀이. 예, 다행히 노래하신 분들의 성함이 적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노래. 안비치, 전숙희 두 분의 소리로 공문 뒤풀이 보내드립니다.

0: 안비, 취, 전숙희 두 분의 소리로 국문 뒤풀이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배비장전 중에서 배비장이 애랑에게 반하는 대목입니다. 배비장전, 배비장 타령, 배비장전이 됐을 때는 이제 춘향전, 흥보전처럼 우리가 글로 읽는 소설이라고 본다면 타령이라고 붙을 때는 노래가 된다는 그런 다른 점이 있겠는데요. 이 배비장전, 배비장타령은 원래 판소리로 부르는 주요 곡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전승이 끊기면서 이 글로만 남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글로만 남은 노래라는 게 좀 아이러니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배비장전이 나중에 창극의 레퍼토리로 이렇게 다시 재탄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존에 있던 소리들의 어떤 방식을 차용해서 창극으로 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배비장 타령을 복원해서 소리로 다시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박동진 명창입니다. 앞서 1부에서 저희가 조학진 명창의 소리를 들었는데요. 박동진 명창은 조학진 명창에게 또 작별가를 배웠다고 하죠.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배비장전 중에서 배비장이, 이 배비장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비장이라는 그 직책, 직업, 성이 배씨인 비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배비장이 이 애랑에게 반하는 대목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사또는 비장들과 여러 기생들을 시켜 거무춤 배따라기 술 따르며 한참 즐기는 뒤 배비장은 가장 청렴한 척하면서 칭암절벽에 외면하고 앉아갖고 남들이 노는 것을 비웃고 그란 수를 지었으니 천장 아니 한양은 놓칠리오 해와

걸. 한참 동안 그를 없는 뒤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양한 또 어린 곳에 일생비인이 나오더니 오래항 애리다 그면서 반단 초태를 다부린다. 백포장 농인간으로 흘랑달

해배장이 그만 그 거동을 부던 어깨가 실로 오고 있니 시끄럽 머리가 아찔 정신이 강감 군대 남정 간 곳 없이 도로 읍나임이 되는구나 눈을 모로 딱 뜨더니 도둑질하다가 들킨 놈 숨쉬던 숨을 헐떡헐떡헐떡 하이며 아이고 저 여인 내가 누구인지 나 죽네 하이면서 아무 사람만

아, 사또는 벌써 눈치를 챘겠다. 여러 비장들과 기생들을 채촉하여 자 이제는 그만 내려가자 하고 모두 다 내려가는데 배비장은 땀만 먹고서 귀병으로 배를 하는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이고 배야 여러 비장들은 속으로 웃고 하는 말이 벌써 반했구나 저 잡것이 근성으로 인사를 하면서 예방께 없어 급 광란이 난 모양이오구려 그 내게 침 있으니까 침 한 대 맞아볼랍니까 배비장이 칠색 아니올시다 조금 진정하면 날 틴께 이제 염려 말고 한 걸음 먼저 내려가시오 여러 비장 눈치터고 방자불러 하는 말이 너희 나리가 본병이 또 도졌구나 어? 진정되면 모시고 내려오너라 우리들은 사또님 메시고 먼저 내려가야 하느니라 배비장 헌인사로 통관님네 먼저 내려가시오 진정되면 뒤따라 곧 내려가오마는 사또님께 죄송하다고 여쭤줘 여러 비장들 서로 눈짓하고 내려가니 배비장은 꾀병으로 배를 앓는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방자야 예.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방자 놈도 건성으로다. 나지님이 그다지도 애를 쓰는 것을 보니 소인도 정신이 없소이라. 사또님이 어디만큼 갔나 보아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중대에 내려갔소이다. 다시 한번 버려보라. 아이고 배야 산모롱이를 지내갔소. 또 보아라. 아이고 배야 수불 상경이 가려였소. 산외 노전에 군불견이라 하니 이제는 내 배가 아프지 않다. 보용 가난 저자인을 각

여러분, 손재 없이 기어가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예 방자야 요렇게 불러놓은 방자놈도 그대로 대답하니 말 공대는 간대 없네. 뭐 들라고 불렀어서 뭐 들라고.

저 뭐라? 아 무엇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왔다 이놈아 요란하다 조용히 간져서 구경하자 물에 놀고 산에 놀고 백만 교태로를 다우린다 금도 갖고 곡도 갖고 육녀 선녀 월서시와 양비도 갖고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이고 상한 병 들겠네 방자는 왔다 무엇을 보고 나리께서 그렇게 미치시오니 이놈아 저기 저 여인네가 안 보인다 이 말이냐 에? 방자는 보되 우라 나는 나리놈은 무엇을 그렇게 보고 환장을 하시나 했더니만은 남이 유부녀가 모욕하는 걸 보고 그렇게 그냥 눈구녕이 확 뒤집어졌소? 배비장이 보았다는 데만 반가워서 요구도 먹은 건 그마다 오라 오냐 오냐 인제 보았구나 인제 보았어? 그 대체 상놈의 눈이란 게 말이여 대단히 무디구나 무디여 방자도 꼭 허는 말이 예

그래서 따리님보다는 대단히 무디어서 저런 비례한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도 반생에 달라서 나리의 마음은 소인놈 맘보다 컴컴하고 음탕하여 남녀 유별체면도 모르고서 규중 여자가 모욕하는 모양을 보고서 욕심이 잔 뜩 생겨 눈을 딱 보러 뜨고 구경하고 요새 서울 양반입네. 양반 양반 자세하고 여자라고 하면 체면도 없이 욕심을 낼 때나 안 될 때나 분간 없이 함부로 덤부로 덮어놓고 덤비다가 그저 다리형 옹돌의 뼈가 착신 부러질 것이오. 배비장은 방자에게 모욕을 당하고 에이 상놈한테 모욕을 당했구나 생각하더니만은 다시는 내가 안 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눈구녕은 점점 그 여자께로 돌아가는구나. 방자란 놈이 헛기침하며 어흥 해놓은 것이 저 여자가 깜짝 놀래 물 밖으로 쑥 나오더니만 장막 안으로 튀어 들어간다. 배비장은 그만 두 눈이 캄캄 온몸이 벙벙 정신을 잃고 우두근히 앉았다가 내 이놈아 내 기침 헛기침 한마디로서 낭패로다 이 괘씸하는 같으니라고 한참 동안 정신을 차려갖고 예 방자야 너 저 백포장 밖에 가서 문안을 드리고 저 여인네한테 하는 말이 저기 저 이산 중에 왔던 과객이 기갈이 자심해서 혹시 음식 있으면은 기간만 면하게 해주시면 은혜 백골 난망이라고 하고 그 동정을 좀 살펴보느라 아따 소인놈 상놈이라고 아 그런 신분까지 알아시면 겨 아 소인놈은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신분으로만 못하겠소. 아 생면부지 나무 여자 보고 어떻게 음식을 달라라고 합니까? 아 그러다가 난장 박살 맞아 죽으려고요? 예 방자야 매를 맞게 되면 너는 도망을 가거라 내가 대신 맞아 줄 테니께 방자놈이 할 일 없이 나리가 정 그렇다면은 지가 다녀오지요. 방자가 못 이기는 척 하고서 충충충 가더니만 설렁설렁 가더니만 저를 꾹벅꾹벅 하고서 쉬쉬쉬쉬 애랑아 배비장이 벌써 니한테 반해버렸다잉. 음식 있는 대로 차려다고 애랑이 빵 끄듣고 음식상을

간 좋은 정유백군 투견화 한지없이 널 소담 어깨에다 놓고 물건농시 홍산백산 산딸기를 맞춰놓고 동정초파 맑은 모닥 자다 종에다가

0: 하지만 기가리자 심하다하지. 네 음식을 보내더니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양이 산악 대강 포식하고 그곳에 있지를 말고 부자는 천지에 가기라 하였으니 속가천리 속가천리 하여라.
1: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배비장전 중에서 배비장이 애랑에게 반하는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에 진행하는 오늘 이 음악 모두 모 심는 소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청도의 모 심는 소리 만나 보겠습니다. 충청도의 모 심는 소리는 방아타령과 상사소리, 모노래, 아라리 등이 있는데요. 이 노래들은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는 노래이고 충청남도 부여지방의 독특한 모 심는 소리가 전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산유화가입니다. 이 노래는 1970년대 초반에 발굴되어서 1976년 전국민속예술대회에 참가한 후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충청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모 심는 소리뿐만 아니라 논 매는 소리, 볕단 쌓는 소리 등의 농사 소리 모두를 산유화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모 심는 노래인 긴 산유화가와 자진 산유화가를 들어보겠는데요. 산유화가 이 노래가 백제 유민의 노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 심는 소리는 조선 후기에 이양법이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백제 폐망에 관한 전설이 이 지방 모 심는 소리의 노랫말로 만들어져서 부여의 산유화가가 생겨났을 것으로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을 노래 가사에 씨 뿌리고 모 옮겨 충실허니 가꾸어서라는 구절이 등장하고 애해 상사되어라는 후렴구는 부여군이 일대에 퍼져 있는 모 심는 소리와 같기 때문에 이 산유화가가 모 심는 소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심기를 마무리하면서 부르는 자진 산유화가에는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산유화야 산유화야 네 꽃 피어 자랑 마라 90소광 잠깐 간다. 여기서 90소광은 봄의 따스한 볕을 말하고요. 봄 볕이 오래가지 못하듯 꽃도 피었다가 곧 지는 운명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유화가가 모심기철에 피는 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부여의 모 심는 소리 산유화가 박홍남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박홍남의 여러분의 소리로 충청도 부여의 모심는 소리 산유화가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서 이 산유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말씀드렸는데 또 일각에서는 산유화를 우리말로 풀어내면 산에 피는 꽃 매나리, 매나리가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서 어떤 매나리조의 기본적인 모습을 품고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귀한 노래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부여에 있는 노래니까 다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또 생각날 때쯤 산유화가 틀어주세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입창 앞산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백영춘의 소리입니다.

백영춘의 소리로 경기 입장 앞산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아직도 비가 오고 있죠. 예. 비가 아마 내일까지 예,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이니까 또 반가운 비련이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역에 따라서 그 내리는 양이 만만치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예, 또 오랜만에 내리는 비라 너무 이렇게 넉넉히만 있다 보면 어디가 무너지거나 예, 또 어디가 막히거나만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엊그제 보니까 아직도 쨍쨍한데도 옥상에 물이 예, 발목까지 고여있더라고요. 미리미리 잘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조감룡의 소리입니다. 동부민요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이어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아리아리고
1: 수상하는 서암 전통 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
0: 강자로 만나보세 아리아리 수리수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1: 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하루를 조금 느긋하게 시작하고 싶은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도 참 좋겠죠?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과 대전 국악방송의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하니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엔 한국 전통 관악 앙상블 때바람 소리가 함께 하는데요. 때바람 소리는 대금과 퉁소, 소금 같은 전통 관악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내 유일의 전통 관악 앙상블입니다. 김동근 연주자를 중심으로 윤성만, 이명훈, 차루빈 등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전통 음악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내는 것은 물론 요즘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퉁소 산조를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며 전통 관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관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잔잔하면서도 시원한 울림이 있어서요. 늦봄의 오전과도 참 잘 어울리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K 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우리 춤과 소리에는요. 화려한 만큼이나 쉼과 여백의 미학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전통 예인들의 숨결을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나보는 공연 한국예인열전 실록편이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 소리와 춤, 민속 예술을 연구하고 보존해온 풀뿌리 문화연구소가 마련한 무대인데요. 오랫동안 우리 전통 예술의 가치를 기록하고 알리는 작업을 이어오며 한국 예인 열정 같은 공연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연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뉘어 펼쳐집니다. 먼저 전승 열전에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예인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금희의 살풀이춤, 이봉주의 어목자료 부채산조, 그리고 이현경의 영남 교방청춤 등 춤과 음악 속에 담긴 깊은 호흡과 섬세한 멋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이어지는 실록 열전에선 조금 더 다채롭고 상징적인 전통춤 무대가 펼쳐집니다. 천명선의 교방춤, 박상희의 무녀도, 그리고 서영님의 구고무 등 전통춤이 지닌 절제된 아름다움과 힘있는 움직임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예인들의 춤과 소리, 그 깊은 멋과 호흡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한국 예인 열전 실록편, 함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만나보세요. 전통음악과 전자음악이 만나 새로운 감각의 무대를 펼치는 공연 괭 코스믹 휴먼 심포니가 5월 30일과 31일 오후 5시 서울 CKS 스테이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과 현대 사운드를 결합해 독창적인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임용주 퓨처 사운드 랩의 신작인데요. 동양 철학에 담긴

질서와 조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통음악에 지닌 깊은 울림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무대입니다. 특히 편경을 중심으로 대금과 거문고, 생황 같은 전통악기, 그리고 전자음향이 함께 어우러지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의 풍경을 만들어내는데요. 공연은 율, 운, 속, 쇠처럼 8개의 악장으로 이어집니다. 각 장면마다 자연을 이루는 질서와 흐름, 그리고 서로 다른 소리들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전통의 호흡 위에 현대적인 전자 사운드를 더해서 하나의 거대한 소리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미래의 소리가 만나는 순간, 조금은 색다른 감각의 국악 무대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퀭 코스믹 휴먼 심포니와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30일과 31일 오후 5시 서울 CKL 스테이지에서 느껴보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07빵 게임을 아시나요? 최소 4명 이상의 인원이 모였을 때 어디서든 둘러앉을 공간만 있으면 아무런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참 단순한 놀인데요. 누군가 한 사람을 공이라고 지목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지목하며 공. 이런 식으로 007빵. 네 차례의 지목이 끝나면 마지막 빵에 지목당한 사람 양 옆에 앉은 사람들이 으악 하면서 양손을 드는 액션을 취해야 하죠. 이 단순한 놀이의 규칙을 이제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빵 하고 손가락 총을 맞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옆 사람들이 총 맞은 반응을 해줘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옆 사람이 당한 일에 내 일처럼 공감해줘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항상 옆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게임이었네요.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옆 사람이 무슨 봉변을 당하는지 당장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진 현대사회에 대대적인 007빵 게임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어린이 국악 뮤지컬 소사라 도깨비의 주제곡 소사라 도깨비 김선미, 박지영, 정경아 그리고 이상영의 노래로 함께 들으면서 5월 20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007빵 게임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 MT 가서 많이 하던 게임 중 하나인데 요즘 대학생들은 모이면 뭐 하고 노는지 모르겠네요. 자, 특히 이 007빵 게임을 살짝 변형해서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을 더한 무언의 007빵을 저희 대학 시절에 많이 했었거든요. 이 무언의 007빵은 말 없이 손가락으로만 지목하니까 몇 번째 지목인지 혼동해서 엉뚱한 시점에 으악 하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고요. 정작 그 동작을 해야 할 때는 못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아서 벌칙이 끊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된다는 규칙 때문에 웃음이 많은 친구들은 자꾸 못 참고 웃음소리를 내서 벌칙을 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단순한 놀인데 그땐 뭐가 그렇게 못 참을 정도로 웃겼을까요? 그러고 보면 어린 시절만이 아니라 다 자라서 성년이 된 후에도 단순하지만 재밌는 놀이들이 참 많았었네요. 자, 여러분은 20살 무렵에 단체로 했던 게임들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아이들 놀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이후에 즐기던 놀이 문화는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억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게임을 즐긴 시대가 언제쯤이었는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대략적인 시기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우리는 청춘 때 이러고 놀았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초피나무 꽃입니다. 제피나무라 하고 제피가루의 원료가 되는 나무지요. 처가 입구에 한 그루가 있는데 꽃을 찍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저런 꽃 피는 때를 맞춰가는 건 아닌데 꽃이 있는 때를 가게 되면 더 좋은 기운을 받아옵니다. 꽃들은 거기에 있을 뿐이고 그때를 못 맞추는 게 다반사인데 꽃도 보고 임도 보고 기운도 받는 일석삼조의 행운을 조용히 간직해 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저는 정말로 처음 보는 네, 그런 꽃입니다. 우리 1790님께서 이꽃 사진 보기 어려운 꽃이죠. 네, 이꽃 사진 보내주신 덕분에 저도 이렇게 그리고 우리 또 공유해 드릴 거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다 이렇게 행운을 네, 맞으시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비가 하루 종일 오네요. 만나 출석해서 참 좋은 제작진 애청자님들과 같이 하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 오늘은 또 비가 와서 더위도 한풀 꺾였고요. 네, 촉촉하게 저녁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007빵 게임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정말 말씀대로 옆 사람을 신경 써야 하는 게임이었네요. 하루 종일 비가 와요. 비가 와서 더위를 식혀주네요. 비 오는 수요일 만나와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좀 촉촉하게 함께 저녁 시간 보내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김영기 님께서요. 드디어 비가 내려 밭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해주셨네요. 맞아요. 얼마 전에 그 인삼밭에도 너무 날씨가 더워서 네. 잎대가 다 이렇게 마르고 또 무너지는 그런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 이제 정말 비가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죠? 아, 좀 촉촉하게 땅을 적셔주면 좋겠어요. 드대강님께서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늘, 흙과 돌멩이로 하루 종일 놀았던 지난 시절의 어린 시절. 지금은 흙과 돌멩이로 놀고 있으면 부모님께 혼나겠죠? 때로는 지난 시절의 소꿉친구 같은 즐거운 만나에서 순수함도 그리고, 네, 우리들의 시간 만나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부모님께 혼나지는 않겠지만 돌과 흙으로 이렇게 놀게 하시는 부모님들은 지금은 좀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밖에서 흙도 좀 만지고 돌멩이로 좀 놀면서 창의력도 발휘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드네요. 자, 그리고 9249님께서요. 007빵 게임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나 기억을 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할수 없는 게임. 저는 어려서 이불 속에 손을 넣고 전기 게임 했어요. 맞아요. 이거 많이 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전기를 보냈는지 얼굴 표정을 보면서 맞췄어요. 그때는 1980년대였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이불 속에서 그쵸? 우리 이제 MT 가면은 뭐 이렇게 숙소에 네, 이불 있으니까 그런 거 펴놓고 밑에 이렇게 손잡고 막 전기 게임하고 아 정말 생각나네요. 이렇게 예전에는 다들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게임들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물론 아주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해봤던 게임이긴 하지만요. 수건 돌리기가 은근히 재밌습니다. 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최재구의 노래로 함께 합니다. 일단 뛰어.

이란 짐승은 야생에서 살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도망을 가도 이놈보다 빠른 맹수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며 이놈은 큰길을 조금 세우고 자서 청각 안 하는 건 내준다. 멀리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우다닥 뛰어 달아나니 깊은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눈알이 빨간

최재구의 노래로 일단 뛰어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미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3033님께서요. 저는 초등학교 때 007빵이라는 게임을 들어는 봤었는데요. 그땐 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했던 게 기억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뭔가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려서 네 한번 해보시면 친구들과 예, 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630님께서요. 아주 장문의 라디오 극장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보미님 조카 실명을 넣을 수가 없어서 보미님 이름으로 했어요. 다른 이름 넣으셔도 됩니다. 소소한 사연도 괜찮다고 해서 용기 내서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친절하고도 다정하게 대사를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드셔서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감사해요. 우리 작가님께서 네, 아주 멋지게 또 단막극으로 만들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궁금해요. 보미님은 무슨 색깔 우산을 좋아하는지요? 흰 우산, 검정 우산, 초록 우산요. 아, 이 셋 중에 골라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면 검정 우산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산의 경우는 이렇게 손에 집히는 걸 비 오는 날 들고 나오기 때문에 딱히 제 취향이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을 더듬어서 뭔가 제가 이제 이 디자인을 보고 골라서 우산을 샀던 경험을 기억을 되돌아보면 흰 우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흰색에 꽃무늬가 있었던 그런 우산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8888님께서요. 어제는 개구리가 비 오기를 기다리더니 오늘은 맛있게 비가 오네요. 라고 예,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아우 청개구리죠?

아유, 개구리가 정말 비 와서 펄짝펄짝 뛰겠습니다. 반가워할 것 같아요. 1716님께서요. 저희는 요번에 1박 2일 수련회 다녀왔는데 얼마나 재미나게 공부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몸살이 났어예. 그래도 너무나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까요? 그쵸? 그 전에 사전 답사 가신다고 수련회 장소 답사 다녀오신다고 그렇게 보내셨던 사진과 문자 기억나는데요. 거길로 다녀오신 거죠? 아우, 너무나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세상에. 모닥불도 피워놓으시고 캠프파이어도 하시고 네 이렇게 또 멋지게 풍물 무용도 하시고요. 네 아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겠습니다. 자 2919님께서요. 나는 우리 집사람을 대단하다고 봅니다. 1983년 3월 27일 행당동 무학예식장에서 낀 신랑 신부의 나일론 장갑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거의 4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남녀 한복 버선 등도요. 대단하죠. 그때가 엄청 좋았는데 세월 참 빠릅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얼마나 우리 아내분께서 소중하셨으면 그렇죠? 이게 얼마나 소중하셨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고이고이 간직하실까요? 아유, 정말. 근데 이거 간직하고 계시니까 이 장갑이나 이런 뭐 버선 등 이런 것들 보실 때마다 그때 결혼식 때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아유, 좋은 추억이네요.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보미자 씨 소환해 볼게요. 신중현의 원곡 그리고 김주리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봄비.

안녕하세요. 만나 가족 여러분. 포화자 누나 포미자 수요일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도 비가 내리고 있나요? 아유, 요 며칠 5월 날씨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더웠는데 오늘 하루 내린 비에 공기가 다시 선선해졌지요. 이렇게 하루 사이에 급 선선해지니 오늘은 뭔가 뜨거운 국물 요리가 당기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건가요? 아무튼 비 오는 날엔 집에 일찍 들어가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같이 먹는 저녁만큼 행복한 게 또 없고요. 그 밥상 한가운데 보글보글 끓는 전골냄비만큼 어울리는 게 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요리 주제는요. 우리 집 식탁의 구심점이 되어줄 전골 요리입니다. 네? 근데 전골과 찌개의 차이가 뭐냐고요? 그야 뭐 이름 붙이기 나름 아닐까요? 평소에 찌개라고 부르던 음식도 좀 더 널찍한 전골 냄비에 끓여서 식탁 위에 두고 같이 먹으면 그게 뭐 전골인 거죠 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여러분은 무엇으로 전골을 끓여 드실지 그 레시피를 적어서 샵 0302-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악당광칠의 노자노자. 노자.

악단 광칠의 연주와 노래로 노자 노자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보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보미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 집 식탁의 구심점이 되어줄 전골 요리를 여러분께 과제로 내드렸는데요. 자, 과연 어떤 전골들이 도착했을까요? 2033님께서 비 오는 날 꽃게, 동태, 다시마 한쪽 생강 조금 넣고 푹 끓이면 정말 시원하니 담백하고 맛있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지금 당장 먹고 싶습니다.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국물 맛이.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찌개 전골이요. 저희 집은요, 돼지고기에 무은 김치 넣고요, 청양고추 잘게 썰어 넣어서 끓여 먹으니요, 그냥 맛나요 해주셨네요. 아우, 이거는 뭐 간단하기도 하고요. 네, 너무나 그냥 이거 맛이 없을 수 없는 맛업업 조합이죠. 네. 자, 3033님께서는요. 저는 사찰식 두부 버섯 전골을 만들고 싶습니다. 먼저 채소 육수 만들 때 다시마, 무, 청양고추, 표고버섯, 밑둥을 넣어서 육수 내고요. 두부 썰어서 굽고 목이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애호박, 무를 썰어서 넣고 난 다음에 간장과 생강즙, 소금으로 간을 하고 오신채 없이 만드는 사찰식 두부 버섯 전골 완성입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건강도 챙길 수가 있고요. 이 버섯의 향이 또 향긋하게 맛있겠네요. 5493님께서요. 저녁에 반찬이 없다고 아내가 퇴근길에 부대찌개 포장해와서 큰 냄비에 넣고 끓여서 먹었어요. 밖에 비 오는데 얼큰하게 잘 먹고 있어요 해주셨네요. 아, 부대찌개 제가 정말로 좋아합니다. 얼마나 맛있게 드셨을까요? 그쵸? 승승장군님께서요. 버섯 두부 전골입니다. 전골 냄비에 소고기 밑간에서 가운데 놓고 양파

0: 채소를 담고 각종 버섯 담고 배추도 썰어 담고 두부 담고 육수 넣고 끓이면 담백한 버섯 두부 전골이죠. 이런 날씨에 딱 어울리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 버섯이 참 향긋해서 맛도 좋고요. 식감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8730님께서요. 낙곱새 전골이요. 낙지, 새우, 소곱창을 사골육수 넣고 당면사리, 깻잎까지 듬뿍 넣어서 끓이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꿀맛이에요. 해주셨어요. 맛있는 것들 세 가지 다 모여있죠. 낙지랑 새우랑 소곱창. 아유, 지금 당장 먹고 싶네요. 정말. 너무 맛있겠어요. 3310님 새싹사연 주셨는데 엄마가 시골에서 손수만 드신 손두부로 두부 전골을 끓입니다. 멸치, 다시마 육수에 된장 반 숟갈과 고춧가루 한 숟갈 풀고 큼직한 손두부와 애호박, 느타리버섯, 대파, 청양고추 넣어서 바글바글 끓이면 깊고 칼칼한 맛이 살아나지요. 마지막에 들깨가루 한 숟갈 넣으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어린 시절 비 맞고 돌아오면 엄마 가 끓여주시던 그 냄새가 아직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줘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사실 이 직접 만든 손두부, 이 손두부 하나만 먹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버섯과 애호박 이런 채소 다 넣고요. 마지막에 이거 들깨가루 한 숟갈이 또 하릉점장이죠. 아, 이게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집 식탁의 구심점이 되어줄 전골 요리 여러분의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 보미자의 메뉴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자, 보내주실 곳은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서희철의 소리로 판소리 흥보가 중 음식 타령 대목 듣고 올 텐데요. 우리 사설 중에 전골 한번 찾아보세요.
1: 그때요. 흥보가 제 형님 놀보를 드릴 양으로 음식상을 드리는디.

먹기 매물 당수 허퍼 육퍼 갈라놓고 천엽살 총알빈대 양지머리 차돌배기를 늘여놓고 오전 육전 쥐려가며 포도독 포도독 묘초리탕 고형제집 술안탕 정호채치냐고 주생강마늘 문어 전복 봉고님을 나는 베여놓고 전골을 들여라 첨동화로 백탄 숯불 보채질 수 살아야 고초같이 비워놓고 살

짜잔 얌 쭈루루루 쭈루루루 들어보고 계란을 톡톡 깨요 질게 드디어라 손 뜨거운 데 세 젓가락 말 아무 숟가락을 들여라 고기 한 점 뻑뻑 집어 참기름에다 풍덩 넣고 만난 간장을 회회 둘러

판소리 흥보가 중 음식 타령 대목 서희철의 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노래만 들었는데도 배가 고프네요. 그렇죠? 자,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 코너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오직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봄이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우리 집 식탁의 구심점이 되어줄 전골 요리를 주제로 여러분께서 실력 발휘해 주시고 있는데요. 아유, 저는요 요즘 요리하기 귀찮은 병이 걸렸는지 정말 너무너무 요리하는 게 귀찮아요. 이럴 때는요 간단히 뚝딱 할 수 있는 게 좋죠. 묵은지와 만두 넣고 푹 끓이면요 간단한 만두 김치전골 완성입니다. 돼지고기

0: 추가해주면 뭐 국물 맛도 더 좋아지겠지요. 자, 여러분의 레시피 조금 더 볼게요. 1319님께서요. 만두 전골이요. 도가니탕에 만두 넣어 끓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지요. 해 먹어야지. 근데 만두가 없네. 잉? 만두는 냉동만두 한시 쟁여놔야 됩니다. 냉장고에요. 자, 승승장군님께서요. 아까 버섯두부 전골에 이어서 부쳐서 양념 레시피 보내주셨어요. 고춧가루, 다진 마늘, 간장, 소금, 후추, 맛술, 참치액, 매실청 넣어서 끓이면 얼큰하고 시원해요 해주셨네요. 자, 양념장 만드실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윤혜성님께서는요, 돼지 김치전골 추천한다고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뭐 제일 간단하면서도 가장 맛있는 네, 그런 전골 레시피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어서 햇고사리에 생조기찌개 강력 추천해요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요. 야, 9653님께서도 저는 오늘은 조기매운탕 추천해요. 생선 중에 맛도 있고 약도 되고 사연도 따라 붙은 참조기 씻어서 무 큼직하게 썰어 깔고 호박, 양파, 대파, 홍, 청, 고추 넣어 양념장 만들어 쑥가 던져내요. 따끈한 밥과 함께 얌얌 달콤매콤 시원한 국물 맛 맛있네요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네, 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유, 조기매운탕도 너무 맛있죠. 우리 윤혜성님께서도 생조기찌개 강력 추천한다고 해주셨잖아요. 자, 보나명님께서는요. 저는 김치전골입니다. 삼겹살을 후라이팬에 먼저 살짝 구워놓아요. 김치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다음 멸치 다시무를 넣어서 삼겹살을 잘라놓고 두부 넣어 끓여준 다음 대파를 올리면 맛있는 김치전골 완성됩니다. 제가 늘 해먹는 방법인데 오늘 만들어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 요리법 모방하는 수요일 즐거운 시간입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사실 뭐 김치전골이 쉬울 수 있는데 이것만큼 또 다양하게 각자 요리하는 사람의 취향이 달리 네, 담고 있는 이것도 정말 우리 김치전골이 여러 가지로 변주가 될 수가 있죠. 자, 2379님께서요. 비가 이렇게 오는 날은 빈대떡이 땡기지만 전골을 해먹는다면 버섯전골을 육수를 멸치, 다시마, 대파 넣어서 만들어서 해먹어보고 싶네요. 느타리, 표고, 팽이, 새송이 버섯들을 깨끗이 씻어놓고 소고기, 두부, 양파, 대파, 마늘, 청양고추 넣고 고춧가루, 국간장, 맛술, 후춧가루 넣고 새우젓이나 소금 간해서 마지막엔 쑥갓 넣고 보글보글 넣고 맛있게 끓여 먹으면 맛이 아주 끝내주지요. 쇠주랑 침 넘어가네요. 얼른 해먹어야겠어요. 남은 국물엔 밥이나 라면 넣고 끓여도 참 맛나요 해주셨네요. 아, 맞습니다. 이 라면 국물, 라면 국물이라고 했나요? 제가 지금 남은 국물에는 라면 사리 넣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9249님, 전골은 종류도 많고 많지만 어린 시절 엄마께서 명절 제사 때 남은 전을 넣고 끓인 찌개라고 해야 할지 전골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그 맛이 그리워요. 아, 맞아요. 제사 때 남은 거 다 해서 전찌개라고도 하죠. 네, 아유, 이것도 참 그래요. 맛있어요. 기름이 자작하게 그렇게 나와가지고요. 맛있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항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캐스터가 오늘은 경기 수원으로 갔다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제가 지금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는 이곳은 수원 화성행궁입니다. 정조 임금이 현흥원에 행차할 때 임시 거처로 사용하던 궁이죠. 이번 달부터 11월 1일까지는 매주 금, 토, 일요일 저녁 9시 30분까지 야간 개장이 이어지고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요소도 마련돼 행궁 안을 거닐며 곳곳에 숨겨진 정조의 이야기와 수원의 밤 풍경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전체가 비구름에 뒤덮였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남해안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장대비가 예상됩니다. 비바람 속에 때이른 더위는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도 서울의 낮 기온 20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지만 비가 그치고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6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서울 20도, 전주 21도, 대구, 부산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게스트였습니다.

쿠각과 오해인의 연주한 노래로 일렁이는구나 듣고 왔습니다. 퓨전 국악 그룹 쿠각의 수원 화성행궁을 모티브로 네, EP 앨범을 이렇게 쿠각이 냈다고 하는데요. 그 그리워할 련이라는 앨범의 다섯 곡 중 한 곡 일렁이는구나 듣고 왔습니다. 2738님께서요. 종일 봄비가 내리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후배를 만나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지하철 아니라서 들렸다가 말았다가 반복이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오늘 이렇게 또 촉촉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돌아가는 길이시군요. 그래요. 덩덕궁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겠습니다. 간난이님께서요.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비가 멈추지도 않고 꾸준히 많이 내리고 있네요. 오늘은 친한 언니랑 칼국수 먹고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시장 한 바퀴 돌고 집에 왔네요 해주셨어요. 아, 이 칼국수. 비 오는 날의 칼국수. 탁월한 네, 음식 메뉴 선정이십니다. 즐거운 시간 두 분 다 보내고 오셨네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우리는 청춘 때 이러고 놀았다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김봉영, 류형선 그리고 전래동요반 소리랑의 노래로 길놀이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밀양 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블랙티와 양서윤의 연주한 노래로 백일홍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우리는 청춘 때 이러고 놀았다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동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716님께서요. 장을 봐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점검 중이에요. 몸도 아픈데 난감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럴 때 진짜 어떡해요. 우리 1716님 그래도 올라가시긴 하셔야 되니까 천천히 네 쉬엄쉬엄 천천히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9249님께서요. 어제 기다리던 장기지떡이 왔어요. 남편, 딸, 저 오붓하게 앉아서 먹고 나머지는 10개씩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었어요. 주말 저희 가족의 간식이 되어줄 장기지떡 감사해요 하시면서 바투의 상사디아 김봉영님의 목소리인가 봐요. 이렇게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하시면서 일부 끝곡 네, 들으시면서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봉영 씨의 노래로 네 길놀이라는 곡 함께 했어요. 더욱 반가우시죠? 원래 소리꾼이잖아요. 아주 멋진 소리꾼입니다. 저 학교를 같이 다닌 후배님이어서 네 얼마나 멋진 소리꾼인지 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또 노래로 만나보니까 더욱 반가우시죠. 보남영 님께서요. 제 청춘 20대 때 90년대에는 디비디비디 놀이 추억 돋네요. 수건 돌리기 놀이를 참 많이 했답니다. 술래가 되거나 진 사람은 엉덩이로 이름 쓰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순발력이 떨어져 늘 술래가 되기도 했네요. 그리고 김치 오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 저녁 우리 노래도 애절하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 보남영님께서 술래가 많이 되셨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저의 사연이 또 생각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이런 다 같이 하는 단체 게임을 너무 못해서요. 저도 그런 면으로는 순발력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공반 선후배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상견례 같이 그런 시간이 늘 학기 초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런 단체로 하는 게임을 하는데 너무 저만 걸리니까. 그 학교 선배님이 해금반 선배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쟤 빼고 하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원에 큰 원에 뒤로 빠져서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유 이런 건 참 왜 그렇게 저는 잘 못했나 모르겠습니다. 자, 승승장군님께서요. 어릴 땐 인디언밥 게임도 하고 엄지손가락 드는 게임도 하고 369 게임도 하고요. IM 그라운드도 있고요. 그때는 여럿이 함께하는 놀이가 많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 그래요. 기억납니다. 무릎을 탁탁 치면서 손바닥으로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아, 이 음률도 기억이 나네요. 많이 했었던 그

그런 기억 저도 나네요. 가나니님께서요, 오메, 오늘 비 오니 전골 진짜 요리법 많이 듣고 배우네요. 오늘 잘 듣고 배워야겠어요. 진짜 군침이 꿀까당 넘어가네요. 너무 먹고 싶어요. 배고파요. 얼른 저녁 챙겨 먹어야겠어요. 해주셨네요. 맛있는 요리로 해서 드세요. 7426님께서요, 강의 듣고 광역버스 1시간 타고 방금 지하철로 환승했어요. 집에 가는 길이 많이 먼데 만나 들으며 기웃네요. 우리 집 찌개 전골이라면 묵은지 김치찜이요. 묵은지에 도톰하게 썬 돼지 목살 넣고 설탕, 맛술 적당량 넣고 푹 끓이면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군침 돌아요. 해주셨네요. 아,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만나 할 시간에 그다지 그렇게 배가 고파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치명적으로 배가 고프네요. 아, 이렇게 여러분들 보내주신 요리법이 얼마나 다 맛깔스러운지요. 그쵸. 두툼하게 썬 돼지 목살 넣고 김치찜 끓이면, 아, 밥도둑이죠. 그리고 정말 먼길 이렇게 또, 네, 귀가하시는데 안전히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2723님께서요, 부미님 어제 둘레길에서 너구리 봤어요. 근데 너구리가 엄청 커서 놀랐네요. 오늘은 비가 와서 너구리는 어디에 있을지 궁금하네요. 산달나무 꽃도 탐스럽게 피었고요. 비 오는 더 초록초록 풍성해지겠어요 하시면서 너구리 사진과 산딸나무 꽃 사진 이렇게 함께 보내주셨어요. 너구리 진짜 크네요. 이 친구 오늘 어디 갔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자, 삼승할부지님께서요. 저는 14살부터 부모님 도우려고 돈이 되는 일터를 찾아다니다 보니 청년이란 두 글자를 알수 없는 인생살이를 하다가 그 시절 훌쩍 지나버렸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나의 운명은 하늘이 주신 복으로 알고 열심히 살다 보니 지금은 아들딸 출가시키고 집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럼요. 우리 또 삼승할부지님 그 시절 열심히 사셔서 지금 이렇게 멋진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 걸 겁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강호중의 노래 슬기 등의 연주로 산도깨비 듣고 올게요.

봄 뒤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한국에서 사상 첫 남북 여자 축구 클럽 간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자 실업축구 WK리그의 수원 FC 위민과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오늘 오후 7시부터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을 치르는데요. 북한 선수가 한국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건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그랜드 파이널스 이후 8년 만이고요. 축구 종목으로 한정하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입니다. 대표팀이 아닌 여자축구 클럽팀의 방한은 최초입니다. 국가대표급 전력을 자랑하는 내 고향 축구단은 이번 대회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데요. 내 고향의 리유일 감독은 어제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준비는 잘 됐고 경기에만 집중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고요. 축구 이외의 질문에 대해선 철저히 말을 아꼈습니다. 수원FC 위민의 지소연 선수는 북한 선수들이 거칠고 욕설도 많이 하지만 우리 선수들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 강한 어조로 승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준결승전 경기는 티켓 오픈 12시간 만에 일반 예매분 7,000장이 매진됐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경기장에는 3,000명의 공동 응원단이 꾸려져 수원FC 위민과 내 고향 축구단을 동시에 응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범이었습니다.

김혜란의 노래로 배띠워라 2919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김인설님께서요. 수요일은 배고픈 요일이에요. 아직 저녁 안 했는데요. 해주셨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자, 8566님께서요. 늘 만나와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내리는 비 덕에 문자를 보내봅니다. 퇴근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음악 같아서 신청해봐요. 안정화의 말 없는 꽃 그리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 곡 오늘의 끝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도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빗길 안전기가 하세요. 내일 봬요 해주셨네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강지연 팜스 숙행복 한우 떡갈비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3310님께 드리고요.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2033님 드립니다. 범장기지떡 떡선물 세트는 2919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6590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5월 20일 수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8566님의 신청곡이죠. 안정화의 말 없는 꽃 그리고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8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8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목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가 봄꽃이라고 부르는 꽃들도 사실은 저마다 꽃차례를 지키며 피어납니다. 복수초로 시작해서 개나리, 진달래가 이어지고 벚꽃이 한껏 피었다 지고 나면 라일락 향기가 번지죠. 그리고 이제 장미의 차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한꺼번에 피어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예쁘고 향기로워도 그 아름다움이 뒤섞여 오히려 마음이 어지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일락이 지면 아카시아가 피고 장미가 뒤를 잇는 모습, 그 순서를 지켜주는 꽃과 자연의 질서가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현종이 쓴 시에 국현이 곡을 붙인 꽃들이 저희끼리 잔치를 벌일 때 나주 시립합창단의 목소리 무반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에세이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에 보면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모든 꽃이 장미처럼 되려고 애를 쓰거나 장미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실망해서도 안 된다. 나는 내 빛깔과 향기와 내 모습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꽃이 아름다운 꽃밭이 될 수 있는 건 그렇게 다양한 빛깔과 향기로 피어난 꽃들이 있기에 가능한 건 아닐까요? 우리들이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생긴 것처럼 말이죠.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정환호 시, 정환호 작곡, 꽃피는 날, 테너 김성호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소월 시, 김동진 작곡, 진달래꽃, 소프라노 김옥자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김성호의 목소리로 꽃피는 날, 소프라노 김옥자의 목소리로 진달래꽃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한 구절은요, 오늘은 정정배 시 한송이 풀꽃으로에서 뽑았습니다. 오늘도 한송이 풀꽃으로 그대에게 피고 싶다. 반짝이는 꽃향기로 강물처럼 잔잔하게 풀꽃밭에 흐르고 싶다.

정종배 씨 이재석 작곡 한송이 풀꽃으로 바리톤 임성규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5669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어느새 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오면 노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씨 김동진 작곡 봄이 오면 퓨전 국악 듀오 솔솔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퓨전 국악 듀오 솔솔이 부른 봄이 오면 보내드렸습니다. 꽃들이 저마다의 차례를 지키며 피어나듯 우리의 시간과 마음에도 흐름과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는 것 같아도 피지 않은 것 같아도 그건 그저 아직 내 차례가 아닐 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자기만의 꽃차례를 믿으며 하루하루 뚜벅뚜벅 여러분의 걸음으로 걸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중거 꽃보고입니다. 김연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네요. 그렇게 자기만의 꽃차례를 믿으며 하루하루 뚜벅뚜벅 여러분의 걸음으로 걸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중거 꽃보고입니다. 김연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꼭.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지난 4월 7일과 8일 국립과학원 우면당에 오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제68회 정기연주회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FM과학당 문을 열면서 이 공연에 대해서 잠깐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공연 부제가 있고 있다입니다. 전통음악을 이어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어가다라는 뜻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간 전통음악이 오늘의 시간과 함께 우리 곁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있다라는 단어를 쓴 부제로 이번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전통음악 중심의 4월 7일 공연을 만나봤고요. 어제부터 창작곡 중심으로 올랐던 이튿날 공연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심상욱의 지휘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학생들이 결성한 관현악단의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은 이정호가 작곡한 아브레이수나입니다. 아브레이수나, 뭔가 주문 같은 이름이기도 하고 외래어 같기도 하지만은 경북 예천 통영 농요 이름입니다. 이 곡을 바탕으로 국악관현악곡으로 새롭게 작곡했는데요. 이정호 작곡가는 이 곡에 대한 프로그램 노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특유의 음계로 구성된 노래를 기악화시키며 국악관현악의 신비하고도 장엄한 분위기를 선사하고자 했다. 관현악은 점점 고조되어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며 다이나믹하게 진행된다. 각 국악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소리와 서로 간의 상호작용 및 공간감 등 음향적 활용을 더하며 국악관현악이 가진 확장성을 집중력 있게 풀어낸다. 작곡가의 의도대로 아브레이수나라는 농요의 선율이 국악관현악곡으로 넓게 확장된 작품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음악을 통해서 서로 만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넓은 길을 이 곡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심상욱이 지휘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학생들의 관현악 연주로 이정호가 작곡한 아브레이수나 듣고 가겠습니다.

확장된 작품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음악을 통해서 서로 만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넓은 길을 이 곡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심상욱이 지휘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학생들의 관현악 연주로 이정호가 작곡한 아브레이수나 듣고 가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국립공학원 우면당에 오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제68회 정기연주회 잊고 있다. 그 이튿날 공연입니다. 창작국악을 주로 선보였던 무대였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관현악 중심으로 이정호가 작곡한 아브레이수나 만나봤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지휘전공에 출강 중인 심상욱이 지휘봉을 잡았고요. 서울대학교 국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국악관현악단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자, 다음은 황호준이 작곡한 해금협주곡 산곡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을 국악관현악에 담는 작곡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노트를 살짝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가끔씩 산을 타기 시작했다. 산을 오르기 전에는 도달해야 할 지점을 분명히 정해놓고 그 지점을 향해 출발하게 된다. 이를테면 목표로서의 의미가 명확하게 부여되는 정상이라는 공간적 지점을 염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산을 오르다 보면 초입도 그저 산일 뿐이고 정상도 역시 산일 뿐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산은 낮은 지점에서 높은 지점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 지점의 공간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산은 오른다는 표현보다는 탄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다. 자신이 등산을 하면서 겪은 산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이 곡에 녹여넣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하나의 중심 선율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산맥과 산봉우리를 타는 작곡가 자신처럼 여러 선율과 또 모티브가 다양하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품의 제목 역시 흩어질 산자를 써서 산곡이라고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해금협연에는 이소윤이 함께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재학하고 있고요. 동아국악 콩쿠르, 춘향국악대전 등에서 우수한 성

최종적으로 입상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황우준이 작곡한 해금협주곡 산곡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욱이 지휘하는 서울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이고요. 해금협연에는 이소윤이 함께합니다.

황호준이 작곡한 해금 협주곡 산고, 이소윤의 해금 협연으로 만나봤고요. 심상욱이 지휘하는 서울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정기연주의 그 마무리를 장식한 곡은 바로 정일련이 작곡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혼입니다. 이 곡은 원래 2011년에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초연했던 파트 오브 네이처라는 작품의 마지막, 그러니까 여섯 번째 악장에 해당하는 곡입니다. 자연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생명력과 깊은 연결성을 음악적으로 풀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혼, 이 작품은 사물놀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사물장단의 여러 구조를 중점적으로 설계했고요. 그 안에 무속음악의 여러 기법이라든지 각종 타악기들이 갖고 있는 음향적 특색을 녹여넣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정일련 작곡가는 현재 다름슈타트 음악아카데미 작곡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또 아시아나트 앙상블 공동 창립자이자 예술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정일련이 작곡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혼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욱이 지휘하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고요. 꽹과리의 김은혁, 장구의 노동혁, 북과 바라 연주에는 김지원, 진과 꽹과리의 김지영. 이렇게 4명의 서울대 국악과 재학생들이 함께 협연합니다.

정일련이 작곡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혼 들어봤습니다. 심상욱이 지휘하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이 연주했고요. 협연자로는 4명의 타악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김은혁, 노동혁, 김지원, 김지영이었습니다. FM 국악당 오늘은 지난...

정일련이 작곡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혼 들어봤습니다. 심상욱이 지휘하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관현악단이 연주했고요. 협연자로는 4명의 타악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김은혁, 노동혁, 김지원, 김지영이었습니다. FM국악당 오늘은 지난 4월 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정기연주회 제68회 공연입니다. 이 공연 실황과 함께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이들의 정기연주회 공연 실황과 함께하면서 국악계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젊은 재원들의 에너지와 그 감각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국악계에 나와서 미래를 향한 지도를 당차게 그려나가길 기원하면서 FM국악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두의 빨강을 한알한알 씻으며 나는 한 사람만을 위한 고백을 알알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김보나 시인의 시 여름 느낌 단편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자두가 열리고 그 자두를 소중히 씻는 마음처럼 우리는 갑자기 생겨난 사랑하는 마음을 정성스럽게 보살피기도 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에서는 자두 향기 같은 싱그러움이 맴돌겠죠.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5월 20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 천지윤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린 여름의 조각들 전해드리면서 비오는 5월 20일 수요일 그런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김보나 시인의 시 여름 느낌 단편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어요. 자두를 한알 한알 씻듯이 고백을 씻어두는 그런 마음에 대한 시였는데요. 아 이제 진짜로 자두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새빨간 자두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새롭게 열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딱지님, 새싹님, 새싹 사연 보내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자두하니 새콤달콤 과즙 팡팡 터지는 생각에 입에 침이 고여요. 그리고 왜 자두의 김밥이 생각나죠? 라고. 아니,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거 저희 옛날에 시가 된 노래 시간에 다루기도 했었는데, 근데 아 이게 원래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약간 이제 본식을 먹고 후식으로 자두 하나를 딱 먹고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콩콩이 수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려요. 대구는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니 날씨가 추워졌어요. 따뜻한 한 시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033님은 인천 형님 내일까지 비가 오네요. 그래서 집에서 운동 안 하고 쉬고 있으니까 아, 심심할 것 같아요. 형님이 계시는 곳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까?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전국에 지금 비가 오고 있죠. 아 진짜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거 좀 뭔가 오랜만이라는 느낌이에요. 내일까지도 내일 오후까지도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 정말 아 이런 비 진짜 오랜만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 때문에 날이 제법 추워졌어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저 긴팔에 외투까지 챙겨 입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날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잘 챙기셨는지 모르겠네요. 내일도 춥다고 하니까 내일도 잘 챙기시고요.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바드의 초록 물결 사이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바드의 초록 물결 사이로였습니다. 박하사탕님, 저는 평소 비 오는 날을 그리 즐기는 편은 아닌데요. 오늘은 뭔가 속 시원함이 있었네요. 창문이 얼룩덜룩 너무 더러웠는데 좀 씻겨 내려간 듯 해서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416님은 인천시인님 저녁은 드셨어요. 비 오는 날은 부침개죠. 오늘 늦은 저녁밥 메뉴는 바지락 부침개 한 장 부쳤어요. 너무 허기져서 그론도 드림이 한 장 먹고요. 나머지 반죽은 좀 이따 부쳐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또 맛있는 아유 또 사진 또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바지락 부침개 저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또 되게 맛있을 것 같네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아 맞아요. 비 오는 날은 부침개인데 저는 또 집에 가서 저녁을 뭘 먹어야 될지 또 고민이 됩니다. 아 정말 근데 진짜 오늘 내리는 비가 박하사탕님 말씀처럼 뭔가 시원한 구석이 있어요. 진짜 그죠? 이게 아 약간 이렇게 평소에는 좀 이렇게 비 오면 저는 되게 약간 추적추적 내리고 춥고 막 그래서 막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오늘은 비가 와서 추워지긴 했는데 또 막 너무 춥다는 느낌도 안 들고 아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하게 비가 내리네 라는 생각 들어서 저 또한 오늘은 되게 반가운 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911님 장화산 보람이 있는 날이었어요. 온종일 쉬지 않고 비가 왔으니까요. 장화와 우산이 있다면 비가 와도 곤란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맞아요. 진짜 장화만 있으면 비 오는 날 무적이 된 기분이 들죠. 저도 오늘 아, 장화를 신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하루 종일 장화를 그럼 아침부터 밤까지 신어야 되는 일정이라 너무 오랫동안 신고 있으면 또 괴롭거든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얼른 이제 세탁을 해야 되는 운동화를 신고 그냥 잔뜩 적시려고 지금 그래서 발이 홀딱 젖은 채로 그러고 있네요. 네, 또 몇 가지 안내사항 전해드려야겠죠.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엔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 이곳 코너 전해드립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주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이어지는 곡으로요. 심청가 중에 화초타령 준비했는데

0: 이 대목은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환생하기 이전에 황후를 잃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던 황제가 궁전뜰에 온갖 화초를 심고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감상하는 장면을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심청가중 화초 타령 오정숙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반주로 만나보시죠.
1: 고국에 돌아와 수다이 남은 재물 다 갖게 지대를 나눌 적어. 토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이만 차지하여 제집 후원 정한 곳에 단을 묻고 두었더니 오색 채운이 항상 꽃봉이 어렸겄다.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이모년 3월이라 그때 송천자께 없어 황후 붕어신 후 간택을 아니하시고 각색 화초를 구하시어 상림원을 다 채우고 황극전 뜰 앞으로 여기저기 심어두고 주야로 구경하실 적어 화초도 많고 많다 파르르부용 군자용 만당추수홍년화 암향부동월황홍덕수식 전투난매화 진시유랑 거우제라 불거있는 홍도화 얼중천양 단계자 향문심이 흑해왔고 요염섬섬

0: 야왕손 반수하고 부귀허를 쏜 모란화 이화만지 붉게 무어 장신궁중어 백꽃이오 칠십 제자 강론하니 향단춘풍어 살워꺼 천태산 그루간지 양미어리게 차야이며 촉구간을 못 이기오 체혈을 허던 두견화 원정부지의 멸언지 옥창공연의 앵도화 요한도화 개관화 이화 개화 서경화 홍국 백국 시월 황국 교화난화 동백해당화 장미화 문전화 설토화 수선화 능소화 백일홍 동매 준매 영산홍 자산홍 회철쭉진나라 난초치초 파초 유어자 성류 핍 향매 흑은 행자도 옴자 치자 감자 대추 머루다 우리 얼음덩
1: 자 온도차 심하니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부대찌개 라면사리라니 또 이거 못 먹은 지 한참 됐거든요 지금. 아, 조만간에 먹어야 될 음식으로 또 이 부대찌개 리스트에 또 올려둬야 되겠습니다. 아, 저희 그런다고 했으면 계속 맞다 뭐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677님 안녕하세요 시인님 저는 어제 고추 모종 심었는데 비가 오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지금은 행복한 마음으로 커피 마시며 그런도 듣고 있습니다. 찔레꽃이에요. 보시고 행복하세요 라면서 아주 예쁜 꽃사진 또 하나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지금 딱 맞아. 고추 심을 타이밍이니까 그죠. 고추 심고 비 오니까 아주 그냥 쑥쑥 자라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은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유 찔레꽃도 보기만 해도 너무 예뻐서 아주 흐뭇한 마음이고요. 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그론도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쁜 꽃 사진을 항상 이렇게 주고받아 제가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제 또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또 저희 그론도의 또 아주 아름다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이어가겠습니다.

씌워보는 시간, 낱말의 풍경. 괴발, 개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듯이 글씨를 못 써서 그 모양새가 어지러운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괴가 고양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워낙에 글씨를 잘 못 써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아마 많은 분들이 괴발 개발보다는 개발 세발이라는 말로 더 자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이 괴발 개발이라는 말을 아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괴발 개발의 괴자가 고양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많아서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이면서도 더 익숙한 단어로 이루어진 개발세발 쪽을 사람들이 더 많이 쓰기 시작한 거죠. 새도 뭐 발자국이 어지럽기로는 고양이와 개 못지가 않으니 적절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개발세발이라는 말도 이제는 표준어로 인정되었고요. 괴발 개발과 개발 세발 둘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 사용이 표준어의 범주를 넓힌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잘못된 말로 여겨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표준어로 인정된 말들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짜장면, 원래는 자장면만이 표준어로 인정되었는데요. 짜장면의 유래 자체가 작장면이라는 중국 요리에서 온 것인지라 그랬던 건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이라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 2011년에 짜장면 또한 복수 표준어로 인정이 된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나 탱고의 묘서디언 고양이와 쥐 전해드릴게요.

네, 제나탱고의 묘서디언 고양이와 쥐 듣고 왔습니다. 나만의 풍경, 오늘은 짜장면과 자장면 등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여러 단어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괘발, 개발, 개발, 세발 또한 사람들이 잘못된 쪽을 더 많이 사용한 탓에 아예 표준어로 인정된 경우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말에 맞고 틀리고는 정말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저 우리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뿐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말은 쓰이고 또 어떤 말은 쓰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말꾸러미가 다채롭게 변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이 너무라는 말도 의미가 변했잖아요. 예전에는 부정적인 맥락에서만 사용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다라고 말할 때그 뜻은 좀 좋지 않은, 그 좋지 않은 맥락을 분명히 부정적인 맥락을 포함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이 너무라는 말, 긍정적인 맥락에서도 자주 사용을 했었죠. 뭐 대표적으로 너무 좋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긍정적인 맥락과 부정적인 맥락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말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세상에 없던 말들도 날마다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오래도록 써오던 말들도 조금씩 바뀌거나 사라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전에 쓰던 말 가운데 쓰지 않게 된말 어떤 게 있나요? 혹은 최근에 자주 사용하게 된 말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말꾸러미를 잘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잘알 수가 있죠. 그게 우리의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7889님, 괘발개발, 저도 처음 들었네요. 괘발세발이 표준어인 줄 알았어요. 우리 그런도는 음악과 글 상식까지 더해주시니 정말 밤마다 들을 만해요. 지금의 왈츠 같은 국악도 들으니 일기 쓰는 제 글씨가 괘발개발 춤을 추네요. 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론도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괘발세발은 또 처음 들어보기도 하네요. 근데 이 괘발세발이란 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쓰다 보면 이 괘발개발, 개발세발뿐만 아니라 괘발세발도 또한 언젠가 또 표준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저희 그론도와 함께 이 우리 낱말의 풍경 이야기, 낱말들을 곱씹어보는 낱말의 풍경 시간 계속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코너라서 이 낱말이 동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또 한번 이어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3033님, 아유, 또 아까 제가 짜장면 얘기해가지고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제가 살고 있는 경북 포항에서는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를 얹어주고 잡채밥에도 짜장 소스 같은 걸 많이 얹어줍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잡채밥에 짜장 소스,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 들어간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그래요? 이게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 근데 진짜 서울에서는 그렇게 올려주는 가게 찾아보기 많이 어렵죠. 그리고 잡채밥에 짜장 소스는 저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는군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좋네요,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또 짜장면이 또 지금 배고픈데 와중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 입에 침이 고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슬기와 이준영의 노래로 매화타령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성슬기와 이준영의 노래로 매화 타령 감상하셨습니다. 푸른밤님, 좋구나 매화로구나 좋구나, 엄청 긍정의 에너지가 담긴 노래네요. 너무 좋아요. 춥고 힘들었던 비오는 밤 음악 들으며 힐링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음악 듣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5784님은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주택에 살 때 들려오던 맹꽁이 요란했던 소리가 생각나요. 근처 초등학교에 맹꽁이 서식지라고 써있더라고요. 이사한 곳은 바로 근처가 산이라 아카시아 향이 은은하게 날려오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여름이 성큼 다가오려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비 온 덕분에 지금 엄청 추워지긴 했는데 비가 오고 나면 정말로 진짜 여름이 진짜로 오려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맹꽁이 소리, 아유 그래요. 진짜 옛날에 맹꽁이 소리, 개구리 소리, 비 오면 항상 막 들었던 것 같은데 저 항상 맹꽁이 소리가 들려오면 이게 어떻게 맹꽁으로 들리는 것이라고 항상 귀 기울여 들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앵옹 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맹꽁인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사실 원래 강아지도 멍멍 소리 내고 진짜로 울지는 않는 것처럼 그죠? 뭔가 말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나중에 낱말의 풍경 시간에 또 그거 한번 다뤄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시애님 그 시체를 보고 서체를 만들었나 생각했는데 악필이었군요. 사인 서적 갑으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 저희가 그런도에서 또 제가 책 나왔을 때 또 사인해가지고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마 그거 받고 하신 말씀 같은데, 아 근데 사인은 이제 뭐랄까요, 수천 번 쓰거든요. 제가 살면서 쓴 그 사인이 한 수천 권은 될 거예요. 그 출판사에서 막 책 나올 때 막 천 권씩 막 시키거든요. 막 사인 미리 막 그 초판본, 특판 특별본 막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고. 그 사인 천 개씩, 이천 개씩, 삼천 개씩 하다 보면 뭔가 이제 그 최적화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글씨를 잘 못 쓰는 편이라 여전히 막 잘 쓰는 편은 아닌데 아무튼간에 사인을 제외한 다른 글씨들은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근데 아까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 이제 대학생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써서 제출하는 막 이런 뭐 페이퍼 같은 거 보기도 하거든요.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기도 하는데, 와, 근데 진짜 요즘 대학생들은 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글씨를 못 쓰더라고요. 특히 남학생들 글씨가 정말, 야 이건 초등학생 글씨인가 싶을 정도로 못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씨를 쓰는 일이 점점 줄어가고 있으니까, 글씨가 이제 글 쓸 일이 줄어드니까 글씨가 점점 그렇게 다듬어질 일이 진짜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얘기했던 뭐 개발 세발이니 하는 말도 아마 앞으로 아예 점점 더 안 쓰게 되는 말로 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손글씨 자체를 이제 쓰는 일이 진짜 없어지고 있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야 너 글씨 왜 이렇게 못 쓰니, 완전 개발이다 이렇게 글씨 쓰는 게, 글씨를 잘 쓰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런 말이 있던 건데, 아, 점점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3911님, 제가 충청도에 살아서 어릴 때 정말 많이 쓴 말이 기냐였거든요. 그러냐, 그래 이런 말인데요. 요즘 충청인은 이 사투리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말은 사투리를 전혀 안 썼는데 유독 기냐만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들어본 적이 글씨가 이제 글 쓸 일이 줄어드니까 글씨가 점점 그렇게 다듬어질 일이 진짜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얘기했던 뭐 개발 세발이니 하는 말도 아마 앞으로 아예 점점 더 안 쓰게 되는 말로 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손글씨 자체를 이제 쓰는 일이 진짜 없어지고 있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야 너 글씨 왜 이렇게 못 쓰니, 완전 개발이다 이렇게 글씨 쓰는 게, 글씨를 잘 쓰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런 말이 있던 건데, 아, 점점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3911님, 제가 충청도에 살아서 어릴 때 정말

정말 많이 쓴 말이 기냐였거든요. 그러냐? 그래. 이런 말인데요. 요즘 충청인은 이 사투리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말은 사투리를 전혀 안 썼는데 유독 기냐만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들어본 적이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점점 안 쓰게 되는 말에 대해서 또 보내주신 건데. 근데 진짜 이 방언들,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는 보존을 일부러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점점 안 써가는 경향이 커지고 있죠. 이제 미디어 발달이 너무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이제 뭐 SNS를 통한 것도 마찬가지고 언어가 이제 점점 이렇게 분화되는 경향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투리 방언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사니까 말들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 건데 지금은 그 거리 자체가 이제 무색한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었죠. 아마 몇 세대 지나고 나면 이 사투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한 아주아주 아주 약화되지 않으려나 라는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하네요. 네, 하지만 뭐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 말들을 통해서 마음을 나눈다는 사실만은 또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이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또한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가운데 비발디의 사계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계만큼은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사계를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곡으로 만든 분들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탈리아 실내악단 이무지치입니다. 이무지치는 1950년대에 비발디의 사계 전곡을 세계 최초로 레코딩해서 음반으로 발매했습니다. 이듬해엔 디스크 대상을 수상했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 2,5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반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판매량이죠. 이무지치는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졸업생들이 모여 만든 실내 악단입니다. 이무지치란 이탈리아 말로 음악가들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엔 1987년 첫 번째로 찾아와 내한 공연을 했는데요. 한복을 입고 앙코르를 하거나 전통 민요, 전래동요 같은 곡을 연주하면서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 2003년엔 한국의 사계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가곡을 계절별로 담은 음반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관객에 대한 감사와 열정을 담은 앨범이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 안에 담긴 곡 아리랑 판타지를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민요 아리랑을 나라와 장르의 장벽을 초월한 감수성으로 연주한 곡이죠. 그럼 들어보시죠. 아리랑 판타지 이무지치의 연주입니다.

약간 색다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외부인의 시선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아리랑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아리랑 하면 약간 이제 너무 오랫동안 듣고 오랫동안 그것들을 변주한 버전들이 또 들어와서 약간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거 음악 들으면서 약간 다르게 모티브를 포인트를 잡고 곡을 만들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또 신선하고 좋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지는 음악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도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 리얼 그룹과 대금 연주자 한충훈이 함께 담아낸 진도 아리랑 이어 드리겠습니다.

네, 두 곡의 음악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리얼 그룹과 한충은이 함께한 진도아리랑이었고요. 방금 전해드린 음악 빨간 의자의 니나노 나노니였습니다. 콩콩이순이님 한 시간 동안 따뜻한 시간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 선물은 2089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배송은 2주에서 4주가 소요될 수 있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짧은 문자 5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진짜 마칠 시간이 또 되었는데요. 비가 계속 와서 아마 많이들 추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좀 어쨌든 춥기는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인 만큼 더더욱 잘 몸

맞습니다. 콩콩이 순이님, 한 시간 동안 따뜻한 시간 잘 듣고 갑니다.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 선물은 2089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배송은 2주에서 4주가 소요될 수 있고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짧은 문자 5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진짜 마칠 시간이 또 되었는데요. 비가 계속 와서 아마 많이들 추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좀 어쨌든 춥기는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인 만큼 더더욱 잘 몸 챙기셔야 하고요. 일교차 조심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론도와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오늘의 끝곡 악단광칠의 사랑 폈구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빗물이 튈까 천천히 발을 내딛고 차가 많으니 도로 위 차들도 천천히 가고 하던 일을 멈추고 문득 비 내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비가 오면 세상이 조금 느려지는 느낌이죠. 요 며칠 더웠던 날씨도 한풀 꺾여서 좀 시원했던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오셨을까요? 빗소리 들으면서 이런 날 생각나는 누군가 떠올리면서 그렇게 운

날씨 있는 하루였다면 참 좋겠네요.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 피부도 촉촉하게 느껴지는 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어요. 오늘 첫 곡은 서영은 씨의 비 오는 거리 들려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좀 촉촉한 하루 보내셨나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죠? 네, 대충 그 전국 날씨를 야구 경기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편인데, 예, 전국에 다섯 군데서 늘 야구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한 군데 빼놓고 다 취소가 됐어요. 네, 그 한 군데는 돔구장이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으나 맨날 야.

야구를 하는 곳이어가지고 거기 빼고 다 취소된 거 보니 전국에 다 비가 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비가 오는 날 아무래도 좀 뭐 설레고 들뜨고 이거보다는 좀 기분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각자의 그 아늑한 공간에서 하루 마무리 편안하게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온다고 해요. 빵빵 권쌤님, 시원하게 내린 비 덕분에 자연 세차 깨끗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세차할 때가 되어서 이거 해 말아 약간 며칠 고민도 하고 시간이 좀 많았으면 아마 했을 법도 한데 다행히 안 했습니다. 오늘 오면서 돈 번 것 같은 느낌. 오늘도 봄님, 저희 집은 지난 주말 모내기하고 고구마 모종 심었는데 오늘 내린 비가 아주 고마운 단비가 되어줄 것 같아요. 무럭무럭 자라길. 세상에, 예, 진짜 단비죠. 이게 얼마짜리 비예요? 황금비다, 황금비. 예, 그 벼도 고구마도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줄 것 같네요. 갓난이님, 출근길에 비와서 고생하셨지요. 오늘은 진짜 종일 비가 와서 기분도 우울한데 여자 축구까지 져서 슬프네요. 아이고, 아 졌구나. 예,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아쉽네요. 빵빵 권쌤님, 시원하게 내린 비 덕분에 자연 세차 깨끗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세차할 때가 되어서 이거 해 말아 약간 며칠 고민도 하고 시간이 좀 많았으면 아마 했을 법도 한데 다행히 안 했습니다. 오늘 오면서 돈 번 것 같은 느낌. 오늘도 봄님, 저희 집은 지난 주말 모내기하고 고구마 모종 심었는데 오늘 내린 비가 아주 고마운 단비가 되어줄 것 같아요. 무럭무럭 자라길. 세상에, 예, 진짜 단비죠. 이게 얼마짜리 비예요? 황금비다, 황금비. 예, 그 벼도 고구마도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줄 것 같네요. 갓난이님, 출근길에 비와서 고생하셨지요. 오늘은 진짜 종일 비가 와서 기분도 우울한데 여자 축구까지 져서 슬프네요. 아이고, 아 졌구나. 예,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아쉽네요. 예. 그래도 오늘 울랄라 세션이 오셔서 기분 전환 되네요. 너무 신나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울랄라 세션 만나는 날입니다. 노래 한두 곡만 더 듣고요. 김건모 씨입니다. 빗속의 여인.

옥토끼님께서 오늘 발달장애인 노래교실에서 빗속의 여인도 떼창했네요 하셨는데, 오, 예, 약간 뭐 약간 뒤풀이하는 느낌이셨겠어요. 예, 좋은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4882님은 전 비가 오면 전혀 우울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예, 그럴 때 듣는 노래죠. 빗속의 여인 김건모 씨의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보내주십시오. 덩덕궁 앱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좋은 밤 라이브 있는 날입니다. 예, 보컬 그룹 울랄라 세션 모십니다. 어, 진짜 기대가 되죠, 여러분? 예, 멋진 라이브 기대해 주시고요. 사실 이분들은 노래도 노래인데 약간 퍼포먼스 같이 해주셔야지 더 진가가 드러나는 팀인데, 오늘은 조금 좁은 스튜디오 안에서 약간 뭔가 이렇게 모션은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멋진 라이브를 우리가 오롯이 들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아주 크네요. 환영 인사, 질문, 그리고 이거 어떡하냐? 다들 지금 오행시 걱정이 태산이에요. 울랄라 세션. 이건 뭐 거의 역대 최고의 난도인 것 같은데, 최고 고난도. 줄일까 좀만? 예, 울랄라로 할까요? 예, 세션 빼고 울랄라 삼행시로 가겠습니다. 울랄라 울랄라라 울랄라로 웰컴 삼행시 보내주십시오.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오늘의 국악 한 곡 추천해드리고요. 예,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들어오세요. 장미꽃 놀이터님, 남자친구에게 믿음이 깨져가고 있어요. 믿으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아요.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려 합니다. 믿음이 깨지면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하셨는데, 아이고 그러게요. 뭐 남녀가 사귀고 뭐 사귀는 동안 뭐 싸울 수도 있고 밉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뭐 짜증 날 때도 있지만, 예, 그 뭐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들이고, 하, 믿음이 깨져간다. 요건 조금 되게 안 좋은 사인이죠. 어떤 선택을 하실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택이 무엇이든, 예, 장미꽃 놀이터님만을 위한 그런 선택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노래 많이 듣네요.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비노래는 아니고요. 삐노래네요.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아이유.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볼륨 살짝 높여주세요. 수요일 밤에 찾아오는 특별한 라이브, 좋은 밤 라이브. 아주 풍성한 소리로 이 밤을 아름답게 채워줄 보컬 그룹 울랄라 세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인사부터 아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제가 하루 종일 골골대다가 세 분 만나니까 갑자기 기운이 솟는 느낌이에요.
2: 다행입니다.
0: 아, 우리 이은밤에는 세 분이 처음 오신 거죠?
2: 네.
0: 아, 세상에. 예, 울랄라 세션을 이제야 모시게 되다니. 너무 반갑고요. 우리 카메라 보면서 네. 이음 가족에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3: 아, 네.
0: 한 분 한 분.
2: 네, 안녕하세요. 울랄라 세션에 노래하고 있는 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명훈 씨.
2: 안녕하세요. 이음밤 막내 도원입니다. 나이스!
0: 네, 안녕하세요.
2: 잠깐만. 나이스요.
0: 뭐 나이스?
2: 나이스입니다. 네, 네, 네, 네, 나이스.
4: 안녕하세요.
0: 그리고요.
5: 큰형 승일입니다.
0: 예. 누가 큰형 막내 굳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누가 큰형이고 누가 막내인지 인사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기세가. 자, 박승일 씨, 김명훈 씨, 최도원 씨. 오늘은 그냥 성 떼고
2: 네네.
0: 승일, 명훈, 도원님으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2: 아, 감사합니다.
0: 자,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굉장히 지금 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2: 네. 네,
0: 마이 JK님 울랄라 세션 나오신다길래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2: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3: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울새 지킴이님, 꺄 울랄라 세션 나오신다니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세 분 분이 힘든 마음이 싹 사라지네요.
4: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예,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1등들 요즘 많이 봤다고 언급해 주시면서 모우라님은 세 분이 진정으로 즐

0: 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고. 그래요. 뭐 근황 토크 잠깐 하겠는데 1등들에서 요즘 많이 봤습니다.
1: 네. 예. 보셨나요?
0: 봤어요.
1: 어 진짜요?
0: 예예. 예. 다는 아니지만.
1: 아 네네네. 예. 저희가 또 경연에서 태어나서 경연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인데.
0: 그러니까 아주 물 만났던데요. 물랄라 세션이던데.
1: 네, 물랄라 세션. 예. 네, 재밌게 했습니다.
2: 재밌게 했고 네. 네, 다소 성적은 안 좋았지만 즐겁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0: 아 성적이 뭐가 중요해요?
1: 어 진짜요?
0: 예예.
1: 어,
0: 예.
3: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 아, 현실도 좀 알고 예. 아, 우리가 아무래도 예전같이 에너지가
1: 그럼요. 예,
3: 또 어. 피지컬이 아무래도 쭉 처지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0: 나이를 얼마나 먹으셨길래?
3: 죄송합니다.
0: 아니 절대적인 네.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데뷔 때보다 몇 년 정도 흐른 거예요?
3: 지금 이제 16년 됐죠.
2: 15년
3: 아, 15년
0: 쉽게 나왔던 네. 처음 나왔던 데가 15년 전이에요?
3: 아, 15년, 예, 15년 전입니다.
1: 2012년 우와. 11년도 말에 했으니까.
0: 아 가만있어 봐. 와 진짜 벌써 15년이 됐어요.
3: 무대가 힘들다기보다는 예.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게 이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1: 예. 그게 예전 같으면 안 되죠.
3: 그런가요?
1: 네. 그 예전 같을 수 없는 스케줄로
2: 처음은 바삐바삐 움직이긴 했어요. 워낙 네. 타이트하고 일정이 조금 그래서.
0: 네. 근데 네. 어찌됐건 저분들을 저는 너무 오랫동안 봐온 동생들인데 네. 이번에 진짜 맘먹고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는구나라는 느낌이 팍 전해져서 그거만으로도 너무 반갑고 고맙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1: 저희도 그렇게 느껴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어, 보람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프로그램 하면서 네. 네. 좋습니다.
0: 자 우리 울랄라 예, 웰컴 삼행시 예,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예, 덩덕쿵 앱으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우리가 분위기를 좀 이어가죠. 아 그때 슈스케 때 좋은 노래 진짜 많이 불러줬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뭐 이승철 씨가 들으면 되게 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요 정도만 할게요.
2: 네. 네.
0: 뭔 말인지 알지?
2: 아유, 네.
3: 네. 아, 너무나 가분하게 네. 또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0: 네. 그 소개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1: 네, 첫 번째 곡으로 네. 어, 저희가 어, 불렀던 서쪽 하늘이라는 곡입니다.
0: 예, 같이 그 당시 음원으로 들어볼게요.

0: 언제 들어도 너무 멋있어요. 아이고, 이 노래가 이 룰랄라 룰랄라 세션이 부르기 전에는 그렇다지 유명한 노래는 아니었죠.
1: 네, 그쵸. 숨어있는 명곡이었고요. 아, 예.
2: 예. 이게 원래 OST 영화 OST였나요?
3: 청연.
0: 청연. 네. 네.
2: 그때 이제 지금 하늘에 있는 윤태희 형이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0: 아, 예. 네.
2: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고 싶다고 이제 간청을 드렸죠.
0: 이승철 씨께.
2: 예. 예. 심사위원 분께 이제 간청을 드려가지고 처음에는 원래 반대하셨었어요. 이거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0: 예. 왜 반대를 하셨을까요?
2: 되게 완전 명곡

0: 언제 들어도 너무 멋있어요.
1: 아이고,
0: 이 노래가 이 룰랄라 룰랄라 세션이 부르기 전에는 그렇다지 유명한 노래는 아니었죠?
2: 네, 그쵸? 숨어있는 네. 명곡이었고요.
0: 아, 예.
2: 네,
3: 그 이게 원래 OST 영화 OST였나요?
0: 청현.
2: 네. 네.
3: 그때 이제 지금 하늘에 있는 윤태희 형이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0: 아, 예. 네,
3: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고 싶다고 이제 간청을 드렸죠.
0: 이승철 씨께
3: 예, 예. 김서현 분께 이제 간청을 드려가지고 처음에는 원래 반대하셨었어요. 이거를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0: 예. 왜 반대를 하셨을까요?
3: 되게 완전 명곡 완전 수두룩하잖아요.
0: 아 예, 승철 형
3: 굉장히 많은 시잖아요. 예. 근데 왜 하필 이 노래냐? 하고 많은 노래 중에
0: 아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왜 이거냐?
3: 예, 예.
0: 아.
3: 그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0: 예.
3: 그래도 또 이제 윤태기 형 얘기를 듣고 그래 하자 해가지고 해봐라.
0: 무대를 보시고 나선 만족도는 어떠셨어요?
3: 그냥 이렇게 두드려 주시죠. 아, 잘했어.
0: 그 정도면 뭐 극찬인 거죠. 자, 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슈퍼스타 K 그때가 시즌 몇이었어요?
3: 3요.
0: 네. 3로 데뷔를 하셨는데 김명훈 씨와 박승일 씨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창단 멤버인 거고.
3: 네.
0: 그렇죠? 최도원 씨는 그 이후에 합류를 하신 거죠?
4: 네,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원래는 다 같은
4: 네, 네.
0: 같은 한 그... 패걸이었죠.
4: 네,
0: 그래요.
2: 네, 일당들이었어요.
4: 일당들이었습니다.
2: 네.
0: 원래 같이 다니는 걸 봤었는데,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3인조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아까 명훈 씨가 네. 뭐라 그랬지? 보컬을 담당하고 있고,
4: 네.
0: 또 뭐 다 노래는 셋이 같이 하는데 보컬을 담당하고 있다.
2: 아, 제가 좀 더 담당하고 있긴 했는데 어필 한번 세게 들어봤습니다.
0: 도원 씨는 막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랬어요.
4: 네. 노래도 하죠.
0: 노래도 하고. 네. 아니 근데 네. 장구도 좀 하신다고 치신다고요? 아,
4: 제가 학교 다닐 때 장구 수업이랑 이제 판소리 수업 그리고 뭐 이제 뭐 한국 무용 탈춤 수업도 듣고.
0: 아.
4: 네, 저희 학교가 좀 전통의 재창조 이런 네. 게 조금 그 학교의 그 훈 같은 거라서
0: 예대 나오셨군요.
4: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의 아니게 처음에 배우게 됐죠.
3: 아, 시고. 네.
4: 그래서 네. 이제 감탄사 같은 거 할 때 시고.
0: 시고.
4: 예예. 뭐 이런 거 하도.
0: 아 좋다. 네. 근데 국악 방송이니까. 그...

0: 그러니까요.
1: 반갑네요. 또 네. 우리 승일 씨는 네. 뭐 맡고 계시다고요?
2: 저는 큰형이요.
1: 큰형이요? 네.
0: 노래도 해요.
3: 네. 이제만 하면 나옵니다. 네.
1: 아 이제만 하면 네, 네, 네. 나옵니까?
2: 가끔씩 네, 합니다. 네. 가끔씩. 네.
1: 그거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캔의 내 생의 봄날은 듣다 보면 네. 종원이 형 옆에 가만히 있다가 비겁하다 하면
0: 비겁하다
1: 이쯤
0: 말
1: 한 번 그 정도는 아니죠.
0: 그 정도는
1: 아니죠. 예. 자 요즘 그 슈스케 출신에다가 2022년에는 싱어게인2에도 출연하셨고 네. 얼마 전에 1등들에도 출연하시고 아니 경연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0: 오 좋아하게 보이시나요?
1: 어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2: 저는 근데 사실 이번에 그 1등들이라는 네. 프로를 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약간 경주마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말이 아닌가?
0: 네. 옆에 못 보고 뛰기만 하는데
1: 네. 눈 막에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리게 해놓고
3: 네. 네.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이 저희 또래 가수들은 숙명적인 어떤 그런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3: 네, 네 나갈 수 있는 프로가 네, 한정적이기도 하고 노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1: 예예. 예.
3: 네 그래서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1: 아예아 예. 아, 네. 오늘은 그냥
3: 마음 편하게
1: 우리 노래 양껏 불러줘.
3: 네.
1: 그리고 뭐 음원까지 합치면 7곡이나 우리가 작업이
2: 돼서 너무 좋아요.
3: 네, 네.
1: 저도 너무 좋아요. 네, 네. 솔랄라 세션은 사실 7곡 아니라 뭐 70곡도 가능하죠.
3: 가능은 하죠.
1: 가능은 하죠.
3: 네, 편성 가능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1: 근데 고르고 골라서 7곡 골라서 네. 7곡 예 오늘 아주 꽉 채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그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예, 감상평 올려주신 거 혹시 보이세요?
3: 네 보입니다.
0: 네, 잘 보입니다. 네.
1: 그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글씨 좀 키웠는데
2: 네, 네. 글씨 잘 보여요.
1: 거의
2: 네.
1: 그 최백호 선생님 오셨을 때 글씨 크게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0: 낭만인가요? 네, 네. 낭만이에요.
3: 글자를 위하여.
0: 네, 글자를 위하여. 네.
1: 읽어주세요 한 분씩. 네.
0: 울랄라 세션 응원했던 그때를 추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임 단장님도 그리워요.
1: 아, 시카고 모님. 네. 네, 이분은 시카고에서 직접 올려주신 거예요.
0: 아, 진짜로?
1: 진짜로. 아,
3: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2248 새싹님. 비가 오는 날 서쪽 하늘이라니 단장님 목소리까지 이 밤 너무 행복합니다.
1: 네. 아, 여전히 단장님이라고 불러주시는군요.
3: 맞아요.
1: 많은 분들이.
3: 네.
2: 예. 예, 해바라기님. 오늘 잘생긴 분들 나오셨다. 아 너무 좋아요. 나 울랄라 세션 진짜 좋아하는데 노래 너무 잘해요. 감사합니다.
1: 그래요.
2: 아,
1: 다 잘생겼어요 세 분 다.
0: 아이디만큼 정말 따뜻하신 분이네요. 네. 해바라기.
3: 나만 바라봐.
0: 네. 네. 네.
1: 노래 잘한다는 얘기가 더 좋아요. 잘생겼다는 얘기가
3: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1: 네. 네. 잘생겼
3: 들어볼 수 없는 얘기라서.
1: 어머 왜 잘 못 들어봤어요?
3: 만 명 중에 한 분이 가끔씩 네, 정신이 지금 살짝 혼미한 상태에서 해주시더라고요.
1: 네. 네. 겸손하시다 겸손하셔.
2: 자, 아니 근데 정말 사실이라 갖고
1: 어? 사실이라고요? 네. 아니요 근데 원래도 잘생겼지만 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생겨 보여요.
2: 아 감사합니다.
1: 우리가 그 경험해봤잖아 이렇게 막 처음에 여성분들 남성분들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네. 처음에 잘생긴 사람들한테 관심 보이다가 네. 어떻게 노래를 할 기회가
0: 아,
1: 생기면
0: 맞아, 또 그런 게
1: 다 우리가 다 이겼잖아 결국.
0: 네? 아 경험 많으시잖아요.
3: 승일이 형은 뭐 만렙이죠. 만렙이죠. 네. 그쪽으로는
1: 아이가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런 경험들은 다
2: 그냥 뭐 추억이죠 그냥. 예, 추억입니다.
1: 그럼 지금 어떻게 가족 관계들이 어떻게 되세요?
2: 저는 이제 예. 아들이랑 응. 와이프랑 같이
1: 세 식구.
2: 예, 예.
1: 명훈 씨는?
3: 저도 이제 딸내미랑 와이프랑
1: 세 식구.
3: 네, 저희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살고.
0: 저는 아직 혼자입니다. 네.
1: 아, 네. 그래가지고 혼자 표정이 이렇게 밝구나.
0: 네. 아 그런가요?
3: 아, 네. 요 탄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0: 텐션이요?
1: 텐션부터.
3: 아, 네.
2: 아, 맞아, 맞아. 아, 저희는 네. 밤 되면 떨어지거든요.
1: 그러니까. 네. 보통 육아도 병행하실 거 아니에요, 두 네네네. 분은.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하루가 시작이 될 텐데 이 시간이면 진짜 피곤하다 사실은.
3: 네. 네. 요즘에는 이제 스스로 학교도 잘 다니고 그래서.
1: 아,
3: 네. 손을 많이 이제 안 타기 시작했어요. 사춘기라 가지고.
2: 부러워요.
1: 왜 승일 씨는 아직
2: 저는
1: 애기구나.
2: 저는 이제 전쟁 중이라서.
1: 28개월이라고
2: 그랬는데.
1: 18개월. 네.
2: 아. 전쟁 중이라서. 네. 네. 근데 너무 이뻐요. 그래도.
1: 이쁘죠. 네. 예, 이쁜 거. 그러니까 힘든 거 사실인데 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주는 게 우리 맞아요. 아이들이죠. 그러면 도원 씨는 네. 형들 보면서
0: 네.
1: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아, 나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0: 이제 형들은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진 않지만
1: 네.
0: 그래도 형들이

0: 가끔 이렇게 또 이렇게 위로받거나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저희 막 공연하고 이제 지방 갔다가 이렇게 왔을 때 어떤 그런 따뜻함을 느낄 때 보면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죠.
1: 내가 선택한 가족이 또 네. 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겠죠. 자,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노래할 때만큼은 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 라이브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어, 네네.
1: 라이브석으로 좀 자리를 옮겨주시고요. 네. 네. 야, 두 분이 아니 세 분이 옷도
3: 맞춰
1: 입으시고
4: 약간 센치해가지고요.
1: 예.
4: 미도 그래서.
1: 아니 그리고 심지어 헤어 메이크업도 하셨어. 맞죠?
3: 네. 안 하면은 보기 힘들어가지고.
4: 아 그리고
1: 왜 그랬어?
4: 그리고 이음밤 첫 왕문인데. 네. 예. 저희가 또
2: 격식을 갖춰.
1: 예.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성의가 있어. 예. 그러니 뭐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박은영님께서 작년 대구 광복절 경축음악회 울랄라 세션이 오셔서 실물 영접했었는데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제가 초6 때 가족들과 슈스케보고 울랄라 세션 응원했었거든요.
4: 아, 초6 때?
1: 초6. 예.
4: 고마워요.
1: 지금은 이제 20대가 되셨죠. 자, 첫 번째 라이브는 어떤 곡일까요? 아, 나 진짜 듣고 네, 싶은 노래가 너무
5: 지금
1: 많아서.
5: 이 시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1: 뭐요?
5: 또 싸이 형님이 저희한테 또 프로듀싱을 해줘서 예. 주신 곡인데 아름다운 밤.
1: 아, 아름다운 밤.
5: 네.
1: 예. 첫 번째 라이브입니다.

0: 와우! 아름다운 밤 울랄라 세션의 첫 번째 라이브 선물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우 가뜩이나 그냥 여기가 항상 상존하는 곳인데 아주 지금 후끈해졌어요.
1: 아, 아이 네. 좋아라.
0: 아이 좋아라. 로뎀님 아름다운 밤이에요. 화야님 역시 라이브의 제왕.

0: 회사님 흥 끌어올려. 나무님 스튜디오 날아간다. 동그라미 너무 신나요. 누워 있는데 일어날 뻔. 야, 안 일어났다고?
1: 일어나.
0: 예, 예, 0707님 내향인들은 한 시간 정도 같이 있으면 기 빨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신나네요. 진짜 같이 있으면 기 빨릴 것 같긴
2: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0: 아, 이 노래가 싸이가 프로듀싱 해준 곡이었군요.
3: 네, 맞아요.
0: 아,
3: 네.
0: 어떻게 싸이하고는 또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3: 어떤 인연이 있었죠?
0: 아, 그것도 다 잊었어?
2: 아, 저희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에 어떤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 마마 그 어워즈라는
0: 아,
2: 그,
0: 예, 예.
2: 그 시상식 끝나고
0: 네네 네.
2: 그리고 거기 연예인 분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자리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싸이 형님이 저희와 좀 이야기 좀 나누고 그 당시 싸이 형님도 힘든 시기였거든요.
0: 왜요?
2: 이제
0: 군대 또 갔을 땐가?
2: 갔다 오시고 나서
0: 두 번 갔다 온 때.
2: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새로운 활동을 이제 하셔야 되는 예, 찰나에 예. 저희 무대를 그 보시고 되게 좀 영감을 많이 받으셨던 걸로 에너지도 많이 받고 그래서 곡을 좀 주고 싶다
0: 먼저
2: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 이제 같이 작업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는 있습니다.
1: 오래돼가지고
0: 오래돼가지고 네. 네. 아무튼 아름다운 밤 너무 신나는 노래고요. 예, 사실 이 오밤 중에 국악 방송에서
2: 아,
0: 흔히
2: 딱
0: 접할 수
2: 딱 네. 딱 좋아요.
0: 흔히 접하는 딱 좋은 네,
2: 새로운 맛.
0: 네,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2: 네, 새로운 맛. 네, 딱 좋습니다. 네.
0: 못하는 장르가 없어 보이는데 뭐 네. 댄스, 발라드 지금은 이런 거는 어떤 장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2: 요게는 그냥 이제 노래방 장르죠.
0: 노래방 장르.
1: 네. 아, 노래방 장르 따로
2: 아, 그럼요. 아, 노래방 장르죠.
0: 그리고 아이돌 곡들 네. 또 트로트 뭐 다 너무 멋지게 소화하시잖아요.
2: 네.
0: 근데 이제 울랄라 세션은 사실은 딱 요 장르예요.라고 하나 굳이 꼽는다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2: 각자 다른 것 같긴 한데
0: 노래방 네.
2: 취향이 좀 달라서
3: 약간 펑키한 곡을 네.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잘하지 않을까 저희. 색깔이 좀 있지 않을까? 예. 펑키한 곡들.
2: 신나는 곡.
0: 방금 노래도 약간 펑키한.
2: 네. 네. 네. 네. 혹시 노래방 장르죠?
1: 그렇죠. 노래방 장르가 아무래도 조금 많은 분들에게 와닿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2: 네. 국민적이고.
1: 네.
0: 뭔가 이렇게 장르 리듬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것보다 노래방 장르라니까.
2: 아, 그럼요. 네.
0: 노래방 장르로.
2: 노래방 장르에서도 디스코 쪽이나 펑키 장르로 네. 모드를 바꿔주시면
3: 맞아요.
2: 딱 저희 느낌입니다.
0: 아, 네. 앞으로 누가 뭔가 좀 애매한 이상한 리듬 갖고 와가지고 이게 어떤 리듬이 어떤 장르에 물어보면 이건 노래방 장르라고 제가 그렇게
2: 좋습니다. 네.
0: 최근에 전속 계약을 했다. 이게 소속사를 옮기셨어요?
2: 네.
0: 예예. 예.
2: 저희 대표님이 글 쓰셨나요?
0: 뭐 그 보도 자료도
2: 보도자료
0: 썼겠죠.
2: 아, 근황을 또 뒷조사를 또
0: 어떤 마음가짐으로?
2: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0: 네, 뭔가 소속사 대표님의 그 네. 정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온도차가 지금.
2: 아.
0: 지금 소속사 대표님은 아주 그냥 열의에 가득 차가지고 막 지금
1: 아, 그 제가 이제 느끼시기에는
0: 네.
1: 이제 회사 대표님께서 저희가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너희가 한번 해봐라.
0: 오,
1: 지금까지 네. 이제 못 해본 부분들이 좀 많은 걸 좀 아셔가지고
0: 네.
1: 너희가 원하는 거나 너희가 뭐 보여주고 싶은 색깔이 됐건 음악이 됐건 무대 결이 됐건 그걸 앨범으로는 저희가 많이는 못했거든요.
0: 아,
1: 그런 것들을 조금 구현해 주신다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0: 너무 좋은 분 만났네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2: 이런 건 처음이고요.
0: 네. 네.
2: 천사가 아니니까.
0: 아, 진짜?
2: 그럼요. 네. 오랜 시간 한 10여 년 동안 저희를 짝사랑했더라고요.
1: 진짜로.
2: 네. 제작하고 공연 기획 하시면서 뒤에서
0: 나 저 울랄라 세션 내가 꼭 해보고 네. 싶다고
2: 그 의지를 저희가 최근에 알았어요.
0: 어머나 너무 좋다.
2: 네, 그래서 스토리가 예. 정말 오랜 짝사랑의 인연을 제대로 만난 듯한 느낌.
0: 아.
2: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예, 그러면 아주 시너지가 진짜 기대가 되는데.
2: 네, 기대가 너무 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2: 네.
0: 이렇게 좀 옛날 가수들이 보통 그렇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울랄라 세션처럼 네. 젊은 가수들 말고. 예전에 이제 한바탕 네, 시대를 네. 풍미하셨던 분들 네. 그분들이 이제 좀 조용히 있을 때 예전에 팬이었던 분이 이제 지금 뭐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이래가지고 내 젊은 시절을 함께
2: 어머나.
0: 해줬던 우리 가수님 지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2: 우와.
0: 접근하는 방법 형태들이 좀 있는데
2: 우와.
0: 이렇게 젊은 팀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3: 아, 네. 저희가 젊진 않죠 그래도
0: 네? 아유 아직 어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애가
3: 감사합니다.
0: 18개월밖에 안 우리 또래는 보통 다 이제 다 군대가

0: 그래서 아, 그러니까 좋은 회사 좋은 대표님과 만나서 또 네. 이렇게 열성 이게 뭐야 이렇게 열정 가득한 울랄라 네. 세션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1: 저희 회사에 또 선배님 또 계시고
0: 누가요?
2: 그 정우리 선생님이 계시고
0: 오, 예, 예.
2: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또 올해 또 보필하셨고 그 네. 저희 대표님이 그래서 저희가 어떤 또 그 에너지도 또 받아가지고
1: 네. 선배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약간 이 생각이 또 있었고
2: 네, 한 30여 년간을 같이 함께
0: 아 그러면 이제 완전히 믿고 가는 그렇죠.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분이라면 우리 활동도 믿고 네. 맡길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섰군요. 나다님께서 울랄라 세션 보려고 딸 픽업은 남편 보냈어요.
1: 아 정석이죠. 네, 이런 정석이죠. 네.
0: 당연한 겁니다.
1: 분리수거하고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네, 해줘야 돼요. 네.
0: 평소에는 나다님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울랄라 세션 보려고 오늘만은 남편 보내고
1: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오늘을 계기로 약간씩 조금씩
1: 그럼 늘려나가는 거죠. 네. 네. 파이팅.
0: 우리 인설이님 남자분이신데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3: 어디 있을까요?
2: 여기.
1: 아, 네.
2: 거기 남는 자리 없죠. 아니 오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버티는 게 문제지.
1: 저 영입은 가능합니다.
2: 네, 영입은 가능한데 네.
1: 방출은 이제 네,
2: 힘드실까봐.
1: 네, 힘드실까봐.
0: 어떤 점이 힘들 것 같아요?
2: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되게 오래됐으니까 서로에게 결을 잘 알고 네. 그리고 그냥 툭툭툭툭 내뱉는 말도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다. 아.
4: 저희끼리 막 장난치면 주변에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막 자주 싸워?
2: 뭐 그렇게
4: 하시는데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0: 사실. 아 진짜로 네.
2: 장난도 좀 격하게 하고.
0: 네. 예, 우리 인설이님 그냥 참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리신 분이라 오면 상처받을 것 같아. 또 다음 사연.
1: 예. 네. 정례 김님께서 우울증 싹 날아가네요.
2: 진짜? 아, 네.
1: 감사합니다.
0: 아까 누군가는 뭐 기빨린다라는 표현 하셨는데 네. 좀 우울하신 분들은 같이 있으면 우울증 날아갈 것 같고 식욕 없으신 분들은 네. 배고파질 것 같고 막 그래요. 자 노래 한 곡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예 라이브로
1: 나
2: 예. 아, 라이브로
0: 오케이 렛츠고 자 어떤 거 다음
2: 요거 소개 한번
1: 네 요곡은
0: 갈 사람은 가고
1: 네. 저희가 네. 그 저번에 그 프로그램 있죠?
2: 뭐죠?
0: 프로그램에서 예. 특정 상표는 언급 안 하시는군요.
1: 아 네네네. 그 프로그램에서 네. 네 불러드렸던 저 울랄라 세션의 그 저희가 그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음악을 처음 접하고 시작을 하고
0: 예.
1: 그 했던 좀 마음을 담아서 예. 만들었던 편곡했던 노래예요. 그 박진영 선배님의 피버라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0: 예, 노래 다시해라는 그 프로그램이었죠.
1: 네, 노래 다시. 네.
0: 다시 노래. 시즌 2에서 우리 울랄라 세션이 선보였던 박진영 씨의 원곡 피버. 예, 아주 뭐 어렸을 때 그냥 길거리에서 막 음악하면서. 예, 꿈을 키우면서 또 네. 한없이 행복했던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2: 뚜이 뚜이 뚜이
5: 1, 2, 3, Fever

0: 시간 불러가지고 깜짝 놀랐네 갑자기. 다음에 무슨 질문 하나 뭐 할까 이게 준비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네 그냥 아주. 약간 뭔가 이렇게 즉석에서 네. 가사 바꾸면서 네. 또 뭐 영구 날리고 이런 거 보니까 약간 국악 느낌도 나요.
1: 아 그래.
0: 배진아 칭찬해.
2: 역시 배운 사람이에요.
0: 배운 사람이네. 네. 학교 때 참 많이 배워놨네 네. 아주. 샤이닝 스타님께서 비 오는 날 신나는 선곡 좋네요.
2: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비 오는 날 진짜로 이렇게 마음이 더 들뜨고 신나는 분들도 계시다고.
2: 아 진짜요.
0: 네. 네. 그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아까. 웨스턴 가든님. 예.
2: 네 웨스턴 가든님.
1: 신경통 근육통도 난리네요.
2: 아, 오늘 특히 그런 날이죠.
0: 그죠 맞아요. 예.
1: 심한 날이에요.
2: 저도 힘듭니다. 저 힘들어요.
0: 나 오늘 왜 이렇게 몸이 찌뿌둥한가 했더니
2: 그런 날
1: 그런 날이
0: 날씨타시구나. 예.
2: 네 기압의 차이로. 네, 네. 행복터치님 옷차림이 참 깔끔해서 좋아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되게 깔끔한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게 셋이 맞춰 보니까 진짜 딱 깔끔 그 자체예요.
2: 아, 네 키포인트. 어 정확히 캐치를 하셨군요
0: 그러니까,
2: 형님.
0: 그러니까 일관성이 네, 있어요.
2: 의도했습니다.
4: 아, 의상을 이게 많이 골라주거든요.
0: 영훈 씨가 담당하세요.
1: 형이 이제 전체적인 보여지는 비주얼 정도.
2: 네, 원형 탈모 올 것 같아요.
0: 누가 옷 입히기 제일 힘들어요.
2: 뭐 보시는 것처럼 저는 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보시기가 마찬가지.
1: 블랙홀이 블랙홀이 하고 계세요.
2: 네.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1: 빨리 쭉 빨리 들어가거든요.
2: 쉽지 않습니다. 이거 돈으로도 안 되는 분이라서
3: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할게요. 네. 네.
0: 김명란님
3: 네. 무대가 좁아서 너무 아쉽다. 벽을 터야겠네. 아 벽을
0: 벽 뚫을 뻔했어요. 네. 아 세상에. 아이고 시간 너무 잘 간다. 일부가 거의 다 끝나가는
2: 거죠. 진짜요?
0: 예, 세상에.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질문 몇 개만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김명훈 씨는 AI 아트 작가로 등단을 하셨다고요?
2: 아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긴데요.
0: 소개 좀 해주세요.
2: 그 감독님께서 그 AI로 해서 작업물을 한번 같이 전시를 한번 해보자.
0: 네.
2: 그래서 제가 딸아이의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해가지고 그 AI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그림을 만들어서 하는 그 전시하는 장르가 있어요.
0: 오,
2: 거기에 네. 처음으로 도전해서 한번 재밌게 그냥 도전해봤습니다.
0: 뭐 전시도 하고 그런 거예요?
2: 네, 그 코엑스에서 그 한 켠에 예. 한 조그맣게 네.
0: 뭐 아니 어찌 됐고
2: 네, 했습니다.
0: 우리 네. 세 분 같이 가서
2: 아 못 왔습니다.
0: 예. 왜요?
2: 네, 안 불렀어요 제가.
1: 아직 네, 첫 입봉이라서 형이 좀 나중에 부르려고 그랬나 봐요.
0: 뭔지 알 거야. 나 뮤지컬 몇 편 네. 했는데 승화 형 한 번도 안 불렀어.
2: 네. 저 입이 험하신 분들이라.
0: 그래가지고.
2: 네네네.
0: 다음부터는 무대에서 창피해서 같이 못할 것 같아.
2: 저는 행복한 말만 듣고 싶은 사람인 거라서. 네.
0: 아 근데 진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세 분 같이 예, 또. 네. 뭐 그때 저도 같이 불러주세요.
2: 같이 진짜요? 예. 약속합니다.
0: 약속해줘. 네.
1: 자, 이런 데면 안 돼요.
0: 요즘 대세 배우 박지훈 씨와의 인연도 화제라고요.
2: 화제.
0: 콘서트 옛날에 콘서트 현장에서 박지훈 씨가 이렇게 와서 보는 게
1: 아역으로 하셨었다고.
2: 예. 네, 저희 컨셉이 대역을. 네, 저희 컨셉이 그 예전에 저희의 어렸을 때 모습을 꽁트로 연기를 하면서 저희가 성장해서 저희가 짠 등장하는 이런 신이었는데
0: 네. 그런 거 참 잘했지.
2: 네. 네. 그래서 승일이 형의 아역으로.
3: 네 맞아요.
2: 나왔었어요.
0: 박승희 씨의 아역으로.
2: 네. 네. 말이 지금 다르긴 한데 비주얼이.
3: 아니 그때 당시 때는 네. 약간 눈망울이 저랑 비슷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0: 아 촉촉해.
2: 촉촉해요. 네. 네.
3: 그 친구는 되게 좋은 길로 간 것 같고요. 저는 잘못된 길로 지금.
0: 뭐, 아니, 자꾸 잘하는 하신.
2: 괜찮습니다.
0: 지금, 예, 네. 아니 지금 눈망울이 사슴 같아요.
2: 네.
3: 아 감사합니다.
2: 습해요 눈이.
0: 습해.
2: 네.
0: 안습이야.
2: 네, 안습.
0: 아 그렇구나. 네,
2: 그런 인연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경영 프로그램도 나갔잖아요.
1: 그쵸, 그 네. 원 제로 원에서 또 네, 해서 가수로도 활동하시다가
0: 네.
1: 또 이번에 뭐, 또 연기로 네. 또
3: 대배우죠.
1: 단종 역할로 네. 정말.
0: 왠지 그 뿌듯하겠다. 왠지 우리가 키운 것 같고.

0: 사실 뭐 그럼, 저희가 키웠다기보다는
1: 저희를 키워주세요.
2: 네,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네.
0: 저희가 소중한 인연이 된 것 같아요.
1: 책임지세요, 저.
0: 그래서 이렇게 저희를 살짝 스쳐갔는데 네. 잘 돼서 너무 다행이죠.
1: 맞아, 맞아. 자, 1부 끝곡 듣고.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좋은 밤 라이브 울랄라 세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스윙 베이베, 예, 슈퍼스타 K 때 불러주신 노래죠, 이거.
1: 맞습니다. 네, 맞아요.
0: 박진영 씨 원곡으로. 네.
1: 네. 스윙 베이베.
0: 어떤 무대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승철 씨께서 울랄라 세션 무대를 딱 보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아 이런 반칙이지. 그 기억나세요?
2: 네. 네.
0: 어떤
2: 그게 스윙베이비였어요.
0: 맞구나 제 네, 기억이. 네. 그 진짜 극찬인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0: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결을 하는데 이거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보면 이건 거의 반칙이지. 예. 네. 뭔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박진영 씨 곡들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2: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긴 해요.
1: 저희가 주변에서. 원래 근본이 춤을 네, 추던 사람들이라.
0: 그렇죠. 예.
1: 박진 선배님도 그 춤을 워낙 좋아하셨고 잘 추시니까
0: 예,
1: 그런 이제 음악이나 이런 표현이 춤을 췄을 때 음악이 딱
3: 매칭이
1: 더, 예, 매칭이 너무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하시니까 저희 들으면 그냥 춤이 떠오르는
3: 떠오르고
1: 예, 예.
0: 아까 우리 1부에 들었던 피버도 박진영 씨 곡이고
1: 네네,
0: 이거 말고도 커버한 거 되게 많죠.
1: 많아요. 네. 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는
1: 무대도 한번 했었고
2: 성인 씨도
0: 했어요. 예예. 박진영 씨한테 곡을 신곡을 하나 받아서 하면 어떨까요?
1: 너무 좋아요. 원합니다.
0: 네. 우리끼리 얘기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네.
2: 그렇죠. 네. 이제 그게 힘든 거죠. 네.
1: 네. 또 라디오 전파를 타고
3: 이 음방을 들으시면
1: 네. 네. 네.
2: 혹시 몰라요?
3: 혹시 몰라요?
2: 혹시 몰라요 또. 네.
3: 그렇죠. 박진영 선배님이 네. 이 음방을 듣고
2: 구해줄 수도 있어요.
0: 네. 갑자기 내일 막 낮에 전화 와가지고 야 어제 이 음방 들었는데 니네 나와가지고 내 얘기하더라. 확률이 아주 높진 않지만 네. 혹시 몰라서 하면서 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1: 네. 네. 컴퓨터 버리 그 수시통 있는 음악 하나 주시면 네.
0: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고 네. 박진영 씨 스타일의 곡을 하나 써달라 그래요.
1: 아,
0: 그런 게 잘 어울리네.
1: 저 너무 좋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1: 어머니가 그러니까, 누우시니 그것도 너무 좋아요.
3: 맞아요, 맞아요.
2: 지영 형님께서 내놓으려고 하시는 곡을 저희가 댕크가 가져온 거죠.
0: 믹싱 네. 마스터링 하는 녹음실에 잠입해가지고 하드체 들고 오는 거예요. 네.
1: 너무 하고 싶긴 해요.
0: 네. 1966님 사연 좀 읽어주세요.
3: 네. 1966님이 평상시면 9시 10시면 자는데 오늘은 피곤해도 잠이 안 오네요. 이 시간에 이렇게 하이텐션이라니.
0: 예. 화딱지님.
1: 네, 화딱지님. 오늘 귀가 호강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해주셨어요.
0: 피자 스미스님.
3: 네. 피자.
2: 파란 비니 모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스머프 같은 느낌이 드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나나나야님.
3: 네, 세 분 MBTI가 궁금해요. 아무 말 대잔치 느낌인데 재밌어요.
0: 아하. MBTI 어떻게 되세요?
3: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ENFP, ENTP 왔다 갔다 합니다. 섞여 있나 봐요. T랑
1: ENTP 같은데?
3: 그래요? T랑 F랑 좀 섞여 있나 봐요.
1: 아, 네. 저는 ENFP예요.
2: 저는 B형입니다.
0: 왜?
2: 네. 몰라요.
3: 어차피 몰라서. 얘기해줘도 잘 모르세요.
2: 네. 아 근데 사실 제가 F가 7번을 얘기해준 것 같은데 네.
3: 몰라요.
2: 항상 근데 매번 듣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넘어간 거 까먹게 돼요 자꾸.
1: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3: 네. 아니 제가 볼 때 현승일 형은 형이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네. 얘기를 해줘도 네. 기억을 못해요.
0: 아, 더구나 네. 아내가 해주는 말을 저렇게 흘려듣는 남자 네. 나 처음 봤어요.
2: 아 그 제가 물어본 거라서 잘 피해가야 돼.
0: 아유 와이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냥 아주. 자 사실 뭐 ENTP가 어떤지 ENFP는 저는 그걸 잘 모릅니다.
3: 아.
0: 그냥 뭐 질문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네. 아시는 분들 아실 테고 네. 설명하기 기니까
3: 맞아요.
0: 어려워요.
3: 네, 맞아요.
0: 자 웰컴 삼행시를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자체 예선을 통해서 여섯 분을 뽑았습니다. 3명씩 2조로 모아놨는데
1: 네.
0: 각조에 한 팀씩 장원을 뽑아서 선물 드리는 거예요.
3: 오.
0: 자, 1조부터 갈 테니까 한 분이 운을 띄우시고 뭐 한 분이
3: 네, 제가 운을 띄워 드릴까요?
0: 네.
3: 네. 울
1: 울적하고
3: 랄
1: 날씨 안 좋으면
3: 라
2: 라면 끓여요.
0: 네. 0618님.
3: 네. 네. 오이소박이 님.
1: 네.
3: 울
1: 네. 울 남편이
3: 랄
1: 랄탕 먹고 싶대요.
3: 라
2: 라면이나 먹고 자.
3: 네, 이영애님이
1: 네. 네.
3: 울
1: 울랄라 세션과
3: 랄
1: 아, 랄밤 세려고 왔어요.
3: 라
2: 라면 먹고 갈래요.
0: 기승전 라야
1: 라면이네요.
3: 네. 라면이네.
1: 자, 네.
0: 그, 아, 라면 먹고 싶다. 갑자기 또 막 확 지네.
2: 자, 라면 좀가 봐요. 라면 좀.
0: 네, 라면 좀입니다.
1: 네, 라면
0: 그리고 보통 이렇게 테마별로 나눠주시거든요.
1: 네. 아 지금 뽑으면 되나요? 바로?
0: 네, 세 분 중에 한 분 뽑아.
1: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데 첫 번째 전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전 이영애님.
3: 이영애님.
1: 울라치 전과 랄밤 새로 왔어요. 랄밤 새로 왔어요가 좀 와닿았어요.
0: 랄밤 새로 왔어요.
3: 랄밤.
1: 네, 랄밤 새로 라면 먹어줘야죠.
0: 아, 그리고 아이디하고 라면 먹고 갈래요 하고 매칭이 너무 잘 되잖아요. 이영애님이시잖아요.
1: 진짜 라면 먹고 갈래요? 이런 분이잖아요.
3: 네? 네. 봄날은 간다.
0: 네. 네. 이영애님 축하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닉네임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2조 바로 넘어갑니다. 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3: 네. 네. 248 새싹님입니다. 울
1: 울랄라 울랄라
3: 랄
1: 랄 기쁘게 한 울랄 세션
3: 라
2: 라디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 나와 너무 좋습니다.
0: 아유, 예. 라면을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1: 네. 좋아요.
3: 네. 위대한 개차반님입니다. 네. 울
1: 울릉도 공연을 성황리 마치고 오신
3: 랄
1: 랄랄님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3: 라
2: 라스베가스입니다.
1: 오, 네. 여보 희망찬
2: 3일이세요.
0: 네. 다른 분 스케줄까지 우리가 괜히.
1: 좋습니다.
3: 자, 구사일사님 울
1: 울집 강아지도 춤추게 만들고
3: 랄
1: 랄라 콧방 콧노래 자동 재생되고
3: 라
2: 라디오 볼륨 끝까지 올리게 되는 울랄라 세션.
0: 아, 예. 예. 좀 다채로웠어요 일조보다.
1: 좀 네. 다채롭고 새롭고
3: 다채롭긴 했어요.
1: 소원 씨가 한번.
3: 아 네. 저는 요건데 형이 좀 살려줬으면 했지만, 예, 요거
1: 우리 소원 씨가 한번 살려주세요.
2: 살려주세요.
1: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3: 네.
1: 네. 울
3: 울집 강아지도 춤추게 만들고
1: 랄랄라
3: 콧노래가 자동 재생되고 라디오 볼륨을 끝까지 올리게 되는 울랄라 세션.
0: 아, 처음부터 역할을 잘못 맞췄네.
2: 우리가 울을 해줘야겠네.
1: 역시 배운 사람이에요.
3: 아, 느낌 봐 봤었어요.
0: 그 라디오를 아시네.

0: 아, 그런가요?
1: 아, 좋습니다. 네, 아주 똑같이 똑같은 글인데도 확실히 입체적이잖아요. 아,
2: 역시.
0: 네, 감사합니다.
2: 환선이도 젊은 게 달라네요. 아,
3: 잘해요.
1: 처자식이 없어서 저래.
0: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철이 없습니다. 네.
1: 구사일사님 축하드립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1: 저희가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죠. 아니 근데 이런 그 젊은 피, 뭐 나이 차는 크게 안 나지만 네. 아무래도 싱글이다 보니까 네. 뭔가 높은 텐션이 한 분 있는 게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잖아요.
3: 많이 달라요. 예. 그럼요. 있고 없고가.
1: 아니 그 큰 형하고 막내라고 해봤자 네 살 차이밖에
0: 네네,
1: 안 나는데.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3: 그리고 왜 그럴까요? 저도 알고 싶네요. 이유가 뭐지?
1: 우리 승희 씨가 모르는 거 두 가지. 예, 왜 도원 씨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랑 내 MBTI는 뭘까 도대체. 사랑님께서 자 MBTI 모르는 우리 승유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3: 네. 네, 세 분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힐링 만땅이겠어요. 감사합니다.
2: 예. 아, 네. 도원 씨 이것도 설리나요?
0: 뭐 이거는 저는 그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힐링이 만땅이겠어요. 감사합니다.
2: 이렇게밖에 못 사랑했는데.
1: 아 이것도 좋아요.
0: 네, 예, 예. 사랑이라서.
2: 예, 예, 아 사랑이 예,
0: 사랑이라서. 예. 예.
1: 승희 씨 것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거기다가 덧칠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하나 챙겨주려고 읽어달라고 따뜻한 사연 전해드렸는데 바로 하나 더 가보자.
0: 네. 네.
1: 하나 더 가보자.
3: 명훈이의 색깔 한번 내봐봐.
4: 예, 예, 예. 저는 색깔이 없어요.
1: 아, 좀 아까 지웠던 거 어디 갔지?
0: 아, 예, 개그맨인가?
1: 아, 예. 아.
0: 가수예요.
2: 도원 씨는 개그맨인가? 가수거든.
1: 금은동님의 사연. 요거 저기 우리 승윤 씨가 한번
4: 네. 네.
2: 가만 있을게요. 한번
1: 텐션 업해 갖고 한번 해주세요.
0: 한번 해주세요.
2: 네. 네. 동네 바보 형처럼. 네.
5: 신나 신나요. 몸이 저절로 춤을 추는다. 이거 뭐지?
0: 그렇죠. 아 옛날 바이브 나오네요. 아, 옛날 바이브
1: 살아 있네.
2: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0: 살아 있네요. 네.
2: 아 아주 검정 고무신 때 느낌이죠. 네. 네.
0: 살아 있어요.
1: 자, 이 살아 있는 텐션 그대로 이제 네. 마지막 라이브를 좀 부탁드려요.
0: 아, 네.
1: 야 아까 그 리허설 때 저는 이제 뭐 저 옆방에서 듣고 있었는데 이거 장난 아니던데요?
2: 어 장난 아니었습니까?
1: 예예. 예. 네,
2: 감사합니다.
1: 어, 네. 너무 멋있는 편곡이던데 아, 네.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0: 아 저희가 이제 그 다시 노래 부르는.
1: 싱어게인투.
0: 네, 싱어게인투. 아, 얘기 되나요? 네.
1: 아, 그럼요.
0: 아, 형 약간 다시 노래 부르는 해가지고.
1: 슈스케는 되고 싱어게인투.
0: 그러게요.
2: 너무 줄임말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아, 거기서 저희가 이제 그 나간 의미와 정말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거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50분 정도 됐는데 대기실을 함께 쓰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을 이 곡에 그런 저희의 마음이 여기 담겨있지 않나 싶어서.
1: 네.
0: 선택했던 곡입니다.
1: 네, 네. 라이브석으로 네. 네, 옮겨가 주시고요. 일단 이 노래 곡목이 딱 언급이 되고 네, 곡 설명을 하시면서 일단 표정부터가 딱 바뀌셨어요. 네, 진지 모드로.
5: 네. 부담 모드로 바뀐 겁니다.
1: 부담 모드로. 네, 여러분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조용필 가왕 조용필님의 원곡 예, 바람의 노래. 자 울랄라 세션의 마지막 라이브 선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바람의 노래 울랄라 세션의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아유, 어마어마한 열창이었습니다. 248님, 바람의 노래와 서쪽 하늘 콘서트 때 같이 불렀는데 오열하고 나왔습니다. 이 밤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2: 네,
1: 236 하나님, 예, 바람의 노래, 예, 정말 수많은 가수분들이 리메이크 하셨는데 울랄라 세션 세 분의 목소리로 들으니 또 다른 감동이 전해지네요. 토크하다가도 전주 나오니까 바로 감정 잡고 노래하시는 거 완전 프로예요.
2: 감사합니다.
1: 예.
2: 감사합니다.
1: 예, 이 밤에 사실 피곤도 하고 목도 잠기고 그럴 시간인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예, 전혀 몸살임 없는.
3: 아, 살이 안 되죠. 예.
2: 그럼요.
3: 여기 어딘데요?
1: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기 어딘데요?
3: 여기가
2: 국악 FM의 이은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이죠.
3: 아유, 그렇죠. 덩기덕 쿵더덕쿵.
2: 그럼요.
1: 시고!
3: 좋아자.
1: 훈천사님, 끝까지 텐션이 안 쳐지셔. 예, 예. 오렌지님, 오늘 많이 웃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주셨는데, 아, 진짜 덕분에 많이 웃었어요. 웃었어요.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세 분은 어떠셨습니까?
3: 네, 저희도 오랜만에 이제 라디오 출동을 했는데,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고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되게 노래 즐겨 들었던 우리 세준 형님의 라디오에 나와서 너무 설레었고,
1: 네,
3: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1: 아, 너무 고맙습니다.
3: 네.
1: 뭐 승진 씨는?
4: 아, 저는 일단 형님 얼굴 또 오랜만에 뵙게 돼서. 또
1: 우리가 원래 되게 자주 봤었잖아요.
4: 네, 맞아요.
1: 같은 미용실.
3: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요즘 안 오대?
3: 옮겼어요.
2: 선생님이.
1: 네, 네. 아무튼 그래갖고
4: 너무 좋았고요. 네. 또 그리고 재밌네요.
2: 재밌어요.
4: 네, 하다 보니까, 예, 네. 오랜만에 저 긴장도 하긴 했지만 재밌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아니 근데 그, 네, 너무 우리 승일 씨의 그 표정이, 네네, 우리가 약간 형이 약간 놀려먹기도 하고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3: 네,
1: 그 미소와 여유를 잃지 않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약간 큰형 미소로 동생들이 이렇게 바라봐주는 게, 아, 이래서 이 팀이 이렇게 오래 잘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MBTI 하면 다음에 외우세요. 그리고 우리 막내 도원.
2: 네, 저는 오늘 딱 여기 들어올 때부터, 아, 형님에게 절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않겠다 라는,
1: 예,
2: 마음으로.
5: 조심스럽게.
2: 예, 얘기 안 할 거예요 라고 왔는데 자유롭게 얘기해서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예, 아,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였는데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도원 씨는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거침이 없어요. 예, 라디오에서 마이크 가까이 대고 그렇게 큰 소리 내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그런

0: 텐션이 이 팀 에너지예요. 아, 네. 네. 너무 너무 감사해요.
1: 엔지니어가 별로 네.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네. 네.
2: 네. 거품을 잔뜩 밀어요. 네.
0: 그분 또 와요.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1: 가슴 속에 호랑이가 있어서 그래요.
3: 아, 제가 좀, 예. 한 마리가 좀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덕분에 오늘 이 밤 네. 너무너무 예, 그냥 저까지 같이 업되고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예, 늦은 시간에 오랜만에 아주
1: 아, 다행이네요.
0: 열정을 다행입니다. 느껴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2년 반, 한 3년 다 돼가는데 처음 오셨는데 네. 두 번째 만남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죠?
1: 그럼요, 그럼요. 아, 네. 네. 네, 앨범 나오면 바로 들어가면 되죠. 네. 네.
0: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1: 아까 말씀드렸던 천사 같은 대표님과 함께 네. 앨범 준비 잘하고 있고요. 네. 올해 안에 발매될 수 있도록 지금 스케줄 잘 짜고 있는데 좋은 작품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0: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첫날부터
1: 아, 감사합니다.
0: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끝곡은 뭘 들을까요?
1: 끝곡은
2: 끝곡.
1: 이 곡은 또 저희 나름의 저희 명곡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옆에 있는 우리 박승일 형의 네. 작사 작곡으로 이루어진 그때 그 시절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곡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그 감정 시절 나이에 만 그때 여러 가지 오묘한 감정들로 만들었던 곡이고
2: 그죠?
1: 걸음이라는 모든 사람들의 음악으로서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쓴 네. 음악이에요. 그래서
0: 그, 네 작품자로서 어떤 네. 이렇게 자신의 의도와 또 나중에 녹음이 된 다음에 그 표현된 것들이 뭐 만족스러웠나요?
2: 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0: 네.
2: 그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곡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얀드레님 태경 떠나 보내고 저희가 좀 힘든 시기를 맞이했을 때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0: 네.
2: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작업했던 곡이긴 해요. 그래서
0: 아이고,
2: 근데 다행히도 멤버들이 워낙 좋게 들어줘가지고 네. 형 이거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발매를 하게 됐죠.
0: 아, 그 얘기하는데 눈이 또 촉촉해져.
2: 아니, 예.
0: 박지훈 씨하고 비슷해요. 지금
3: 성이 같은 박 씨예요.
2: 네, 박 씨. 박, 성도 같습니다. 성도 같아요.
0: 알겠어요.
2: 약간 피가 있어요. 그분이랑 저
3: 같은 미량 박 씨신가요?
2: 저도 연기를
1: 죄송합니다. 아, 그렇죠. 네. 걸음이라는 곡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0: 걸음.
1: 네, 걸음.
0: 네, 네. 그래요. 자 오늘 뭐 한 시간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1: 벌써 지났어요.
0: 예, 뭐 이미 15년 차 이제 중진 가수지만 앞으로 할 시간에 비하면 15년은 되게 짧은 기간인데 예, 더 발전할 수 있는 걸음이 되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며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다음 또 만남을 기대하며 세 분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음.

좋은 밤 라이브 함께해 준 울랄라 세션의 걸음, 예, 에 이어서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듣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어느 지방에서 박중훈 배우님과 같이 공연한 적이 있거든요. 앞에 박중훈님께서 이제 강연하시고 유리상자가 뒤에 공연하고 뭐 이런 순서였는데, 강연하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이제 비와 당신을 불러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혹시 기타를 좀 빌려도 되냐고 이렇게 요청하셔가지고 제 기타를 빌려드렸는데, 거기서 라이브를 즉석에서 불러주셨는데 노래 잘하시던데요? 예. 보통 배우분들이 노래 되게 잘하는 것 같아도 음원하고 라이브하고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요즘에는 또 워낙 그 노래를 하다가 연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경계가 좀 모호해지긴 했는데, 옛날 배우분들 노래하시는 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기타도 잘 치시고. 자, 하이하이님께서 빗소리 들으면서 부추전 부쳐먹고 믹스커피 마시면서 내리는 비 만끽했어요. 어? 비하고 부추전까지는 너무 잘 어울리는데 보통 여기 막걸리가 곁들여지지 않나요? 믹스커피는 저한테는 좀 생소한 조합인데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달달한 믹스커피 마시면서 부추전 먹으면서 입가심을 같이 하는 느낌이네. 예. 자, 그래요. 와, 오늘 뭔가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간 것 같죠? 예. 뭔가 약간 우리 집에 막 친척들 놀러와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다 가고 나면 조금 약간 혼자 허전한 느낌인데, 우리 허전한 마음을 달래줄 국악이 있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우리 민요를 새롭게 해석해서 노래를 만든다고 할 때 우리 귀에 익은 선율은 그대로 살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원곡에 새로운 이야기를 입히고 그 노래의 특징적인 부분만 살려서 아예 새로운 노래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곡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민요 새 타령을 가지고 서도 밴드가 새로운 곡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소년의 시선에서 날아가는 새를 보며 노래한 거라고 하는데 이 새를 보면서 소년은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생각? 또는 누군가 새처럼 날아서 자신에게 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바로 그 마음을 노래합니다. 민요 새타령의 가사와 멜로디를

0: 된다.
1: 와, 정말 뭐 어디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 근데 노랫말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홀로 지새우는 밤은 지쳤어. 새가 날아든다. 님 오시려나. 난 대체 언제 날아갈까? 이게 스스로 자신을 가둔 것인지 또 어쩔 수 없이 갇혀 있는 건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아, 모쪼록 예, 노래 속 그 사람에게 예, 아름다운 새처럼 위로가 찾아들고 또 예, 용기를 내어 세상 속으로 날아갈 수 있기를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K클래식 한 장 서도 밴드의 날아든다 함께 했어요. 서도 씨 노래는 항상 그 들을 때마다 야, 성대와 그 주변 둘러싼 근육이 참 싱싱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부럽네요. 최선아님, 새가 날아든다. 예, 새가 날아든다가 새가 날아든다죠. 새가. 박상민 씨도 떠오르고. 구사일사님, 오늘 유난히 시간이 KTX처럼 지나갔어요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시속 한 300km로 간 것 같아요. KTX 속도가 그 정도 되지요. 아, 6367님, 비가 오는 밤입니다. 저는 비 오는 수요일에는 이 노래가 생각나요.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참 구체적으로 딱 집어놓으셨는데, 그래서 그런가? 유난히 수요일에는 비가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다섯 손가락입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다섯 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리고 박미경 씨의 민들레 홀시대요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토파즈님께서 아 선곡이 딱이네요 하셨는데 박미경 씨 그 대학생 시절의 풋풋한 발성 예 사실 노래야 지금이 훨씬 노래 지금 훨씬 더 잘 부르시죠 이 이후로 엄청난 발전을 노력과 발전을 하셔가지고 야 근데 요 감성은 참 귀하다. 2811님께서 오늘은 같이 회사 다녔던 동생을 만나고 왔어요. 이 친구는 성격이 좋아서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는데요. 저에게도 칭찬을 참 많이 해줘요. 그래서 오늘도 어깨가 승천해서 돌아왔어요. 고마운 동생 봉주에게 예,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참 잘하는 사람 매력적이죠. 예, 기본적으로 남 칭찬을 그렇게 잘한다는 건 자신의 자존감이 아주 높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뭐 자존감이 떨어지면 남 칭찬하면 내가 그만큼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걸 잘 못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아, 배워야 될 것 같아. 예, 봉주님, 예, 저도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2811님이 워낙 칭찬할 게 많기도 하겠지. 없는데 그거 뭐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 예. 금빛노을님,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들과 통화가 길어져 이제야

이은 밤에 빼꼼 고개 내밀어요. 세주님 안녕하세요. 꾸벅 하셨는데. 아이고, 중요한 거 하시느라고 못 오신 건데 제가 100번 이해해드리죠. 예, 너무나 좋은 통화가 되셨을 것, 통화였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늦게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금살롱입니다. 랄랄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눈웃음님께서 오늘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 많이 지쳐 있었는데 이 음밤과 함께해서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합니다. 감사해요 하셨는데 저희가 더 감사하죠. 예, 기분 좋은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정길선의 가야금 연주, 예, 도라지꽃의 전설 오늘 끝곡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내일 밤 다시 찾아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깊은 학문 세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 나가지 않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가곡 태평가의 노랫말을 지은 중종 명종대의 학자 성수침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가 지은 시조시 태평가를 읽어보면 그의 소망이 읽힙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성수침은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에 스승 조광조가 처형되고 훌륭한 선비들이 대거 화를 입자 벼슬길에 나아가길 포기합니다. 이후 여러 자리에 임명됐지만 마침내 나아가지 않고요. 두문불출 학문에 몰두했는데요. 그 문화에서 많은 학자를 배출해냅니다. 성수침이 바라는 세상 바로 태평성대였는데요. 오늘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하는 가곡 남녀창 태평가 산책길 문을 여는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이동규 강숙현 두 분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성대로다. 요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와. 유순시대와 같은 잘 다스려진 태평성대를 희망하는 내용의 시조시, 성수침의 태평가를 노래했습니다. 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 가장 끝곡으로 부르는 노래, 남성과 여성이 같은 노랫말을 함께 부르는 태평성대를 꿈꾸는 음악, 가곡 태평가를 이동규, 강숙현 두 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남창과 여창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선율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화성, 참 자연스러우면서도 운치 있는 어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음악이었죠. 오늘 산책길은 조선 중종 명종대의 학자 성수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성수침은 1493년에서 1564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요. 성수침의 아드님도 성리학의 대가이자 율곡 이의 평생직이었던 우계 성훈입니다. 이런 부친 아래에서 그 아드님도 대학자가 되는 일 아주 자연스러웠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도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 태평가 노랫말을 보면 그가 살던 시기가 태평성대는 아니었다는 생각 듭니다. 시조시에서는 이려도 저려도 태평성대이고 요순시대 같으니 우리도 놀고 놀려 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만 정작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태평성대라 하기엔 어려운 무렵이었죠. 성수침의 나이 26살인 1519년에 김효사화

사로 인해서 스승 조광조가 사사됐고요. 그와 함께 훌륭한 선비들도 대거 화를 입게 되니 이 성수침은 그냥 은거하면서 학문에 몰두하고 제자를 키워내는 삶을 택한 겁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성수침의 마음이 읽혀져서 태평성대라서 좋다라기보다는 그걸 희망하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한편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산책길에서 그 성수침의 마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송지훈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응원 문자, 출석 체크, 또 반가운 여러분의 이야기, 안부 인사 모두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 조선시대 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풍류를 즐기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악입니다. 우리 문인들이 교양으로 했던 것이 시, 서, 화, 악, 음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음악은 인격 함양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공자도 흥어 시 이벌에 성어 악이라 해서 시에서 뜻을 일으키고 예에서 뜻을 세우고 악에서 인격이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음악은 인격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건 비단 지난날의 문인들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이번에 우리 문인들의 음악하기 현장을 호흡할 수 있는 음악, 현악 영산회상 중에서 하현두드리 연불도드리 타령 군악을 이어 듣겠습니다. 노부영의 대금, 김치자의 검은고, 윤문숙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 악기의 어울림이 담백하면서도 조촐하네요. 마치 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335 모여서 연주하던 음악의 현장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들이 애호하던 음악이었죠. 현악영산회상 중에서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들으셨는데요. 노부영의 대금, 김치자의 거문고, 윤문숙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아침에 부산과 충주에 전화를 해보니 전국적인 가랑비가 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단가 운담 풍경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보들마을님께서 화사한 봄 풍경을 만나고 싶으시군요. 저희가 후반부에 선곡해서 운담 풍경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7님께서 요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주 마시게 돼요. 커피 전문점에 가서 환경을 위해서 텀블러에 담아달라고 했어요. 플라스틱컵 사용하지 않았다는 뿌듯함에 마음까지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하셨는데요. 아, 잘하셨습니다.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저도 가끔 텀블러 가지고 다니면서 받아 마시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또 글동무님께서 빗소리와 잘 어우러진 음악이네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런 음악을 비 오는 한옥 대청마루에 앉아서 빗소리 뚝뚝 파촌잎에 빗소리 떨어지는 그런 소리와 함께 이런 음악 들으면 정말 참 운치 있는 그런 음악인데 언제 한번 그런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노래 한곡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드른입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던데요. 이 곡의 풍경을 보면 연둣빛 버들, 노란빛 꾀꼬리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어서 봄 노래로 들립니다. 버들이 실이 되고 꾀꼬리가 북이 돼서 직조를 짜내는 풍경이 연출되는데요. 버들과 꾀꼬리가 짜내는 직조는 바로 주인공 자신의 시름입니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시름의 원천이 과연 무엇인지 시조시 내용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짐작컨대 아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인한 시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시름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시름이 있을까 가끔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봄 석 달 동안 고민을 했다는데 무슨 고민을 했을까. 제가 요즘 논문이 진척이 잘 안 돼서 시름이 깊은데 이런 시조시를 읽으면서 그런 시조 시름이다 하면 참 아울리지 않겠죠. 그러니 임을 향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곡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어울릴 듯하죠. 가곡은 시조시를 5장으로 나누어서 노래하니까요. 장별로 나누어서 노랫말 읽어볼게요. 초장, 버들은 실이 되고 2장, 꾀꼬리는 북이 되어 3장,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4장, 누구서 5장,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여창가곡 5조 이수대엽 버들은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이호규의 검은고, 곽태규의 단소, 양경숙의 해금, 이지영의 가야금,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93춘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느리지만 우아한 선율의 곡선미가 참 아름다운 음악이었죠.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였고요. 정재국의 피리, 박용호의 대금, 이호규의 검은고, 곽태규의 단소, 양경숙의 해금, 이지영의 가야금,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4장, 5장 노랫말을 보면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본다면 누가 푸른잎이 우거진 나무와 향기로운 풀이 승화시, 꽃이 좋은 때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꽃이 한참 좋은 봄 석달을 온통 그리움으로 시름겹게 보냈는데 그 힘든 시간을 지낸 결과 꽃은 다지고 마침내 녹음방초의 계절이 찾아온 건데 그게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니 녹음방초의 계절이란 화려한 꽃의 대가로 찾아오는 거니까 하면서 주인공이 시름겹게 보냈던 봄 석 달의 결실이란 의미도 되겠고요. 한편 그 좋은 시절을 다 보낸 주인공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봄봄님께서 수요일의 생방송 오늘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책길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봄봄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다 하는 표현을 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으로 낙양춘 골랐습니다. 낙양춘, 낙양의 봄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봄 노래가 많네요. 보뜰마을님께서도 봄 노래 듣고 싶어 하시고 이 고려시대 유행했던 시 형식 사라는 시를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사는 송대에 유행했기 때문에 송사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글자 수가 불규칙한 장단구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낙양춘 듣겠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흐리고 가랑비도 내리는 오늘 같은 날 여유롭게 듣는 낙양춘도 운치가 있네요. 고려시대 이 땅이 유비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 깊은 당악곡 낙양춘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불교음악 범패 한곡 골랐습니다.

0: 범페라는 음악이 산스크리트어나 한문 가사가 대부분이라서 일반 대중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예전에 우리 카톨릭 미사를 지낼 때도 그랬어요.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사 통상문을 라틴어로 불렀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미사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라틴어로 미사 통상문을 외워서 불렀던 그런 사례가 생각나네요. 불교의례에서 산스크리트어나 한문으로 노래하는 곡들은 대중에게 의미가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때 이 화청 같은 이해하기 쉬운 노래가 나왔으니 일반 대중은 듣기만 해도 좋았을 겁니다. 이 곡의 첫 시작 부분은 지심걸청 지심걸청 일회 대중 일심봉청하고 이 한문 노랫말이 나오는 것 외에는 모두 사사조의 이해하기 쉬운 한글 노랫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심걸청 지심걸청 일회 대중 일심봉청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지심걸청은 지극한 마음으로 빌어서 청한다는 말이고요. 일회 대중 한 곳에 모인 대중을 말하고요. 일심봉청은 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나올 적에 남녀노소 존비 귀천을 물러나고 이 세상에 나올 적에 빈손 빈몸 들고 나와 무력 탐심 내지 마오. 3일 수심 천재 보요 백년 탐물 일조진이라. 사흘이나 닦은 마음 일천해에 보배되고 백년이나 탐한 재물 하루아침 티끌이라. 공술에 공수거여 빈몸 빈손 들고 나와 빈몸으로 회경하는 초로 같은 우리 인생 다시 물어 이루어랄까. 범패 화청 듣겠습니다. 송암 스님의 소리와 연주입니다.
1: 지신을 청

삼일 수심 천재보여 백년 타물 일조지니라 사흘이나 닦은 망

무엇하며 처자 군서이 공하거니 황천길에 못 만나고 대장경에 공죽시색 반야경에는 색

진 모두 소용없고 북이빈천 돌고 돌아 북망산천 무덤대고 화장장에는 연기된다. 동쪽에서 돈넌에가 서산나일 되었으니 밤이 되고 달기 운다 청춘 세월 웃지 말고 허송 세월 하지 마소 일촌광음 지내가면 어린아이 청춘되고 잘나가네 노인되면 세상사가 괴로워

내 효성함도 염불이여 일가 친척의 화목함도 염불이여 처자 군속을 애호함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이내 말씀 들어보소. 대명천지 밝은 날을 눈먼 소용이 어찌 볼까. 지공무사 밝은 날은 높은 산에 먼저도

때는 승성남녀 존미기천을 물러나고 너도 나도 차별 없이 이미자재로 수영하며 수량이 무궁하야 무상쾌락 수영하며 다시

사는 사막도에 빠진 중생 근전에는 도사시고 지옥도 중에 수고 중생 전도하는 도사시다 직심으로 염불하고 성심공양 올리시면 선망부모 조상님네 이고등락 하옵시고 사르생전 부부금실 해로백년 하실 적에 수라하자손은 수명장수 부귀영화 계계성성 만대유전 하실 적에 보시하

행화 도화 곱다마소 꽃이 피면 며칠 가며 공경재상 호걸보소 죽어지면 허사되고 돌아보고 다시 보니 세상 일이 허망하오 둥근 세상 지내가나 근본 마음 청정하오 종일탐심 언제 쉴꼬 재물 가져 걱정일세 죽음길에 노소 있나 금은 진보도 소용없고 북이 빈천 돌고 돌아 북망산천 무덤되고 화장장에는 연기된다. 동쪽에서 돋는 해가 서산 낙일 되었으니 밤이 되고 닭이 운다. 청춘 세월 웃지 말고 허성 세월 하지 마소. 일촌 광음 지나가면 어린아이 청춘 되고 찰나간에 노인 되면 세상사가 괴롭고 북이 영화 늘 쓸데 있나. 이 산스크리트어나 한문으로 된 노래를 듣다가 이렇게 쉽게 풀어낸 우리말로 된 노래를 듣는 대중 아마도 마음을 다시 잡게 하는 역할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불교에서 대중 포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 범패 화청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범패 보유자셨던 박송암 스님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은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의 산조선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해금산조입니다. 이 곡은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바탕으로 해서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의 대금산조 선유를 추가해서 새롭게 구성한 음악입니다. 세 종류의 산조에 좋은 선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산조를 짜려면 연주자 자신의 예술성과 음악적 기준이 아주 중요한데요. 해금 연주자 고수영이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새로 추가한 대금선율은 우조, 평조, 호걸제 등 이 기존 해금산조에서 사용되지 않던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 선율을 특별히 해금으로 연주하기에 적합하도록 변화시켰고요. 특히 계면조 중심의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보다 다채롭게 보완해서 새롭게 짰습니다.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에 의한 해금산조 듣겠습니다. 고수영의 해금,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로 이어진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에 의한 해금산조 들으셨는데요. 이 음악은 한범수류 해금산조를 바탕으로 하고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의 대금산조 선율을 연주자 자신의 방식으로 예술적으로 더하고 새롭게 구성한 해금산조입니다. 계면조 위주의 한범수류 해금산조가 다채로운 변신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정박 위주로 연주하는 한범수류 해금산조의 주요 특징을 그대로 살렸고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한범수류 해금산조의 모습이 잘 간직되도록 했네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지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수영의 해금 연주였고요. 정준호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0770님께서 두 줄 사이를 오고 가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소리의 표정이 비 내리는 정경과 사뭇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해금이란 악기가 두 줄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참 매력적인 일이죠. 네, 0770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토끼 배 가르는 대목입니다. 토끼가 별주부의 꼬임에 빠져서 용궁에 들어왔죠. 벼슬 한 자리 주겠다 해서 온 건데요. 벼슬은커녕 배를 가를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용왕이 토끼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허, 그놈 뱃속에 간 많이 들었겠다. 배 따서 소금 찍어 올려라 하면서 토끼 배를 따라 이렇게 용왕이 명합니다. 그런데 용왕이 죽기 전에 말이라도 시켜보자 하면서 제사 착실히 지켜줄 테니 걱정 말고 할 말이 있다면 말이라도 하고 죽어라 이렇게 토끼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때 토끼 머리 많이 굴렸죠. 자, 내 배 따보시오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배를 내미는데요. 그러자 용왕이 생각하기에 이 토끼가 배를 의심 없이 내는 것이 필요 곡절이라 분명히 곡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슨 곡절인지 이야기나 들어보자 하고 말할 기회를 줍니다. 토끼가 이 부분에서 절묘하게 위기를 묘면하게 되는데요. 용왕의 입장에서는 불찰이고 토끼 입장에서는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0: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 배 가르는 대목인데요. 박봉술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퇴끼를 그 영덕자 너르마당에다가 서는 너덕 바꾸를 동쟁이 쳐서 내 궁굴려 놓으니 퇴끼라는 눈을 깜짝깜짝 좌우를 살펴보니 천택지신과 무수한 어병지졸이 접제비 둘러쌌거늘 진퇴유격이요 용궁지하에 필사당퇴라 퇴끼라는 할일 없이 꼭 죽었지. 눈을 깜짝깜짝 뜨고 있을 적에 용행이 이만 오고 보더니만은 그놈 뱃속에 간 많이 들었겄다. 특히 뱃다고 어서 간 내어 소금 찍어 올려라. 분부를 했거든. 썩 특히 뱃다고 간 내어 먹으시면 아무 피해단이 없을 텐데 이리 그릇드느라고 타국김생이라 귀에게서 말을 한번 시켜보겄다. 특히 너 듣거라. 내 우연히 득병하야 명의한테 문의한즉 네 간이 으뜸이 되기로 어진 신하를 시상에까지 보내서 너를 잡아왔으니 죽노라 한을 말하라. 너 죽은 후에라도 목비라도 해세울 것이고 네 육신은 안장하여 정조 한식 탄호 추석 제사를 착실히 지내줄 것이니 조금도 죽는 거 한을 말고 헐 말이 있걸라건 말이나 하고 그냥 죽어라. 퇴끼란 놈 그지야 이제 죽을 때 들어온 줄 알았구나. 엇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눈을 깜짝깜짝 하더니 한결을 얼른 생각하야 배를 훨씬 내밀며 자 내뱉다 보시오. 용해의 의심이 나지. 저놈이 배를 아닐 때일라고 방세거를 터인디 배를 의심 없이 내민 것이 필요곡절이라. 무슨 연유인고 말이나 하고 죽어라. 말할 것도 없고 소태의 배만 쫙다 보시오. 어따 이놈아 말을 해라. 말하여도 고지 듣지 않을 테니 어서 따 보란 말이오. 어따 이놈아 어서 말을 하여라. 말을 하라니 허우리다. 말을 허라니 허울이다. 태산이 풍퇴하고 오선이 몸 흔히 시열갈상 노래소리 억조창생 원망 중에 담아간 상류의 문 성현의 뱃속에가 칠궁기가 있다고 비가 노배를 갈라 일곱 궁기가 있으니까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요건이와

없지. 울라리 날라오며 어찌다 예고하리까. 당장 그 배를 따보고 없어서 용왕이 화를 내요. 이놈, 네 말이 간사한 말이로다. 의사 이로기를 비수병제 굽을 능식하고 담수병제 혈불 능언하고 신수병제 입을 능청하고 간수병중 복불 능세라. 간이 없고야 눈을 들어서 만물을 보냐. 택지가 당돌이었자오되 소득 아닌 족 원류정기로 삼겹삽기로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티리내다. 세상 병객들이 소태고 떨러나면 간을 달라고 도체이로 간을 내요. 파촌 입에다 꺽꺽 싸서 진노로

진도요 영주석상께서나 못들어 진상상 개비어 끄끄다르고 다다람에 놓고 와유수고 닭주가로 내려왔다가 우연히 주부를 만나 수궁신미가 좋다고 이러고 관경자로 왔나니라. 용왕이 구지요왈 이놈 네 말이 당찬은 말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이 내게 장고 다를 바가 없는데 주립지 못하는 간을 어찌 내고 드리고 임무로 출해본단 말이야. 택기가 웃으면서 대왕이 지기 이리요 미지기 이로소이다. 폭키신은 의하야 사신인 수가 되었으며 실롱씨 어짠 일로 인신우수가 되었으며 대왕은 의하야 꼬리가 저리지더라 누고 소튼한 무삼일로 꼬리가 여리며 떡 하고 없고 대왕의 묵댕이는 비늘이 번쩍번쩍하고 소태의 몸뚱이는 터리오리 송살송살 가마구로 일러도 오전 까마구 실개 있고 오후 까마구 실개 없사고 니 인생 만물 비금주수가 한 가지라고 뻑뻑이니 답답지간이 이거고니까 용왕이 의의 없어. 그러하면 네 간을 내고 드리고 하는 표가 있느냐? 있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궁녀가 서 있느니까 널 저궁기가 못 오다. 어쩐 내리기냐 소득을 가로리다. 한궁으로는 대변을 보고 또한 궁으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궁으로는 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은 아니다. 그러하면 어느 궁기로 넣고 어느 궁기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궁기로 내든 만물신생이 동방 삼팔목 남방이 제라 서방 사구금 북방 일육서 중앙 50도 천지 음향 사시정기 아침 만개 저녁 이슬 오시 광채를 응하여 입으로 넣고 밑궁기로 대원이게 만병이게 주느고 그뜸 이야기라고 원하니다. 용왕이 의의 없어. 그러하면 네 간 먹고 회원번이 누있는고 이끼를 이룰 말씀이요. 수어부강 태공은 고기나 끄으로 나왔다가 우리 선조 간시질 적에 낚싯대 내버리고 찾던 표자를 산뜻 끌러 그물 조금 떠마시고 궁80 단80에 160세를 다르시고 우리 부친 현국께서 요산요 소리를 하고 올 적에 물에 빠져 죽게 될 적에 동방세계가 건져주어 그거 내가 놀라고 간 조금 주었더니 삼천갑자를 살았으니 대왕의 성덕으로 영유석상 달아 농간

0: 체질이다. 자세 쓰면 백발이 환흥 낙치구생 환골탈 대연연익수 만병해 죽은을 어리다.
1: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 배 가르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동편제의 거장 박봉술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토끼의 임기응변이 대단하죠. 그래서 마침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린다. 이런 토끼의 말을 그대로 믿은 용왕의 어리석음. 이 당대 지식인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리를 하신 박봉술 명창은 음악 가문 출신이라 뛰어난 음악성 들으신 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부친 박만조 소리와 장단에 능하셨고요. 이분의 형제 박봉래, 박종채, 박봉채죠. 모두 판소리 하신 분들입니다. 동변제 판소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다섯 바탕을 모두 전승한 분인데요. 판소리의 옥편으로 칭송되는 명창, 오늘 동편제의 정통소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음악은 보뜰마을님 신청 음악입니다. 단가 운단풍경입니다. 오늘 날이 흐려서 화창한 봄날에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는 것도 좋겠죠. 운단풍경 근오천, 소거에 술을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정 나려가니 이런 노랫말로 시작이 돼서 제목을 운단풍경이라 했습니다. 단가 운단풍경의 노랫말은 송대의 대학자 정호가 지은 춘일우성의 시구로 시작합니다. 운단풍경 근오천, 구름은 맑고 바람 가벼운 봄 한낮 무렵 작은 수레에 술을 싣고 꽃과 버들이 피어있는 풍경을 따라 시내를 건너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름다운 봄날의 한때 구월산, 지리산, 북향산, 가야산, 속리산을 지나 삼각산을 올라보니 남산 송백이 울창하고 한강에 흐르는 물이 참 좋은 무렵, 바로 그 무렵을 노래하는 단가 운단풍경 이번에 듣겠습니다. 성창순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2: 운단 풍경 근오천 소거 술을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장 내려가니 음논하니 황봉백접 두루루 풍덕옥파 장난 떠나니 토하르다 붉은 꽃 푸른 잎 본산에 한강수를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운안스난 춘광춘 흥을 자랑온다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언덕을 초동이여 석벽하니

0: 헐쓸
1: 변변하는 저 백군을 한가함을 자랑한다 을리녹척 벌벌 뛰고 쌍쌍원하게 높이 뜨 청풍언설에 하고
0: 쓰고 헐

0: 아니냐.
1: 얼씨구 헐.
0: 올강산 구경하고 동해로 건너오니 아동방 금수강산 통금강 서구월 남길 봉창산 가야산 송지산 편따보고 삼각산을 올라선 예

0: 상춘대를 태평기상만 만세 지금 당이랑 주상전하는 자산 수화같이 상봉수가를 도로 성순부강 허사천 천만세를 누리 아니 돌고서 무엇을 걸거나 어디론 거리고 돌아오세.
1: 단가 운담 풍경 성창순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청춘가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연주였습니다. 오늘 범패 화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연불이라 했습니다. 착한 마음, 순한 마음, 부모님 효성, 일가친척 화목 모두 연불이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 우리 뛰어넘는 교리를 뛰어넘는 덕목이기도 하죠. 국악산책 오늘 여기서 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아, 동방이 군자지 국이요 예의 지방이라. 십시을 지읍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 지야도 효도를 일삼으니 무슨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요 마는 요순 시절에도 사용이 나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척이 있었으니 아마도 일종 여기는 어찌할 수 없는 법이었다. 중년에 경상 전라 충청 삼도 얼음에 놀보 형제가 사는디 흥보는 아우요 놀보는 형이라. 사람마다 오장이 육본디 놀보는 오장이 칠보여. 어찌여 칠본고 허니 왼편 갈비 밑에가 장기 궁짝만하게 심부름꾼 하나가 딱 붙어 있어.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낸 양으로 날마당 집에 들어앉아 심술을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군 방 벌목하고 삼살방에 이사군 오구방에다 집어를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을 툭 박고 길 가는 과객 양반 최고를 듣기 붙들었다 해가지고

부도적 의연 보면은 침도적 양반 보면은 관어를 찍고 다 큰큰에게 겁달 수절과문은 모함잡 우는 놈은 발가락 빨리고 동누는 놈 주자는 치고 제주병에 고좀 싸고 소주병 비상도 고세만근 변작근 고세가 보면은 땀째 뛰고 관진병에는 내켜 곱사둥이는 저집아 놓고 봉사는 똥치르고 예변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호박 놓고 옮기 전에다 말을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총 놓고 이놈 심사가 이래 누니 삼강을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말이냐. 이놈이 삼광도 모르고 오른도 몰라노니 어째 형제 융진할리가 있겠느냐. 하루나 놀부가 심술이 나서 비오는 날 와르성 멀래요. 내일 뭐 흥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으로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허여 자기 새끼만 뒤야지 인물도 퍼나듯 하고 날만 못 살게 군이 보시러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이놈 나가 살아봐.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잔소리 말고 나가. 나가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 속죄 졸여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어느 영이라 거여거면 어느 말씀이라고 한가겠소. 자식들을 챙겨보오.

오너라 이삿짐을 챙겨치고 놀부 아퍼가 늘어

언니야, 잘 가거라. 흥부신세 볼짝시면 울며 나가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런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은 안 니건데 것이 다툼 없이 평생 허리고식 먹고 있고 쓰고 남고

입고 나무 세상 분별을 내가 모르더니만은 흥보로 무신세가 일조에 이리들 초를 귀신인들 알겠느냐 여보게 말

가자. 이론 산이강 효인이 삼포조 사법성이 도방의가 사작은 깊이 일인데 지우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사작은

영현돈 복덕천을 당도하여 고생이 자심할죠. 철모로는 자식도론 음식 노래로 부모를 조론한 뒤 떡 달라 난 놈, 밥 달라 난 놈, 엿을 사달라 난 놈, 각심으로 초를 쪼고 흥보 큰아들이 난지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째 요새 고등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있어. 네 서름이 무엇이냐 말을 해라 보자. 나는 배워본 것이 제일 설더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를 장가 좀 보내줘.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갑니다. 흥부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어때?

홍보가 들어오미 여보 마누라. 그 없는 삶에 맨날 눈을 맞자니 뭔 재수가 있겠소? 내 음내 좀 갔다 올다요. 음내는 뭐다로 가실라요? 환자 맡은 호방 한대 환자 서민에 얻어야 어린 것들을 구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될 테니 가지 마오. 아 누가 믿고 가나? 사고 일생이지. 근데 갓 좀 내오. 가슴 어디다 두었소? 아 굴뚝새 두었지. 안 예보 가슴에 굴뚝새 두었단 말이오.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 국상시

0: 예, 쓰던 백리가시 단단하다고 하야 끓이면 끓이지를 쓰려고 굴뚝 세 두었네. 근데 도복 좀 내오. 도복은 어디다 두었어? 아, 장 안에 두었지. 아니 여보, 우리 집에 뭔장 있단 말이오.
1: 그렇지.
0: 거이 사람아, 달구장은 장이 아니란 말인가? 흥부가 지장을 차리고 칠청을 들어가는데, 흥부가 들어간다, 흥부가 들어간다. 흥보치리를 몰짝 세며 절대 떨어진 운팔이 버릿줄 종, 종매여 조세가 끈을 달았어. 떨어진 혼만근 밥풀 관자종이 당줄 뒤통나게 조를 나매고, 떨어진 혼도포 실뒤로 종, 종이여고 분배 눌러띄고, 한 손에다가 곱들 조대를 들고 또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자 걸음으로 으씨 피식이 들어간다. 아, 이러고 들어가다가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수나마 되었을망정 반란박가 양반인데 호방을 보고 허기를 하나 존경을 하나. 아서라 말은허되 그것은 짓지 말고 그냥 웃음으로 닦을 수밖에 없구나. 흥부가 지청을 들어서니 호방이 문을 열고 박생은 오시었소? 어찌 오시었소? 양도가 부족하여 환장스만 구워주면 가을에 착실히 갖다 갚을 터이니까 호방 생각한 거 어떨런지. 박생은 그리 말고 품 하나 팔아볼라요? 돈 생긴 품 같으면 팔고 말고.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곤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씨 성냥으로 꼽아놓은 돈이요. 마사까지 단양 체제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보. 내 맞으러 가는 놈이 말타고 할것 없고 정강말로 다녀올 것이니 그돈 단양을 나를 내어 초자. 저하전 거동을 보아라. 괴문을 덜컹 열고 돈 단양을 내어 주니 흥부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이다뇨. 박응보 좋아라고 칠청 밖으로 성 나서서 얼씨구나.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가 남은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지니 부신한 건 돈 받고 또 있더냐. 돈, 돈, 돈, 돈 받아 돈.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한 분어치를 사서 먹고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며 우르르르 쫓아 나와 응. 영접하는 게 도리골치.

눈에 술래 바퀴처럼 동굴 동굴 생긴 돈 어? 생살찌고를 가진 돈 부귀 공묘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이돈 가지고 쌀 파로 고기 사서 육주월 누구룸하게 연한 통만 쓰소.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을 먹여놓으니 앉은 자리에 식구쟁이나 코잡이게 잠을 자는 뒤 중 말국이 코끝에서 호주 호주 내리듯 탱강탱강 흐었다. 이틈을타 또 막내 할맹기랐지. 아이고 여보 영감, 이 돈이 웬 돈이요? 이 돈 속 좀 합시다. 이 돈 속 알면 큰 일일 돈이요. 우리 골 좌수가 영문에 잡혀 변역기를 가게 되었는디 내가 대신 가서 곤장 열두 맞으면 싹준을 준다게 이 돈을 가지고 왔네. 그러니 아무 누슬 내지 말소. 옆집 꾀셉이라는 놈이 알면 영락없이 받든거래 것이 없네.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아이고.

죽살일까? 제발 덕분에 가지 마오. 백룡정문 곤장 한 대를 맞고 풀면 종신골병이 된답디다.

이놈들이 저희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개우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아버님 배년가십니까? 오냐 배년간다. 아버님 배년간다 오실 때냐 담배대나 사다 주시오. 에이 나쁜 놈 같으니 또한 놈이 난이며 아버지 나는 그 튀전 한 목 사다 주오. 튀전은 뭐다게? 아버님 재산하면서 고생하니 노름에 돈 많이 벌어 올라요. 흥복 큰아들이 난이며 아이고 아버지 이 자식은 너는 또 왜 불러? 아버님 배년 갔다 오실 때 나 각시 하나 사다 주오. 각시는 뭐다게? 아버님 재산 없어 날 못 여우니 다리고 막걸리 장사할라요. 아침 밥을 지어 먹고

간다. 허유 나려를 가면 신세자 탄.

좋은디. 좋지. 이 놈의 팔자는 너희 허요. 이 지경이 웬일이냐. 배뉴영 오럴 당도여. 지어라 보느냐 대장이요. 나려 고보보니 속정 배로구나 심산명호. 올용 같은 농자 부친

박응보는 수던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있구나. 방울이 떨렁 사리에 야단 났지. 흥보가 산문꽁기를 들여다보니 죄인들이 볼기를 막거나 흥보 수단 마음에 저 사람들도 자기 문양으로 돈 벌러 온 줄 알고 남은지와 돈 실컷 번다. 나도 볼각 없죠 볼까? 산문관에서 볼각 없죠 노니 사령한상에 나오더니 허 변형 배판지 후에 볼륨 본 놈이 생겼구나. 아니 당신 박시영은 아니요? 알아맞았구만. 당신 고라쏘 골다니 계란이 곤지 사람이구나. 아까 박시영은 대신이라 하고 와서 곤장 열대 맞고 돈 서른냥 갖고 벌썩 왔소. 흥보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아이고 이 사람아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구청이나 되고 기운 좋습디다.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젯밤 우리 마누리가 가지요 못 가지요 밤새도록 울더니 옆집 개새비란 놈이 발등거리 허였구나. 번손에들 그리헌다. 나는 가네 이허 나는 가네 수복이나 평안이어서 내 집이라 들어가면

떡 달라고 우는 놈은 밥에 좀 하고 달랬는디 돈이 있어야 말으러지. 그렁저렁 당도하니 흥보 마누라가 막내를 받아 안고 흥보 운한 것을 바라보며 우지 마라. 너희 아버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온다. 흥보가 당도코 날 여보 영감 얼마나 맞았어. 어디 좀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마라. 요망한 계집이 밤새도록 울더니 그것이 맞은 데야 옆집 남부도 못 벌고 맹계를 맞았으면 인사 없으면 쉬어야 드리요.

시골 시골 시골 시골 시골 흥보도 적을 때 주말 한번 적었다 여보 영감 이러지 말고 걷는 말 시수님 댁에 건너가서 죽게 된 자식 사정을 여쭤놓으면 다소관 전국관 줄 것이 건너가 보실라요 네? 내가 만일에 건너갔다가 쌀을 주면 좋지만은 버리지 못했거나 아이고 여보 영가 없는 삶에 버려라도 많이 만지면 좋지요 어, 이 사람만 먹는 보리 말고 몽리 보리 말이요 형제 윤기가 있으면 그럴 리가 없으니 건너가 보시오 흥보가 지장을 차리고 저희 형님 댁을 건너가는디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 지리를 볼짝시며 절대 떨어진 운팔이 머릿줄 종 종매여 조세가 끈을 달았어 떨어진 혼망은 밥으로 관자종이다 둘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혼도포 실뒤로 종 종이여고 분배 눌러띄고 한 손에다가 곱들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서리 아침 찬바람 매여 걸음쳐 손을 불며 이리저리 건너간다 이러고 건너가다가 놀부하인 마당쇠를 만났겠다 아니 서방님 어쩐 일이시오 오, 너 마당쇠 잘 있었으면 요새 큰 서방님 성질이 어찌 되셨느냐 아이고 말씀 마십시오 작은 서방님이 집에 계실 적에 재앙을 모시며 호구를 시키더니 서방님이 가신 후는 그냥 대전으로 바칩니다 접시에다 편유위라 제위라 빼지를 써붙이니 이 등에 들어가시면 매만 시큰 맞고 갈 것이니 도로 집으로 건너가시지요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형님을 많이 뵙고 관대서야 인사 도리게 아니지 않느냐 성큼성큼 놀고 사랑앞을 들어서니 어찌 겁이 났던지 형님 소인놈 무난이요 예, 그 성씨가 누대기시오 아이고 형님 흥보동생 을 모르시오 여보시오 나는 5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빌면은 될 줄로 토손합장 무릎을 꿇고 피나이다 피나이다

불쌍한 동생을 살려줘.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어제 점도록 그지어 있고 어저께 하루를 문드러 미쿤 문을 쳐자가 오늘 아침을 그쳐 있사오니 인명은 제천이라. 설마 헌돌 죽살일까만은

할일 없이 죽게 가더니 형님 덕태그 사르이다. 벼가 되거든 한섬만 주시고 쌀이 되거든 단말만 주시고 돈이 되거든 단양만

양단간호 주옵시면 죽게 된 자식을 살리겠소. 과연 내가 원통하오 분하여서 못 살겠소.

있습니다. 제발 독분어 살려줘.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심심하던 참에 잘 왔다 이놈. 예, 마당쇠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조막 끝에 지리산에서 박달 홍두켈러 치는 근복 있느니라. 예, 가지고 나오느라. 이런 놈은 그저 복날 개 잡듯 잡혀야 되는 것이오.

보이기요 못 살기도 니 팔자 웃고 먹고 내 모른다 대썸 요자 헌들 마당에 두지 아래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두지 헐며 전관 요자 헌들 전용바 금괴 아래 가득가득 환호를 지어 대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개돈 헐며 시행이 주자 헌들 고진방 우리 아내 때 돼야지가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독궁이며 싸래기 주자 헌들 황개백기 수백마리 턱턱오고 꼬꼬우니 너 주자고 닭궁이랴 공둥이를 드러내고 대기놈 강도놈 좁은 거 벼락치듯 강차상음에 개집지듯 탐이 골 지구랭이 치던 딱딱찬밥 아이고 막 터졌소 이놈 후닥닥 아이고 다리 부러졌소 형님 흥보가 개가 맥히요 웅동

눈을 걸어놓으니 딸도 대도 못하고 그저 퍽퍽 맞는데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형수씨 사람 살려줘 아이고 형수씨 날 좀 살려줘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놀보 기집이라도 후에 정국관에 줬으면 좋으련만은 놀보 기집은 놀보보다 심술포 하나가 더 붙었던 것이었다. 바쁘던 주복을 들고 중문에 딱 섰다가 아니 여보 아재비암이고 동해비암이고 세상에 귀찮은 나 죽겠소. 은지 나한테 친구 갖다 맡겼던가 아나 밥 아나 쌀 아나 돈 하고

톱까지 난든 여보 성수 씨 여보 여보 아주머님 성수가 씨 아주

부모님을 배우는 날은 세기 세원경을 아로련만은 어이 못 죽는구나 매우

흥부 마누라가 밖을 나와 보니 걷는 살 비뚤기래서 짝지고 쩔뚝쩔뚝 오는 모양이 돈과 쌀 많이 가중도 더거날 흥부가 당도코 날 여보 영감 얼마나 얻었소? 어디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말어. 또 맞았소? 또 맞어? 그런 것이 아니라 형님 댁으로 건너갔더니 형님 양주무지 정관에 마이조 가지고 오다가 요놈의 강정 모퉁이 도둑놈 나와 싹 다 뺏어가고 내 말 실컷 맞았네.

알고 저러는데도 내가요 답이 내는 사연 줘요.

가장 못먹이고 어린 자식들을 벗기겠소. 차라리 내가 죽을라요. 밖으로 우르르르르르르 뛰어나가 석가래에 목을 메고 죽

자식들도 모두 설리운다. 이리 한참 설리울죠. 그때여 흥보를 살리려고 도승이 내려오는데 중나려온다. 중하나 나려온다.

조리송 치고 조리송 치고 호호무복 둘러쓰고 노닥노닥 지은 장삼 실 띠를 띠고

꽁꽁 짓고 나면 이래게 동냥 왔소. 흥보가 깜짝 놀래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바꿔 중에 왔으니 꾸질 헐마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0: 해놓고 춤을 춰. 눈치 보지 말고 해놓고 춤을 춰. 아!
1: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타인을 의식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놀아야 됩니다.

가시 족장망에 단표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0: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옛날 옛적에 하고 시작하면요 괜히 그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또 이야기가 끝날 것 같으면 하나만 더 해주세요. 진짜 하나만요 더. 그렇게 조르고 조르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시절 참 아늑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분들의 목소리, 또 무릎 옆에 붙어앉은 따뜻함, 다음 장면을 기다리던 마음, 네,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손가락만 움직이면 짧고 빠른 영상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심지어는 책 내용까지도 영상으로 요약해줍니다. 그만큼 종이책을 천천히 넘기고 누군가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더 귀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아늑했던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건네줄 차례인데요. 책 한 권을 사이에 두고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쌓이면 아이도 언젠가 책을 친한 친구처럼 여기게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경남편 최인찬 성덕 대학 장구서입니다. 소리의 최인찬입니다.
1: 대학지서는 고지 태학 소위 조인지 법에라 계자 정강생인으로 지키 막 뿌려지 이니의 지지성이연만은 연인하기 기질지 품이 혹불능질세 시로 불능계유이 지지성기 소유이전지에라 이류 청명예지 능징지성계 출어기관적 천필명지 하사이위 억조지 군사하여 서지치조지하여 이복지성계하나니 차 복희실농항제요순 소위 기천입극이 사도지식과 전학기관의 소유설의신이라 3대 이융의 기법이 친비연구에 왕궁국도로 이급여항시 막부류학인생 8세지 자 왕궁이하로 지어서인지자제의 개입소와 개하 이조지 세소응대 진태지절과 예약사의 서수지 문하고 극비 12년적 자 천자지 원자 중자로 이지 공정대부 은사지 적자와 여범인지 준수해야 개입대학해야 이조지 국리 정신수기 지인지도하니 차후 학조지교 대소지절의 소위 분야냐 부의 학조지설이 기강이 여차하고 교지지술이 기차제 절목지상이 우여차하니 이지 소위 위조적 우계 본지 인군 궁행심득기여요 부대꾸지 인생 일용 이륜지외라 시로 당세지니 무불락하고 지학은제 무불유의 지리성분지 소유와 직분지 소당이하야 이강면은 하야 이진기력하니 차 고석성시 소위 지웅어상하고 성미어하이 비후세지 소능급에니라 급주지세하야 현성지군이 부작하고 학조지정이 불수하여 교환능이하고 풍속이 대패하니 시정유약 공자지성이 부득군사지위하사 이행지 정조하니 어시의 독지선앙지 법하여 송이전지하고 이조후세하시니 약공예소의 내측 계좌적 개편과 고소학지 지유구여예요 이 자편자적 인소학지 성공하여 이저 대학지 명법하니 외유의 극지 구묘지 대의 내유의

0: 징기 절목기 상자여라. 삼천지도계 막불문기설이엄마는 이정시이전이 똑득기종일세 어시의 자기전이 해아이발기하고 금맹자몰이기전이 민원저 기서가 수존이나 지하선이라 자시대로 소규기성사장기습과 습이기공이 배어소하기 무용하고 이단 허무정멸지교 기고가 대학이 무실하니 기타 모술수 일체이치 공명지설과 여부 백과 중기지류 소위 혹세무민하고 청색인이제 우부면 잡주로 기간해야 사기군자로 불행이 부등문 대도지요하고 기소인으로 불행이 부등몽 지식이 되게야 해명비색하고 반복 침고해야 이급 오개지 세이 계란이 극이라 천운이 순환의 무왕불복일세 송덕이 융성하여 치료병하니 의시의 하남정시 양부자 출하사 이유의 제포 맹시 이전하고 실시 존신 차편이 표현기하시니 기우위지하고 차기 간편해야 발기 기치 연구에 고자 태학 교인지법과 성경 현선지지 찬연 부명어 세하니 수의 무지 불민으로도 역행사수기 여유문언이라 고기서 유파 방실일세 시로 만기고루하고 제이집기해야 간역절부기해야 복이 걸략하고 이사 후지군자 하노니 극지 참회 무소도쟁하여니라 국가 화민 성속기와 학자 수기 지인지방엔 즉 미필미 소부니라 순이 기후 이월 갑자에 신한 주시는 서하노라.
1: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경남편 최인찬 성덕 대학 장구서였습니다. 소리의 최인찬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에 참 익숙하죠. 아이들이 즐겨보는 쇼츠, 즉 짧은 영상은 속도가 빠르게 지나가고 화면도 화려하고 소리와 움직임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상상하는 힘은 그렇게 빠른 화면만으로는 자라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독서 활동을 통해 가까워질 수 있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책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비결은 책의 내용만 많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른과 함께 앉아서 읽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옆에 앉아 아이와 눈을 맞추고 그림을 함께 보고 이 아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이 아이에게는 아주 큰 독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자체도 재밌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던 사람의 목소리, 곁에 있어주던 온기, 나를 바라봐주던 눈빛이 더 오래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건 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좋다. 네가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나도 같이 듣고 싶다. 이 마음을 전하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도 휴대전화 화면을 잠깐 내려놓고요. 가까운 아이에게 책 한 권 펼쳐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목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깊은 멋을 만나는 도들볕 우리 음악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 더하기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에 다채로운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지식과 상식 사이에서는 마라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악방송의 라디오 주파수 고정하시고 2시간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동 듣습니다. 연주의 예약연구회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올 봄부터 국악방송이 우리 음악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작한 새천년 음악 시리즈 가운데 엄선한 곡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조기행 2 앨범에 담긴 귀한 가락 한세연류 피리산조를 꺼내봅니다. 산조는 그 안에 연주자의 치열한 고뇌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만날 한세연류 피리산조는 특별한 탄생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금과 아쟁의 명인인 서용석 선생이 머릿속에 떠오른 가락을 입소리, 즉 구음으로 짠 뒤 전수했고 이를 한세연 선생이 피리의 언어로 온전히 옮겨낸 곡입니다. 구음으로만 산조를 작곡했다는 것, 이미 그 사실만으로도 서용석 선생의 남도 음악에 대한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는데요. 피리가 가진 음색의 한계를 선율과 장단의 묘미로 극복해낸 이 곡은 남도 개면조의 전형적인 슬픔과 멋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한세연류 피리 산조. 오늘 피리에는 이 시대의 젊은 거장 이호진, 장구에는 민속악의 든든한 버팀목인 김청만 명인이 함께합니다. 10분이 넘는 긴 호흡으로 천천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0: 40분이 넘는 긴 호흡으로 한세연유 피리산조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뼛 우리 음악,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음악의 깊은 멋을 담은 특별한 곡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서도 잡가 별조 공명가입니다. 소리의 박기종이고요.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1: 이때여 공명선생은 노숙과 한가지로 남명산으로 올라가 지성단을 몰제 지세를 상탁하고 동남방적 토로단을 못해 방위는 24장이요 1층고는 3척인데 매일 정 3척씩 고난 9척이로다 동서사방을 응하여 기호를 표하였으니

한번 청령하고 본진으로 돌아가고 그때 공명선생단에 올라 앙천앙축 한년 후에 붉은 사면 용봉기에 한실모사 제갈량이라서 부치고 바람 소식을 기다릴 제

벌벌벌 왕래하니 동남풍일시가 풍운영허다. 그때 공명 생각하되 이미 바람을 얻은지라 내 몸을 구하리라. 산발 도선 한 채 학차

어리 선생은 예방군 중에 안녕히 다녀오시며 동남풍은 무사히 빌어 계시나니까 그때 또한 공명반기여서 자룡의 손을 잡고 양은 잘 다녀오거니와 현주무사하며 제장군 조리 다 태평하며 무사

자령으로 더불어 하구로 돌아갈 때 그때 주유 노숙다려 이른 말이에 공명의 말이 글렀도다 공명은 제아머리 상통 천문 하달지리 육도삼약을 부불능통 할지라도 갑자연을 방금 윤동주시에 동남풍을 제어이 필수강이 있나 그때 노수여자오대 공명의 재략을 보니 헌할 사람 아니오니 잠깐 기다려나 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여서 풍운이 대적하여 모진 구름은 뭉게뭉게 내성 병력은 우르르르르 바람은 지동치듯

애양장은 남병산을 안한 듯이 올라가서 봉영해 이 머리를 부여를 오라.

저게 좌우산곡을 둘러보니 직기장사난 단풍잎지요. 지자공명은 거지거라 수단장수였자오대. 선생이 재지내고 바람 소식을

듣고 장창을 비껴들고 황황분주 급히 걸어 남병산을 얼른 지나 오강억이 당도하니 물결은 월우렁작파로다. 공명선생의 거래 종조 호망막에 유예미결 수절이 들어 여짜오대 자길 모시에 난데없는 일이 없어선 강상에 매였기로 양양강수 맑은 물에 고기 잡는 어선인가 심리장강 벽파상에 왕래하는 거루뱅가 오호상연오랴에 범상공 가는 뱅가 야박진이 군주주가 술사 짓고 가는 뱅가 만단 의심을 하였더니만 아까 어떤 젊은 사람 산발 도선으로 학창이를 걷어 안고 급에 향해 오더니만 급에 안에 일원 대장인데 선두에 뛰어내려 읍하여 절을 하며 둘이 급에 함께 타고 절이 노저 갔사오니 공명인지 누구인진

말씀 듣고 가소서. 그때 공명 먼저 알고 허허 대소하며 서성정봉 오지 말고 양은님이 하구로 가더라고. 그리 가서 해보하.

선두에 성나서며 크게 여 이런 말이 저기 오는 서성정봉 우리 선생 높은 제주 너의 나라 들어가서 동남풍 빌어주고 유공이 가는 길에 너의 무삼 개한 심사 해.

번개같이 빠른 살이 서성 정봉탄배 돛대 맞아 물에 텀벙 떨어지고 용총은 끊어져 닷줄은 와르르 뱃머리 빙빙 얼르렁 출렁 촬영

같이 빠른 살이 서성선 두고 맞아 물에 덤벙 떨어지니 서성이 혼비백산하여 사공달어 문난 말이 저기 저 장수는 어떠한 장사더냐 사공이 여짜오되 전일장판교 큰 싸움에 아들을 품에 품고 맹덕에 80만 대군을 초목같이 한 칼에 다비고 본진으로 돌아와도 후주 잠들어 깨지 않았던 상산당의 조자룡이요. 그때 서성종봉 그 말 듣고 할 일 없이 빈댄 머리를 스르르르 돌리며 탄식하여 이른 말이 한종실

0: 이를 거엽지 못하여 다만 탄식뿐 이로다.
1: 서도잡가 별조공명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박기종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이를 제법 꼼꼼하게 닦았는데도 입안 한쪽이 왠지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죠. 잘 닦은 것처럼 느껴져도 막상 치실을 써보면 치아 사이에 남아있던 것이 따라 나올 때도 있고 이건 칫솔모가 닦기 어려운 좁은 틈이 분명히 있다는 뜻인데요. 잇몸병은요 생각보다 흔합니다. 양치질만 했다고 안심하는 사이 치아 사이와 잇몸 가까운 곳에는 세균막이 남을 수 있고 이런 것이 쌓이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입냄새나 충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치아 사이 관리가 입안 문제를 넘어 전신 건강과의 관련성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치실을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허혈성 뇌졸중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예방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입안의 염증을 줄이는 습관이 몸 전체 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치실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칫솔은 치아 겉면을 닦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치아와 치아 사이의 아주 좁은 틈까지 충분히 닦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칫솔이 닿지 못하는 자리를 치실이 한 번 더 살펴주는 셈입니다. 사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 정도 치아 사이에 천천히 넣고 치아 옆면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잇몸을 세게 누르듯 하기보다는 살살 감싸듯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실이 불편한 분들은 치간 칫솔이나 홀더형 치실 같은 도구를 함께 쓰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0: 악이었습니다. 건강 더하기 이어서 판소리 흥보가 중 음식상 차림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이주은, 북의 조용복입니다.
1: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재수가 인사를 허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 흥보야, 재수 씨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대아 부럽구나. 흥보 마누라 들은 척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난디. 음식을 차리난디 안성룩이 동영 칠판 저는 수저구리죠. 침리서리 수버리도 주르르르 버려놓고 꼭 그렸다. 호족판 대모양각 당화기 얼기설기 송편 네번뜨 청결편 주르륵 엮어 삼피떡과 병과진천 생청 놓고 조란산 조고찜 조양회관 전엽콩판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정단수단자 떼기며 산채 도라지채 낙지 연포 공지름에 가진 양념 모아놓고 산채 고사리 수근 미나리 꽃도치 만난 장국 주르르르 들어부어 정동화로 백탄소 부채질 활활 계란을 톡톡 깨고 딱지를 띄고 질게 내려와라 곱고 울었다 연기찜 오도독 보도독 매출이 땅 손뜨건데 쇠저 말고 나무절을 들여라 고기 한 점을 더 뻑집어 만난 지름 간장국에다 붕덩 들이쳐
0: 판소리 흥보가 중 음식상 차림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주은, 북의 조용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죽파 전승 민간풍류, 민속풍류 들으실 텐데요. 김죽파, 아마도 익숙한 이름이실 겁니다. 국가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예능 보유자셨죠. 김죽파 가야금 산조 많이 들어보셨죠? 김죽파 명인은요, 가야금 산조의 명인이자 가야금 산조 창시자인 김창조 명인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김죽파 명인의 예명이 바로 김난초입니다. 자, 김죽파 명인이 직접 가락을 구성한 김죽파 전승 민간풍류 민속풍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연주의 김난초, 장구의 김동준입니다.

1부 마무리곡 김죽파 전승 민간풍류 민속풍류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김난초, 장구의 김동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풍경 소리를 통해 전국 다양한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식과 상식 사이에서는 안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시에 태어난 장생포 문화창고에서 조금은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생포 문화창고 개관 5주년을 기념한 전시 퀸즈 컬렉션 브리티시 로열 특별전입니다. 이번 전시는 6월 28일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장생포 문화창고 4층에서 열리는데요. 빅토리아 여왕부터 찰스

0: 발걸음과 문화의 온기가 채워지는 곳, 울산 장생포 문화창고에서 열리는 퀸즈 컬렉션 브리티시 로열 특별전 6월 28일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풍경소리였습니다. 자, 이어서 울산가 전해드립니다. 소리의 김미경, 북의 장주영입니다.
1: 춘향가 조두에 이몽룡이 말을 허되 자고로 문장 호골들이 승지강산을 두루 구경하고 대문장이 되었느니라 허며 고서에 나오는 승지를 두루 울퍽었다. 하지만 승지라 하는 것들이 모두 남의 땅의 이야기였으니 이 소리꾼이 생각하되 어찌 승지가 남의 땅에만 있으리요. 내 고장 내 승지를 소개하는 것 또한 나의 일이로다 하고 내 고장 노래인 울산가를 한번 지어 불러보는디 울산의 내력을 들어라 울산의 내력을 들어봐라 한반도 동남구 항구도시 면적은 1060.19평방킬로미터 7대 광역시 중에서 으뜸이요 대화강 도시를 흐르고 서로는 밀양시 청도 함양 남으로는 부산 기장 경남 양산 북으로 보면 천년의 도시 경주가 있고 동으로는 울산항이랑 포항 미포항 장생포 울산 신항 방어진 정장을 거느리고 태평양으로 뻗어가니 대한민국 소출리리 지구총국제화 시대에 세계도시 울산이 그 아니냐 어디 이쁜이겠느냐 이번에는 울산 경치를 한번 살펴보제 울산 경치를 찾아서라 가지 산들 올라보니 사철경

저한테 도지가 안절구시 그 어디에 또 있으랴. 방구대 한각 칼을 보아라. 평풍

씩 생생히 그려져 있고 신불산 억새 병원 올라오니 알프스가 웬 말이

주니 무릉동원이 이 아니냐. 이 골물이 주르르르르르 저 골물이 꼴꼴 물소리 쫓아 더듬 올라가니 언양 발경중 으뜸이라 발에서 폭포 장관일세. 후유, 이 많은 울산 경치를 언제 다 볼 거나. 오늘은 다 못 볼 터이니 쉬엄쉬엄 쉬어가자. 아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어디 시원히 목욕이나 하고 가자. 발에서 붕덩 들어가니 에이 시원하고 장에 좋다. 물 한 주먹을 텃벅 치어

오늘도 꿀꿀 치고 또 한 주먹 덮어 치어 엉덩이도 문지르며 시원하고 창이 좋다 삼각 싼 올라서 언들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 유수를 다

와 세상 번님 내 널 인내 말을 들어 보소 사람이 힘써 일을 하고 가끔 틈타 놓은 일 때에 언제에 호사도 좋거니와 우리 땅 가까운 좋은 경치 인생을 두고 다 못 밟으니 울산이 그들 중

울산가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의 김미경, 북의 장주영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정읍 후사입니다. 연주의 앙상블 검은이고요. 이 작품은 검은고의 다채로운 음색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북의 장단이 음악의 맥을 이어나가는 곡입니다. 12분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정읍 후사였습니다. 연주의 앙상블 거문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너허 넘차입니다. 노래와 연주의 들소리입니다.

0: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이른 아침 머리맡에 둔 안경, 돋보기부터 더듬더듬 찾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돋보기를 걸치고 신문을 읽거나 손주 녀석이 보내준 사진을 보며 세상 참 좋아졌네 하면서 웃음 짓는 풍경, 이제 우리에겐 참 익숙한 일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눈을 밝혀주는 보배, 안경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인류 최초의 안경은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유리 렌즈를 프레임에 장착해 손으로 들고 쓰던 형태입니다. 정확한 시기와 발명자는 문헌이 불명확해서 여러 설이 공존하는데요. 다만 13세기 말 베네치아 유리공들이 볼록 렌즈를 연마해 리벳으로 연결한 리벳 안경이 오늘날 안경의 전신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은 안경을 애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애체, 이름이 참 묘하죠. 한자 뜻을 풀이해보면 구름이 성한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눈앞이 구름 낀 것처럼 침침할 때 이 물건을 쓰면 구름이 거치듯 환해진다고 해서 그런 시적인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처음 안경이 조선에 들어온 건 임진왜란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1614년 이수광이 편찬한 지봉유설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안경은 노년의 책을 보면 작은 글씨가 크게 보인다. 바로 이 구절이 우리나라 역사상 안경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럼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조 임금님이 안경을 쓴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정조 임금은 엄청난 독서광이었는데요. 밤낮으로 책을 보느라 눈이 침침해지자 안경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임금님의 그 깊은 지식과 지혜도 어쩌면 안경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 안경 때문에 목숨을 잃은 슬픈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웃 어른이나 임금님 앞에서 안경을 쓰는 게 불경죄로 여겨졌습니다. 19세기에 권세가였던 조병구는 조카인 헌종 임금 앞에서 실수로 안경을 썼다가 임금님의 불쾌한 기색을 보고는 겁이 나 자살까지 했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엄격하고도 무거운 예법이었습니다. 자, 음악 듣고 갑니다. 판소리 춘향가중 천자 뒤풀이 듣고 오겠습니다. 가야금 병창의 김일륜입니다.
1: 그때요, 도련님이 광한로에서 춘향을 처음 보고 책실로 돌아와 천자를 읽으시난 뒤 글귀마다 춘향이 주렁주렁 열렸었다.

판소리 춘향가 중 천자 뒤풀이였습니다. 가야금 병창의 김일륜이었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오늘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새로운 지식의 시대를 여는 가교 역할을 했던 물건, 안경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조선의 실학자 홍대용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북경에 갔던

홍대용 일행이 안경을 사러 나갔다가 우연히 안경을 쓴 중국 선비들을 만나게 됩니다. 홍대용이 중국 선비에게 이 안경을 어디 가면 살 수 있냐라고 묻자 중국 선비가 선선히 자신의 안경을 벗어주며 말합니다. 그대도 나처럼 눈이 나쁜 모양이구려. 어찌 이 하찮은 것을 아끼겠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안경 덕분에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조선으로 귀국한 홍대용은 새로 사귄 중국인 친구를 주변에 자랑했는데요. 이를 몹시 부러워하던 이덕무, 박재가, 박지원 또한 북경으로 가서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중국 친구를 사귀게 됐고 이렇게 조선과 중국의 학술적 교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작은 렌즈 두 알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마음을 이어준 것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도 명품 안경은 참 비싸지만요. 조선시대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 명품 안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바로 경주 남산에서 나는 수정석, 석영을 깎아 만든 경주 남석 안경입니다. 이 안경은 바탕이 두꺼워 떨어뜨려도 잘 깨지지 않고 시원한 성질의 수정 덕분에 눈의 피로를 덜어준다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천하의 안경은 오직 경주 안경이 최고다라고 할 만큼 북경 안경보다 인기가 높았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그 꼼꼼한 손 기술은 그때부터 이미 세계 최고였던 모양입니다. 그 옛날 수정으로 렌즈를 깎던 그 정성, 귀한 물건이었던 안경이 이제는 우리 손바닥 안으로 들어와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옛 선비들이 애체를 코끝에 걸치고 책을 읽고 지식을 나누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듯 오늘 여러분도 안경 너머로 비치는 햇살 속에서 어제보다 더 밝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안경 한번 슥 닦아보시겠습니까? 세상이 한 뼘 더 환하게 보일 겁니다. 다음 곡은 도라지 그 산천입니다. 연주에 김영재 외 여러분입니다.

도라지 그 산천이었습니다. 연주의 김영재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과 상식 사이 이 시간에는 알면 도움되는 신기하고 특별한 정보들을 매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안경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아무쪼록 흥미로운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꿈에 다니는 길입니다. 노래의 정강상불 서울직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마무리곡 꿈에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노래의 정강상불 소울지기였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오늘 5월의 21일이 부부의 날이 된 건데요. 혹시 옆에 짝꿍이 계시다면 오늘은 이 에너지 가득 담은 주문을 함께 외쳐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외쳐봅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함께 산 지 수십 년, 여전히 금술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살뜰히 챙기고 남편은 다정다감한 사랑꾼이었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비결을 물어보는데요.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받는 것, 그리고 같은 칭찬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 주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오히려 칭찬을 아끼며 살

김나리의 당신, 임영웅의 노래였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정오해드린 햇살에서는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점이 참 좋다, 예쁘다, 고맙다 사연 나눠보기 전에 파리사인님, 한디 비가 그쳤어요. 서울은 비 온 뒤라 춥네요. 다들 겉옷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거부터요.

드려야겠다. 안 그래도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게는 5도? 예, 그 이상 떨어진 곳도 있으니까요. 평소 때보다 오늘은 진짜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바람도 많이 붑니다, 서울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우자 자랑 하려고 하는데 1234님 남편 아내 자랑이 나니요 올드 미스 두번 죽이는 주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미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래의 남편, 미래의 아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지요. 핸드폰 번호 좋으시네요. 아, 2025님, 저희 남편은 맑기도 잘못 알아듣고, 가치관도 저랑 다르고, 잘때 코도 엄청 곱니다. 근데요, 반찬 투정을 한 번도 안 해요. 제가 요리엔 젬병인데, 뭐든 남기지 않고 잘 먹어줍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 진짜 요리한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기도 하죠. 맛있어? 아, 좀짤것 같은데. 아니야, 맛있어. 우거우거우거. 좀더 줘. 그죠? 아, 2997님, 엄마한테 아빠 좋은 점이 뭐야? 하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너그 아빠 장동건 닮았잖나. 그거 하나 보고 내가 산다. 하시네요. 저는 아무리 봐도 어느 부분이 장동건인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엄마 눈에만 보이는 필터 같은 게 있나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내 눈에 뭐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면 그게 최고죠, 뭐. 예. 한분더 볼까요? 5656님. 제가 속이 자주 안 좋아서 고생하는데요. 매일 아침 저를 위해서 양배추 사과를 갈아 줍니다. 뭐 특별한 이벤트 없어도 이런 게 진짜 소소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소소한 행복 이거 말이 쉽지. 어떤 건지 딱안 보이고 딱안 잡히고 딱안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런 게 소소한 행복 맞습니다. 자, 계속 사연 보내주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는 이런 점이 참 좋다. 멋지다 예쁘다.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장서윤과 오디오 바나나가 함께 부르고 연주합니다. 러브 들어보죠.

0: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봤지만 나는 도련님이 오고 어찌 업어요.
0: 예야,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담겨 있는 노래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황성희 님이 일이 오너라 업고 놀자. 아우 닭살. 왜요? 오늘 부부의 날인데. 부부의 날. 제 남편 자랑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자상한지. 단서가 있네요. 아이들에게. 아주 오래전 일 하나 말씀드리자면 첫 아이가 막 기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친정에 갔는데 저는 주방에서 엄마하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 있었는데요. 저희 첫 아이가 저한테 안 옵니다. 그러고선 남편에게 기어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걸 보신 친정어머니 하시는 말씀. 아이고 저 아가 지 좋다카는 사람 저래 잘한다. 김서방이 얼마나 아를 잘 보면 저래 지 아버지한테 간호 말이다. 이렇게 타박하듯이 말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김서방이 애를 얼마나 잘 보면 저래 아버지한테 가고 말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자상한 남편. 지금도 27 먹은 둘째 아들 방 노크하고 들어가서 다정하게 아이를 깨웁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자상한 아버지. 너무 멋지네요. 근데 왜 아이들에게는 이라는 단서가 붙었을까요? 9527님, 저의 아내는 장점이 뭐든지 뚝딱뚝딱 잘한다는 겁니다. 제일 잘하는 것은 부엌에만 들어가면 맛나는 보약밥상을 차린다는 것. 두둥. 오, 요리 솜씨가 좋으시군요. 재료가 있건 없건 마음에 드는 재료이건 아니건 뭐든지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와 그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7949님, 와 오늘 첫 사연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젊었을 때는 살림살이가 팍팍해서 놀러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나니까 남편이 주말마다 맛집도 데려가고 여기저기 다 데리고 다닙니다. 젊었을 때의 보상이라면서요. 앞으로 더 사랑하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멋진 남편이 있다니. 한번 가서 토닥토닥 이렇게 궁디팡팡 하시던지 안아주시던지 해주시지요. 갑자기 왜 이래 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사연들 나누고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점이 참 좋다. 사연 문자 샵 0302 덩덕쿵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완과 케빈이 함께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내 타령 들어보죠.
1: 1, 2 1, 2, 3, 4

여왕과 케빈이 함께한 내 타령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남편 자랑, 아내 자랑하고 있는데요. 3922님, 쇼핑 참 좋아하는 아내, 택배가 맨날 옵니다. 아, 그래도 잔소리 안 하고 매일 밥은 맛있게 차려주고 그렇습니다. 밥이 맛있어서 맨날 넘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쇼핑 온 거 뭔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내 거인 경우가 대부분 없을 겁니다. 가족, 온 가족을 위한 거라든지 남편분을 위한 그런 쇼핑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3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에 책 선물도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에 갇히지 않게 하는 책, 최영한의 자기개발서. 당신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다. 점선면입니다. 금요일까지 7분께 책 선물 드려요.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 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저희가 RR 뉴스에서 소개할 그 뉴스들 전날 밤 늦게 딱 정해놓잖아요.
1: 네.
0: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결렬됐다 쪽으로 준비를 다 해놨는데 밤사이에 타결이 됐네요.
1: 아, 그래도

0: 다행이에요.
1: 다행이에요. 예, 맞아요.
0: 뭐, 새로 저는 뭐 공부하면 되지만 일단 너무 다행이고.
1: 그래도 이 A4 용지 한 두 페이지 가량 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요?
0: 아, 네, 그죠. 저는 조용히 넘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또 안타깝게 또 이제 제가 한 거 노력을 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느라 감사해요. 일단 합의한 성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연봉의 최대 50%. 이 원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삼성전자는. 근데 이제 주목해 볼 거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얘기해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DS 부문, 여기가 반도체입니다. 예. DS 부문에 특별 경영 성과급이라는 걸 주는데요. 사업 성과의 10.5%. 오. 그리고 상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과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10.5%를 준다.
1: 만약에 10조다. 그러면 1.5조.
0: 그거를 이제 직원들이 나눠서 갖는 거죠. 예. 그리고 3년에는 100조 이상 달성 시에 지급한다. 3년간은.
1: 우와.
0: 7년간은 100조 이상 달성 시에 지급한다라는 거고요. 네. 대신에 자사주로 줍니다.
1: 아,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0: 네, 현금이 아니고 자사주로 주는데.
1: 좋네요.
0: 원래 그리고 주식으로 주면은 바로 못 팔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일부 기간 동안 이제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주주들의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1: 주가를 더 끌어올리네요.
0: 그렇죠. 아. 직원들도 우리 회사가 더 잘 돼야 주가도 더 올라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1: 그렇다.
0: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는 거예요.
1: 예.
0: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이닉스가 그러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그런 건데 현금으로 주잖아요.
1: 예.
0: 그래서 여러 문제를 지금 사실 낳고 있어요.
1: 아.
0: 이 하이닉스가 쏘아 올린 공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렇게 된 것이고
1: 예.
0: 하이닉스는 그런 것 치고는 어떤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은 뭐 되게 적거든요. 너무 이제 한 주당 180만 원 막 이러는데도 배당금은 너무 적고 이게 이런 지금 하이닉스의 행태가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맞는 것이냐라고 주주들이 좀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처음에 쏘아올린 공이었고 삼성전자는 이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10%니까 삼성전자는 10.5%.
1: 예,
0: 요렇게 가는 겁니다.
1: 예.
0: 그런데 사실 좀 이 삼성전자 내부가 되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1: 아, 삼성전자는 뭐 핸드폰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0: 너무 커요.
1: 예.
0: 그래서 두 개 부문, 열 개 사업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 예.
0: 두 개 부문이 뭐냐면 DS랑 DX 이렇게
1: DX.
0: 있어요.
1: DX?
0: 네. 네. 큰 덩어리가 두 개예요.
1: 오호.
0: 그런데 DS는 반도체 부문이다.
1: 반도체도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0: 반도체 안에서 메모리, 파운드리, LSI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DX는 완제품 부문이에요.
1: 아하.
0: 그래서 모바일, 휴대폰, 네트워크, 뭐 TV, 가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1: 네.
0: 요게요. 그 DS, 반도체 부문 안에서 메모리가 이번에 초과 이익의 주인공입니다.
1: 네.
0: 나머지
1: 메모리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때문에 돈 벌었잖아. 이런 입장.
0: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파운드리 이쪽은 뭐 LSI 여기는 특히 만성 적자 사업부인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다 줘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좀 복잡했던 게 원래 메모리 사업부에 있다가
1: 예.
0: 뭐 파운드리로 회사가 보내버린 곳 분들이 있어요.
1: 오히려 메모리 쪽에 능력자인데 능력 있으니까 파운드리도 좀 살려보시오. 해서 간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0: 왜냐하면은 메모리가 또 지금이야 좋지만 한때 어려웠던 게 막 TSMC도 너무 잘 되고 있고 우리 힘내야 돼.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막 부서 옮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1: 와.
0: 근데 가자마자 메모리가 저렇게 터졌다고? 나 메모리 내가 거기 있을 땐 고생했는데?
1: 그렇네요.
0: 네.
1: 나 3월 달에 파운드리로 왔잖아. 두 달밖에 안 됐는데.
0: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반도체 부문은 다 챙겨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던 게 노조 측의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또 DX, 아까 말씀드린 이 휴대폰, 가전 이쪽은요. 사실 이게 소문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졌던 게 적자 부문도 다 돈 달라고 지금 드러눕는 거야? 이런 거였는데 이 DX, 휴대전화나 가전 이쪽은 사실은 내부 분위기 보면 그냥 무기력하다고 해야 될까요? 혹은 관심이 없는 상태예요.
1: 그렇군요.
0: 예, 그래가

0: 그리고 뭐 이번에 합의안을 전 직원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 분위기는 우리는 투표해도 과반도 안 되고 사표 될 텐데 우리 의견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1: 강 건너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잖아.
0: 네. 그리고 애초에 파업 자체도 좀 명분이 없지 않느냐. 결국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입장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1: 쉽지 않네요.
0: 예, 그래서 협상력도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런 합의나 그런 수정안 이런 모든 내용은 이 반도체 쪽의 얘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요 안에서도 정말 뭐 서로 뭐 소송을 하기도 하고
1: 어이구.
0: 복잡한데 정부가 원래 삼성전자가 파업하기 직전에 긴급조정권까지 카드를 꺼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렸거든요.
1: 예.
0: 이게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절차고 파업을 억지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정부는 친노동 기조를 펼치고 있는 곳인데
1: 그렇잖아요.
0: 여기서 딜레마가 오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반도체를 사활을 걸어야 될 때라서 예외적인 측면이 있어서 걸 수도 있지만 어떠한 선례를 남긴다는 것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1: 네.
0: 그리고 한국은행이 그 삼성전자가 혹시나 파업하게 되면은 손실이 어떻게 전망될지 보고서를 한국은행에서 이 청와대하고 관계부처에다 전달하기도 했는데
1: 네.
0: 이 파업하면은 반도체 생산 차질이 30조 원에 달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1: 큰
0: 되다.
1: 타격이네요.
0: 네. 그 정도의 파급력.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국민 정서에도 어떤 특히 어르신들이 좀 그런 삼성은 한국 경제의 대들보다 좀 이런 이미지가 있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소액 주주들 삼전 소액 주주들도 주주 재산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파업을 안 하게 되면은 요거는 취소가 될 수 있고요.
1: 예.
0: 어쨌든 협상이 타결이 됐고 직원들 투표에 붙이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도 봐야겠습니다.
1: 네. 노조 사측 주주들 정부까지 잘 비벼져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GTX-A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철근이 대거 누락된 정황이 드러났어요.
0: 네.
1: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감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네요.
0: 네,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의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주 철근을 2열로 그러니까 두 줄로 시공을 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한 줄만 시공이 됐다.
1: 예.
0: 철근 178톤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1: 와, 이거 되게 위험한 건데요.
0: 그러니까 주 철근이 2,500여 개 빠진 거라고 하는데
1: 예.
0: 좀 말이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0: 이 현장에서는 천장의 균열이 최소 422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뭐 서울시하고의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는데 서울시 측은 우리는 누락 문제를 여러 차례 알렸다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 예.
0: 철도공단 측은 누락 사항이 서울시가 제출한 보고서 어디를 봐도 철근 누락에 대한 얘기는 없다. 예, 라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사에서 새롭게 나오는 취재들을 보면은 관리 감독을 맡은 감리회사가 철근 빠진 사실을 알고도 체크리스트 모든 항목에 그냥 합격이라고 다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1: 어이구, 그래요?
0: 예, 그 누락 사실을 인지한 이후의 날짜예요.
1: 예.
0: 날짜가. 현대건설이 작년 10월 23일에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했고 10월 30일에 감리단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현대건설이 또 11월 10일에 그 다음 달이죠. 서울시에 이메일로 보고를 했대요.
1: 예.
0: 그런데 감리단은 문제가 없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1: 어허.
0: 뭔가 다 이상한데요.
1: 그러니까요. 이 철근이 제가 궁금해요. 아주 단순하게
0: 예.
1: 왔는데 설치를 안 한 건지 안 온 건지 이거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0: 그리고 이런 주장이 무슨 뭐 이제 작업자가 설계 도면으로 뭐 오류를 냈다라고
1: 예.
0: 얘기를 하는데 민주노총 건설 노조 측에서는 작업자가 잘못한 거라고 하는 현대건설 측의 해명은 책임 회피다.
1: 예.
0: 설계 도면에 따라서 자재를 발주하는데.
1: 네.
0: 철근이 대량으로 남았으면 현장 관리자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1: 모르는 게 더 이상하죠.
0: 예,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안전이 사실 제일 걱정인데요.
1: 예.
0: 전문가들은 그 이 삼성역 이쪽 지하는 버스도 지나가고 사람도 많고 고속열차, 열차가 하중, 그 활하중이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큰 균열로 확대될 수

0: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예.
0: 또 지금 지하 5층 그 천장에 균열이 400개 넘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천장의 철근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역 일대 유동인구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일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사후 조치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BTS 부산 콘서트 있네요. 그런데 숙박 비 바가지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팬들도 보이콧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죠.
0: 네, 요 다음 달에 방탄소년단 그 BTS가 부산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1: 예.
0: 콘서트 둘째 날이 또 BTS 데뷔 기념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성대하게 그 팬들도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콘서트 기간에 부산 곳곳에서 각종 뭐 행사도 열릴 거거든요.
1: 예.
0: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가지 논란이 계속 불거졌기 때문에 뭐 부산시가 점검도 하고 뭐 대통령도 경고를 하고 그랬는데 이 횡포가 여전한 상황이에요.
1: 오호.
0: 일부 숙소는 10배까지 가격이 뛰었습니다.
1: 그래요?
0: 네, 지난번에 4년 전에도 그때 엑스포 유치기원 콘서트 있었는데 이때 5만 원짜리 방이 180만 원 됐거든요.
1: 하, 좀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
0: 5만 원짜리 방이 50만 원이 돼도 화가 나는데
1: 네.
0: 180만 원. 그러다 보니까 팬들 인내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BTS 팬들 사이에서 무박 챌린지 움직임이 확산 중인데요.
1: 예.
0: 물 한 병도 나는 서울에서 사갈 거다.
1: 아이고야.
0: 부산 땅에서는 1원도 쓰기 싫다. 이런 극단적인 반응도 있고요. KTX 타고 내려가서 공연만 보고 심야 버스나 기차로 바로 올라오겠다. 이런 얘기들. 팬들 사이에서 막 부산이 우리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한탕 털어먹을 호구로 보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좀 극단적인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1: 그러네요.
0: 이제 BTS 공연은 글로벌 행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전 세계 팬들이 찾아오는 때에 도시 이미지, 국가 이미지가 걸린 만큼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 네, 부산시의 여러 관계자들이 결국 소실대탐? 네.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예, 어제 오늘 그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오늘도 더위에 힘은 빠지고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동해안 산지에 50에서 100mm, 중부지역 충청지역에 30에서 80mm, 호남 영남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부는데요. 기상청은 현수막, 나뭇가지 등 낙하물과 이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행자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1: 네.
0: 비는 오늘 전국에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1: 네. 자,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앞서서 제가 소실대탐이라고 했는데요. 소탐 대실이 맞죠. 네. 자, BTS의 노래 스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오늘 일본 도쿄에서 거주하시는 은하님이 첫 사연 보내주셨어요. 와, 그렇게 먼 곳에서 또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머나먼 타국에서 듣는 우리 소리와 DJ의 목소리 꼭 고향의 햇살 같아서 눈물이 핑 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이 진짜 국악을 비롯해서 다채로운 음악이 나간다는 사실, 오늘 사랑스러운 노래 또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노래는 이민혁, 흰, 박혜원 씨죠. 이 두 사람이 함께 부른 듀엣곡입니다.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이란 노래인데요. 아, 노래도 좋고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의 가창력이 끝내줍니다. 특히 박혜원 씨. 제가 라이브로 본 가수 중에서 최고 가장이라고 하면 또 가창력 있는 다른 우리 또 동료들이 많으니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진짜 노래 잘해요. 이 노래 게다가 또 밴드 그 활동하고 있는 멋진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하고 있는데요. 데이브레이크의 정유정 기타리스트, 또 솔루션스의 권호경 베이스 연주자, 밴드 소란의 드러머였던 편유일 씨가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올스타인 거잖아요. 모던 록 올스타 세션의 연주와 더불어서 이민혁, 박혜원이 부르는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에 손님 모시는 날입니다.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출연하고요. 그래서 창호도 좀 빨리 나오잖아요. 8시 땡 하자마자 퀴즈 시작하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의 밀양 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부부의 날을 맞아갖고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사자성어를 맞춰보세요. PD님, 음악 주세요.

0: 순양아 말 들어라.
1: 다.
0: 헐기야 오늘 밤이 천마수라. 천마수를 잘 붙여야 우리 행나이 좋다더라.
2: 잘 들으셨쥬? 이거는 이도령이 춘향이한테 우리 평생 같이 살자 하고 약속하는 첫날 밤 대목인데 효과음에 가려진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부부가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걸 뜻하는 말이에요. 보기 드려요. 1번 백년해로, 2번 백년대계, 3번 백해무익, 4번 백약이무효. 껌이주 100년 동안 함께 늙는다 이런 뜻인데 천생연분은 이거 한다고 하주. 그래도 모르시겠음 그냥 찍어보세요.
3: 네, 참호가 오늘은 춘향가 가운데 첫날밤 대목을 가져왔습니다. 효과음에 가려진 사자성어가 뭔지 다시 한번 소리 들어보시죠.
0: 예, 춘향아 말 들어라.
1: 다.
0: 헐기야 오늘 밤이 천마수라. 천마수를 잘 붙여야 우리 행나이 좋다더라.
3: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요, 춘향아 우리 땡땡땡땡 하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첫날 밤이라는 거잖아요. 시작을 잘해야 앞으로도 좋은 일이 계속된다더라 이런 뜻이 담긴 대목인데요. 여기서 부부가 오래도록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백년해로, 2번 백년대계, 3번 백해무익, 4번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 청취자들에게는 뭐 껌이지요.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 도전 한번 해보시죠.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오늘 정답이 제목인 노래 듣습니다. 선우정화가 부릅니다.

0: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의 오늘 장호의 퀴즈 퀴즈 정답이 노래 제목인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부부가 오래도록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뜻의 사자성어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백년해로, 2번 백년대계, 3번 백해무익, 4번 백약이무효. 자,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처음 사연 주신 5831님 백년해로로 보내주셨고 7509님도요. 1번 백년해로죠. 백년을 사이좋게 함께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오늘 아침 싸웠는데 미안하다고 사과 먼저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손 먼저 내밀어 보시죠. 0632님. 결혼식 주례에서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그 말이 문득 생각납니다. 어느덧 팥뿌리가 다 됐어요. 정답은 백년해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967님도 백년해로 해야 하는데 아직도 83년 남았습니다. 결혼하신 지 17년 되셨네요. 2887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장기집 떡 잘 받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 찍어 보내주셨어요. 오, 장기지떡이 이렇게 배송되는군요. 개별 표정도 돼 있고 흰색 한 줄, 노란색 한 줄, 분홍빛 한 줄 이렇게 해서 다채로운 떡들이 빼곡히 들여져 있는 상자 사진 찍어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봄 장기지떡 선물 나가는데 어떤 분이 받을지 기대하면서 창호의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1번 백년해로였어요.
0: 딩동댕.
1: 부부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백년해로 하세요.
0: 네, 백년해로 하십시오. 또 싱글인 분들은 백년해로 할 분들 꼭 만나십시오. 아, 창호야 진짜 부부의 날이랑 아주 딱 어울리는 퀴즈를 또 가지고 왔네.
1: 네. 이제 엄청 멋진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삼촌들 오셨으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빠르게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5831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6285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7509님께는 전병 세트, 1807님께는 유산균 선물 보내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할게요. 5831, 6285, 7509, 1807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송문선의 노래 듣습니다. 가시보시 사랑.

0: 송문선의 노래 가시벗이 사랑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동네 슈퍼스타 최고의 블루스 밴드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만나는데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가셔가지고 국악방송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지금 불 깜빡깜빡 하고 있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또 덩덕궁 앱에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들어보시지요. 자, 그러면 우리 동네 슈퍼스타 들어갑니다. 좋잖아쇼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시는 분들은요, 한국은 물론 더 넓은 블루스 세상으로 여행 중인 분들입니다. 블루스로 부귀 영화까지 누리길 응원하게 되는 이름, 한국 대표 블루스 밴드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한 분씩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리더?
3: 네, 저는 밴드 그래서 이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있는 리치맨이라고 합니다.
0: 리치맨. 네.
4: 저는 무대에서만 섹시해지는 베이스 백진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5: 저는 스마일을 맡고 있는 드러머 아이오입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아, 근데 진짜 웃는 모습이 너무 보는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표정 있잖아요.
4: 네, 맞아요.
0: 이분 화낼 때도 있어요?
6: 그 많죠.
0: 아, 그래요? 아, 대외적으로는 빵긋 웃는데.
4: 웃음이 없어진다? 그러면 좀 심경의 변화가 있다.
0: 오히려 평소에 웃음이 많지만 웃음이 없어지는 어떤 순간, 아, 저 친구 챙겨야겠네.
4: 무슨 일 있어? 막 이렇게.
6: 건들지 말아야겠다. 그런 느낌.
5: 아, 시작부터 보내버리시네요.
0: 팀킬인가요? 아, 근데 백진이님 왜 무대에서만 섹시한 남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셨나요? 지금도 뭐 잘생김 잘생김.
5: 본인이 얘기하기 좀 뻘쭘할 수도 있는데 대단히, 베이스를 매면은 진짜 섹시해집니다.
4: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섹시해질 수 있도록 네. 무대 밖에서도 네. 무대 안에서도 섹시해지는 베이스 백진이가 되겠습니다.
0: 안팎으로 섹시한 남자 백진이십니다. 그리고 리치맨. 리치맨이란 이름은 어떤 이유로 붙였어요?
6: 사실 의미를 많이들 물어봐 주셔서 네. 이제 좀 컴팩트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 블루스란 음악이 마이너 마이너 마이너 장르잖아요.
0: 소장르 소장르 소장르. 우리나라에 막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는 블루스 팀이 과연 몇 팀이나 될까요?
6: 정말 손가락에 꽂을 거예요.
0: 그래서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깝게.
6: 아, 네, 조금 손가락에 꽂지 않을까 싶을 정도.
0: 열 손가락 안에 안 들어가죠. 아마추어 밴드들 말고.
6: 네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음악 장르로 이런 그 진짜 부자를 꿈꾸는 그런 어떤 자체가 굉장히 뭔가 블루스스럽기도 하고 예. 그리고 혹시나 진짜 통장 잔고에 직결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이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부자이지 않을까. 와. 그런 의미로 이제 이름을 리치맨이라고 지었습니다.
0: 이거 진짜 중요.

0: 그런 거예요. 그죠. 예전에 어떤 그 기자님이 임희훈 기자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 어떤 그 신문 그 글을 썼는데 거기 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디 중산층이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인디 음악을 한다는 거는 진짜 내가 다른 걸 떠나서 이 음악이 너무 사랑스럽고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로 어느 정도 어떤 일상이 유지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1: 네네,
0: 많아져야
1: 맞습니다.
0: 된다라는
1: 네,
0: 얘기를 했는데
1: 맞습니다.
0: 일맥상통한 의미로 리치맨이라는 이름을 쓰고 계신다는 얘기였어요. 자,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해외 공연 굉장히 많이 다녀오고 이 팀은 진짜 해외 공연이 더 많은 팀입니다. 어디 어디 다녀오셨나요?
1: 미국, 일본 그리고 뭐 이렇게 더 전전 연도로 가면 이제
0: 예.
1: 홍콩도 이제 갔다 왔었고요.
0: 우와.
1: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유럽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0: 이야, 해외 공연 어때요? 해외 무대에서 공연하면 이게 뭐 한국인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 이런 게 아니라
1: 네.
0: 현지 분들이 대체로 오잖아요.
1: 맞습니다.
0: 와,
1: 네.
0: 그거 어때요?
1: 일단은 블루스라는 그 음악 자체를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시작된 음악이다 보니까
0: 예.
1: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공연을 즐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자연스러운 면도 있고 리액션이랑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블루스 라이브 음반에서 듣던 그런 리액션들이
0: 아,
1: 이제 막 섞어서 나오니까
0: 그 연주 중에 훅훅 뭔가 그런
1: 네네네.
0: 뉘앙스들을 그쪽에서 막 해줘요. 뭐
1: 네네.
0: 몸 동작이라든지 추임새라든지.
2: 춤을 정말 많이 추세요.
1: 네.
0: 네. 와,
1: 그러니까
0: 멋있다.
1: 클럽에 아예 그 댄스 공간이 있는 게좀 약간 기본적인 어떤 그런 구성이라서 춤을 굉장히 많이 추시고.
0: 여기서 말하는 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그 무도회장에서 블루스 생기실까요? 그 블루스 아니에요, 그죠?
1: 네네네네. 다릅니다. 다릅니다.
3: 브루스 아니고
1: 아,
3: 블루스.
1: 그죠.
0: 블루스. 예. 자,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의 이력 하나가 있습니다. 굵은 밑줄 하나 쫙 그어 보는데요. 2022년 미국 멤피스에서 열린 세계 블루스 대회에서 탑5까지 올랐습니다. 이 대회가 어떤 대회고 어느 정도의 성과인지 직접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세계 블루스 대회라는 건 이제 인터내셔널 블루스 챌린지라고 하는데요.
0: 예.
1: 미국의 이제 멤피스의 블루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어떤 이제 그 국악원 같은 어떤 그런
0: 오.
1: 국가 비영리 단체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0: 국립 블루스원.
1: 약간 그런 느낌, 예.
0: 그러니까요.
1: 그런 느낌인데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0: 예.
1: 그 블루스라는 음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단체인데
0: 예.
1: 그 단체에서 매년 이제 주관하고 있는 세계 블루스 대회가 미국
0: 우와.
1: 멤피스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0: 이제 3주 뒤에 월드컵 열리는데
1: 네.
0: 블루스계 월드컵.
1: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0: 그죠,
1: 표현입니다.
0: 그죠, 그죠.
1: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각각 국가에서 이제 1년 동안 대표 블루스 밴드를 각자 나라에서 컴페티션을 통해서 정하고
0: 오.
1: 미국은 각 도시별로 이제
0: 우와.
1: 정하게 돼서
0: 예선이 있는 거네요.
1: 네네네 맞아요. 저희 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0: 이야.
1: 한국 블루스 협회에서 이제 그 예선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표를 1등을 뽑는 거죠. 그래서
0: 예.
1: 그 1등끼리 모이는 게 이제 세계 블루스 대회입니다. 네.
0: 와, 예선은 손쉬웠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블루스 밴드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본선 가서 결선에서 탑5까지 올랐다는 건 진짜 엄청난 성과인데요.
1: 그렇죠. 사실 그때 당시에 또 순수 아시아 밴드
0: 오.
1: 가끔은 이제 어떤 그뭐 디트로이트 밴드 뭐 어디 출신 밴드에 아시아인 특히 일본 분들이 섞여서 밴드 멤버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0: 아하.
1: 이제 순수 아시아 밴드에 아시아 출신 협회에서 이렇게 결승 무대를 진출한 거는 저희가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0: 와.
1: 알고 있습니다.
0: 게다가 이제 뭐 완전 진짜 미국 음악인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미국 분이 국악 경연대회 와가지고 이렇게 탑5까지 간 건데
1: 네.
0: 어땠어? 이게 떨렸을 것 같은데요?
1: 뭐 한번
0: 워낙 공연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을지 아니면 부담은 좀 가지고 공연을 했을지.
3: 처음에는 부담이 많이 됐고
0: 예.
3: 어떨까? 우리의 이 준비한 연주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이 될지 몰라서 좀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0: 예.
3: 저희 이제 예선 첫 공연을 할때 느낌이 살짝

0: 그러더라고요.
1: 오, 저 감기는데 반응이
0: 우는데 그러면서 그 첫 예선 끝나고 입소문이 또 이렇게 나면서 예선 두 번 치르거든요.
1: 예, 우와 예선만 두 번이에요?
2: 네.
0: 그래서 두 번째 날 오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재밌게 공연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세미파이널 발표
2: 준결승 그
0: 네, 준결승 응. 발표를 이제 다 같이 두고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별 기대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네. 그냥 잘 노는구나, 되게 반응이 좋구나. 근데 딱 명단에 저희가
1: 와
0: 준결승 그것도 이제 한국의 동아시아 한국에서 최초
2: 그렇죠 네. 당시에는
0: 네, 당시에는 였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치맨도 기쁨의 어떤 벅참의 눈물
2: 저 엄청 울었어요.
1: 네. 진짜. 아, 진짜
2: 엄청 울었어요. 왜 저는 이 블루스를 하려고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1: 아, 꿈 듣는 같은, 거 먼저였어요?
2: 네 저는 꿈 같은 이런 순간이었거든요.
1: 보통은 진짜. 이제 기타 배울 때 블루스 스케일부터 배우잖아요.
2: 네네네.
1: 기타 배우려다가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과제 음악이었는데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2: 네네네.
1: 너무 블루스가 좋아서 기타를 배운 거네요.
2: 저 그러니까 그 기타를 처음 배운 건 아마추어 취미로 배우긴 아, 했었어요. 근데
1: 했고.
2: 그 블루스를 듣고 음악을 하고 싶다가 돼서 그때 이제 학원을 끊고 다니게 됐죠.
1: 이야 그 처음 내가 기타를 잡았던 순간 밴드가 결성되었던 순간 이런 게 주마등처럼 쫙 스치면서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2: 진짜 그렇더라고. 이게 왜 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 엄청 울었어요.
1: 아니요 난 이해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봤을 때 저도 되게 U2라는 밴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2: 아~
1: 그 내한 공연을 몇 년 전에 했잖아요.
2: 네네네네.
1: 그때 진짜 펜스 잡았거든.
2: 아~
1: 펜스 잡아서 맨 앞줄에 섰다는 거예요. 진짜 막 다리 아파 죽겠는데 막 2시간인가 3시간 기다리서서 진짜 눈물 났었어요. 첫곡 딱 하는데. 어, 너무나 좋아하는 걸 지금 하고 계신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를 만나고 계십니다.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도 궁금한데요. 세 사람이.
3: 저랑 리치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군악대에서 이제 만났어요. 제가 1년 선임이었는데
1: 네.
3: 지금은 이제 이쪽이 보스인 그리고 이제 같이 다른 베이스 분과 활동하다가 이제 결이 안 맞아서 각자의 갈 길 가기로 하고 이제 네 진이 베이스백 우리 네 진이
1: 섹시한 베이스입니다. 백진이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1: 그렇게 해서 했구나. 네네네. 처음에 후임으로 이렇게 리치가 들어왔을 때 딱 보고 아 이 친구 내가 좀 챙겨줘야겠다 나하고 뭘 하게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3: 전혀 없었습니다.
1: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3: 아니 저녁 하고서 전화가 왔는데 어, 형 밴드 할래요 만나시죠 했는데 아 큰일 났나 잠깐만
1: 왜?
3: 뭐 뭔가 이게 제가 선임으로서 이렇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라는 생각이 먼저 확 들어가지고. 오, 괜찮아.
1: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남은 찌꺼기, 마음의 찌꺼기를
2: 아, 있을까봐
1: 있을 수 있죠.
2: 왜냐면 저 하수였거든요. 제 드럼 파트였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렬하게 배웠던
3: 혼낸 기억도 막.
2: 아마 군악대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규율이 있다라는 거는 또 아마
3: 다들 아실
2: 테니까 아,
1: 그런 규율도 필요해요.
2: 아 필요하죠.
1: 네. 네.
2: 틀리면 안 되니까요.
1: 그러니까요. 오, 그래서 만났는데 형.
3: 지금은 이제 제가 틀리면 안 되는.
1: 저 꼭 같이 한번 밴드를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제안을 했군요.
3: 네, 블루스를 하자고 아예 네 전화가 왔었습니다.
1: 와. 좋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 볼 텐데요. Take Me On 이 엄청 신나던데요?
2: 네, 굉장히 신나는 곡입니다.
1: 어, 보통 우리가 아까 브루스 얘기도 했지만
2: 네.
1: 블루스라고 하더라도 든든든단 딱 이거잖아요. 그런데 블루스라고 해서 다 그렇게 처지고 무겁고 어둡고 그러지 않다는 걸 이 곡이 보여주던데요.
2: 어, 네, 굉장히 빠른 또 곡이고 또 이 곡의 또 작곡을 또 시작한 우리 그
1: 섹시한 베이스,
2: 섹시 베이스 네. 진현.
0: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곡을 처음에 구상하게 된 거는 제가 그 리치맨의 리듬 기타를 되게 좋아하는데,
1: 네,
0: 어, 이 곡을 어떻게 하면 그 리듬 기타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곡이 어떤 느낌의 곡이 있을까 구상을 하다가 이제 이 곡을 만들게 됐고요.
1: 음흠.
0: 이 곡은 저녁에 드라이브하면서
1: 오.
0: 한 밤

0: 9시 반에서 한 10시 사이쯤.
1: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
0: 네, 그 뚫린 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에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두시면은 굉장히 느낌이 빡 오실 겁니다.
1: 아, 좋습니다. 일단 요 밤 시간에 드라이브는 멤버분들도 이렇게 하면서 임상 실험을 해서 이거 밤 드라이브 곡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두 번째 임상 실험 아침 8시 28분에 출근을 하는데 강변북로는 막혀 있어. 아, 그래도 내 속을 뻥 뚫어주더라. 이런 결과 있을지 어떨지 여러분 사연으로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0302 덩덕궁 앱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의 찰진 그루브 Take Me On으로 함께 느껴보시죠.

0: 비치맨과 그루브나이스의 Take Me On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신미숙님이 처음 듣는 장르 스타일의 음악인데요. 최고입니다. 최고.
1: 어우,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라고 하셨고요. 임상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수현님, 비오는 테헤란 로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야.
3: 됐어.
4: 추가하겠습니다.
1: 지금 테헤란로면 꽤나 고생하고 계실 텐데.
3: 맞힐 텐데.
1: 간밭대.
0: 좋습니다. 9456님 블루스의 고장에서 K 블루스를 인정받고 오신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멋집니다. 라고 하셨고요. 3808님 아침에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의 신나는 곡 들으니까 힘납니다. 여기도 임상실험 결과 연구하시는 분인가 봐요. 일주일 동안 어려운 연구

0: 장비 심의하느라고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였는데요. 오늘도 출장지에서 하루를 잘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파이팅 하셨습니다.
1: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2: 감사합니다.
0: 머리가 지끈지끈하신가요?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 택비 오늘 복용해 보십시오. 지난해 EP를 발표했어요. 6곡 수록되어 있는 건블머신?
1: 맞습니다.
0: 여기에 이제 수록된 곡이 택미온이고 이외에도 뭐 래퍼분과 함께한 음악도 있고 우리 미녀도 수록되어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0: 음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요 음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건볼머신이라는 게그 미국에 있는 그 돌려서 먹는 약간 가챠 같은 그런 느낌.
0: 그 동전 넣고 돌리면 이렇게 뭐 풍선껌도 나오고 이렇게 견과류는 안 돼. 견과류를 흉내낸 과자 있잖아요. 그런 거 오도록 나오는 그거죠.
3: 다양한
4: 뭐가 나올지 모르는
1: 그런 파티에서 그렇게 건볼머신 뽑는 느낌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렇게 블루스적인 어떤 뿌리를 기반해서 조금 더 다양한 맛을 좀 보여드리고자 요 앨범을 만들게 됐습니다.
0: 아하, 그렇군요. 특히나 수록곡 중에서 세타령. 세타령 우리 국내 음악 팬들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익숙한 멜로디잖아요. 그걸 또 새롭게 블루스로 재해석해서 수록했는데요. 사실 저 이 세타령 작년 여우락 페스티벌 공연 가서 봤어요.
1: 오셨군요.
0: 그때 멘트도 하셨잖아요. 녹음해서 낼 거라고.
1: 네네네 맞습니다.
0: 굉장히 멋진데 해외에서 연주 해보셨나요 이 세타령을?
1: 네, 한 적 있습니다.
0: 오, 반응이 어때요?
1: 저희가 피닉스에서 했었죠. 애리조나 피닉스 거의 굉장히 큰 공연이었었는데 원해하시더라고요 미국 관객분들이. 저희가 앨범 소개를 막 공연 중간에 했는데 한국 트래디셔널 송으로 우리가 한 게 있다 그러니까 한번 보여달라고 했고 또 저희가 공연하면 그 주변에 이제 계시는 한국 분들도 오세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계셨던 분들이 이제 2세 한국말 못하시는 한국 분이신데 좀 나이가 많이 좀 있으신
0: 이민 2세대인데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시는
3: 편한 분들
1: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또 원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같이 쑥국쑥국을 따라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게 진짜
0: 왜 미국 사람들이
1: 미국 사람들이
0: 연주하면서 아 이건 뭔지 알고 따라하세요? 막 이랬겠네.
1: 옆에서 물어보는 거죠. 서로 이게
0: 쑥국이 뭐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1: 근데 뭐 어떻게 따라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또 재밌었습니다.
0: 아 좋네요.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오겠는데요. 이번에는 137입니다. 숫자 137. 이 어떤 의미로 이 노래 들으면 될까요?
1: 이 137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이제 큰 자금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무작정 한 달 동안 미국에 갔었거든요.
0: 그래서 용기가 대단하다 진짜.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진 이력을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좀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이제 서부부터 멤피스까지 이제 거의 한 24시간 운전을 계속 하면서
0: 우와.
1: 이제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애리조나 아까 말했던 그 세타령을 연주했던 그곳에서 처음 하는 공연 날 이제 저희가 숙소를 근처에 잡았거든요.
0: 네.
1: 이제 그 숙소가 굉장히
0: 그냥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가격 괜찮다 해서 잡았겠네요.
1: 맞아 전혀 일단은 어떤 곳이 너무 많은 숙소를 예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컨디션 체크를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0: 그래서 그 일일이 근데 다 보기 쉽지 않죠. 일단 가보자.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텔 땡이라고 있는데 거기 딱 가서 했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0: 그 영화 보면. 그 FBI가 뭐 문 팍 발로 차면서 빵빵빵 하면서 들어가는
1: 그렇죠.
0: 그런 모텔이죠. 2층 건물인데 복도가 다 외부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1: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문을 발로 차면 진짜 그 문이 열리는.
0: 와.
1: 그 키가 필요가 없는. 네. 그래서 키도 그 카드 키가 있긴 했는데 일회용이었어요 거의.
0: 와.
1: 한 번 하고 계속 오류나서 새롭게 다시 바꾸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비원분이 그 라이플 소총을 들고 다녔으니까
0: 그 정도로요.
1: 그래서 진짜 위험해서 저희가 굉장히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어떤 저희의 꿈과 어떤 열정을 담아서 이 공간에 왔는데 너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차라리 우리 곡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 방 안에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방 번호가 137호였어요.
0: 왜냐면 저 미리 들었는데 가사 내용에서 이 137의 의미를 도저히

0: 못 찾겠는 거예요.
1: 안 알려줍니다.
0: 방번호군요, 방번호. 네. 네. 자,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가 영화에서 우리 봤던 그 모텔 있죠? 예, 네, 그걸 상상하시면서 거기 방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음악을 만들어보자. 끈적끈적하게 가보자. 137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듣고 오죠.

0: 137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의 음악 듣고 왔습니다. 지금 게시판 난리 났어요. 박카사탕님 뭐죠 이 신선함은? 유니크하다는 말밖에 블루스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라고 하셨고, 노라보자님 국악인 김수인씨와 요락 페스티벌 협연 예정인데 어떤 무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1: 맞습니다.
0: 요락 페스티벌 나오시잖아요. 예.
1: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실 이렇게 끝에 이제 폐막식에 잠깐 짧게 참여를 했는데요.
0: 아, 그것도 강렬했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국악계 아이돌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생기신 우리 김수인님과 함께 저희가 협연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언제예요? 7월?
1: 7월 22일, 23일 수요일, 목요일.
0: 오호, 좋습니다. 네. 공연 내용이 어떻게 채워져요? 공연 제목이 장마네요.
1: 맞습니다. 네, 장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가 날씨를 주제로 좀 이렇게 풀어가 보자 했는데, 이 7월 말에 어울리게 아예 장마를 주제로 해서 이 비라는 거를 이제 매개체로 두고 이제 가랑비부터 시작해서 소나기, 장마, 그 이후에 거치는 그런 어떤 해오름의 그 느낌을 저희가 공연 전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저희가 국악과 또 블루스가 만나는 창작곡도 좀 대거 등장하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메시업 내지는 어떤 국악의 곡을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편곡을 한 형태도 있고, 블루스의 노래에 또 이제 김수인님이 또 가야금과 함께 창을 또 하시거든요.
0: 그러니까요. 가야금 진짜 잘하던데요.
1: 네. 그래서 또 그런 요소를 살려서 완전 그냥 오리지널 블루스에 그걸 또 얹어보기도 하고요.
0: 우와.
1: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저희 2월 막 시작 듣자마자 바로 작업해서 굉장히 막 지금 파이팅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0: 이 공연은 꼭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여기 좀 관계자다 보니까 합주하는 거 놀러 갔잖아요.
2: 아, 네.
0: 와 진짜 진짜 멋져요.
1: 아, 네.
0: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만났는데요. 이 요락 공연 말고도 하반기 의미 있는 해외 공연들이 꽤 있네요. 스페인도 가네요.
3: 네. 스페인 우와. 이제 7월 초에 블루스 카줄라라는 블루스 페스티벌에 나가는데.
0: 예.
3: 아시아
0: 어디서요?
3: 밴드. 아, 스페인 카줄라라는 지역입니다.
0: 아, 지역이에요?
3: 네네네네. 아. 스페인 카줄라라는 지역에서 아시아 밴드 처음으로 이제 메인 무대에 서는데 2~3만 명 정도 모이는 큰 메인 무대입니다.
0: 대박이네요.
1: 네.
0: 우와. 거기서 뭐 보여줄 뭐 특별함 뭐
1: 일단 근데 저희 같은 메인 스테이지 쓴 아티스트 에릭 존슨이 나오거든요.
0: 와, 저 진짜 클립스 오브 더 워. 진짜 좋아하는데.
1: 근데 제가 너무 부담돼요 지금. 기타리스트 너무 부담돼요.
0: 그래서
1: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0: 우와. 그런 그 해외 최고의 블루스 연주자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과정 속에서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의 어깨도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살짝 뽕을 또 새로 또 입은 수트 마셨거든요.
0: 그러니까요. 아, 좋습니다. 자, 블루스 밴드로서 앞으로 어디까지 가고 싶다. 아까 리치맨이라는 이름을 정한 이유로도 좀 설명을 하긴 하셨는데
1: 네.
0: 그것도 궁금한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1: 네, 저희 제가 꿈꿔왔던 게 엄청 커다랄 수 있는데 꿈을 크게 가져야 근처라도 간다 그래서.
0: 그렇지.
1: 저희는 아시아인 최초로 블루스 그래미를 좀 노리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미상 중에서 블루스 부분이 있잖아요.
1: 네.
0: 와, 잠깐만. 아까 그 컴페티션에서 눈물을 막 흘리셨다고 했는데
1: 네.
0: 그래미상 받으면 이게 난리 나겠는데 이거.
1: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 최고입니다 막 이런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누고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로 세 분과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자, 세타령 원래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내일 꼭 제가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바라보니 졸로 인생

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하루를 조금 느긋하게 시작하고 싶은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도 참 좋겠죠?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과 대전 국악방송의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하니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엔 한국 전통 관악 앙상블 때바람 소리가 함께하는데요. 때바람 소리는 대금과 퉁소, 소금 같은 전통 관악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내 유일의 전통 관악 앙상블입니다. 김동근 연주자를 중심으로 윤성만, 이명훈, 차루빈 등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전통음악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내는 것은 물론 요즘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퉁소 산조를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며 전통 관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관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잔잔하면서도 시원한 울림이 있어서요. 늦봄의 오전과도 참 잘 어울리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우리 춤과 소리에는요. 화려한 만큼이나 쉼과 여백의 미학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전통 예인들의 숨결을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나보는 공연. 한국예인열전 실록편이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 소리와 춤, 민속예술을 연구하고 보존해온 풀뿌리 문화연구소가 마련한 무대인데요. 오랫동안 우리 전통예술의 가치를 기록하고 알리는 작업을 이어오며 한국예인열전 같은 공연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연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나뉘어 펼쳐집니다. 먼저 전승열전에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예인들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금희의 살풀이춤, 이봉주의 어목자료 부채산조, 그리고 이현경의 영남교방청춤 등 춤과 음악 속에 담긴 깊은 호흡과 섬세한 멋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이어지는 실록열전에선 조금 더 다채롭고 상징적인 전통춤 무대가 펼쳐집니다. 천명선의 교방춤, 박상희의 무녀도, 그리고 서영님의 구고무 등 전통춤이 지닌 절제된 아름다움과 힘있는 움직임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예인들의 춤과 소리, 그 깊은 멋과 호흡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한국예인열전 실록편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만나보세요. 전통음악과 전자음악이 만나 새로운 감각의 무대를 펼치는 공연 괭 코스믹 휴먼 심포니가 5월 30일과 31일 오후 5시 서울 CKL 스테이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과 현대 사운드를 결합해 독창적인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0: 임용주 퓨처 사운드 랩의 신작인데요. 동양 철학에 담긴 질서와 조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통음악에 지닌 깊은 울림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무대입니다. 특히 편경을 중심으로 대금과 검은고, 생황 같은 전통악기, 그리고 전자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의 풍경을 만들어내는데요. 공연은 율, 운, 속, 쇠처럼 8개의 악장으로 이어집니다. 각 장면마다 자연을 이루는 질서와 흐름, 그리고 서로 다른 소리들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전통의 호흡 위에 현대적인 전자 사운드를 더해서 하나의 거대한 소리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공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미래의 소리가 만나는 순간, 조금은 색다른 감각의 국악 무대를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퀭 코스믹 휴먼 심포니와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30일과 31일 오후 5시 서울 CKL 스테이지에서 느껴보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여덟 번째, 여름에 찾아온 두 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작은 것들이 점차 자라서 이 대지에 가득 차는 무렵인데요. 보리 이삭은 어느새 황금빛이 됐고요. 우리 농가는 모내기 준비로 가장 바쁜 때입니다. 얼마나 바쁘면 부지깽이도 밭일을 거둔다는 말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가는 곳마다 푸른 빛으로 가득 차서 마음만큼은 충만한 그런 무렵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모내기를 이미 끝낸 논에는 연하고 부드러운 벼가 뾰족이 앙증맞게 고개를 내밀고 있고요. 밭에 옮겨 쉬는 모종은 어느새 키가 부쩍 자라나서 들판을 더욱 푸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고 예쁜 것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워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도 그 작고 푸른 것들로 채워보고 싶습니다. 소만절기의 시작은 힘찬 출발을 알리는 음악 대취타와 함께합니다. 정재국의 등채,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대취타 함께하시겠습니다.